중대범죄 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강하게 비판해 온 추미애 경기지사가 오늘 국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경기도청과 경기 남부구 경찰청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 지사가 SNS를 통해 김 후보자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거듭 밝혀온 만큼 오늘 감사 과정에서 관련 발언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추 지사는 지난 9일 SNS에 명색이 직권당인데 관심은커녕 도지사 비공개 일정 자료를 요구한다면서 민주당 행안위원들을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관련 비판 발언을 이어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중수청은 어제 오후 2시 25분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임 청장 발언 등에 대한 감찰 지시 공문을 접수했고, 즉시 감찰관 직무대리를 맡는 허성환 감찰 담당관에게 감찰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감찰관실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감찰은 지난 2일 출범한 중수청의 1호 감찰 사건입니다. 감찰에선 임 청장의 구체적인 발언과 행위가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등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10시에 윤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엽니다. 1심은 윤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는데, 이 사건으로 윤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 비용 397억 원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첫 재판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1시에 국민의힘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관저 앞에서 인간벽을 만들어 윤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우리 군 장병 3명이 다친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과 관련해 불의의 사고는 분명히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강 대사는 현지 시간 12일 워싱턴 DC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뢰 폭발 사고가 북한의 고의적인 공격인지 불의의 사고인지를 묻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강 대사는 유실이 됐건 분명히 아니라는 게 유실이 됐던 건 분명히 아니라는 게 합참서 밝혀졌고, 북한이 매설했다는 건 분명하다면서 매설을 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에 의도가 있기 마련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또 지뢰 폭발 사건이 고의적인가 불의의 사고인가를 거듭 묻는 한 의원 질의에 불의의 사고는 분명히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미군 태평양 사령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동맹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태평양 사령부는 성명을 내고 북한이 한국 시간 12일 두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미국은 이를 인지하고 있고 우리의 동맹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평양 사령부는 이번 발사가 미국인이나 미국 영토, 동맹의 즉각적 위협은 아니라고 평가하면서 미국은 미국 본토와 지역의 우리 동맹에 대한 방어에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아시아 방문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2일 백악관에서 아시아 방문 중김 위원장을 만날 계획이 있냐는 질문을 받고 그럴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18일부터 19일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

0: 개최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공세 수위를 이어가고 있는 친이란 후티 반군이 현지 시간 12일 저녁 사우디 수도 리야드의 국제공항을 향해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연합군에 의해 요격됐습니다. 사우디 국방부 대변인 투르키 알마키는 소셜미디어 X에 테러 집단인 후티 민병대가 리야드를 향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요격해 파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야히야 사리 후티 반군 군사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오늘 저녁 사우디 수도 리야드의 킹 칼리드 국제공항을 탄도미사일로 정확하게 타격했다고 주장하면서 사우디 전역의 공항 이용을 중단할 것을 재차 경고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의 사우디아라비아 공격으로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3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ICA 선물 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전장보다 1.84% 오른 배럴당 106.6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장보다 2.06% 오른 배럴당 93.74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공휴일인 콜럼버스의 날인 12일 국제유가 상승과 메모리 반도체 주의 약세가 보인 가운데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0.38% 오른 51,850.55에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06% 내린 7,807.24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0.44% 하락한 27,245.90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장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별거 하던 부인을 납치해 달아난 20대 남성이 구속갈림길에 섭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반 존속살해와 특수강금 혐의를 받는 20대 김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김 씨는 그제 새벽 5시 40분쯤 서울 문정동에 있는 아내의 거주지를 찾아가 50대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아내를 강제로 차에 태워 강원도 양양군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장모를 살해한 건 우발적이었고 양양을 간 이유는 바람을 쐬기 위해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어제 서울과 대전 등 전국 13곳에서 역대 10월 최고 기온을 기록한 가운데 오늘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때늦은 더위가 잠시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간에 80mm 이상, 수도권과 호남, 영남 등 내륙에는 5에서 50mm입니다. 서울의 낮 기온도 22도에서 19도로 낮아지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15.8도, 오늘 내린 비의 양은 15.2mm입니다.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조태현의 생생경제 일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저는 조태용 기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 마감이었습니다. 다우는 상승했지만 S&P 500과 나스닥은 약세였는데요. 변동폭이 그렇게 컸던 건 아닙니다. 유가 상승에 반도체 종목 부진이 겹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남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오늘도 헛웃음만 나오는 시장이 펼쳐졌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3.65% 폭락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거의 5%나 빠졌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사이좋게 4%대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이 모조리 파란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오늘 코스피가 장 초반에 4% 넘게 빠지면서 6100선 아래로까지 내려섰고요. 코스닥 역시 3% 넘게 하락하는 중입니다. 물론 안 좋은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금리나 지정학적인 문제 같은 대외 여건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유독 우리 증시만 나쁩니다. 우리보다 반도체 비중이 더 큰 타이완 증시도 나름대로 견조한데요. 우리 증시의 수익률은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어마어마한 3분기 실적을 달성했는데도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대체 우리 시장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오늘은 시장 상황 면밀히 점검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4분기 청취율 조사 기간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은 YTN 라디오 조태현의 생생경제 잘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태현의 생생경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0: 네, 화이팅 라디오 생생경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생생주식연구소 시간이고요. 시장 상황 자세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만 하나증권 글로벌 투자분석실 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오랜만에 오셨는데 항상 좋을 때 오시게 되는 오늘도 헛웃음만 나오는 상황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그저 그랬는데 우리 증시는 오늘도 출발이 굉장히 안 좋아요. 한 4.6% 빠지면서 6,100선까지 내려섰는데 오늘 이렇게 빠질 거 예상하셨습니까?
2: 근데 어제도 빠질 거를 예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것도 예상치를 훨씬 더 벗어났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루 전날 지수가 급락을 하게 되면 다음날 좀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좀 일반적으로 있긴 합니다.
0: 그래서 어제 많이 빠졌으니까 오늘 청산이 있을 것이다.
2: 네, 그런 부분은 좀 기술적으로 좀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은 맞기는 한데 그래도 이렇게 4%대의 하락은 좀 어느 정도 과도한 정도의 하락? 이 정도로 평가는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0: 어떤 분께서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코스피 조만간 3000대 후반으로 갈 겁니다. 달아주셨는데 많은 분들의 실망감이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진짜 이제 강세장 끝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장님?
2: 근데 아무래도 강세장이 끝났느냐에 대한 여부는 이미 결과가 얘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월달을 기점으로 해서 9000포인트를 넘었던 코스피가 6000까지 떨어지는 과정이 좀 있었고 근데 그 이후에 반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주어지거나 이런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보게 되면 강세장이 끝났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그 결과는 이미 앞에서 보여줬던 그 지수의 흐름처럼 어느 정도 종료가 되지 않았냐라는 생각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2: 네.
0: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실적 같은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어떤 반등의 여지는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강세장은 이제 종료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2: 그러니까 반등의 여지하고 강세장의 지속 여부는 좀 다른 거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지수가 한 6000포인트 정도까지 밀려 있고 그럼 뭐 코스닥의 코스피의 PBR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일정 부분 단기 저점 부분에 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좋고 모멘텀이 있고 흔히 얘기하는 뭐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약간 해소될 수도 있다는 이런 가능성들을 갖고는 충분히 다 반등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반등의 여지라는 게 이전 고점을 넘어서 다시 한번 지수가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만들어낼 거냐라는 부분과는 조금 별개의 문제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참 이 지금 근데 정말 투자하신 분들이 속 터지고 답답한 건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미국 증시나 뭐 타이완 증시, 우량 구조와 비슷한 타이완 증시 전반적으로 보면은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최근 한 달 동안 코스피만 7% 넘게 하락하고 주요국 가운데서 눈에 띄게 수익률이 나쁩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이건?
2: 이게 우선 어떻게 보게 되면 올해 거뒀던 코스피가 가졌던 수익률은 역대 최고 수준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6월까지긴 했습니다.
0: 6월까지.
2: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부진에 먼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우선 좀 생각을 해보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대만의 가권 지수도 그렇긴 합니다만 한국은 시가총액 상위 두 개의 종목이 거의 시총의 50% 이상 또는 실적의 거의 7, 80% 이상을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워낙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올해 굉장히 좋게 보였던 이유는 너무 당연했던 거죠. 이익 증가율이 가장 높은 기업들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기업들로 꼽혔으니까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많이

0: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년에 이익 증가율도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두 기업이 1등이고 전 세계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증가율 자체로만 보게 되면 당연히 속도가 둔화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정점을 통과했다라는 우려, 이런 것들과 같이 복합적으로 맞물리게 되면서 주가의 하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다른 국가의 반도체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는 측면들, 그러니까 많이 올랐던 부분에 되돌림 현상도 있고 이익 증가율이 떨어지는 것도 상당히 좀 가파를 수밖에 없습니다. 감익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증가율 자체가 올해보다 더 높을 수는 없다는 그런
1: 그러니까
0: 고민들.
1: 기울기가 조금 완만해질 수밖에 없다.
0: 예, 당연한 결과일 것
1: 아니,
0: 같은데.
1: 앞에가 정상 비정상이었기 때문에
0: 네,
1: 그럴
0: 근데
1: 수밖에 없죠.
0: 당연한 결과이지만 주가로 보게 되면 그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또 요인을 제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1: 이거 좀 뭔가 되게 억울한데 굉장히 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근데 조금 전에 가권 지수 말씀해 주셨는데 TSMC가 가권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1% 이렇게
0: 맞습니다.
1: 되잖아요. 그러면은 종목이 너무 쏠리면은 그 시장은 위험한 시장인 건 맞는데 쟤들은 저런데 우리는 왜 그러냐는 거죠.
0: 대만에 있는 TSMC하고 한국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보여줬던 여태까지의 모습의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뭐냐면, 예를 들면 하이닉스는 올해 굉장히 높은 이익 증가율도 갖고 있고,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영업이익률도 거의 7, 80%에 가까운 기업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정상적인 수준은 아니죠. 언젠가는
1: 아니죠.
0: 떨어질 거라고 대부분 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전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그렇진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전에 하이닉스는 영업 이익률이 안 좋아지면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적자 전환이었던 거죠. 근데 TSMC 같은 경우는 같이 업황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하이닉스가 마이너스를 기록했을 때 저점이 플러스 30에서 40%대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영업이익률을 보여줬던 기업. 그리고 그렇지 못했던 기업. 약간 이것도 이런 차이가 물론 그게 어떻게 보면 시클리컬이냐 아니냐에 대한 차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어려운 말을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익성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기업과 그렇지 못했던 기업에 대한 차이 이런 것들도 많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TSMC는 PER이 20배고 하이닉스는 PER이 3배가 돼도 싸다라는 느낌을 잘못 받는 막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다운턴 그 사이클이 좀안 좋아졌을 때 TSMC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지만은 삼성, SK 하이닉스는 또 적자 나고 난리가 날것 같다.
0: 라는 게 여태까지 보여줬던 모습이다 보니까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좋은 걸 모르진 않습니다. 근데 그걸 다 알지만 그게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항상 생각을 하고 대체적으로 이익 증가율이 2027년에 둔화될 수밖에 없고 그게 28년까지 둔화가 연장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좀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조금 선제적으로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물론 주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약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응들이라고도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내용은 될것 같습니다.
1: 그래도 너무 억울한 게 지난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을 내놨는데 영업이익이 분기 100조 원이 넘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분기 매출액이 100조 원 넘는 기업이 몇 개인지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실적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주가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실적이 아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0: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적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분기 100조 원이라는 실적은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해도 가장 큰 금액은 맞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예상치가 전 세계에서 한세 번째로 큰 영업이익 규모를 또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큰 규모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 실

0: 가장 큰 금액은 맞습니다. 그리고
1: 네네.
0: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예상치가 전 세계에서 한세 번째로 큰 영업이익 규모를 또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큰 규모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1: 예.
0: 있고요. 대신 실

0: 106조 원까지 분기 실적이 좀 낮아졌는데
1: 네.
0: 이거보다는 상회를 한 실적 107조 원을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미 눈높이가 낮아지는 과정에서 상회를 한 거기 때문에 내년 이익 추정치의 상향 조정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가 약간 어려운 게 지금인 것 같습니다.
2: 그러면은 순이익 증가율 같은 추이를 봤을 때는 네. 올해가 정점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반도체가 네. 올해 이익 증가율이 정점일 수밖에 없겠죠.
2: 네.
0: 왜냐하면 올해 같은 이익 증가율은 갖고 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내년은 떨어지고요. 그런데
2: 네.
0: 떨어진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으로 한 반도체 이익 증가율은 30% 후반대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한 40%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 코스피는 이제 같이 올해 이제 순이익 증가율 정점에서 반도체가 떨어지다 보니까 같은 형태로 떨어지는 한 30%대 정도로 낮아지게 되는 게 내년에 대한 예상치인 것 같습니다.
2: 참 예전에는 메모리 반도체 이익률 이런 거 얘기할 때 30% 넘으면 막 엄청 잘 나왔다 그랬었는데 네. 이제는 이걸로도 만족을 못하는 시대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S&P500 네. 이쪽에서도 이익 증가율이 올해가 정점이고 내년부터 좀 둔화될 것이다 이런 네. 전망이 나온 것 같던데 맞습니까?
0: 예, 맞습니다. 예. S&P500 같은 경우도 EPS, 순이익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규모는 내년까지 계속 증가합니다. 그런데
2: 예.
0: 이익 증가율은 올해가 EPS 기준으로 아마 35% 정도 그리고 내년이 한 16% 정도대로 낮아지게 되는 전망치를 갖고는 있습니다.
2: 자 그렇다면은요. 지금 뭐 주식장 못 보겠다 이렇게 투자자들의 얼굴도 파랗게 질려가는 것 같은데 지금 코스피의 하방 지지선 하단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0: 근데 이제 하단에 대한 예. 지지선을 찾을 때 대부분 뭐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예.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 근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코스피의 PBR의 하단이 대략적으로 한 1.2배 정도 내외가 최근 하단이었습니다.
2: 아.
0: 그러면 그거를 뭐 지금 정도에 적용을 해서 1.2배를 예. 찾는다라고 하면 6,000포인트대는 맞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주가라는 게 지수라는 게 빠질 예. 때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항상 오버를 하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예. 올라갈 때도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위쪽으로 올라갈 때가 많고
2: 그게 강세장의 기준이라고 예,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0: 근데 또 이게 예. 가끔 이제 강세장이 끝나고 약세장으로 또 진입을 하게 되면 밑으로 빠질 때도 밸류에이션이라든가 뭐 기술적 지지에 대한 하단 이런 것들을 깨고 일시적으로 떨어질 때도 분명히 있긴
2: 예, 예,
0: 있습니다.
2: 예.
0: 물론 복구는 좀 빠르게 하겠죠. 그
2: 예.
0: 저점은. 근데 약간 그런 측면들이 조금 지금은 좀 우려스럽게 남아있는 부분도 특히나 이게 수급의 주체가 뚜렷하지도 않고
2: 예.
0: 누가 사는 쪽도 많이 있는 것 같지도 않다는 생각들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우려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은 더 갖고는 있습니다.
2: 자, 지금 수급도 막 공백이 엄청나게 보이는 상황이고요.
0: 네.
2: 그렇다면 말씀하신 PBR 1.2배를 적용했을 때 지금 네. 상황에서 중요한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한 6천쯤인 겁니까?
0: 네. 그렇게는 생각은 네. 하고는 있습니다. 네.
2: 알겠습니다. 요거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5527번 쓰시는 분께서 아 오늘 자꾸 헛웃음이 나오네. 살려주시오. 제발 살려주시오. 내 다시는 국장을 넘어지 않고 미장으로 돌아가겠으니 제발 원금만이라도 돌려주시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실제로 최근에는 국장을 팔고 미장 쪽으로 많이 넘어가는 그런 현금 흐름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국장보다는 미장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까?
0: 아마 조금 생각하시는 것들 자체가 워낙에 예. 한국 시장의 변동성 이런 것 때문에 올해 너무 고전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미국 시장 자체는 흔들릴 때도 그렇게 물론 올라갈 때도 좀 올해 수익률은 한국보다 적긴 했습니다만
2: 네네.
0: 흔들릴 때 자체도 보게 되면 크게 빠지지 않는 모습들을 좀 갖고 있어서 아마 그런 것들이 미국 시장에 대한 신뢰 그리고 미국 시장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대부분 이제 뭐 지금이야 AI 투자의 시대이긴 합니다만
2: 예.
0: 언젠간 AI를 투자했던 기업들이 돈을 벌게 되는 시대가 올 텐데
2: 그렇죠.
0: 아마 그런 과정에서는 미국 기업들이 꽤나 유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 아.
0: 그러니까 가장 많이 투자를 했던 기업들이 다 미국에 있죠.
2: 그렇죠.
0: 돈을 벌어들이는 기업도 미국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약간 미국 시장에 대한 메리트가 꼭 그런 안정성뿐만 아니라 향후에 흔히 얘기하는 수익성,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예. 가능성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메리트가 높아 보일 수 있겠다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2: 저 그 네. 말씀을 적용을 해보면은 네. S&P500이나 나스닥은 계속 강세로 갈 수 있지만은 코스피는 이제 끝물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0: 근데 이제 예. 곧 끝물이다 막 이런 생각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항상
2: 예.
0: 한국 시장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는 있는데 근데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다 AI 투자에 대한 수혜가 한국에 있었던 건 맞습니다.
2: 네.
0: 기본적으로. 근데
2: 예.
0: 다만 그 수혜가 투자로 끝이 나고 이제 그 기업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고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하면 그것마저도 한국에 유리하다.

0: 있다라는 평가를 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네.
1: 자, 그런데 지금 대외적인 환경도 별로 안 좋단 말이죠. 당장 제일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은 금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미국발 고금리가 뭐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주면서 이게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계속 상단을 막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0: 아무래도 이제 금리의 상승이라는 부분은 주식시장이 굉장히 두려운 부분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두려워해야 될 미국은 안 두려워하는 것 같고 그게 한국에 너무 많은 영향을 준다.
1: 그러니까 왜 우리만
0: 이게 일반적으로 고금리 현상일 때는 대부분 다 이익 증가율이 그냥 높아지는 쪽이라든가 네. 그냥 수익성을 굉장히 높게 유지하는 쪽이라든가 이런 쪽들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금리

0: 고금리 기조 자체가 신흥국들 또는 신흥국 기업들에게 유리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은 갖고는 있습니다.
1: 뭐 우리는 선진국이지만 시장 자체는 여전히 신흥 시장이니까 어쩔 수 없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심 있으실 것 같은데요. 궁금하신 점은 우물정의 공구사업으로 문자 주시거나요. 유튜브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7787번 쓰시는 분께서 미장도 반토막이요 돌아가시오 해주셨는데 현금도 종목이라고 하셨거든요. 자, 지금 같은 시점에서 주식 비중을 줄이고 현금을 오히려 쌓는 이런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0: 근데 이제 그거는 실제로 보게 되면 현금을 갖고 있다 이런 시점에 내가 사야지라고 생각하면 그게 타당한 논리가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산다는 그 쉬운 그 원칙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생각에는 약간 어떻게 보게 되면 가지고 계셨던 부분들에 대한 손실 라인이라든가 흔히 얘기하는 내가 생각했던 하단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테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쯤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은 그래서 약간 뭐 단기 반등 뭐 장기적인 생각보다는 뭐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현금을 좀 늘리시는 것보다 오히려 조금 주식을 사보시는 것도 괜찮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인 얘기가 아니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조금 하실 수 있는 트레이딩의 아이디어는 오히려 지금이 조금 더 저점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는 생각도 가능한 접근일 것 같습니다.
1: 뭐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밸류에이션을 따졌을 때 지금 저점이나 저점에 가까워진 상태는 맞으니까요. 자, 여기서 지금까지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으니까 조금만 희망을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 같은 곳에서는 한국 증시나 대만 증시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따른 성장이 계속 견인될 것이다 이렇게 본 건데 어쨌건 이런 부분도 우리가 납득할 만한 지적이긴 하잖아요.
0: 네. 받아들이실 수 있고 충분히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AI의 투자의 핵심이 반도체라는 건 너무 잘 알고 계실 거고 그 주변을 싸고 있는 게 전력기기라는 것도 또 잘 알고 계실 거고 그 주변을 또 싸고 있는 게 에너지 저장장치 산업이라는 2차 전지가 필수품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들도 다 필요하다는 건 이미 모두 다 인지하고 계시고 아시는 사실이고 그게 당연히 수혜인데 그런 기업들이 또 우리나라에 많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분명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이 두 기업에게 너무 쏠려 있는 건 맞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산업구조 자체를 놓고 보게 되면 한쪽에 쏠림은 아닌 거죠. 물론 잘 될 때 반도체의 쏠림이 클 뿐이지 다른 쪽들로도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잘 좀 배분이 되어 있다는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JP모건이 얘기했던 그 보고서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AI가 갖고 있는 그 장점을 충분히 대만이나 한국 같은 제조업 베이스의 국가들도 반영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1: 뭐 산업 구조로만 봤을 때는 대만보다는 우리가 더 나은 측면이 분명히 있죠. 자,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이제는 좀 미련을 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시장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반기 연말에 우리는 어떤 종목 조금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0: 예를 들면 미국은 올해도 이익 증가율 1등이 반도체고 내년도 이익 증가율 1등이 반도체입니다. 근데 한국은 반도체의 이익 증가율이 내년에도 높은 건 맞습니다. 아까 한 38, 39 이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으니까요. 근데 내년에 의외로 한국은 반도체보다 이익 증가율이 높은 업종들이 좀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예를 들면 이거는 물론 기저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너무 이익이 안 좋았으니까 약간 이제 올해 흑자 전환 조금 하고 내년에 그러면 이익 증가율이 굉장히 높은 거죠. 대표적으로 2차 전지하고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한쪽으로 집중이 잘 안 되고 약간 이제 분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 그런 IT 안에서도 반도체보다도 이익 증가율이 높은 게 너무 잘 알고 계시는 IT 하드웨어라고 불리우는 반도체 뭐 소재, 부품, 장비 이런 쪽까지도 또 내년에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보다 이익 증가율이 높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반도체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년에 이익 증가율을 보게 되면 조금 다방면으로 흩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게 물론 주도업종이 막 뚜렷하지 못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만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전자하고 닉스 말고도 내가 살 종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이익 증가율 측면에서는 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절대적인 수치가 좋아지는 건 아닌 거잖아요.
0: 아, 그렇죠. 절대적인 수치는 항상 모든 게 반도체가 다른 거를 다 압도합니다. 이익 규모 뭐 이런 거는 반도체하고 비교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가끔씩 주식시장은 이익의 절대적인 규모가 커지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이익의 절대적인 규모가 이미 너무 커져

0: 버린 기업보다는 앞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은 증가율이 높은 기업들을 또 선호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기가 SK하이닉스에 대항할 만큼 그렇게 이익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1: 그런데 뭐 그럴 수가 없죠. 네, 예.
0: 그럴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이렇게 3위까지 올라온 이유는 이익 증가율이 그냥 높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 번쯤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 순위를 바꾸는데 절대적인 이익 규모야 항상 1, 2등을 결정하는 요인이 됩니다만 증가율은 누가 3, 4등을 할 수 있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예.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한번 그래서 내년에는 좀 증가율이 높은 이런 예. 업종, 이런 기업들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증가율 중심으로 주가가 움직인다면 네. 이거는 그 회사의 가치보다 더 부풀려지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오버슈팅이 있을 수 있고 강세장을 네.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 그게 꼭 좋다 나쁘다의 평가는 나중에 주가가 빠졌을 때 나쁘다는 얘기는 듣지만 예. 증가율이 높았을 때 주가가 올라갈 때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취하시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1: 알겠습니다. 다른 종목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386 하나 쓰시는 분, 나이 69살에 주변에서 주식 하길래 뒤떨어지는 것 같아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셨대요. 확실할 거라고 믿었는데 지금 남편한테 말도 안 하고 계신다고 살아온 대로 살아야 할까 봐요 라고 해주시는데 그래도 조금 버티면은 나아지지 않을까요?
0: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장점, 예. 예. 이게 특징적인 점 이런 것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왜 이렇게 금리가 높을 때는 항상 수익성도 좋고 안정적이고 뭐 흔히 얘기하는 자본의 효율성이라고 ROE를 데이터를 쓰기도 하는데 네네. 그런 게 높은 기업들이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금 조달 비용이 커지는데 갖고 있는 자본을 효율적으로 쓰는 기업들이 굉장히 좋겠죠.
1: 그렇죠.
0: 라고 그냥 예.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항상 거기에 꼽히는 대표 기업이 우리는 삼성전자입니다. 물론 다른 쪽들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예. 항상 대표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좀 생각하면 내가 괜히 전자를 샀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워낙에 주가도 많이 빠졌고 왜 빠졌는지에 대한 설명도 마땅치 않은 게 현재의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다만 조금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안정성 있고 그런 수익성 이런 자본의 효율성이 높은 기업을 그래도 꼽자면 항상 꼽히는 기업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혹시 위안이 되신다면 네. 그걸로 고금리를 버텨낼 수 있는 기업은 전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그럼 갖고 가시는 게 맞으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1: 뭐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한 선진 기업이라고 하면 한 군데밖에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반도체 소부장 쪽, 특히 부장 쪽은 좀 어떻습니까?
0: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쪽은 워낙에 투자 이런 쪽들하고 지금은 너무 연결이 많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부품이나 장비 쪽이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눈에 띄는 실적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할 거다라는 그 기대. 그게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이어지게 되면서 대체적으로 반도체 뭐 부품, 장비 이런 쪽들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보다 이익 증가율이 더 높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물론 예. 규모를 따지는 건 절대 아니고 네네. 증가율 자체가 더 높다는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이렇게 관심을 좀 그래도 꾸준하게 가지실 필요가 있는 게 반도체 뭐 부품, 장비 이런 쪽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야, 그러면 반도체 ETF 같은 것들은 아직은 매력적이겠네요.
0: 아무래도 예, 아직까지는 그게 이제 뭐 전자나 닉스의 좀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변동성이 크다는 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래도 유일하게 몇 성장하는 거를 꼽자고 하면 맞는 거는 같습니다. 반도체 ETF라든가 이런 쪽.
1: 다 들어가 있으니까. 네. 자,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코스피가 6100선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단기적인 이슈일 수도 있으니까 조금 시장을 보면서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대외적인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점검을 해보도록 할까요? 이제 미국 중간선거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지금 예상을 하기에는 민주당이 상하원을 다 압승을 거두는 그런 네. 시나리오가 제일 유력하게 점쳐지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는 금리 같은 것들이 조금 잡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도 있어요. 실장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0: 우선 뭐 금리에 대한 생각은 일반적으로 좀 금리가 정점을 찍고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라는 생각이 이번에 이제 중간선거 이후에 대한 네. 대표적인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물론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라는 생각은 갖게는 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금리를 끌어올린 건 어느 당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AI 투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기도 합니다.
1: 트럼프만의 문제가 아니다.
0: 네, 제 생각에는 예, 예. 물론 어느 정도 그거를 좀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한 거는 맞기는 합니다만 네. 그렇다고 모든 거를 어느 당 때문에 금리가 올랐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AI 투자가 워낙에 급진적으로 늘어났고 그 과정에서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AI 약간 인플레를 좀 그래서 금리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근데 AI가 만들어내는 건 또 다른 건 생산성의 향상입니다. AI가 다시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수요가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반대로 인플레는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AI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네네네. 결과라고 하면 아마 그래서 금리는 조금 자연스럽게 꼭 어느 당의 승리라기보다는 조금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 구조 그게 형성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워낙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쳐 있다 보니까 해외 선거까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건 실적으로 보여주는 게 제일 좋단 말이죠. 3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큰데요. 지금 해외 기업들, 빅테크들, 3전 닉스들 3분기 어닝 시즌이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다시 올라가는?
0: 아무래도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3분기 실적은 내년 이익 추정치의 상향 조정으로 이어지느냐가 네.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전자가 조금 이거에 대해서 부진한 측면을 좀 보였던 것도 이번에 사실인데 이제 나머지 빅테크 기업들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이번 달 말쯤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 아마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대부분 다 예상치를 실제로 상회하게 되게 되면 아마 내년에 추정치는 빅테크 기업들이 다시 한번 추정치 상향 조정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자의 실적으로 모든 게 끝났다라는 생각보다는 실적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보시는 게 조금 더 맞으실 것 같고 네. 아직은 그래도 빅테크 기업이라든가 한국의 뭐 대표적인 반도체 두 개의 기업 자체는 실제로 3분기 실적이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뭐 추정치의 내년 추정치의 상향 조정 네. 이런 것들도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여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1: 어떤 분께서 주가 전망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주가 전망을 구체적으로 해드리진 않지만요. 삼성전자 지금 하나증권에서는 얼마로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까?
0: 제가 이제 예. 섹터 애널리스트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예. 목표 주가에 대한 대략적인 추정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한 3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것도 증권사별로 격차가 크니까요. 네.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끝으로 지금 많이 시장에서 물려 계신 분들이 7천 초반부터 한 8천, 9천대 여기 굉장히 많이 몰려 계시단 말이죠. 네. 이분들에게 조언 좀 해주신다면 뭐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0: 우선 이렇게 네. 워낙에 시장이 급락하고 별 이유도 잘 찾지 못하는 시장이 굉장히 두렵다라는 건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항상 이게 느끼는 것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울 때 주식을 파시면 그게 가장 큰 손실로 이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혹시 조금 두렵고 어렵다라는 이 시점에서는 파시는 것보다 오히려 조금 지금쯤이면 역으로 반등을 할 때도 충분히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악재들도 많지만 분명히 좋은 호재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언젠가는 전쟁이 이제 종료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들 네. 이런 것들도 유가 떨어짐으로 이어질 수 있고 금리는 올해가 정점이면 내년은 올해보다 좀 낮겠지라는 생각. 그러면 약간 이런 것들도 지수 반전 종목들의 반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두려울 때 네네. 그거를 파시고 손절하시는 건 가장 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조금 두려움이 지금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조금 지나가면 반등할 수 있는 여지들 이런 것들이 시장에는 더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현재 상황에 드릴 수 있는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1: 뭐 공포에는 투매는 금물이긴 하죠. 오늘 방송하다가 자꾸 헛웃음이 자주 나왔는데요. 다들 잘 버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은 이재만 하나증권 글로벌 투자 분석실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2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0: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1: 안전화.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2: 네, 오늘은 1부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여기에서 1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분기 청취율 조사 기간을 시작했습니다.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은 YTN 라디오 조태현의 생생경제 잘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원해주시는 분, 인증 문자 보내주시는 분께 아이스크림, 모바일 교환권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의 퀴즈 드릴게요. YTN 라디오 조태현의 생생경제는 라디오 주파수 몇 번에서 들을 수 있을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보기 드릴게요. 1번 94.5, 2번 9빼기4는 5. 1번은 94.5, 2번은 9빼기4는 5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의 0945로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저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도 같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선물은요. 독서와 무제한 친해지리, 국내 최대 월정액 독서인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구독권, 해동이 필요 없는 냉동실 보관용기 땡스 소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복합기능성 혈관 건강식품 쉐이비 세븐업, 물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베리코드 노터 샴푸와 바디워시까지 다양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1번은 94.5, 2번은 9빼기4는 5입니다. 우물정의 공구사고요. 저희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채널 경제통마늘 쪽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2부에서 다시 뵙죠.

0: 정치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에서 제일 잘 나가는 뉴스 명당 진행자 장성철입니다.
1: YTN 라디오에서 제일 잘 나가는 건 정면승부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승부 진행자 이동영입니다. 또다시 찾아온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이번에도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잘 부탁드립니다.
0: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 받으시면요, 장성철의 뉴스 명당을 잘 듣고 있다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좋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0: 이거는 아침 6시 20분부터 7시까지 하는 방송인데 그 경제 매거진 프로그램 아닌가?
1: 근데 이거 이러다 조태현의 생생경제가 1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0: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하시는 청취자들이 알아서 잘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1: 지금 슬라생 홍보하시는 겁니까? 굿입니다. 굿이에요.
0: 굿머니 굿라이프도 기억해 주세요. 뉴바.
1: 그럼 저도 돌정부
2: 잘 부탁드립니다. 미쳤다.
3: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우와. 우와.
5: 미친 경제 대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0: 네, 계속해서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럴 때라고 투자를 안 할 수는 없죠. 오늘은 ETF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김현 우리은행 WM 상품부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레버리지 ETF. 우리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어떤 열풍 같은 것들 굉장히 그 상은에 아직까지도 시달리고 있는데요. 한국은행 총재가 레버리지 ETF 위험 경고를 못해서 송구하다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의 수급 과열은 지금 진정이 됐습니까?
1: 네, 뭐 결론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5월 27일에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14개 그리고 이제 두 배짜리 인버스 상품 두 개 16개 나왔고 이 16개 상품의 이제 총 거래 대금이 거래소 기준으로 피크일 때는 43.5%까지 차지를 했고요.
0: 아, 전체 거래에서요.
1: 예. 그걸 코스닥하고 예. 비교하면은 최고 한 2.78배까지 갔고
0: 그냥 뭐 꼬리가

0: 몸통을 제대로 흔들었네요.
1: 좀 그랬죠.
0: 예.
1: 하여튼 거기에 같은 시기에 이제 뭐 중국 CXMT 상장이나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로 보면 사실은 메모리 전체적으로 전자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뭐 키옥시아라든지
0: 네.
1: 뭐 이제 샌디스크 뭐 이런 다양한 이제 메모리 쪽 분야들이 수익률이 사실 상당했고요. 예. 거기에 따른 차익 실현이 나오던 시기인데 하필 이제 우리는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양사 비중이 거의 60%까지
0: 그렇죠.
1: 다다르는 시점에 이 레버리지가 나오다 보니 어쨌든 변동성이 불소식의 역할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7월 30일에 규제가 나오고
0: 그렇죠.
1: 나서는 지금 전체 거래 대금의 한 1.8%, 코스닥 비교해도 한 6%대까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0: 그게 정상이건
1: 그렇죠. 네.
0: 기준이 너무 비정상적이었으니까. 그런데 최근에 주식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거 레버리지 ETF라도 다시 데리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일리 있는 얘기입니까?
1: 그럴 거면 이제 레버리지 때문에 힘들었다는 얘기도 사실 나오는
0: 그렇죠.
1: 게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0: 사람의
1: 그렇습니다.
0: 마음이란 게 그래요. 예, 있을 때는 밉다가 또안 좋아지면은 그립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자, ETF 수급이 지금까지 국내 증시를 받침을 해주는 어떤 그러니까 기관 매수의 주체 가운데 하나로서 작용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증권사들이 ETF를 여기에 맞춰서 쏟아냈단 말이죠. 최근에는 수익성이 없는 좀비 ETF 퇴출이 어려운 구조라고 해요.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게?
1: 정확하게는 이제 그 자산 운용사들이
0: 예.
1: 상품으로 ETF를 계속 찍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0: 아직도
1: 그리고 이제 시장이 좋을 때는 다양한 투자 테마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다 각광을 받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 나오면 소위 말해서 잘 팔리죠. 근데 장이 안 좋아지면은 돈이 안 돌기 때문에 그리고 신규 상품은 계속 공급이 되거든요. 근데 그 신규 공급되는 상품이 추가적으로 자금들이 잘 들어올 거냐 이제
0: 예.
1: 이런 문제가 있고요. 출시한 이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지 않으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소규모로 이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상장 폐지 기준에 50억 원이라는 이제 그 규모가 있는데
0: 예.
1: 이게 지금 ETF 이전에 이제 활성화되었던 예전에 이제 공모 펀드 기준에 50억 이하의 뭐 소규모 펀드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본시장 연구원에서 이 관련된 자료가 10월 초에 나온 게 있는데 2018년부터 26년 9월 달까지 보면은 상장 폐지된 ETF가 한 217개 정도 됩니다.
0: 예.
1: 그중에 상당수가 80% 이상이 그 규모가 작아서 해지된 펀드들이거든요. 근데 좀비 ETF 퇴출을 좀더 쉽게 해달라라고 하는 주장은 그러면 이제 어디서 나왔을까라고 보면은 아마도 운용사들 입장에서는 좀더 이제 본인들의 경영상의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로
0: 돈이 안 되니까.
1: 좀더 이제 좀 탄력적으로 상장 폐지시키고 새로운 상품 출시해서 이제 하게 해달라. 왜냐하면 또 거래 안 되는 ETF들 보면은 매도하려면 상당히 힘들거든요. 호가창이 상당히 얇아서
0: 네.
1: 주문 내기가
0: 그렇죠.
1: 힘들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좋을 때는 시장이 좋을 때 상장 폐지를 한다 이런 얘기는 상상하기 좀 힘들죠.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고 정체되었을 때 뭔가 바꿔보고 싶은데 이게 수익자들이 동의를 해줄 거냐. 네, 결국 투자자들 입장에서 민원 제기를 할때 그럼 감독 당국이 어떤 기준에 지금은 금액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0: 네.
1: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일지 이건 약간의 가치 판단의 평가가 좀더
0: 그렇네요.
1: 이루어지고 시행착오를 겪어봐야 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0: 자, 말씀드리는 순간 코스피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사이드카 뭐 하루 걸러 하루 나오더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아,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네요. 이렇게 시장 상황이 안 좋고 증시가 박스권을 위로는 못 깨고 아래로 깨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ETF 시장이 내년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1: 네, 일단 물론 시장이 좋게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지만은 이제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아까도 뭐 이제 상장 폐지 얘기나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하고 비교를 하는데 뭐 우리는 아직도 미국에 비해서는 좀더 발전을 해야 되는 시장인 건 맞고요. 근데 그 배경 중에 또 하나가 구조적으로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이제 성장이 가파르다. 적립금이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한 500조였는데 네. 올해 상반기에 이제 550조 찍었고 연말까지 적립 금액이 600조 간다. 근데 구조적으로 보면은 그 퇴직금을 이제 퇴직금하는 근로자들이 직접 운용을 하는 DC나 IRP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내가 직접 운용할 수 있는 툴로 ETF를 쓰는 게
0: 뭐 그게 제일 편하고
1: 제일
0: 좋죠.
1: 제일 편하기 네. 때문에 그런 이제 구조적인 자금 성장이나 이런 걸 고려하더라도 ETF 시장은 계속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상반기 한 95개 신규 ETF 출시됐는데 상대적으로 시장이 좀 안 좋은 하반기에도 지금 7월부터 10월 현재까지 한 43개. 그러니까 속도 측면에서는 뭐 크게 처지지 않고 네.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 다 외국형 아니에요?
1: 국내가 예. 한 55%, 그다음에 해외 투자하는 게 한 예. 45%. 이 비율은 어느 정도 비율을 계속 일정 부분 유지하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0: 한쪽으로 쏠리진 않네요. 네. 자, 내년도에 ETF 투자 생각을 해보면은 생각나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AI. 네. 결국엔 AI로 내년에도 ETF도 이어진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1: 네, 여전히 뭐 저희가 이제 고객들을 많이 만나고 하는 이제 파트다 보니까 고객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좀 작년 올해까지는 또 국내에 과하게 포지셔닝이 좀 되셨던 부분이 있는데 미국 중심 AI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사실 오늘 지금 뭐 매도 사이드카 이렇게 얘기 나오곤 하지만 간밤에 미국 증시 보면은 여전히 유가 금리 부담이 있지만 증시 전체로 놓고 보면은
0: 그렇죠.
1: 변동성이 네. 제한되는 부분인 거고 가장 큰 힘은 이러나 저러나 펀더멘탈이 너무 좋고 그에 비해서 주가가 비싸냐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다가 논리가 나오기 때문인데 이거를 아주 디테일하게 뜯어보면은 그래서 그 성장 좋은 펀더멘탈 어디서 오냐 다 AI 테마들이 만들어주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지금 반도체나 이런 이익들이 내년에도 지속된다라고 확인이 되면은 뭐 펀더멘탈이 좋은 거는 뭐 마찬가지일 뭐 거고요.
0: 그렇죠. 네. 예.
1: 그래서 여전히 그게 코어가 될 거다. 그리고 이게 2, 3년 전에는 미국의 빅테크를 사면은 편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갔고 그래서 그 빅테크 비중이 높은 그냥 인덱스를 사도 쫓아가는 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특징이 AI 테마가 빅테크보다는 여러 이제 병목 테마를 가지고 광통신이 됐던 네네네. 이런 것들을 계속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인덱스 전략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여기에 조금 더 액티브하게 이런 테마들을 AI 테마를 조금 선별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네. 액티브 전략을 쓰는 것이 코어 전략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또 이제 최근에 고금리 때문에 많이 빠진 테마들이 있습니다. 뭐 우주.
0: 네.
1: 그리고 뭐 양자 컴퓨터 네. 이런 애들 고금리에 취약할 수밖에
0: 양자 컴 오랜만에 들었다. 네.
1: 전혀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예, 때문에 예. 금리가 높아지면은 그냥 우리 이제 하이 베타라고 하는데요.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고 빠질 때 이제 많이 빠지는 종목들이죠. 그 하락폭이 상당히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반등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이제 금리가 그러면 이제 5%대 금리가 6%를 갈 거냐? 이런 환경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금리도 좀 상단 부분에 있다. 이게 금리 상승세가 좀 멈춰진다라고 하고 장기 성장성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좀 장기적으로 혹은 이제 분할 적립식으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조금 진입 시점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결국에는 ETF 그리고 AI가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시장 상황 잘 보면서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요일 부자 대세 김현 우리은행 WM 상품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4: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5: 대리 부르셨죠?
2: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6: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7: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네,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정답 1번 94.5였죠. 5527번, 3861번, 7787번, 2489번, 0080번, 1069번, 6890번 이렇게 7분 아이스크림 모바일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10월 말에 보내드리고 드릴 계획이에요. 말씀드린 순간 코스피의 낙폭이 더 커졌습니다. 5% 넘게 빠지고 있는데요. 0080번 쓰시는 분, 주식은 폭락 중이지만 희망을 걸고 기다려봅니다. 네, 뭐좀 버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1069번 쓰시는 분, 이천에 거주하는 한태연 씨래요. 감사합니다. 저랑 같은 동명의 이름을 쓰고 계시네요. 6890번 쓰시는 분, 청취율 조사 높게 나와서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어요. 저 지금 2년 반 됐거든요. 조금 더 해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조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 .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 FM.
3: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전국 곳곳에 가을비가 내리고 있기도 하고요. 그쳐가는 곳도 있습니다. 비구름이 물러가면서 찬바람이 불어드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1도로 어제보다 9도 정도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1도, 대전 22도, 광주 25도, 대구 23도 예상하고요. 오늘 밤부터 서해안과 강원도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가 오다 보니까 도로 상황이 여의치가 못합니다.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위로만 지금 6군데의 돌발 구간이 살펴지고 있는데요. 먼저 조남분기점 부근 2, 3, 4차로에 화물차끼리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일산 방향으로 난 사고로 이 때문에 3번에서 조남분기점까지 혼잡하고요. 지금 여기 사고 처리 한창입니다. 그리고 김포요금소 부근 1차로에서도 승용차끼리 부딪혔고요. 하남분기점 부근에서는 판교 방향으로 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남 부근에는 고장차 있고 수원터널 부근 판교 쪽으로도 고장차가 있어서 가시는 길에 좀 더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세종 포천고속도로 포천 쪽으로 고덕터널 부근 2, 3차로에서도 사고 때문에 초이나 뒷목 지나기가 퍽 어렵고요. 오포 3터널 부근에는 고장차 있습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미사 부근에서도 화물차 관련 사고 났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영이었습니다.
4: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5: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대통령의 과거 그 발언 때문에 했던 잣대 들이댔던 기준들이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더 논란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2: 아무래도 뭐 대통령 골프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역대 대통령들의
0: 김철현 경희대 책임 교수입니다.
2: 보면 어떤 대통령 조깅을 하기도 했고 등산하기도 했는데 등산이나 조깅은 괜찮고 또 골프는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아닐 것 같고 한편으로 볼 때는 뭐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뭐 트럼프 골프장에서 또 골프 회동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미리미리 준비한다는 성격은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대통령이 골프를 치는 와중에 대구의 건물 천장이 붕괴된 사건 사고가 있었지만 다행히 경상자들은 있었지.

0: 해결해야 된다, 뭐 상군 통합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아마 태릉의 그 골프장을 쭉 누비시면서 아, 이 육군사관학교가 잘못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통이 있고 참 군인을 양성하는 우리나라의 어떤 국가 안보의 굉장히 핵심 축이라는 좀 생각을 가지시고, 그냥 상군 통합에 대한 그런 생각, 어떤 정책의 변화도 또 가지셨으면 저는 골프에서도 충분히 좀뭐 국민들에게 뭐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1: 네. 이와 함께 또 논란이 됐던 게 주진우 의원이 그 댓글을 달았던 표현이었습니다. 그 표현 논란 때문에도 앞서 녹취에서도 김민석 대표가 비판을 하기도 했었는데, 저희가 옮기진 않고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긴 하겠습니다. 저 지금 그래픽에 나오고 있는 저 댓글, 이 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2: 아, 지나쳐도 너무 지나쳐죠. 지금 아무리 이 정치인이고
3: 최진 대통령
2: 국회의원이라
3: 리더십
2: 하더라도
3: 연구원장입니다.
2: 정말 일정선을 훨씬 뛰어넘는 정말 과도한 이제 막말인데, 본인은 뭐 이재명 대통령이 골프 문제를 놓고 골프 특검 하라고 주장했는데, 저 발언을 보면 어떻게 보면 막말 특검을 해야 할 정도로 정말 발언 정도가 셉니다. 보면은 지금 저 발언에 대해서 문제 삼는 언론에 대해서도 변태적인 해석으로 이렇게 망언 운운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1: 네.
2: 했거든요. 저런 식의 극한 표현들을 아무렇지 않게 써왔던 게 지금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닙니다.
3: 예.
2: 근데 아시다시피 주진우 의원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검찰 출신, 그리고 윤석열 사단으로 유명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현 정부 들어와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저격수
1: 예.
2: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여야 정치인들의 발언 강도가 너무 세다, 심하다 이런 건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만은, 그중에서 유달리 주진우 의원 같은 거는 저건 뭐 거의 상식선 최소한의 이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떻게 이 국회 차원에서 어떤 뭐 제재 조치가 없는 건지, 사실 이제 윤리위원회 회부한다고 하지만요, 이진숙 의원 윤리위원회 회부지만 대한민국 국회에서 윤리위원회에 아무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냥 일회성 엄포로 지나버리기 때문에, 저런 경우는 지금 국민들의 짜증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뭔가 차제 정말 정치인들의 지나친 정도의 발언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여야 합의, 최소한의 어떤 장치 기준 정도는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김 교수님 어떻게?
0: 그래서 저는 뭐 일단 대통령 이름을 가지고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고 볼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저게 보면 저는 주진우 의원이 과거의 어떤 성공 방정식을 좀 따라하는 걸로는 보이는 거거든요. 지금 청와대 그 홍익표 정무수석이 과거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귀태라고 했거든요. 귀태. 그러니까 태어나서는 안될 사람이라는 극단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로 홍익표 의원이 상당히 강성 지지층에 의해서 좀 지지도 받고 또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민주당의 원내대표도 지내고 또 사선 의원까지 지냈거든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진우 의원 입장에서는 과거의 홍익표의 성공 방정식이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최근에 보면 이 주진우 의원의 지역구가 부산인데 영남권에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반감 정서가 상당히 커지고 있거든요. 지지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 부분이 보면 대통령께서 호남에 반도체 건설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시면서 과거에 영남은 영남 정권에 의해서 특별한 혜택을 많이 받았으니 이제는 호남에 대해서 이제 균형 있는 뭐이 배려를 하겠다는 걸한 부분이 있어서 아무도 영남 쪽에서 볼때 상당히 좀 불편한 부분이 있고요. 또 지방선거 전에 전남하고 광주는 행정통합이 됐는데 대구하고 경북은 행정통합이 끝끝내 반대돼 가지고 통합이 안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결국 영남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 영남에 대해서는 좀 홀대하는 거 아니냐, 영남에 대해서 차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주님이 볼 때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좀 짚어가는 거 아니냐, 영남 지역에서의 어떤 이재명 정부에 대한 반감을 본인이 최대한 좀 이끌어내보겠다 하는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아무래도 대통령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뭐 국격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3: 네.
0: 이런 부분에서 너무 막말까지 나가는 그런 부적절한 발언은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3: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누는 도중에 증시 관련 속보가 들어와서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증시가 또한번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급락세를 보이면서 9시 47분 기준으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4% 정도 급락세를 보이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장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투자할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지금 주진우 의원 여기서 더 나아가서 특검 필요성까지 거론하고 있고, 장동혁 대표도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SNS와 골프밖에 관심이 없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의힘에서는 이 문제를 좀더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2: 뭐 그렇습니다.

0: 옛날 뭐 장동영 대표가 어떻게 보면 막말 정치의 대표적 인물이라는 건뭐다 아는 이야기고, 지금 뭐 대통령향에서도 뭐 낮에는 뭐 골프 그리고 잔디 하고 뭐 밤에는 뭐 SNS하고 뭐 소통한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비아냥 조롱성 발언인데, 뭐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뭐 그동안 장동영 대표가 해왔던 말들을 보면은 특히 이제 SNS 부분, 스마트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세게 지적을 했는데, 저 부분은 이제 사실은 뭐 여권 내부에서 사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떤 정책 소통, 민생 소통 하는 것은 충분히 이 좋지만, 과도한 정치적인 소통은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여권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대목은 뭐 여권에서 이제 정리할 문제인데, 예, 뭐 장동영 대표는 저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고, 심지어는 뭐 골프 특검도 뭐 검토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최근 들어서 뭐 장외 집회를 벌여서 해서 장동영 대표는 초고강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런 뭐이 극우적 행보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 뭐 크게 뭐 나쁘진 않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전략적인 뭐 무기라 할수 있을 정도로 오히려 여론, 국민 여론 차원에서는 뭐 민주당이 나쁘진 않지만, 정치권 전반으로 본다면, 그리고 여야 협치 관계에 본다면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부정적 관계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1: 이재명 대통령 최근에 SNS를 통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내용들도 있고, 또 오늘 이제 잠시 후에 10시에 저희가 국무회의 열리면 또 현장 연결하겠지만, 국무회의를 통해서라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반박하는 입장을 낼까요?
2: 그래서 뭐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그 SNS를 통해서 직접 해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이 국무회의에서 이 부분을 다룰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저는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보면 뭐냐면 SNS라든가 이 골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좀 자제하라는 거예요. 좀 줄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 SNS 같은 경우에도 보면 새벽에 어떤 것들을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 주무시다가 어떤 사안에 대해 가지고 그냥 일어나서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보면 계속적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어내는 게 문제거든요. 어떨 얼마 전에도 보면 제가 가장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좌아하게라는 얘기는 대통령께서 쓰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대통령께서 계속적으로 국민 통합을 얘기하신 부분인데 왜 강성 지지층들이 얘기하는 우아하게를 변형시킨 좌아하게를 쓰냐는 거죠. 그렇게 되면 대통령께서 그동안 얘기했던 국민 통합이나 뭐 중도 보수라의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거짓말로 돼버린 부분이 있거든요. 또 하나는 보면 그때 보이스피싱에 대한 단속 실적을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걸 SNS에 올렸던데 그러한 것들은 대통령이 올리는 게 아니고 그것을 담당하던 과장이나 국장들이 충분히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안전해지고 있다는 부분을 할수 있는데 굳이 대통령이 대비 문건이라고 버젓이 적힌 그런 것들을 올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좀 자제해 달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모든 우리 국민들에 있어서 모범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대한민국 국격을 평가하는 기준도 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SNS는 그대로 하겠다. 그리고 골프도 앞으로 계속 하겠다. 이렇게 되면 결국 국민과 맞선 오개의 정치를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굳이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자제해 달라는 거죠. 자제를 조금만 줄여 달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불필요한 논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이 해석이 나올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좀 경청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민주당의 김민석 대표도 이런 부분들을 자꾸 두둔할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본인이 조금 진정어린 조언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3: 네. 국정감사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국회 가방위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재촉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여당의 주장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에 참여했던 그 2인 체제 의결을 국감에서 다루는 만큼 이해 충돌이 있을 수 있다. 이 논리인데 지금 이진숙 의원 본인도 그렇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다수의 횡포다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0: 이진숙 의원은 이제 과거에 방통위에 몸담아 있었지만 지금 저 과학방위 국회의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실을 국정감사를 할 수가 있죠. 통념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여기서 문제가 뭐냐? 재촉된 이유는 본인이 과거에 방통위원장으로 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됐었던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국회의원이 돼서 다시 질문을 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들어둔 문제를 지금 국회의원 신분에서 다시 그걸 감사를 한다. 이거는 그야말로 아주 왜곡된, 어떻게 잘못된 셀프 국감이죠. 본인이 만들었던 문제를 본인이 질의를 하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재촉 한 거.

0: 사실은 그래서 너무 이 부분은 다양하고 다만 이제 이게 조금 방통위에서만 국감을 제척된 건 전반적으로 이제 MBC나 KBS 모든 방송국에서 제외됐다. 이건 좀 심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민의힘 쪽 혹은 이진수 의원의 주장인데 이 부분이 약간 감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느냐. 뭐 그리고 이진수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부모
1: 네.
0: 그걸 뭐 전답 이런 부분들에서 뭐 농지 이런 부분들에서 조사했기 때문이냐 보복성 아니냐라고
1: 네.
0: 보는데 저는 뭐 민주당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이 없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너무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 측면이 있다고 보는 거죠. 아니 아무리 농지 문제가 중요하고 뭐 한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현직 대통령 부모 묘에 가서 그 조사를 하면서 또 본인 인사를 크게 건 절을 하고 또 조사를 하는 건데
2: 예.
0: 저것도 저는 거의 뭐 블랙홀이라고.
3: 골프 의혹을 최초 제기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SNS에 이제 명을 끊을 때라는 댓글을 달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륜을 저버린 막말이라며 윤리위 제소를 예고했는데요. 관련 내용과 정치권 이슈, 김철현 경희대 특임교수,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0: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1: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0: 여러분의
1: 여러분의
0: 미래를
1: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0: 재능대학교가 함께
1: 함께 만들어
0: 만들어갑니다.
1: 갑니다.
0: 재능대학!
2: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4: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5: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4: 진짜? 멋지다. 나도 할수 있어?
5: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4: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5: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6: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가을길을 걷다 보면 바람 따라 살랑살랑 흔들리는 코스모스를 만나게 됩니다. 가느다란 줄기는 금방이라도 꺾일 것 같지만 바람이 불면 유연하게 몸을 맡겼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곤 하죠. 살다 보면 우리도 예고 없이 불어닥친 비바람에 휘청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코스모스처럼 조금은 유연하게 또 지혜롭게 견뎌낸다면 그 시간도 결국 지나가겠죠. 혼자 감당하기 벅찬 비바람 앞에 서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곳에 문을 두들겨주세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0: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곽동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의 신세계로의 곽동주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인가요?

0: 내용일까요? 결혼한 지 2년 됐는데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모든 원흉은 집 때문이었어요. 신혼집 전세금 3억 원 중 2억 원은 시댁이, 1억 원은 제가 부담했습니다. 예단비 1천만 원도 보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전세금을 더 냈다는 이유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시더니 제 집처럼 드나들었습니다. 퇴근하고 오면 냉장고 반찬 위치가 바뀌어 있고요. 제 속옷 서랍까지 뒤져서 정리해뒀더라고요. 한 번은 토요일 아침에 자다가 인기척에 눈을 떴는데 시어머니가 안방 문을 열고 서 계셨습니다. 너무 놀라서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여쭤봤더니 내 아들 아침은 먹이는지 보러 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도 일은 약과입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자 폭언도 시작됐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다 계신 자리에서 애도 못 낳는 걸 며느리로 들였다, 친정교육이 문제다 라며 모욕을 줬습니다. 남편은 엄마 성격 알잖아, 네가 맞춰 라며 방관만 했고요. 얼마 전엔 거실에서 홈캠까지 발견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집안 안전을 생각해서 설치해 준 거라고 했다는데 홈캠 앱을 확인해봤더니 시어머니 휴대폰과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실시간 화면은 물론이고 음성까지 들을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었죠. 저희 부부를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결정타는 남편의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떤 여자의 사진과 함께 참한 아가씨니 한번 만나봐라, 며느리는 정리하면 된다 라고 보냈고, 남편은 그 말대로 몰래 나가서 커피를 마시고 왔더라고요. 극심한 불안과 불면증으로 약을 먹다가 결국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전세금 2억 원은 당연히 우리 돈이고 해준 예물도 다 토해내라 라고 합니다. 시어머니의 폭언과 사생활 감시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동의 없이 홈캠을 달아서 엿들은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맞선을 보고 온 것도 부정행위가 해당하는 건지, 그리고 전세금 1억 원과 예물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도 막막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처음에는 흔히 말하는 고부 갈등인가 싶었는데 좀 사연을 들을수록 상당히 심하거든요. 곽동주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1: 네,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종종 경험하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네. 대부분 배우자가 자신의 부모로부터 정서적 독립을 이루지 못한 경우가 일어나는데요. 네. 이 경우 배우자의 부모, 이 사연의 경우는 시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음에도 남편은 배우자인 아내를 지켜주지 않거나 오히려 시부모의 편을 들게 되고, 네, 아내는 고립된 상태로 고통받는 상황으로 스트레스가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그러게요. 일단 이혼 사유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사연에서는 남편의 행동뿐만 아니라 이제 시어머니 지나친 간섭 그리고 모욕적인 말 때문에 지금 사연자분이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이거 배우자가 아니라 시어머니한테서 받은 부당한 대우, 이것도 법적으로 이혼 사유 될 수 있겠죠?
1: 네,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네,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네. 새벽에 부부 침실 문을 여는 행동, 네, 사생활 감시, 네, 친정 부모님 앞에서의 모욕 등이 반복되었다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0: 그쵸.
1: 또 남편이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아내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어머니 편에 선 건 역시, 네,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평가되어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지금 남편도 시어머니도 둘 다 책임을 이제 져야 하는데요. 지금 시어머니가 특히 부부 생활에 계속 개입하고 급기야 아들한테 다른 여성을 소개하면서 며느리를 정리하라는 말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연자분이 이혼할 때 남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한테도 같이 위자료 청구할 수 있겠죠?
1: 네, 가능합니다. 시부모가 부부 사이에 부당하게 개입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했다면, 네, 그 혼인 파탄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네, 시어머니에게 별도의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0: 네.
1: 특히 이번 사연처럼 시어머니가 혼인 중인 아들에게 다른 여성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기까지 했다면 단순한 고부 갈등을 넘어 혼인 관계를 적극적으로 파탄하려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0: 네,
1: 시어머니의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0: 네.
1: 다만 그 실제 인정 여부와 금액은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0: 그렇네요.
1: 네, 그리고 증거로는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보낸 메시지, 사연자님이 직접 녹음한 시어머니와의 대화, 이런 무단 출입 정황, 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등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그러면 홈캠 문제도 저희가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연자분 모르게 이제 시어머니가 집안에 홈캠을 설치하고요. 또 시어머니 자신의 휴대전화로 실시간 화면이랑 음성도 확인을 한 거거든요. 이거 이제 부부의 생활을 몰래 보고 대화까지 엿들었는데 이거 형사적으로도 문제될 수 있지 않나요? 게다가 또 남편이 현관 비밀번호 이제 시어머니한테 알려줘서 시어머니가 수시로 집에 드나들었는데 이것도 주거침입으로 볼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1: 네, 먼저 홈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1: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대화를 몰래 듣거나 녹음했다면
0: 네.
1: 설령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이 동의했더라도 즉 남편이 동의했더라도
0: 네.
1: 위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0: 네.
1: 그 다음으로 무단 출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근 이제 전화합의체 판결에 의해서 판례 변경이 있었는데요.
0: 네.
1: 남편이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출입을 허락했다면 공동 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을 받아 통상 적인 방법으로 들어온 것이어서 형사적으로는 문제 삼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0: 네.
1: 다만 사연자님이 분명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도 새벽에 부부 침실까지 들어온 부분은 문제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0: 그렇네요.
1: 예, 이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꾸고 출입하지 말라는 의사를 문자나 내용 증명으로 확실히 남겨두시면 형사 문제와 별개로 이혼 소송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의 책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0: 네, 그럼 사연자분은 이혼 소송 이외에 사실 시어머니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고 형사 고소도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남편은 시어머니가 소개한 여성 만났어요. 이제 커피 한 잔 마시고 왔습니다. 뭐 성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한 번 만난 건데 이거 이혼 사유가 되는 부정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1: 이혼 사유인 부정한 행위는 단순히 성관계에 환정되지 않고
0: 네.
1: 배우자로서의 정조의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0: 네.
1: 혼인 중인 사람이 새로운 결혼 상대를 찾는 선자리에 나갔다면 그 부분은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0: 그렇죠.
1: 네, 다만 한 차례 만남만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되긴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0: 네.
1: 이후도 연락을 이어갔는지 메시지 내역 등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전세보증금 문제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아까 보증금 3억인데 그중에 시부모님이 2억 그리고 이제 사연자분이 1억 이제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보증금 명의 자체는 아마 남편 명의로 한 것 같은데요. 이거 사연자분이 마련한 1억은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겠죠?
1: 네,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0: 네.
1: 시부모님이 보태주신 2억 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아들 쪽 기여로 평가되겠지만 나머지 1억 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사연자분의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0: 네.
1: 혼인기간이 2년으로 짧으면 법원은 주로 각자 얼마를 냈는지를 기준으로 기여도를 따지기 때문에
0: 네.
1: 사연자님이 낸 1억 원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그러면 시댁에서 받은 예물도 돌려줘야 할까요? 예단도 보냈을 것 같은데.
1: 판례는 예물과 예단을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돌려주기로 하는 조건에 붙은 증여로 보기 때문에
0: 네.
1: 실제로 혼인신고를 하고 상당 기간 혼인생활이 유지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돌려줄 의무가 없기는 합니다. 다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쪽은 예물 반환을 요구할 수 없고 2년간 혼인생활을 했고 파탄의 책임이 시댁과 남편 쪽에 있다면 사연자님이 예물을 돌려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이유로 사연자님이 보낸 예단을 돌려받기도 어렵습니다. 대신 이런 사정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반영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0: 네.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시어머니의 반복적인 간섭, 그리고 모욕, 그리고 방치한 남편의 태도 모두 다 이혼 사유가 됩니다. 혼인 파탄에 시어머니의 책임이 이제 크다면 별도의 위자료, 시어머니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고요. 또 시어머니가 지금 몰래 홈캠으로 부부대화 듣거나 녹음했거든요. 이거 형사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전세보증금 사연자분의 기여도 보탠 돈 1억 따져서 이제 나누어서 받게 되고요. 그리고 예물과 예단은 이미 혼인생활이 이어진 경우에는 이제 원칙적으로 다시 돌려주거나 이제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연자분이 받은 예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곽동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이소라의 트랙 9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비가 내리고 있죠. 특히 충청과 전북 중심으로는 좀 거센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비는 낮이면 대부분 그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밤까지 곳곳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우산은 꼭 챙겨서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가 내린 때문인지 고온 현상도 좀 누그러지겠습니다. 서울 21도, 대구 23도 정도로 어제보다 5도에서 많게는 10도가량 낮아진다고 하네요. 오늘은 목에 스카프 하나 두르고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뭐가요? 가을 야구요? 그건 내일부터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건 라디오 청취율 조사입니다.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받아주시고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해주세요. 애청자 여러분 늘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쿠폰을 준비했는데요. 커피 아니고 달달한 달콤한 아이스크림 교환권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10월 13일 화요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출발합니다.

0: 위더 벤 마레루치.
1: 하이 퀄리티, 하이 클래스. 교양의 품격이 달라진다. 정보의 품위가 높아진다. 당신의 필수 교양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브라보 유어 고급진 라이프.

0: 1,000만 서울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법기관 서울시의회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특별 시민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경희 서울시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저희 청취자분들께 또 우리 시민분들께 인사 한 말씀 짧게 해주세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민경희입니다. 저는 강남 제1선거구 지역구 출신이고요. 저희 지역구는 압구정동, 청담동, 신사동, 논현 1동입니다.
0: 네, 어서 오십시오.
1: 감사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0: 저희가 12대 서울시의회 의원분들을 모시고 있는데 이렇게 인사 말씀 하시자마자 바로 또 여쭤보는 게 있습니다. 각오와 다짐을 담아서 이름으로 삼행시 바로 가거든요. 요거 끝나고 본격적으로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운 띄워드릴게요. 민.
1: 민심을 가까이에서 듣고.
0: 경.
1: 경청을 넘어서 행동으로
0: 하고. 희.
1: 예. 희망이 가득 찬 서울을 이끄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0: 와. 민경희. 민심, 경청, 희망. 와, 키워드가 딱딱 나오네요. 야, 오늘 삼행시 너무너무 멋지게 시작을 했습니다. 12대 서울시의회 초선으로 입성을 하셨는데 사실 되게 놀란 것이 원래 패션 디자이너셨다고.
1: 네. 제가 뉴욕에서 뉴욕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네. 뉴욕에서 패션 디자이너로 한 12년 정도 일을 하다가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0: 언제 한국에 오셨어요?
1: 한국에 들어온 지는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0: 뉴욕에서 12년 동안 디자이너 활동하시다가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아니 어떻게 정치를 하시게 된 거예요?
1: 좀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다들 오 이게 가능해 하시는데 제가 와서 이제 저희 이제 아파트에 살게 되니까 동대표를 하게 됐어요.
0: 네.
1: 그랬는데 그 동대표를 하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저를 붙잡고 막 너무너무 작은 것도 이거 어떻게 하냐고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한국에 돌아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아 이렇게 주민들한테는 너무 작은 문제인데 그러니까 큰 문제가 작은 문제인 행정에서는 해결을 하는 방법이 뭘까? 그거는 정책하고 예산만이 풀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리고 시의원에 도전하게 돼서 이렇게 시의원이 되었습니다.
0: 아, 근데 동대표 몇 년 하셨습니까?
1: 동대표는 예, 2년 넘었습니다.
0: 2년 네. 넘게. 예. 아니, 보통 아파트에 살아서 동대표를 하게 됐어요 라고 하셨는데 아파트에 산다고 다 동대표를 하시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오시자마자 내가 사는 아파트에 동대표가 됐다는 건 무언가가 벌써 그 주민들에게 무언가 소통을 잘하시는 분으로 좀 인식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1: 우선은 저희 아파트 단지가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평균 연령이 높으셔서 그 동대표를 하시는 거를 되게 이렇게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한번 하시면 계속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저희 동은 안 하시려고 하셔서 제가 그나마 젊은 주민이라서 하게 됐습니다.
0: 그렇군요. 어쨌든 굉장히 제가 그

0: 그래도 막중한 임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대표에서 시작한 그래서 정치까지 입문을 하시게 된 건데, 아니 무엇보다 패션 디자인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매일 이렇게 시의회에 출근하시잖아요.
1: 네.
0: 의상 신경 안 쓰이세요?
1: 아, 이게 TPO라고 하죠.
0: 네.
1: 그 시간하고 장소하고 어떤 경우에 맞게 옷을 입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패션 디자인 할 때는 이렇게 그 정장이라고 하죠. 예, 그거를 입고 다니지 않았죠.
0: 아.
1: 하지만 제가 이제 시의원이니까 그러면 시의원에 닮는 옷, 다운 옷을 입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0: 네.
1: 시의원 다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0: 항상 신경 쓰셔서 오늘 너무 멋지십니다.
1: 감사합니다.
0: 정말 시의원 같으세요.
1: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패션 디자이너 출신의 민경희 의원께서 앞으로 시의회에서 어떤 의정 활동을 하고 하실지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초선 의원이시기 때문에 의욕도 대단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1: 어떨 때는 좀 의욕이 너무 과해서
0: 네.
1: 아 제가 조금 약간 아 이거 조금 한번더 숨을 쉬고
0: 네.
1: 그리고 천천히 해야지 하고 할 때도 있는데 제가 이번에 또저어 다행이면서 감사하게도 제가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도 들어가게 되고
0: 네.
1: 운영위원회에도 들어가게 돼서 초선인데도 불구하고
0: 네.
1: 특별위원회 두 군데에 들어가면서 정말 많은 기회가 있어요. 많은 거를 배울 기회가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그럼 굉장히 바쁘시겠네요.
1: 네, 뭐 거의 새벽 어떨 때는 4시에 일어나서도 자려 보고 해야 될 때가 있죠.
0: 보통 제가 하긴 의원님들 나오시면 꼭 여쭙는 질문 중에 하나도 몇 시간 주무시는지.
1: 저희 그 얼마 전에 임시회가 끝났는데요. 임시회 할 때는 한 4시간 정도 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임시 회기 중간이라서 잘 자고 있습니다.
0: 그러시군요. 내가 임기 동안 이것만큼 꼭 이루고 싶다 하는 1호 공약 있으실까요?
1: 네, 있습니다.
0: 뭘까요?
1: 예, 저 압구정 428이라고
0: 네.
1: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옆에 보면 공영 주차장이 굉장히 크게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그게 원래는 서울시에서 학교 부지로 가지고 있다가 거기에 학교가 안 생기면서 강남구청으로 부지가 이전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그게 그 지목은 공원 겸 공영 주차장이에요. 하지만 풀 하나 없는 공원이죠. 주차장으로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강남 주민들은 정말 그 어떻게 보면 되게 여유로울 그런 문화 공간이 많을 거라고들 생각을 하시는데 부지가 없다 보니까 그런 문화 공간을 짓고 싶어도 그런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공영 주차장 부지를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곳에 숲과 미술관이 함께 연계된 그런 그 문화 공간을 짓는 것이 제 공약 1호입니다.
0: 그럼 지금 그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시작하셨어요?
1: 네, 지금 그게 강남구 소유 부지이다 보니까 강남구에서 지금 용역을 조사를 하고 있고 그게 연말까지 아마 결과가 나올 거예요. 강남구에서도 저와 같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하지만 이제 저는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순수한 그 문화 공간이어야 한다는 그게 제 생각이라서 그 지하의 주차장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 위는 숲과 그리고 미술관이 함께 연계되어서 시민들이 언제라도 그냥 쉴수 있는 공간. 들어오셔서 그냥 그림도 감상하실 수 있고 아니면 그 미술관에 있는 카페에서 차한 잔도 하실 수 있고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0: 시민들이 강남구 사시는 분들 너무 기대하실 것 같은데요?
1: 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0: 언제쯤 그 공간에서 차 마시면서 그렇게 좀 힐링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제가 4년 안에 4분 뜨겠습니다.
0: 4분 뜨겠다. 첫 4분 뜨겠다라고 공약하셨습니다. 패션 디자이너 출신이셔서 그런지 앞서 특별위원회 이제 두 곳에서도 활동한다고 하셨는데 또 상임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세요.
1: 네, 맞습니다.
0: 아무래도 문화와 직접적인 또 연결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서울을 단순히 문화도시에 머물게 하는 게 아니라 문화산업도시로 가게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개념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1: 문화도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문화죠. 뭐 공연을 보러 간다든지 아니면 뭐 미술 전시.

0: 전시를 보러 간다든지 그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게 문화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문화 산업 도시는 그 문화에서 산업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거예요. 일자리를 창출하고 거기서 산업을 부흥시켜서 저희 시민들에게 어떠한 그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창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패션쇼를 한다면 그 패션쇼로 인해서 그런 신진 디자이너들이 그 자신들이 만든 그 창작물을 팔수 있는 판로가 열린다든지 하는 것까지 연계가 돼야 되고, K컬처가 지금 이렇게 유행이잖아요. 그런 K컬처가 외국인들이 왔을 때 단순히 그냥 관광을 하고 가 끝나는 게 아니고 그 K컬처로 어떠한 산업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 그거를 같이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럼 의원님이 이 문화산업도시를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계시고 거기에 관련한 이제 구체적인 추진 계획들도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또 예를 들어주신 것이 패션쇼였잖아요. 관련해서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세요?
0: 제가 이제 패션쇼를 예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이다 보니까 또 이게 위원 그 DDP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그 DDP에서 열리는 패션쇼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정책으로서 그 산업을, 그러니까 문화를 산업으로 이끌 수 있는 정책, 그 조례를 만든다든지 그 예산을, 그런 정책을 만드는데 그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힘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도우려고 합니다.
1: 실제로 패션 디자인을 미국에서 디자이너로 활동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패션 디자이너 활동하시다가 넘어가셨던 거예요?
0: 아닙니다.
1: 아, 아예 미국에서 디자인 활동
0: 미국에서
1: 하셨고요.
0: 공부를 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1: 그리고 오시고 나서 10년 전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10년 동안 또 여기서도 디자이너 활동을 하셨나요?
0: 아니요, 여기서는 저희 집안의 아버지 사업을
1: 아,
0: 도와드렸습니다.
1: 제가 이걸 왜 여쭙냐면, 그러니까 아까 문화산업도시를 말씀을 하셨기에 또 미국에서 활동하시다가 만약에 한국에서도 같은 분야에서 활동을 했는데 이런 차이가 있더라를 만약에 활동을 하셨다면 너무나 절실하게 느끼셨을 것 같아서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0: 제가 한국에서 디자이너로는 활동하지 않았는데, 제가 미국에서 디자이너로 활동을 할때 한국 그 공장들하고 같이 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한국 공장들이 소유하고 있는 중국으로도 출장을 많이 가고, 한국 그 공장 그 사장님들, 대표님들하고도 같이 일을 많이 하던 기회가 있었는데요. 한국의 경우에는 그렇게 아직까지도 한국에 이제 더 이상 공장은 없지만, 한국은 아직까지 이렇게 창작을 그거 산업으로 이끄는 그런 게 아직까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미국에 그냥 디자인을 받아서 그냥 생산만 하는 그런 거로 끝나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한국에 너무나 좋은 디자이너들이 많은데 그 디자이너들이 창작하는 그 디자인 작품들을 왜 이거를 저희가 생산을 해서 판매로 이끌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1: 이제 그런 것들도 앞으로 이 정책을 펼쳐나가시는데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서울시의회가 예산안 심사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 청년 AI 구독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전액 삭감되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원님,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0: 이번 추가 예산에 올라왔었는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50만 명의 청년들에게 AI 그 구독을 지원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그런 안이었는데, 그게 삭감될 때 정말 제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많이 발언도 하고 싸웠는데, 정말 저희가 지키지 못해서 너무, 저희 서울 50만 청년들,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청년들에게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청년들이 구독, 그 유료 구독권을, 그거를 쓸수 없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굉장히 좋은 그 AI 구독에 대한 그 구독료를 낮추어서 그것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했던 거고 그거를 50만 청년들에게 지원을 하겠다고 한 건데 청년들이 그 취직을 한다고 할 때 자기소개서를 쓰잖아요. 그런 거를 쓸 때도 이력서를 쓰고 할 때 AI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창업을 할 때도 AI가 지원을 도와주면 그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기회를 저희가 못 주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게 다시 본 예산에는 올라올 것 같은데요. 그때 저희가 정말 지킬 수 있어서 이 몇 달간의 차이가 청년들에게는 AI를 사용 못하는 게 엄청난 큰 차이를 이끌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1: 민주당에서는 이 취지에는 공감한다라고 했는데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했어요. 수요조사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런 부분에서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0: 그 준비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책이라는 거는 그 정책의 취지가 뭔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분명히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그 서울시에게 이런 큰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이게 어느 청년들에게 우리가 지원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 예산이 그 청년들에게 갔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충분히 저희가 그 효과를 알 수 있는 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었던 점이기도 한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약간의 그런 부족한 준비로 인해서 그 정책의 그 의미를 저희가 저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완해 가면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예산 관련해서.
0: 저는 본 예산에서 통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 50만 서울시 청년들이 예,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1: 의원들하고 서로 어쨌든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여야 의원들이 소통 많이 하고 계세요?
0: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민주당 의원들하고도 소통하고 있고 당연히 저희 국민의힘 하나로 뭉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렇죠. 민경희의 경이 경청이니까.
0: 네.
1: 경청하면서 소통하실 것 같습니다. 관광 이야기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요즘에 외국인들이 이 관광 방식, 여행 방식이 많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개별 관광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도 앱이나 예약 플랫폼 편의성이 매우 중요해진 상황인데 구글맵에서 국내 길찾기 서비스 본격화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좀 미리미리 점검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0: 네, 제가 저희 집행부에게도 질의를 하고 부탁을 정말 했던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네. 이제 구글맵에서 저희가 이제 저희는 그 남북이 그 분단되어 있는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 정밀 지도가 구글에게 제공이 여태까지는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글 맵을 켜보시면 알겠지만 자세한 지도가 길을 찾을 방법이 없어서 그 외국에서 관광 오시는 분들이 구글 맵을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네이버를 이용을 하셨거든요.
1: 네네.
0: 그런데 네이버는 언어 지원도 구글 맵만큼 되지 않고 그리고 익숙한 자기가 사용하던 구글 맵이 아닌 네이버 지도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 식당을 찾아간다든지 뒷골목길을 찾아가다든지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외국인들이 어려움을 호소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구글맵이 그 지도를 자세한 상세 지도를 하고 대중교통 안내를 할 수 있다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서울시가 구글맵 과 함께 그 영어 정보를 어떻게 기입을 해야 한다든 기준을 세우고 그리고 골목 상권을 어떻게 소개할 건지 구글 맵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먼저 선제적으로 구글 맵에게 예, 같이 협력을 네. 하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저는 예, 부탁을 드렸습니다.
1: 네. 민경희 서울시 의원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지역구 강남이라고 하셨고 이제 지역구 현안 짧게 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서울시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시의회가 나서야 한다고 느끼신 게 있을 것 같아요. 강남 구민들 만나시면서 현안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지역구 SOS 질문입니다.
0: 예, 저는 크게는 이제 학교에 그 오래된 노후된 환경하고 그다음에 통학길 안전 문제. 그거는 서울시에서 할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네. 서울시는 서울교육청 그러니까 학교는 서울교육청 소관이다 보니까 그거는 자치구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라서 그거는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지금 유튜브 저희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 의원님의 지역구 활동, 예, 의정 활동 그 화면이 사진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
0: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이제 압구정에 지금 재건축이 앞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0: 진행이 될 거예요. 구역별로
1: 네.
0: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재건축에 있어서는 구역이지만 이게 한강변에 접해 있다 보니까 한강은 하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공공기여나 한강에 어떻게 보행 환경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역별로 잘라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한강을 하나로 보고 암만 그 재건축이 구역별로 이루어져도 한강에 대한 접근성 문제라든지는 한강을 하나로 보고 저희가 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서울시에게 그거는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1: 예, 뭐 말씀하시고 하나 있으면 더 짧게 말씀하셔도 돼요.
0: 아, 또 하나는 또 이제 제가 지역구가 한강이랑 접해 있다 보니까 한강 얘기를 말씀을
1: 네.
0: 많이 드리게 되는데 한강에 보면 그런 그 공원이 있잖아요. 저희가 시민들이 가서 정말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원들이 있는데 거기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공원이라서 거기서 행사들이 많이 일어나기는 하죠. 그리고 시민들도 그거를 즐거워하시고 합니다.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훼손되는 한강이 훼손되거나 그 행사 기간 동안에 시민들이 그 공원을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떨 때는 저희가 간과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어떤 행사를 주최를 할 때에는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1: 예. 민경희 의원의 지역구 활동 이야기 이제 들으시면서 아마 사진도 함께 유튜브 채널에서 보셨을 텐데요. 앞서 뉴욕에서 오래 사셨잖아요. 끝으로 짧게 뉴욕에 정말 이런 정책 혹은 이런 제도는 굉장히 좋더라. 내가 이거는 진짜 벤치마킹해서 가져오고 싶다 하는 것이면 짧게 하나 꼽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0: 제가 그 제1 공약으로 말씀드린 압구정 4·28하고도 또 연관되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뉴욕에 살 때는 정말 그런 문화 공간, 미술관에 가는 게 그냥 일상에 녹아 있어요. 열린 공간이라고 하죠. 미술관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뭐큰 일로 나 오늘 뭐 이번 달에는 꼭 미술관 갈 거야 이런 게 아니고 퇴근길에 가면서 그냥 지나가면서 들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브룽스 뮤지엄도 새로 열고 있고, 그래서 저희 그 서울도 그렇게 뉴욕처럼 그냥 미술관이나 그런 문화 공간이 열린 공간이었으면 좋겠고, 시민들이 언제라도 그냥 들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생활에 녹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끝으로 한 20초 정도 있거든요. 한 말씀 끝인사 부탁드려요.
0: 아, 저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제가 초선이라서 굉장히 처음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나에
1: 네.
0: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고 배우는
1: 10초
0: 일을
1: 있습니다.
0: 저 열심히 서울시의원으로서 지역구를 위해서 서울시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민경희 서울시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스마트폰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에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3: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

0: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청년재단 이사장 오창석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없듯이 청년의 목소리도 저마다 다른 스토리를 품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청년,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까지 한 군데 다 담기 어려워 보이는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와 발걸음을 저희 청년재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잠깐 기대고 싶을 때, 혹시 내게도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청년재단을 찾아주세요.
1: 이 캠페인은 청년재단과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가을비 소리와 함께 아침이 시작됐는데요. 낮에는 대부분 그치는 곳이 많겠습니다. 경남은 늦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대전과 세종, 충청은 10에서 5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최대 4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강릉, 청주, 대전, 전주가 22도, 대구는 23도로 어제보다 1에서 많게는 11도 정도 낮겠습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강변북로 따라 일산에서 구리 쪽 가는 길 행주대교부터 속도가 서서히 떨어지면서 반포대교는 지나야 정상속도 낼 수 있겠고요. 성수대교나 청담대교 모두 남단 쪽으로 다리 건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남수단로 성산 쪽으로 봉천터널과 관악터널 사이 1차로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고요. 계속 분당수서로는 복정에서 탄천일교까지 더디게 지납니다. 오늘 고속도로 위로 빗길 사고 소식이 좀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청주유계소 부근 승용차 관련한 사고 때문에 옥산분기점 통과가 어렵고요.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는 차량이 많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홍성유계소 부근에 고장차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혹시 라디오 들으십니까?
2: 아, 네, 왜요?
3: 얼마에 한 번 들으시나요?
2: 평일엔 맨날 듣는데요.
3: 무슨 프로그램 주로 들으세요?
2: 아, YTN 라디오 슬러생이요.
3: 네? 뭐라고요?
2: 아, 평일 오전 10시 반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요.
4: 내 이름을 불러 주세요. 단 한 번만이라도.

0: 다시 돌아온 라디오 청취율 조사. 이번에도 슬라생 불러주실 거죠? 라디오는 평일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귀가 지니와 함께해 주세요. 단 한 번만이라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여러분 진짜 꼭 단 한 번만이라도 슬라생 불러주실 거죠?
1: 슬기로운 한 번만이라도 생활.
0: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 내 맘속에 들러 준다면 잠깐만이라도 아주 잠깐

후에 대해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만큼 야권을 중심으로 관련 질의가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 대통령 임명권과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논리로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론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강하게 비판해온 추미애 경기지사가 오늘 국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경기도청과 경기 남북경찰청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대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전 10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 중입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는데 이 사건으로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합니다.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은 시민단체 등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을 회계부정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관련 부서에 배당했습니다. 수원중수청은 시민단체가 김 의원 등 민주당 경기도당 당직자 7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반부패 수사 1과에 배당하고 내용 검토에 돌입했습니다.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며 형사사법체계가 대전환을 맞이한 가운데 연간 퇴직한 검사가 5년 연속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법무부 통계를 보면 올해 9월까지 퇴직한 검사는 누적 110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현행 검사정원법상 정원인 2,292명의 4.7%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장 초반 4%대의 급락을 보이면서 프로그램 매도 호가 일시 효력 정지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47분 58초 코스피 200 선물지수의 변동으로 유가증권 시장의 프로그램 매도 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됐습니다. 발동 시점 기준 코스피 200 선물지수는 전 거래일 종가보다 51.2포인트 낮은 955.02였습니다.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해 달아난 20대 남성의 구속 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반쯤부터 존속 살해와 특수감금 혐의 등을 받는 20대 남성 김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김 씨는 그제 서울 문정동 주택가에서 50대 장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20대 아내를 납치해 차량으로 달아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초소형 군집위성 5기에 이어 누리호에 실려 궤도에 오른 큐브위성 9기가 모두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누리호 5차 발사일인 지난 7일부터 이틀 동안 의약품 실험, 반도체 성능 검사, 우주환경 관측 등의 임무를 띤 큐브위성 9기가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낮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밤까지 곳곳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1도, 대구 23도, 대전과 전주 22도로 어제보다 5도에서 많게는 10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전해드리는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공식 AI 귀가진이입니다. 지금부터 SAT를 시작하겠습니다. 응시 방법은 문자 참여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접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SAT 오늘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고르시오. 바야흐로 가을 야구의 계절입니다. 매년 이때쯤이면 야구장마다 함성이 끊이질 않는데요. 그런데 이 열기를 노리고 팬들 지갑을 터는 게 있습니다. 내일부터 서울, 대구, 광주, 수원 등 포스트 시즌 경기가 열리는 야구장 주변에서 경찰이 이것을 집중 단속하는데요. 경기 시작 전후로 지하철 출구와 팬들이 오가는 길목에 사복경찰까지 배치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걸려도 범칙금 16만 원 내면 그만이었지만 법이 바뀌면서 상습적으로 장사처럼 하다 걸리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웃돈 잔뜩 얹어 몰래 사고 파는 입장권, 팬심을 악용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우표, 2번 암표, 3번 공수표, 4번 슬라생의 한 표. 1번 우표, 2번 암표, 3번 공수표, 4번 슬라생의 한 표.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SAT 출제를 마칩니다.

오늘은 여러분 정답도 중요한데요. 슬라생의 한 표 꼭 부탁드립니다.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2주간 진행이 돼요. 아,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 아시죠? 좀 모르는 번호라고 해도 02이라면 한번 받아주시고요. 라디오 청취율 조사하는 전화라면 끝까지 들으셨다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YTN 라디오에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항상 청취율 조사 기간 동안에 선물 드리잖아요. 이벤트 같이 진행하잖아요. 이번에는 저희가 아이스크림을 쏩니다, 여러분. 아이스크림 교환권 준비했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 동안에 프로그램별로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예.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애청자 여러분, 평소에 듣고만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럴 때, 저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알려주시고,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 청취율 기간 동안에 당첨된 분들께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선물이 늘 있잖아요. 거기에 아이스크림 교환권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저희 준비하고 있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침향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의령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요거트 과일 세트,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현숙 최양락의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메리코드 노워터 샴푸 바디워시, 혈액만 쏘 카이스트 여성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시아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의 모든 잠 현명한 육아맘의 선택 수면과 꼬꼬잠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연인과 여행 가도 손만 잡고 잘수 있는 베개가 있다, 고품격 국내산 메모리폼 라쿠모에서 433 메모리폼 경추베개, 여드름 해결사 미스 드래곤에서 환한 피부 진정시키고 속건조 잡아주는 와사비 수딩 마스크팩 세트, 독도 빼라고 일본 수출 포기한 대한민국 사장님의 자존심, 독도는 한국 땅 외치는 올바름에서 맛있고 건강한 쌀과자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1453번님, 청취율 1등을 위하여 슬라생의 한 표! 네, 진짜로 사랑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413번님, 저희는 현장까지 가기

힘들어서 TV로 열심히 응원할랍니다. 요거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 예. 가을 야구 말씀하시는 겁니다. 8983번님은요, 꼭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 장사하는 사람들 단속 좀 해주세요. 예, 단속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금 단속하고 있어요. 아까 사복경찰까지 풀었다고 하잖아요. 이게 진짜 되게 문제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2395번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이것은 참 나쁜 행위지요. 좋은 일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맞아요. 이건 진짜 나쁜 일이죠. 0120번님은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추천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변에 많이 소문내 주시고, 많이 많이 좀 들어달라고 여러분이. 예, 추천을 많이 해주세요. FM 94.5MHz입니다. YTN 라디오로 들으실 수 있고, 스마트폰에서 YTN 라디오 앱으로 들으실 수 있고, 또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이렇게 생방송은 보이는 라디오로 시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유튜브에서는. 5972번님, 전화만 오기를 기다립니다. 9681번님, 어라, 오늘은 점심 메뉴가 없네? 슬라생 한 표에 드려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 한정 점심 메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가을 야구 포스트 시즌 경기가 열리는 야구장 주변에 지금 경찰이 이것 집중 단속 시작했습니다. 너무 심각하다고 하죠? 야구장마다 이게 팬들 노리고 팬들 그 지갑을 털기 위한 이 나쁜 사람들 예, 없어져야 될 텐데요. 뭘까요? 웃돈을 잔뜩 얹어서 몰래 사고 파는 입장권을 부르는 말이죠. 1번 우표, 2번 암표, 3번 공수표, 4번 슬라생의 한 표.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저희가 힌트송을 준비했는데 오늘은 가을 야구 시작이니까 이 표. 없애야 된다. 근절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를 담아서 야구장에 있는 듯한 그런 노래 준비했습니다. 유정석이 부릅니다. 질풍가도.

0: 생활백서 오늘은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좋아하는 팀의 경기를 응원하면서 맛있는 음식도 함께 즐기는 경우 많죠. 경기도가 앞으로 프로농구 경기장에서 치킨이나 음료를 즐길 때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 공급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일상 속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경기도의 다회용기 사업, 경기도 코리아 경기도 주식회사 이상훈 전략사업팀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공공산하기관 경기도 주식회사 전략사업팀장 이상훈입니다.
0: 네, 이번에 도내 프로농구 홈경기에 다회용기가 공급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사업입니까?
1: 네, 경기도와 저희 경기도 주식회사가 지난 2021년부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다회용기 사용을 적극적으로 확산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가 이번 달 10월 3일에 고양시에서 열린 고양소노 농구단의 홈 경기를 시작으로 올 시즌부터 처음으로 경기도 내에 있는 프로농구 5개 구단 홈 경기장에서 다회용기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농구 팬들이 농구 경기장에 가서 푸드트럭이나 매점에서 음식을 드실 때 일회용품 대신 친환경적인 다회용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회용기 공급부터 회수, 세척까지 운영 전반을 지원해서 친환경 문화를 확산하고 실질적으로는 일회용품을 크게 줄이려는 사업입니다.
0: 어허, 경기장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인 건데요. 어떤 경기들에서 경기도 다회용기를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1: 네, 경기도에 있는 5개 프로농구 구단, 그러니까 고양 소노 스카이워커, 안양 정관장 레드부스터스, 수원 KT 소닉붐, 용인 삼성생명 블루밍스, 부천 하나은행까지 총 5개 구단 홈 경기장에서 다회용기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농구 경기도 재밌게 보시고 다회용기로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아주 즐기시면서 자연스럽게 일회용품을 줄이는 데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그럼 농구공 경기만 해당이 되나요?
1: 아닙니다. 저희는 이미 지난해부터 경기도에 있는 프로축구 7개 경기장에서도 다회용기 공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올해는 축구뿐만 아니라 농구와 배구까지 확대해서 총 16개 구단 300개 홈 경기에 다회용기를 공급할 예정이고 약 60만 개의 다회용기 사용으로 일회용품을 그만큼 줄일 계획입니다. 곧 배구 시즌도 11월부터 시작하는데요. 프로배구 팬분들도 경기장에서 조만간 다회용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0: 네. 그럼 이런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다회용기를 우리 경기도민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외에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또 있을까요?
1: 네네. 경기도 주식회사는 다회용기 사용처를 스포츠 경기장에만 한정하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 다양한 공간으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부터 경기도 내 영화관에서도 다회용 컵과 팝콘 용기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경기도 소재 영화관 7군데에 다회용기를 공급하고 있고 올해 해당 영화관들을 통해서 약 80만 개의 다회용기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 곳곳에서 축제나 행사가 많잖아요. 이런 행사장에서도 다회용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놔서 우리 도민들이 일상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다회용기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0: 네, 스포츠 경기장도 있고 또 일상생활 속 다양한 공간, 영화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또 해당이
1: 해당.
0: 됩니다.
1: 네. 네. 네.
0: 그러면 근데 요즘에 많은 분들이 또 배달도 시켜서 음식을 드시는데요. 배달 앱에도 이게 해당이 되나요?
1: 네, 맞습니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공공배달 앱 배달

0: 배달특급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배달특급을 통해서 다이용기 배달도 하고 있습니다. 음식 주문하실 때 다이용기로 주문을 선택하시면 더 많은 혜택도 드리고 무엇보다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나 설거지 부담도 없으시니까 꼭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1: 당연히 친환경 문화 확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혹시 다회용기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반응 같은 것도 좀 느끼세요?
0: 네. 일단은 그 다회용 요즘 민문화라고 하죠. 일단 일회용품으로 음식을 배달해서 드실 때나 이럴 때 이 일회용품 처리도 힘드시잖아요.
1: 네.
0: 그런데 그런 분들도 다회용기로 배달해서 이쁜 용기에 담긴 음식을 사진에 찍어서 개인 블로그에 올린다든지 뭐 이런 걸 좀 연계해서 확산하는 문화를 많은 분들이 해주고 계십니다, 현재.
1: 아하,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입장에서 굉장히 뿌듯하시겠네요.
0: 일단 저희가 환경도 환경이지만 이렇게 좀 좋은 마음씨들이 우리 도민분들이 많이 가져주셔서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1: 네, 앞으로도 이 다회용기 사업은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시죠?
0: 네. 이런 우리 다회용기 사용 확산 사업을 다 합치면 올 한 해 동안 경기도 전체에서만 약 240만 개 이상의 다회용기가 사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얼만큼 큰 사업 규모인지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그래서 쉽게 예를 들면 그냥 청계산에 있는 작은 산봉우리 하나가 새로 생겼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대단하네요. 그렇게 딱 네. 예를 들어주시니까 규모가 네. 어마어마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다회용기 사용하시는 걸 뭐 특별하게 친환경 활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상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생활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지금까지 경기도 코리아 경기도 주식회사 이상훈 전략사업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4: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5: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 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6: AI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기술과 혁신의 방향은 공정이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회의 출발선. 정직한 땀방울이 결실을 맺는 건강한 상식. 외롭고 지친 이웃의 손을 잡는 따뜻한 연대. 이것이 YTN이 지키려는 공정한 가치입니다. 혼란한 미디어 환경 속 치열한 검증으로 신뢰하는 뉴스의 기준을 세우고 반칙과 특권을 감시하며 가려진 작은 목소리는 더욱 크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질문이 공정한 세상을 여는 시대의 답이 될 때까지 공정한 가치, 함께 여는 세상.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문을 엽니다. 12시까지 함께하실 수 있어요. 오늘부터 라디오 청취율 조사 시작됐습니다.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가 온다고 하고요. 전화를 받으시면 끝까지 들으셨다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잘 듣고 있다고 대답해 주세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 정말 늘 감사드리고 1년에 4번 하는 이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 동안에 저희가 작지만 감사한 마음 담아서 선물 준비하고 있거든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진행하는 늘 준비하고 있는 선물 외에 이렇게 조사 기간 동안만 준비하는 선물이 있잖아요. 이번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 동안에 저희가 준비한 건 여러분 아이스크림입니다. 예, 굉장히 달콤한 아이스크림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슬라생 평소에 어떻게 듣고 계신지 또 응원의 문자 청취율 잘 나오라고 기운 주시는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SAT 정답을 함께 보내주셔야 되는데요. 이제 바야흐로 가을 야구의 계절입니다. 문제는 이게 야구 팬들이 많다 보니까 이 열기를 노리고 이 팬들의 지갑을 노리는 참 나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원래 이렇게 표를 사잖아요. 정상가에. 그런데 웃돈을 잔뜩 얹어서 몰래 사고 파는 입장권. 이것 뭘까요? 경찰이 지금 집중단속 나섰거든요. 1번 우표, 2번 암표, 3번 공수표, 4번 슬라생의 한 표.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9700번님, 슬라생의 생애 최초로 참여합니다. 아유, 어서 오십시오. 생애 최초. 이제 오늘 최초를 시작으로 매일매일 찾아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네요. 고맙습니다. 6489번님은요. 시민들 생각해서 이것 파는 사람들 뿌리를 뽑아내야 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맞죠. 진짜로. 서민의 그 소중한 지갑을 노리고 있는 쉽게 돈 벌려는 남의 돈을 갈취하려는 그런 생각인 거잖아요. 나쁜 사람들이죠. 집중단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7475번님. 그런데 이것을 집중단속만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이것을 사는 사람들에게도 있다고 봅니다. 예전에 직접 목격한 건데요. 이것을 자주 샀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눈빛 신호, 손짓 수신호만으로 단속을 교묘히 피해서 서로 사고 팔더라고요. 이런 사람들도 있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팬들의 입장에서는 가서 야구 너무 보고 싶죠. 근데 내가 표를 준비를 못했어요. 그러면 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겠지만 예 아닙니다. 그럼 똑같은 사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파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 되는 겁니다. 하긴 이거를 사람들이 안 사면 이걸 파는 판매자들도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집중단속도 하고 규제도 하면서 우리의 시민의식도 함께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7346번님. 이분도 같은 의견이시네요. 사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절대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맙시다. 청취율 1위 눈앞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고맙습니다. 7346번님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늘 들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방송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조금이라도 좀 행복을 드리고 웃음을 드리고 어떤 또 정보를 저희가 드려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도 있고 그러시면 정말 좋겠네요. 02로 청취율 조사 전화 올 수 있는데요. 전화 받아주시고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잘 듣고 있다고 대답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 동안 저희 아이스크림 교환권까지 선물, 이벤트 선물까지 준비하고 있어요. 경기장 같은 데서 특히 지금 가을 야구 앞두고 집중단속 시작됐죠. 웃돈 잔뜩 얹어서 몰래 사고 파는 입장권 뭐라고 할까요? 1번 우표, 2번 암표, 3번 공수표, 4번 슬라생의 한표. 문자 우물정 0945 50원에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5: 당신의 오늘은 어제보다 똑똑하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금강산도 슬라생 후경.

0: 프로야구 정규 시즌이 막을 내리고 이제 본격적인 가을 야구가 시작됐습니다. 정규 시즌 내내 치열한 순위 경쟁을 벌인 팀들이 이제는 한 경기 한 순간의 운명을 걸어야 하는 승부를 앞두고 있죠. 정규 시즌에서의 성적이 포스트 시즌까지 이어질지 아니면 단기전의 변수 속에서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올지 관심입니다.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 관전 포인트 민훈기 야구 해설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요즘에 많이 좀 기분이 좋아지셨죠?
1: 아, 네?
0: 아무래도 이렇게 야구 때문에, 그렇죠. 네. 가을 야구 시작되면 네네. 일단 위원님도 막 설레지 않으세요?
1: 아, 맞습니다. 뭐 팬들도 마찬가지인데 두 가지 감정이 있을 텐데요. 이제 마지막 잔치 때문에 흥분되고 또 야구가 끝나가서 다소 서글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0: 네, 그런 혼란한 감정 속에서 오늘 네. 이제 관전 포인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네. 기아 LG 3위 결정전이 있었습니다. 기아가 이겼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1: 와, 뭐 더 이상 극적일 수 없는 정말 대단한 경기였는데요. 초반부터 기아 박재현, LG 박동원 뭐 일정 홈런씩 주고받으면서 정말 치열하게 시작을 했고요. 또 베테랑 투수 양현종, 임찬규도 이제 관록으로 맞섰는데 그 막판까지 팽팽하던 경기였는데 결국은 기아의 간판 스타죠. 김도영이 8회 승부를 결정짓는 그 한 방으로 4대2로 승리하면서 기아의 3위가 완성되는 그런 드라마가 어제 쓰였습니다.
0: 그러니까요. 특히 김도영 선수 같은 경우에 이번에 시즌 45번째 홈런, 통산 100번째 홈런이라면서요.
1: 네네. 아, 역시 김도영이 이 슈퍼스타라는 그 리그에서 위상을 확실히 보여준 장면이었던 것 같고요. 팀이 3위 확정과 함께 말씀하신 대로 시즌 45호로 홈런왕 확정, 또 개인 통산 100호 홈런도 쳤고 김도영 선수는 홈런 안타도 많이 치지만 결승타가 14번, 결승 홈런 6번. 정말 대단한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마침 지난 주말에 제가 광주 경기 해설을 갔었을 때 김도영 선수를 만나서 이런 극적인 장면의 활약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요. 김도영 선수는 그럴수록 더 집중하고 더 자신 있게 타석에 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 역시 좀 급이 다른 선수인 것 같습니다.
0: 이렇게 실제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시잖아요.
1: 네.
0: 그러면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실 때랑 경기장 네. 라운드 그 위에서의 모습이랑 좀 다른가요?
1: 김도영 선수는 루키 때부터 제가 뭐 인터뷰도 하고 쭉 봤는데요. 늘 이렇게 침착하고 흔들림이 없고 그런 마음 같은 게 야구 실력 이상으로 참 대단한 것 같고요. 항상 같은 비슷한 모습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0: 늘 평정심을 네. 유지하나 봐요.
1: 그런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0: 네. 그래서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가 되는데요.
1: 네네.
0: 기아는 이번 승리로 준 플레이오프 직행하게 됐고 네. LG가 4위입니다. 그렇죠?
1: 그렇죠.
0: 그런데 네, 사실은 이제 LG는 내일부터 본격적인 이제 가을 야구 두산과 와일드카드 결정전 치러야 되는데 네. LG는 사실 지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우리 KBO 리그 포스트 시즌이 이제 계단식 토너먼트라 상위 순위 팀이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제도거든요. 특히 와일드카드전은 5위는 두 경기를 연속으로 이겨야 되는 반면에 얘기하신 대로 4위 LG는 두 경기 중에 사실 1무승부만 해도 다음 라운드 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셋이 굉장히 드문 포스트 시즌이기도 합니다.
0: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이제 체력적으로 네. 괜찮을까? 이 부분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1: LG가 조금 변수가 많은데요.
0: 네.
1: 시즌 막판 계속해서 총력전을 펼쳤기 때문에 피로도가 분명히 문제가 될 테고 특히 LG는 올 시즌 초반부터 계속해서 이제 부상 악몽에 시달려왔는데 막판에도 결국 유격수 오지환 또 마무리 손주영 투수까지 지금 부상이 와서 뛰지를 못했었거든요. 거기다가 뒤늦게 합류한 고우석 투수 어제 불꽃 피칭을 했는데 역시 포스트 시즌 뛰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LG는 이런 부상 변수 또 피로도 변수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만만치 않은 4위지만 만만치 않은 와일드카드 시리즈가 기다리고 있다고 지금 평가가 됩니다.
0: 그러니까요.
1: 네.
0: 이번에 이제 다섯 팀을 네. 좀 이제 쭉 꼽아보면 KT 위즈 네. 이미 정규 시즌 우중에서 한국 시리즈 직행한 상태 기다리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 그다음에 기아, LG, 두산 이 순으로 순위가 정해졌습니다.
1: 맞습니다. 네.
0: 두산 5위란 말이죠. 상대적으로 좀 조건이 불리한 거 아닌가요? 근데
1: 그렇죠.
0: 또 한편에서는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그거 왜 그렇습니까?
1: 역대 보면 와일드카드전에서 5위 팀이 4위 팀을 꺾은 게 딱 한 번밖에 없거든요. 그 정도로 불리한 조건이긴 한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 얘기는 아까처럼 LG가 변수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두산은 단연 그 강력한 선발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좀 유리하게 작용되지 않겠나라는 평가들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국가대표 에이스인 곽빈 선수가 뭐 시즌에도 삼진왕 또 평균 자책점 1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0: 네.
1: 그 뒤로도 벤자민, 최민석, 잭 로그 등 선발 로테이션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물론 뭐 한 경기 피하면 이제 탈락한 두산이라서 곽빈이 1차전 내일 1차전에서 에이스 역할을 확실히 해주고 분위기를 잡는 게 중요하긴 한데 예전처럼 확률이 확 떨어진다 이런 예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이제 내일 와일드카드 1차전이 열립니다. 두산과 LG. 근데 두산의 경우는 1차전을 이겨야만 2차전 승부 이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내일 경기 되게 중요하네요.
1: 내일 1차전에 그래서 양팀 모두 사실 LG도 지금 뭐 피로하고 부상 변수가 있지만 내일 외인 그 노련한 카라스코를 앞세워서 총력전을 펼칠 것이기 때문에 내일 1차전이 사실 시리즈 흐름 LG는 뭐 이기면 올라가는 거고요.
0: 네네.
1: 두산은 이겨야만 시리즈 분위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내일 1차전이 대단히 중요한 가장 중요한 한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김원영 감독이 2차전 투수는 일단 1차전 보고 고민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1: 그렇죠. 투수 운영이 조금 풍부하거든요, 두산은. 하지만 1차전에서 패해보시면 모든 게 끝나기 때문에 1차전, 뭐 예상은 좌완 벤자민이 2차전 나오지 않겠나 했지만 1차전 패하면 2차전이 없기 때문에 선발을 이어서 붙이는 이런 극단적인 운영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0: 예. 이번에 와일드카드 결정전 그러니까 LG와 두산이 함께 홈으로 사용했던 잠실 야구장에서 열리거든요.
1: 네, 네.
0: 근데 잠실 야구장이 이제 올해 끝으로 철거된다면서요.
1: 새로운 구장을 이제 짓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옆에 있는 임시 구장에서 쓰고 지금 구장 자리에 새로운 돔 구장이 이제 건축에 들어갑니다.
0: 와, 두 팀이 마지막 가을 야구를 이곳에서 치르게 된 건데 이거는 선수들에게도 팬에게도 뭔가 좀 남다른 의미를 가질 것 같아요.
1: 굉장히 의미가 있죠. 지금 1982년 8월 1일에 첫 KBO 리그가 잠실구장에서 열렸거든요.
0: 예.
1: 그 이후에 이제 양 팀이 만난 게 가을잔치에서 7번째인데 이번이 이제 마지막 포스트 시즌 경기가 딱 공교롭게도 뭐 우리가 한 지붕 두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잠실두산이 맞붙게 돼가지고
0: 네.
1: 굉장히 의미가 크고요. 특히 이제 양팀 팬분들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시리즈가 될 것으로 보이고 선수들 역시 뭐 남다른 감회가 있겠지만 뭐 일단 경기에 들어가면 선수들은 뭐 당연히 경기에 집중해서 좋은 승부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일 시작되는 이 첫 경기부터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을 것 같은데요.
1: 네.
0: 한번 정규 시즌 개인 타이틀 경쟁도 마지막으로 뜨거웠잖아요. 이것도 잠깐 짚어주시죠.
1: 네, 정규 시즌 마지막 날까지 김도영 선수와 샘 힐리어드, KT의 힐리어드 선수의 홈런왕 타이틀이 굉장히 이제 관심을 끌었었는데요. 힐리어드, 사실은 김도영 선수가 많이 앞서갔었는데 아시안게임으로 며칠 빠진 사이에 힐리어드가 이제 무섭게 추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경기 남긴 가운데 두 선수가 똑같이 44홈런씩을 치고 있었는데 마지막 날에 김도영 선수 극적인 홈런으로 2009년 김상현 선수 이후에 데뷔 기아 출신으로는 이제 첫 홈런왕에 올랐고요. 한 개 차로 밀린 힐리어드는 대신 139타점으로 타점왕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마지막 날 눈길을 끈 게 이제 최다 안타 기록이었는데 롯데 레이에스 선수
0: 네네.
1: 어제 마지막 날 무려 안타 5개를 쳤습니다.
0: 네.
1: 그러면서 역대 최고 기록인 한 시즌 211안타 이 기록이 과연 뭐 언제 깨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리고 아울러서 레이에스는 3년간 600안타라는 정말 뭐 거의 불멸의 기록까지 어제 세웠는데 네, 26시즌은 그 페넌트 레이스만큼이나 개인 타이틀

0: 레이스도 굉장히 치열했던 한 해였습니다.
1: 지금 언급해 주신 정규 시즌에서 정말 눈에 띄었던 선수들 역시 이번 포스트 시즌에서도 눈여겨봐야 될것 같고, 뿐만 아니라 예상 밖에 이번 포스트 시즌에서 이런 선수들을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선수들 분명히 마음속에 담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선수들이 있습니까?
0: 일단 당장 이제 내일로 다가온 LG 두산전에서 LG는 메이저리그에 관록이 있는 카라스코 투수 시즌 막판에 조금 지친 기색인데 과연 어떨지. 또 문정빈이라는 신예 타자가 맹타거든요. 그 선수가 주목이 되고, 두산은 역시 에이스 곽빈, 그리고 마지막이자 타격감을 상당히 끌어올린 안재석 선수가 눈길을 끕니다. 기아 같은 경우는 역시 김도영, 그리고 함께 이제 두 외인 투수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고요. 삼성은 25일 플레이오프가 시작할 때까지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그 중심 타자인 구자욱 선수가 과연 부상 복귀할 수 있을지가 지금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KT는 에이스 고영표, 1번 타자 최원준 활약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이제 포스트 시즌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이건 단기전 승부가 펼쳐질 예정인 건데, 일단 KT는 한국 시리즈 직행 기다리고 있고, 지금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 있잖아요. 선수들 뭐 합니까? 계속 훈련할 거 아니에요?
0: 그래서 이게 우리 포스트 시즌 시스템이 약간 특이하기도 하고 조금 불균형적인 면도 있긴 하거든요. 긴 앞서도 언급드렸지만 이제 상위 팀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리즈, 유리한 그 포스트 시즌인데, 상위 팀 같은 경우는 부상 관리, 체력 회복 시간이 충분한데, 반면 이제 경기 감각 유지라는 숙제가 늘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훈련도 훈련이지만 자체 청백전이라던가 또 상무나 다른 팀들과의 연습 경기 일정 이런 걸 이제 계속 잡아서 경기 감각을 유지하려고 그런 노력이 매년 가을마다 반복이 됩니다.
1: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경기, 그러니까 충분히 쉬면서도 에너지도 비축하고 충분히 쉬면서도 또그 흐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0: 특히나 이제 타자들 같은 경우에 실전 감각이 연습과는 또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제 1위 팀이 큰 1, 2차전 같은 경우에 타석에서 상당히 고전한 모습이 또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걸 이제 최소한으로 하려고 실전 훈련 경기 이런 걸좀 많이 합니다.
1: 한국 시리즈로 직행한 KT 위즈. KT는 지금 첫 경기가 11월 2일이에요.
0: 맞습니다. 한달 거의 남았거든요. 한 4주를 쉬게 되는 거죠.
1: 그러니까 이게 많이 쉬어서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언뜻 할수 있는데 또 그렇지도 않다. 이런 말씀이고. 이번에 이제 2위 삼성 보겠습니다. 지금 플레이오프 상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삼성도 휴식 기간이 좀긴 편인 거잖아요.
0: 그렇죠. 충분하죠. 그래서 때로는 뭐 2위가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1: 그러니까
0: 왜냐하면
1: 1위보다는
0: 조금
1: 덜
0: 더
1: 쉬고.
0: 덜 쉬고 감각 유지. 근데 결과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 포스트 시즌이라는 것은 선수들이나 이게 해보면, 얘기 들어보면, 한 경기가 한 10경기 치를 정도로 힘들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 뭐, 7차전까지 만약에 플레이오프를 하고 한국 시리즈를 간다 그러면, 뭐, 굉장히 엄청나게 지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1위 팀이 절대적으로 뭐 유리한 건 사실인데, 2위 팀도 그나마 남은 팀들 3, 4, 5위보다는 이제 확률이 좀 있는 편이죠.
1: 그렇죠. 삼성의 첫 경기, 플레이오프 첫 경기는 1차전이 10월 25일이네요. 그래도 여기는 10월 달이네요.
0: 그래서 삼성으로서는 한 가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자욱 선수가 팀의 핵심인데, 그 선수가 지금 시즌 막판 부상으로 몇 경기 못 뛰었거든요. 그래서 그 선수가 돌아올 수 있느냐, 빠르게 회복이 되느냐, 최대한 지금 뭐 트레이닝 파트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큰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삼성에게.
1: 그러니까요. 포스트 시즌에서는 정규 시즌에 순위가 낮았던 팀이 예상 밖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3위 기아나 4위 LG, 5위 두산이 과연 이 상위 팀, 지금 KT와 삼성을 위협할 수 있을지를 봐야 될 텐데, 좀 현실적인 시나리오 뭐가 있다고 보세요?
0: 현실적인 확률은 아주 낮습니다.
1: 그래요? 아니, 너무 처음부터 시작도 안 했는데 이렇게
0: 예. A라운드를 거듭할수록 체력 소모도 극심하게 쌓이고 하기 때문에 갈수록 힘들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0: 수진이 소모가 많아서
1: 네.
0: 그래서 가장 그나마 순위가 높은 팀이 그 시리즈를 빠르게 마치고 다음 시리즈로 진출을 하면서 빠르게 빠르게 승리를 쌓아가는 이런 것이 이상적인 이제 시나리오가 될 수가 있는데
1: 네.
0: 하위 팀들에게는 뭐 아주 힘든 도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 아하, 그렇군요. 의원님이, 그러니까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이번에 포트 시즌에서 좀 기대하고 있는 장면이 있으세요?
0: 단기전이기 때문에
1: 예.
0: 단기전은 이제 투수들의 시리즈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거든요. 팀에서도
1: 아하.
0: 전력으로 좋은 투수를 뭐 우선적으로 이제 빠르게 투입을 하고 그래서 혹시라도 포시즌 역대 두 번째 노히트 노런이나 혹은 KBO 사상 최초의 퍼펙트 게임 같은 대기록이 나와주지 않을까 저는 가을마다 좀 꿈을 꿉니다.
1: 가을마다 지금 이제 오늘 막 꿈꾸고 계시겠네요. 예,
0: 네네.
1: 그러니까요. 이번에 시즌 성적이 부진했던 팀들도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한화
0: 아,
1: 같은 경우에 지난해 굉장히 거의 뭐 주인공이었었잖아요.
0: 그렇죠.
1: 한국 시리즈 준우승을 했는데
0: 네.
1: 그래서 올해도 기대한 팬들 많으실 텐데 가을야구 진출에 실패했어요.
0: 네. 순위도 많이 떨어지고 했는데, 사실 한화의 전력 하락은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이 됐습니다. 작년에 33승을 합작했던 외인 투수 폰세와 와이즈가 모두 메이저리그에 진출을 했거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승수를 채워줄 수 있는 다른 외인들을 뽑아올 수 있을까 했는데 역시 외인 투수들이 기대에 못 미치고 또 문동주라는 좋은 젊은 투수도 부상으로 뭐 초반에 시즌 아웃되고 악재가 굉장히 겹쳤습니다. 그래서 힘겨운 시즌 끝에 결국 하위권으로 떨어졌는데 하나는 이제 새로운 사령탑 코치진으로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부상 관리와 함께 이제 뭐 중견수라든가 필요한 자원들을 겨울에 좀 보강하고 새로 시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1: 김경문 감독도 팀을 떠나게 됐는데 굉장히
0: 네.
1: 아쉬울 것 같아요.
0: 그렇죠. 김경문 감독은 뭐 올림픽에서 전승 금메달의 신화를 이룬 분인데 유독 한국 시리즈에서는 한 번도 우승을 못하고 2등만 줄곧 하다가 결국 다시 이제 지휘봉을 놓게 됐습니다.
1: 아하, 그러네요.
0: 네.
1: 그리고 롯데도
0: 네.
1: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롯데도 작년에 잘하지 않았어요?
0: 롯데가 보면 항상 한 시즌 동안
1: 예.
0: 일정 기간은 잘합니다.
1: 아,
0: 그런데 이게
1: 그랬습니까?
0: 꾸준히,
1: 예.
0: 네. 꾸준, 롯데 막판에 굉장히 좋았거든요. 또올
1: 네.
0: 시즌도. 그런데 올해 시작할 때부터 악재들이 겹치고 선수들이 뭐 일탈로 징계를 받고 하면서 어렵게 시작을 했는데, 사실 롯데는 뭐 두산에서 검증된 김태형 감독과 이제 3년 계약을 하고 청사진을 새로 짰었는데, 그 3년 기간 동안에 FA 선수를 단한 명도 영입하지 않는 등좀 납득하기 어려운 팀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끝난 김태형 감독이 시즌이 마쳤는데도 아직까지 거취 발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운영 같은 게좀 미숙하다? 뭐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 올 시즌 그래도 기존의 그 젊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뤘기 때문에 겨울 FA 시장에서 좀 과감하게 투자도 하고, 뭐 사령탑이 어떻게 될지 이제 빨리 정리를 하고 하면 내년 시즌 상위권 도약은 노려볼 만한데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1: 사실 이제 한화와 롯데를 또 여쭤봤던 이유가
0: 네.
1: 작년에 두 팀이 유독 좀 많이 주목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0: 네네.
1: 네, 그래서 이제 여쭤봤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작년 경기 이후에 이제 올해는 또 이제 또 새로운 가을 야구 모습으로 이게 팀이 짜졌는데
0: 네.
1: 우리 위원님이 보시기에 이번에 이 5위 안에 들지 못한 팀 중에 좀이팀좀 아쉬웠다 하는 마음이 가는 팀이 좀 따로 있으세요?
0: 늘 보면 그 말씀하신 이제 한화 롯데 같은 경우, 굉장히 인기 팀이고 팬의 열정이 뭐 어느 팀 못지않게 정말 뜨거운 팀들인데 팬들 생각하면 그두 팀도 아쉽고. SSG나 NC 같은 경우도 끝까지 싸웠는데 이제 부상이나 여러 가지 악재로 결국 가을 잔치 가지 못했는데 두 팀은 내년에 좀 많이 기대가 되고요. 키움이 조금 이제 계속 아쉬운데 4년 연속 그 최하위였거든요. 그래서 키움의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정비가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리그 전체적으로 볼 때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1: 아하, 키움 같은 경우가.
0: 네, 키움은 선수단이나 프론트나 뭐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1: 예, 예.
0: 전체적인 시스템이 좀 뭔가 부족함이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이제 내일 본격적으로 포스트 시즌 문을 엽니다. 좀 이른감이 없진 않지만 저희 끝날 네. 때 꼭 제가 여쭤보는 질문이 있잖아요.
0: 네.
1: 이번에 올 시즌 한국 시리즈 우승팀 지금 네. 예측 좀 해주시죠.
0: 전체적인 전력에서 볼 때 가장 단단한 팀이 KT이고 역시 4주간의 충분한 휴식, 준비 이런 걸 하고 나서 이제 한국 시리즈에 나서기 때문에
1: 네.
0: 치열하게 소모전 치르고 올라갈 도전자 비해서는 분명히 이제 우세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1: 어허, 지금 1위로 한국 시리즈 직행한 KT 위즈가 아무래도 유리할 것이다 예측해 네. 주셨고 그러면 KT 입장에서 이 네. 팀은 좀 위협적일 수 있다.
0: KT 입장에서요.
1: 네.
0: 글쎄요. 지금 각 다른 팀들의 전력이 사실 굉장히 이제 삼성만 해도 구자욱 같은 핵심 멤버가 빠지고 있고 그래서 어떤 전력으로 올라올지가 중요한데
1: 네.
0: 시즌 성적 맞대결 성적을 보면 KT가 유일하게 승률 5할에 못 미쳤던 팀은 삼성이었습니다. 7승 9패였거든요.
1: 네.
0: 그래서 아무래도 뭐 맞대결 전적이나 이런 면에서 조금 삼성이 껄끄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1: 1위와 2위 치열할 것이다.
0: 네.
1: 이제 이
0: 네네.
1: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청취자 네. 1453번님은 이렇게 예상하셨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와 KT가 코리안 시리즈 할 겁니다. 누가 맞추시는지.
0: 기아는 다 코 수 있는 건 맞습니다.
1: 그렇군요.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민훈기 야구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9241번님 슬라생의 한 표 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채널 돌리다가 이렇게 멈추고 계속 듣게 돼요. 우리 청취자를 이끄는 끌어들이는 슬라생 승승장구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들 보내주셨어요. 9446번님 요즘에 이 안표 당근마켓에서도 거리가 많던데요. 예, 이런 거를 좀 짚어주셨고요. 7040번님 새벽 출근길에 해봅시다 매일 듣습니다. 네, 해봅시다 청취자 애청자분 잠깐 왔다 가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슬라생도 앞으로 많이 애청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9744번님 안표는 싫습니다. 슬라생의 한 표는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받아주시고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청취율 조사 기간 동안 저희 아이스크림 교환권 네, 이벤트 쿠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SAT 정답은 안표였습니다. 이만 인사드릴게요. 내일 다시 뵙죠.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2: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3: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4: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높은 대출금리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저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서울시 중.

0: 중소기업 육성 자금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낮은 금리로 장기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어 자금 부담을 가볍게. 창업도 성장도 위기 극복도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 is
2: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은 가을비 소리가 아침을 깨웠는데 낮에는 대부분 그치는 곳이 많겠습니다. 다만 경남은 늦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오늘 하루 예상 강수량은 대전과 세종, 충청에 10에서 5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최대 40mm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한낮에 21도, 수원과 대전은 22도 선에 머물겠고요. 밤부터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한 자릿수까지 내려가는 곳도 있겠습니다. 다가오는 휴일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가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고속도로 위로 오늘 비가 내려서 이제 평소보다 좀 돌발 상황이 많았고요. 교통량도 많아서 좀 늦어지는 구간이 있었는데 이제 정오를 가까이 하면서는 대체로 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 여전히 하객분기점에서 남동 쪽으로는 좀 더디게 가고 있고요. 반대쪽으로는 일찍에서 광명터널 남동 부근으로 주춤합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서창에서 월곡분기점까지 서안산에서 안산, 반월터널에서 부곡,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더딥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정오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정보협력 문제를 포함한 한미 간 이상기류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이견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언제나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켜지는 외교를 해야 하고 국가 간 관계에서 굴종적, 사대적 태도를 지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가 간 이견이 있을 때 우리 정부를 위한 애정으로 그 문제를 잘 조정하고 타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칫 이익 경쟁에서 국익을 희생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거라며 이견이 있거나 사안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풀고 조정해 나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9일 만에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한 것과 관련해 한미일 3국이 유선 협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외교부는 한미일 3국의 담당자들이 오늘 유선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외교당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때마다 관련 정보와 상황 평가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어제 오전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명백한 군사 도발을 강력 규탄한다며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무력 시위에 여야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북한은 지뢰 도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이미즈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한미동맹 파탄과 굴종적 남북관계는 외교 안보 참사라며 동맹은 파탄났고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는 백척간두에 섰다고 말했습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강경화 대사마저 백악관과의 고위급 소통에 한계가 있다고 시인했다며 한국 패싱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정동영 장관이 북한에는 이용당하고 국내의 비판에는 색깔론 딱지를 붙인다며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을 경질하고 외교 안보 라인을 재정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재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의 공개 비판에 대해 조직 기강을 무너뜨리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수사 간부의 공개 비판은 부적절한 행위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임 청장과의 협업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함께 뜻을 모아 중수청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임명을 반대한 추미애 경기지사와 관련해서도 중수청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해한다며 설사 주장이 왜곡 편향됐다는 생각이 들어도 성실하게 설명하고 해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이미재 정책위 의장은 대북 송금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공개적으로 가석방을 요구한 데 대해 이쯤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정책위 의장은 오늘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전 부지사에게 무슨 치명적인 약점을 잡혔길래 수감 중인 부하 직원이 대통령을 상대로 이토록 오만 방자에게 석방을 요구하는 건지 배경의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법인카드 유용과 대법관 경력금 지급 논란에 휘말린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합니다. 정춘생 사무총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이 업무 추진을 위해 써야 할 돈으로 성찬을 즐기고 대법관들에게 떡값으로 썼다며 횡령 등 7가지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수처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길 기대한다며 제왕적 대법원장제의 수종 역할을 해온 법원 행정처를 해체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가 이번 달 중으로 마무리될 것 같다며 주요 투기 행위 적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오늘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투기는 가려내지만 일반적인 법 위반 사항은 전혀 문제 삼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송 장관은 현장에서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불안과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현장 의견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소통을 더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송 장관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 가입 문제에 대해선 농업계와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장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별거하던 부인을 납치해 달아난 20대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반 존속 살해와 특수감금 혐의를 받는 20대 김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김 씨는 그제 새벽 5시 40분쯤 서울 문정동에 있는 아내 거주지를 찾아가 50대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아내를 강제로 차에 태워 강원도 양양군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장모를 살해한 건 우발적이었고 양양을 간 이유는 바람을 쐬기 위해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시간당 1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낮이면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0: 서울 21도, 대전 22도, 광주와 제주 25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에는 기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겠는데요.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YTN 뉴스 FM.
1: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2: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는 쉽지만 회원 탈퇴나 구독 해지는 유독 어렵게 느껴진 적 있으시죠? 소비자의 착각이나 부주의를 유도해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만드는 다크 패턴 때문일 수 있는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봅니다. 다크 패턴은 온라인 화면이나 앱을 교묘하게 설계해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결제를 하도록 유도하는 눈속임 상수를 말합니다. 다크 패턴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반드시 내야 하는 배송비가 있는데도 검색 화면에서는 이를 제외한 저렴한 가격으로 표시하는 경우입니다. 또 무료 체험이 끝난 뒤 유료 구독으로 전환되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더해 회원 가입은 간편하게 해놓고 해지나 탈퇴 버튼은 찾기 어려운 곳에 숨기는 방식입니다. 이런 다크 패턴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특히 탈퇴나 해지 버튼은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배치하도록 권고하고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할 때도 소비자의 별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관련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정위는 사업자에게 최대 1년의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온라인 서비스 환경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국회 행안위에서는 경기도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출석했는데요. 도정 현안은 물론이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놓고 거센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문제를 둘러싸고 다시 한번 맞붙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현정 기자.
4: 네, 국회입니다.
3: 추미애 지사 오늘 국감 첫 출석이라서 발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까?
4: 네, 오늘 국정감사에선 추미애 지사의 도정 현안 외에도 최근 정치적 행보를 놓고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추 지사 SNS에 도지사로서 책임이나 역할보다는 중앙정치와 직결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가 더 많이 거론된다며 부적격 의견에 변화가 없느냐고 추궁했는데요. 앞서 김 후보자를 밀정, 아이희만에 빗대며 공개적으로 반대해왔던 추 지사. 오늘은 개인적인 정치적 소신은 다른 기회에 말하겠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내일 김지용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만큼 이어지는 질의에서 추 지사 발언의 여부나 또 수위에 따라 법여권 내부 갈등이 다시 고조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또 추 지사가 취임 직후 경기도 재정비상을 선언한 배경을 놓고는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질문이 꼬리를 물고 있는데요. 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추 지사가 재정난의 근본 원인을 세입구조로 규정한 데 대해 입법 해결이 우선인데도 협의도 전에 부도 통보부터 한 건 순서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추 지사는 경기도에 알고 보니 고름덩어리가 차 있었다며 재정위기의 실상을 급하게 알린 것이지 불통이나 독주는 아니라며 양해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3: 그리고 법사위에서는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논란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고요?
4: 네, 오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헌법재판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나섰습니다. 재재청 논란을 두고 여야 간에 다시 한번 정면 충돌이 빚어졌는데요.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에 따라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재청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의 임명동의권

0: 와 대법원장의 재청권을 침해하는 거라며 첨예한 대립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재재청 요구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인데요. 이에 맞서 민주당은 앞서 유사 사례에서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각하하지 않았느냐며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사무처장에 당부했습니다. 이외에 복지위원회가 진행하는 식약처 국정감사에선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을 사퇴한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도 재차 거론되고 있는데요. 또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 비서실, 개인정보위원회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미래대응 기금의 적절성과 또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다뤄질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네, 한미 정보당국 간의 이상 기류가 논란이 되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외교 방침은 실용적 국익 외교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이고 굴종적 사대적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는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임예진 기자,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 원칙을 언급했군요.
2: 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하고 있는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켜지는 외교를 해야 한다면서 국가 간 관계에 있어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미동맹은 외교의 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하지만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 관리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국가 간 이견이 있을 때 우리 정부를 위한 애정으로 그 문제를 잘 조정하고 타협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견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칫 잘못하면 이익 경쟁에서 국익을 희생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계하며 앞으로도 이견이 있거나 사안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풀고 조정해 나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정보협력 문제를 포함해 한미 간 이상기류가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한미동맹 균열론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한미 간 현안을 둘러싼 입장차를 무조건 비판하기보단 국익의 기반에 절충점을 조율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1: 네, 지난 주말에 발생한 장모 살해 사건도 거론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2: 네, 이 대통령은 스토킹과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지난 주말에도 서울에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됐다며 이 피해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에 대한 깊은 위로를 전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의 경우 사전 위험 징후가 있었음에도 안일한 대처로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관계 당국의 대응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면밀히 조사해 신속히 진상을 밝혀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성 범죄는 재발 위험이 크고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엄정한 초기 대처가 필요하다며 특히 제도 공백을 이유로 피해자의 고통과 공포를 방치하는 일이 있어선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위험성이 확인되면 모든 가용수단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동원해 가해자의 접근을 원천적이고 실효적으로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막는 법과 제도의 미비점 개선에도 서두를 것을 촉구했는데요. 이 피해자가 가해자 때문에 일상을 포기하고 숨어 다니는 기막힌 현실을 꼭 바꿔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가 한미 간의 정보협력 문제가 미국의 기대만큼 해소되지 않았으며 백악관과의 고위급 소통에도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진전은 없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3: 한미 정보협력 차질에 이어 한국 측 인사들의 미국 비자 발급 지연 논란 속 열린 주미 한국대사관 국정감사.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잇따른 갈등이 미국이 한국 정부의 정보 관리에 불신을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니냐며 공세를 폈습니다.
4: 정보라인의 신뢰가 손상됐고 그걸 정상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던 건 맞죠?
5: 뭐 정보협력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3: 강경화 대사는 지난달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정보협력에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나 이종석 국정원장 개인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기대하는 수준으로 정보협력 문제가 아직 해소되지는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5: 아직 미측이 기대하는 만큼의 정보협력 관련해서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었다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3: 한미 정보기관 간 소통이 계속되고 있고 일부 진전도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백악관과의 고위급 소통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시인했습니다.
5: 백악관에 대한 그 소통에는 좀 한계가 있음을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 고위에서의 그 이 협의는 지금으로선 저도 좀 답답한 정도로.
3: 반면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패권 유지 비용을 동맹국에 전가하는 외교를 펼치고 있다며 개별 현안만으로 한미동맹을 평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6: 외교 쟁점에 하나를 가지고 한미 관계가 분열됐다.
7: 박성준 민주당 의원입니다.
6: 국제 질서의 큰 흐름을 잘 못 보는 시각에서 나오는 것이다.
3: 강 대사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대화 의지를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진전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한국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미 대화가 먼저 열려야 남북 대화의 계기도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강 대사는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서는 불의의 사고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밝혀 이재명 대통령 발언과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8: 20대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변론이 오늘 종결됩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9: 네, 서울 고등법원입니다.
8: 네, 결심 공판은 아직 진행 중인 거죠?
9: 네, 서울고등법원은 오전 10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추가 증거 조사를 마치고 피고인 신문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후 특검 최종 의견과 구형,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등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애초 결심은 지난달 29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증인 신문이 길어지면서 오늘로 연기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검찰 재직 당시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전 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친형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건 본인이라며 공소사실에 배치되는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 시절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 없고 김건희 씨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사실도 없다며 거짓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8: 네, 이 두 발언이 그러니까 1심에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까?
9: 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이 거짓인 걸 알면서도 당선되기 위해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윤 전 서장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기자와 통화하며 스스로 소개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면서 변호사를 연결해 준 게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특검은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이 사안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가 소속됐던 정당인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선관위에 돌려줘야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8: 전국 곳곳에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날씨가 급격히 쌀쌀해진다는 예보인데요. 늦더위는 꺾이지만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기온 변화가 무척 심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용 기자, 먼저 비 상황부터 알아보죠. 아침까지 제법 굵은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10: 네, 서울과 서해안 등 일부 서쪽 지역은 비가 약해지거나 잦아들었습니다. 지금은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강원과 충북, 경북, 또 경남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창원과 거제 등 경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가을비 치고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이른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다만 영남 지방만 늦은 오후인 퇴근길 무렵까지 비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경남 해안에는 앞으로도 최고 60mm가량의 다소 많은 비가 더 오겠고 서울 등 그 밖의 내륙 지방에는 5에서 많은 곳은 20mm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8: 비가 그치고 나면 아침 기온도 뚝 떨어지고 또 낮 동안 이어지던 늦더위도 꺾인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비구름 뒤로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강하게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일 아침 출근길부터 공기가 무척 차가워지겠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은 최저기온이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9도까지 내려가면서 한자릿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파주와 대관령 등 중부 일부와 강원

0: 상간은 5도 이하로 기온이 곤두박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찬바람이 강해 체감온도는 더 낮겠고 한낮 기온 역시 뚝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19도로 오늘보다 3도나 낮아서 예년보다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특히 최근 30도 가까이 기온이 오르면서 한낮 고온 현상이 이어진 탓에 일교차뿐 아니라 하루 사이 변하는 기온폭도 무척 크겠습니다. 기온은 모레 낮부터 점차 올라서 주 후반에는 예년의 가을 날씨를 되찾겠고 다가오는 일요일에는 전국에 또한 차례 가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1: 어제 약세를 보이면서 두달 만에 6,400선을 내줬던 코스피가 오늘도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장 1시간도 되지 않아서 시장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고 장중에 6% 넘게 내리며 6,000선이 깨지기도 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2: 네, 한국거래소입니다.
1: 네, 오늘 증시 하락세 심상치가 않죠?
2: 네, 오늘 코스피는 장중 6% 넘게 내리며 6,000선이 깨지는 등큰 하락폭을 나타냈습니다. 또 오전 9시 47분에는 두 달가량 만에 시장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3.65% 내리며 두달 만에 6,400선을 내줬는데요. 오늘은 3.1% 내린 6,186에 거래를 시작하며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피 수급에서는 개인과 기관의 매수 우위 속 외국인이 순매도에 나서며 지수를 아래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하락은 두 반도체 대장주의 급락세 영향이 큰데요. 삼성전자는 7%대 떨어져 23만 원대 초반에 있고 SK하이닉스도 9%가량의 하락폭을 보이며 장중 한때 146만 원 선으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대장주들의 약세는 앞서 미국 반도체 기술주가 부진을 보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반도체주의 약세가 크게 눈에 띄었습니다. 마이크론이 3.88%, SK하이닉스 ADR이 4.02% 하락했고 엔비디아도 1.29%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최근 시장 불확실성에 더해 중국 반도체 기업 창신 메모리가 D램 메모리 기술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뤘다고 발표한 것이 글로벌 반도체주 전반에 악재로 작용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코스닥은 3% 내린 823에 거래를 시작하며 5% 가까이 낙폭을 키워 800선이 위협받는 등 오늘도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11시 기준 1,337.8원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1: 북미 정상회담에 구체적인 진전이 없다는 우리 정부의 판단과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정상회담 의지를 다시 밝혔습니다. 다음 달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며 흥미진진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다시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다음 달 18일부터 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만날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4: 아시아 순방기간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계획이 있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흥미진진한 만남이 될
3: 여러 차례
4: 겁니다.
3: 연내 북미 정상회담 의지를 밝혔지만 북한이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호응을 유도하기 위한 메시지를 다시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에도 올해 안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했고
4: 나는 김정은을 아주 잘 압니다. 그는 괜찮을 겁니다. 우리가 똑똑한 대통령을 두고 있는 한 그는 괜찮을 겁니다. 트럼프 미국
3: 이달
4: 대통령입니다.
3: 초에는 북한의 핵 보유량이 더 많다면서 김정은과의 관계를 다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4: 저는 김정은과 아주 잘 지냅니다. 김정은 누군지 아시죠? 북한의 그 사람 말입니다. 핵미사일을 112기나 가진 상대와는 잘 지내는 게 좋죠.
3: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역할을 요청했을 거란 관측도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중간 선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북미 대화 재개와 관련한 움직임이 있을지 관심입니다. 일각에서는 공화당이 중간 선거에서 패할 경우 입지가 약해진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핵 보유국 인정 등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1: 최근에 불거진 한미동맹 이상 기류설을 두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 관계에는 문제가 없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질 요구에도 색깔론이라며 정면 반박했는데요. 하지만 미국이 정보와 방첩 문제를 거론한 뒤에 한미 간 신뢰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정 장관은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미동맹 이상 기류설을 반박했습니다.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양국 정상이 동맹 현안을 논의했다며 자신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경질을 요구하는 걸 색깔론으로 규정하며 편향된 동맹관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지난 3월 정 장관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평안북도 구성을 언급한 뒤에 미국이 대북 기밀정보 일부의 공유를 제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거졌는데요. 정 장관은 미국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도 이미 해당 시설을 언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5: 영변에 한 군데 더 짓고 있습니다. 구성 강선에 있습니다.
4: 정동영 통일부 장관입니다.
1: 하지만 정보 공유 제한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이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가 일부 제한되고 있다면서도 전반적인 대비 태세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6: 북한 핵과 관련돼서 우리 합참과 핵심 정보가 지금 미국하고 공유가 되고 있습니까?
7: 일부는 제한되지만은 문제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입니다.
1: 미국은 정부에 이어서 방첩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지난 12일 한국이 정보와 방첩 분야에서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여권 고위 관계자는 YTN에 미국의 발언이 우발적인 반응은 아니라며 한미 간 관련 현안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한미 간 협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보 공유와 대미 투자, 통상 등 풀어야 할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한미 동맹에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설명이 실제 정보 협력과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8: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 총국이 어제 전술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은 모든 공격무기 체계들의 성능과 정교성을 향상시키는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커다란 성과였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번 훈련 소식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엔 보도되지 않았고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만 실렸습니다. 앞서 합참은 어제 오전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쏜 사실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1: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북한과 러시아가 재해 대응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고 향후 3년간의 협조 계획이 담긴 문서에 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북한 재해방지상과 지난 11일 북한을 찾아온 러시아 비상사태부 장관이 회담에서 양국 성과와 경험을 고려하고 교류 협력을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문제들을 토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비상사태부 장관은 지난해 7월에도 평양을 찾아 재난예방대응체계 현장을 시찰하고 소방구조 전문가 양성과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8: JB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기존의 대규모 지휘소 중심의 한미연합훈련 방식에서 벗어나서 한반도 전역에 걸친 분산형 훈련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파병으로 실전 경험을 쌓고 있는 만큼 한 곳에 고정된 쉬운 표적이 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며 김성민 한미연합군 사령국 부사령관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대화 재개를 염두에 두고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상황과 맞물려 실제 훈련 방식의 대대적인 개편으로 이어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1: 차량 결함을 주장하며 외제차 판매점 직원들을 허리띠로 때린 중소 화장품 업체 임원이 다시 매장으로 찾아와서 직원들을 협박해 체포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와 보복 협박 등 혐의로 50대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10시 50분쯤 서울 한남동에 있는 외제차 매장에 들어가서 직원들의 뺨을 때리고 허리로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범행 하루 뒤인 오늘 오전 다시 매장에 와서 직원들이 경찰에 신고한 것을 보복하겠다고 협박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8: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해 달아난 20대 남성 김모 씨의 구속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1: 경찰은 김 씨가 최근 아내 동향을 파악하려고 한 정황 등을 포착해 실제로 스토킹이 있었는지 등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20대 피의자 김 씨의 구속심사 언제 진행됩니까?
9: 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반쯤부터 존속살해와 특수감금 혐의 등을 받는 20대 남성 김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김 씨는 그제 서울 문정동 주택가에서 50대 장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20대 아내를 납치해 차량으로 달아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도주 7시간 만에 강원 영양군 야산에서 체포된 김 씨는 서울로 압송돼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8: 현재 김 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9: 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별거하던 아내와 이혼 관련 절차를 진행하면서 쌓인 악감정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장모의 목숨을 노린 것은 아니라며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 범행 직후 자신도 당황해 도주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가 범행 당시 흉기 두 점을 갖고 있었던 정황 등을 근거로 계획 범죄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김 씨는 평소에도 차량 조수석 보관함 안에 흉기를 보관하고 다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등 범행 목적으로 갖고 있던 게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일단 김 씨 신병을 확보한 뒤 범행 의도나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특히 김 씨가 최근 아내 동향을 파악하려 한 정황을 포착해 실제로 스토킹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또 가정폭력 사건으로 신고되자 앙심을 품고 보복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닌지 등도 추궁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8: 네, 이번 장모 살해 사건으로 피해자 보호의 허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1: 네, 관련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0: 네, 안녕하세요.
8: 네, 많은 분들이 좀 충격을 받은 그런 사건인데 하나하나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피의자는 우발적 살인을 지금 들어보니까 주장하고 있는데 계획적 범죄의 정황들을 이제 경찰이 집중적으로 파고들겠죠?
10: 네. 일단 뭐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우발적 범행을 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그 시간대에 주의를 굉장히 배회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아마 피해자가 아마 뭐 일을 마치고 새벽에 오는 그러한 직종에 근무한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적어도 몇 시간 동안 주의를 배회하다가 피해자가 오는 걸 노렸다고 볼 수 있을 밖에 없고 그런데 아마 그 가해자의 장모가 뭐 새벽에 오니까 아니면 이제 지금 가해자 이 사람 때문에 딸의 어떤 신변 자체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아마 마중을 나갔던 걸로 보여요. 예. 그 와중에 이런 이제 참변을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어떤 살해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뭐 누가 우발적이라고 한다면 뭐 흉기 같은 걸 소지하지 않고 있겠죠. 그런데 일단 흉기를 한 두 점 정도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싣고 가면서 뭐 흥신소에 2천만 원 주고 네. 뭐 계속 뒤를 팠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 이건 우발적 범위 아니고 계획적 범위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본인은 네. 우발적 범위라고 주장을 하지만 예.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1: 경찰이 이제 보복살인 혐의도 검토 중입니다. 만약에 이제 보복살인이 적용되면 형량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10: 그럼 이제 존속살해도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뭐 특수감금 어떤 위험한 물건이랄지 이제 흉기를 사용해서 감금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살인죄는 뭐 5년 이상 징역, 무기 또는 사형이에요. 네. 그런데 보복살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인데 10년 이상으로 됩니다. 그래서 10년 이상의 징역, 사형, 무기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고 이제 5년 이상과 10년 이상이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지만 사실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특별한 경우에는 뭐 집행유예 선고도 받을 수 있는 감경이 되면 그런데 10년 이상의 징역의 경우에는 아무리 정상 참작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안 되고요. 최하 형량은 실형으로서 5년 정도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복살인과 살인은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8: 네. 이제 보복살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범행 동기 배경도 좀 봐야 될 텐데 이혼하려고 하는 이혼 소송 중이었고 이것을 이제 아내는 무효라는 취지로 이제 소송을 하려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안 갚음하려는 마음도 있었다 이런 내용도 전해지.

0: 그렇죠.
1: 있더라고요.
0: 그러니까 이제 이 혼인의 실체가 있고 또 혼인 신고 과정이 정상적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서로 맞지 않아서 헤어지려고 하면 이제 이혼 소송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혼인 신고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없었고 지금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가스라이팅하고 협박에서 어쩔 수 없이 혼인 신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강요된 행위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면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무효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가해자의 어떤 행위, 범행 행위뿐만 아니라 혼인 행태를 보면 이전에도 뭐 스토킹하고 계속 교제폭력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절차에서 혼인 신고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혼인 무효에 해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겠죠.
1: 그걸 좀 굴욕적으로 뭐 느끼고 좀 보복을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도 있을까요?
0: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가정폭력이랄지 교제폭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계속 스토킹을 하잖아요. 그리고 와서 이제 폭력을 행사하면 이제 법적인 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제 잠정 조치랄지 이제 그런 것들을 법에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걸 내려지면 사실은 이 가해자랄지 범죄인들은 자신의 범죄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했는데 나에게 잠정 조치를 하고 또 경찰이 나한테 찾아오고 또 112에서 관리 대상이 되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경향이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범의 원래의 어떤 단순 폭력이랄지 이런 범위에서 이제 한발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를 더욱더 괴롭히고 경우에는 뭐 살해까지 하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잠정 조치를 한다랄지 스마트워치를 받는다랄지 이런 걸 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보복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가해자의 어떤 성품을 보면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더 분노 조절 장애가 일어나면서 더 괴롭히고 경우에는 뭐 심지어 목숨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저하는 경향이 있죠.
2: 지난 8월에 이제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뭐 접근 금지라든지 전화 문자 금지라든지 이런 어떤 임시 조치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조치를 해도 어쨌든 이렇게 조치하는 결과로 이어지잖아요. 이런 임시 조치 자체가 조금 부실하다라는 어떤 의견들도 있어요.
0: 그런데 이제 스토킹과 관련된 살해 사건, 또 가정폭력과 관련된 살해 사건은 대부분 이제 전조 증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일어나는 건 절대로 아니고 그전부터 계속적으로 괴롭힌다랄지 스토킹을 한다랄지 또 경찰에 또 반복적으로 신고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뭐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그 폭력 자체가 너무 심하지 않다던가 어떤 스토킹을 하고 나서 신고를 하고 나면 이제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한다랄지 이제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느슨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제폭력이랄지 스토킹 행위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습벽이 있을 정도의 어떤 우발적인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단호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제 그렇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다가 결과적으로 이런 이제 중대한 참사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 자체도 사실은 뭐이 정도 된 사안이라고 하면 뭐 영장을 청구한다랄지 이제 그래야 하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압수수색을 일단 해서 증거를 수집해야지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주거지도 가고 또 사회복무 요원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근무하는 장소도 가고 했는데 결국 본인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직장도 나가지 않고 주거지도 없다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단순히 기다릴 게 아니라 경찰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이제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뭐 압수수색해서 증거가 확보돼야만이 뭐 처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좀더 신속하게 그런 어떻게 보면 절차를 밟았어야 하는데 이거 일반적인 사건과 이제 똑같이 생각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1: 법원 접근 금지도 보니까 최근에 만료됐다고 하던데 이렇게 법원 접근 금지가 만료된 이후의 공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좀 문제 되는 것 같더라고요.
0: 그런데 이게 임시조치,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 100m 이내에 접근 금지랄지, 그다음에 전기통신망을 이용해서 전화를 할지, 뭐 카톡 같은 거 하지 말아랄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뭐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는 얘기였잖아요. 임시조치는 하지 말라고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그걸 준수를 해야 하는데 준수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하는 거거든요.

0: 근데 되게 이런 류의 사람들은 그런 걸 개의치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자기를 접근금지 한 거에 대한 어떤 적개심, 그렇죠. 분노를 표출하면서 사실은 스마트워치 지급하잖아요. 근데 스마트워치를 뭐 버튼을 누른다고 해서 경찰이 바로 옆에 있는 건 아니죠. 바로 옆에 있는 건 바로 가해자고 범죄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실효성의 문제가 좀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면 피해자를 임시 숙소로 할지 가해자가 알 수 없는 그런 장소에서 사실은 주거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건 또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일상생활이 있는 건데. 예. 그러다 보니까 임시 숙소에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그러면 그걸 노렸다가 범행을 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1: 네, 방금 스마트워치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런데 경찰이 이걸 지급을 하긴 했었는데 범행 당시에는 꺼져 있었다 그래요. 이게 꺼져 있으면 이제 뭐 그 순간에 어떻게 대처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0: 그렇죠. 일단 뭐 범행에 하려고 어떤 뭐 가해를 하려고 할 때 제일 빠른 건 뭐 다른 사람이 112 신고하는 것보다도 이제 본인이 112 신고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거고, 그 스마트워치는 버튼을 눌렀을 때 위치 추적하고 112에 신고가 자동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꺼져 있는 이유는 이제 뭔지 모르겠어요. 아직 밝혀지지 않아서 뭐 배터리가 다 방전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꺼낼 수도 있고, 아니면 가해자가 그걸 끌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마 이런 경우에 대부분 이제 가해자가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가장 자기가 범행을 하고 나서 대부분 다 도망가잖아요. 도망간 것은 잡히지 않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스마트워치를 눌렀을 때 바로 경찰이 출동하니까 자기가 사실은 체포될 가능성이 크죠.
2: 그것부터 막 끄거나 이런
0: 그렇죠.
2: 행위를 할 수
0: 있겠죠. 그래서 그것부터 끊고 아니면 그것을 뭐 탈취한다랄지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가해자가 바로 나타났을 때 바로 버튼을 누른다면 효과는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뭐 갑작스럽다랄지 아니면 가해자가 뭐 반성한 태도를 보이면서 뭔가 화해를 하려는 제스처를 할 때 그러고 나서 갑자기 스마트워치를 이제 빼앗아가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피해자가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죠.
2: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강제로 납치해서 양양에 갔는데 왜 갔냐 그러니까 바람 쐬러 갔다고 얘기하는 그런 피의자인데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오늘 구속심사 어떻게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제주에서도 스토킹 살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3: 60대 A씨가 길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며 서성입니다. 40대 여성이 건널목을 건너자 붙잡아 끌고가 차량에 태운 뒤 흉기로 살해합니다. 피해자는 A씨의 전 연인으로 이전부터 스토킹과 교제폭력 피해를 신고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사건 당시 긴급신고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0: 네, 스토킹 신고를 했는데도 안타까운 참변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지 간략하게 얘기를 좀 해주시죠.
1: 일단 제주도에서 일어난
0: 예.
1: 사건이고요. 피해자는 40대고, 그다음에 가해자는 60대입니다. 근데 둘이 이제 연인 관계였던 걸 보여요. 이게 교제를 했었는데 헤어졌다고 하고, 아마 이 헤어진 거에 이제 안갚음하기 위해서 그런 걸로 보여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SUV 차량에 있는데, 이제 SUV 차량 근처에서 이제 강제로 태우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피해자가 안 타려고 하니까 아마 이제 흉기로 이제 살해를 했다 이렇게 볼수 있고, 이제 이 피해자도 사실은 이제 스마트워치를 이제 대여해서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스마트워치가 이제 뜯겨져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가해자가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다는 걸안 알았고,
0: 예.
1: 그래서 이것부터 먼저 제압을 한 다음에 살해를 해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도 뭐 스마트워치 당연히 차고 있었고, 이전에도 스토킹으로 신고를 했었고, 또 스토킹 신고한다면 이제 교제 폭력이 계속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잠정 조치하고 임시 조치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행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게 반복이 되고, 그게 뭔가 자기가 피해자한테 뭔가 접근할 수 없는, 또 피해자를 접근하면 자기가 체포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차고 있던 워치를 탈취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하면서 이제 피해자를 궁극적으로 살해.

0: 하는 이런 행태가 상당히 많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1: 앞서 언급해 주신 그 과정이 여기서도 좀 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고를 하려고 하면 도복 우려 때문에 이제 신고를 좀 꺼리는 그런 모습이 여기서도 좀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0: 네.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스토킹 자체가
2: 예.
0: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변호사니까 보면 상당히 이제 정신적인 문제하고 결부가 돼 있거든요.
2: 예.
0: 그래서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해서 제지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어떤 생각이 빠져 있고, 그러면서 이제 피해자에 대해서는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법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걸 개의치 않고 이제 피해자를 상대로 저렇게 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토킹의 어떤 가해자 행태마다 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정보통신망, 그러니까 뭐 휴대폰이랄지, 뭐 카톡이랄지 이런 걸로만 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이렇게 강력범죄 나가지 않죠. 근데 그렇지 않고 폭력이 자주 행사됐다랄지, 스토킹의 방법 자체가 뭔가 피해자하고 신체 접촉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스토킹 피해 신고를 하고 안전관리 조치 신청하는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경찰은 인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2: 그렇죠.
0: 그래서 피해자 한 명에 어떻게 보면 경찰이 1대1로 붙어가지고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사각지대, 그런 시간을 노려서 이런 범죄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2: 일단 뭐 스토킹 피해자로 경찰의 안전조치 관리 대상자로 등록은 됐다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은 추가적인 조치가 어떤 게 이루어지는
0: 이제
2: 겁니까?
0: 대상은 되는데, 이건 이제
2: 예.
0: 피해자마다 다르고
2: 예.
0: 스토킹의 유형마다 달라져요. 그래서
2: 그렇네요.
0: 뭐 아주 심한 경우에는 뭐 주거지를 순찰을 강화한다랄지, 아니면 뭐 스마트워치를 대여하는 방법, 그리고 112 신고 시스템에 이제 등록을 한다랄지, 그다음에 그 상당히 이게 효과적인 방법이 임시숙소거든요, 임시숙소. 근데 임시숙소 자체가
3: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20대 남성이 살인이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범행 당시 흉기를 여러 개 준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계획 범죄의 무게가 실리는데요. 이런 가운데 제주에서도 스토킹 흉기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관련 내용 김광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4: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5: 글레오?
6: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5: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6: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 보시겠어요?
5: 또한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7: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8: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7: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보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3: 그래서 보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2: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3: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4: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

0: 개발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 합성 목재의 스팀바
0: 경동산업 주식회사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6: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아이르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2: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3: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전체 복은 못 봤거든요.
4: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르웍스.
5: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7: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8: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7: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8: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7: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8: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9: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10: 정치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에서 제일 잘 나가는 뉴스 명당 진행자 장성철입니다.
11: YTN 라디오에서 제일 잘 나가는 건 정면 승부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 진행자 이동영입니다. 또다시 찾아온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이번에도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잘 부탁드립니다.
10: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 받으시면요, 장성철의 뉴스 명당을 잘 듣고 있다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좋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10: 이거는 아침 6시 20분부터 7시까지 하는 방송인데 그 경제 매거진 프로그램 아닌가?
11: 근데 이거 이러다 조태현의 생생경제가 1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10: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하시는 청취자들이 알아서 잘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11: 지금 슬라생 홍보하시는 겁니까? 굿입니다. 굿이에요.
10: 굿모니 굿라이프도 기억해 주세요. 뉴바.
11: 그럼 저도 돌정부
12: 잘 부탁드립니다.
13: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4: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i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동쪽 지역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에 5에서 20mm, 동해안은 5에서 10mm의 비가 오고요. 영남 지역은 최대 60mm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영남권은 늦은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 늦은 밤에는 호남 서해안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고속도로 위로 사고 소식이 많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일죽 부근 2차로와 3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일죽 나들목에서 정체고,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이천 갓길에서도 사고 처리 중입니다. 여주 휴게소에서 여주 분기점까지 정체 보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여주 분기점 1차로와 2차로에서 사고 수습 중이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계양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흥에서 송내까지 정체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는 작업 중인 곳이 있는데요.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군자교에서 성동분기점 가는 길 3차로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암사 쪽에서도 작업 구간 자리합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구리 암사대교에서 강동대교 가는 길 4차로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제주에서 스토킹하던 남성에게 살해당한 40대 여성은 교제폭력과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면서 경찰에 4차례 신고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는 현장에서 뜯어진 채 발견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정미 기자, 112 신고를 했던 사실은 알려졌었는데 모두 4차례였군요.
2: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40대 피해 여성이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4차례 112 신고를 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스토킹으로 2차례 신고했고, 올해 3월엔 성폭력, 5월엔 교제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4차례 모두 피해 여성이 정식 사건 접수를 원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대신 112 안전조치 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왔습니다. 스토킹 사건으로는 경찰이 접근 금지 조치를 할 수 있었지만 이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경찰은 4차례 신고에 적극적으로 수사하려 했지만 교제폭력이나 스토킹뿐만 아니라 돈 문제도 얽히면서 피해 여성이 사건 접수는 물론 고소도 원하지 않아 더 진행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1: 범행 동기는 조사가 됐습니까?
2: 가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받을 돈이 있는데 갚지 않았고 스토킹으로 자신을 신고해 앙심을 품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주거지로 귀가하는 피해 여성을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다른 곳에 데려가서 얘기하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아 살해했다는 겁니다. 가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스마트워치를 뜯고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스마트워치와 호신용 경보기는 지난달 모니터링 과정에서 피해 여성에게 지급됐습니다. 찾아온 남성을 호신용 경보기로 한 차례 쫓기도 했지만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는 파손되면서 결국 신고엔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가해 남성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오늘 안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이정미입니다.
1: 장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에 별거하던 부인을 납치해서 달아난 20대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반 존속살해와 특수감금 혐의를 맡고 있는 20대 김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김 씨는 그제 새벽 5시 40분쯤 서울 문정동에 있는 아내의 거주지를 찾아가서 50대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아내를 강제로 차에 태워

0: 저도 그 자녀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1: 인근 주민입니다.
0: 부모로서 이건 좀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2: 아이 몸은 곳곳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범죄 가능성을 의심해 병원까지 동행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신고가 접수된 지 20여 분 만에 아이를 근처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곧바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친부 A씨가 딸을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체포 하루 만에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습니다. 아이가 사망 판정을 받은 뒤에 A씨가 집 내부를 찍도록 설치된 홈캠 영상 일부를 휴대전화를 이용해 원격으로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추궁 끝에 A씨는 아이가 자지 않고 울어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과거에 이 가정에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적은 없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홈캠 영상 등을 분석해 추가 범행은 없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허연진입니다.
3: 리튬 건전지를 삼킨 9개월 영아가 전북에서 부산으로 200km 넘게 이동해 무사히 치료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지난 10일 낮 12시쯤 전북에 사는 9개월 남아가 카시트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 장난감 안에 있던 지름 12mm 크기의 리튬 건전지를 삼켰습니다. 아기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응급 내시경이 불가능했고 전원 요청을 받은 부산 백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가 환자 수용을 결정했습니다. 아기는 전북 119 항공대 소방 헬기로 부산까지 230km를 날아가 오후 3시 반쯤 부산 백병원에 도착을 한 뒤 즉시 내시경 치료를 받았습니다. 백병원 의료진은 배터리가 위에 머물러 있어 부식이 많이 진행되지 않아 큰 문제 없이 제거할 수 있었다며 별다른 합병증 없이 호전돼 아기가 무사히 퇴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건설 사업으로 도입이 된 금강유역 순찰선들이 5년 넘게 육지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보호 개방으로 수위가 낮아져 운행할 수 없게 된 건데 정규직 선장까지 채용해 매달 입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예산 낭비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우승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4: 금강 백제보협 육지 위에 순찰선과 작업선 등 배 세척이 방치돼 있습니다. 배 안으로 직접 들어가 보니 의자에는 얼룩과 먼지가 잔뜩 끼었습니다.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 추진 당시 한국수자원공사가 구매한 선박입니다. 국비를 지원받아 7억 5천여만 원을 들여 금강에만 순찰선과 작업선 등 7척을 구매했습니다. 금강수역의 시설물 관리를 위해 도입된 순찰선입니다. 현재는 보 개방으로 수위가 낮아져 있어 배를 띄울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배 7척의 운행 현황을 살펴보니 운항 일수는 모두 합쳐 31일에 불과했고 이 가운데 4척은 단 한 번도 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세종보와 공주보, 백제보에 각각 한 명씩 선장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배치하면서 지난 5년간 평균 연봉 4,800여만 원씩 인건비를 지급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선박을 운항하지는 못했지만 선장들이 선박 관리와 안전검사, 위기 대응 업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운영 효율화를 위해 금강유역의 선장 한 명을 감축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운항하지 못하고 있는 선박 관리에 너무 큰 비용을 지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5: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건데 어떻게 이건태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의원입니다. 있는데 그것도 5년 동안 월급이 지급될 수 있는지 이 운행 실태에 대한 아무런 관리 감독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4: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선박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뒤 전환 배치 운영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1: 먹음직스러운 식당 메뉴판. 그런데 자세히 보니 지나치게 매끈한 질감과 규칙적인 패턴에 좀 이질감이 들죠. 생성형 AI로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데 최근 이런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게시자는 지난 8월 이 사진을 올리면서 캐나다의 한 식당에서 촬영했고 마치 외계

0: 생명이 상상한 지구의 음식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위법인지 여부도 중요하겠지만요. 실제 음식과 얼마나 비슷한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는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머리에 왕관을 쓴 강아지 두 마리에 지난 2일 미국 콜로라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왕과 여왕으로 뽑힌 특별한 주인공들입니다. 레브라도 리트리버, 플랜타와 노린인데요. 이 학교는 지난해 9월 총격 사건으로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후 두 강아지는 학생들과 함께하면서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줬는데요. 학생들은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홈커밍 축제에서 두 강아지를 왕과 여왕으로 선정하며 뭉클한 감동을 안겼습니다.
0: 동굴 앞에 수십 명의 구조대원들이 모여 있는데요. 이 구조대원들이 갑자기 일제히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지난 10일 이탈리아 사르데나 섬에서 27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된 31살 남성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남성은 전날 동굴을 탐험하다가 동굴의 일부가 무너져서 지하 약 10m에 갇혔다고 하는데요. 소방관과 구조대원들이 밤새 돌과 흙을 치운 끝에 구조에 성공했고 현장에서 안도의 박수가 나온 것입니다. 남성은 부상을 입긴 했지만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1: 자, 오토바이에 기대 앉은 남성 쪽으로 차가 슝 이렇게 지나갑니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 승용차는 정확히 이 오토바이만 들이받고 이렇게 사라지는데요. 남성은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습니다. 현재 시간 지난 10일 인도 타밀라드주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인데요. 하지만 피해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오토바이가 사고 충격으로 튕겨나가면서 주변에 다른 남성을 덮친 건데요. 현재 경찰은 달아난 승용차 운전자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축구대표팀 96라인 선수들의 동반 은퇴설을 둘러싼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풍자한 밈이 확산하는가 하면 선수들에게는 악성 댓글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0: 네. 김민재, 황인범, 황희찬 이른바 969 세 선수가 인기곡 퇴사할게요를 개사한 은퇴할게요를 부르며 춤을 추는 AI 영상입니다. 지금까지 좋아요가 6만 개에 육박하고 댓글도 5,500개가 넘게 달렸는데요. 최근에 불거진 969 은퇴 소동을 풍자한 그런 영상입니다. 선수들을 향한 비판 댓글은 선수 개인 SNS를 넘어서 소속팀 SNS에까지 달리고 있습니다. 김민재 소속팀인 바이에른 뮌헨 계정에 한국어로 은퇴를 촉구하는 댓글이 달리는가 하면 황인범의 소속팀 포르투 계정에도 욕설이 섞인 댓글이 잇따랐습니다. 이번에 논란은 지난 6일 우즈베키스탄과의 평가전 이후에 김민재, 황인범, 황희찬의 대표팀 동반 은퇴설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는데요. 96년생인 세 선수가 경기 뒤에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은퇴 가능성을 둘러싼 추측이 커졌고 이후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이강인이 손흥민의 주장직 교체를 위해 96라인과 함께 움직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불똥은 이강인에게까지 튀었습니다. 이강인이 SNS에 대표팀 사진을 올리자 댓글창에는 거센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과거 탁구게이트 논란이 다시 소환된 데 이어서 손흥민의 A매치에 58호 골을 둘러싼 설정까지 이어진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강인 측은 불화설과 관련된 일련의 내용은 이강인과 무관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무성한 소문 속에 선수들을 향한 누리꾼들의 도넘은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사태 수습을 위해 축구협회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가운데 다음 달 A매치 기간까지 대표팀이 하나로 뭉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오는 12월 미군 사용수 처형 장면을 생중계하겠다고 밝히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테러리스트를 모방하는 것이냐며 반대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는데 미군 가톨릭 최고 성직자는 신자들은 사형 집행에 참여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1: 지난 2009년 텍사스주 포트 후드의 미군 기지에서 군의관이던 니달 하산 소령이 총을 난사해 13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습니다. 이슬람 신도였던 하산은 당시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17년 동안 복역 중에

0: 핫산에 대해 미군은 오는 12월 사형 집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심지어 처형 장면을 생중계하겠다는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1: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할 겁니다. 이런 행위에는 엄중한 대가가 따른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페그세스 미 국방장관입니다.
0: 당장 테러리스트를 모방하는 것이냐며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공화당 의원들까지 중세사회냐고 발끈했고 벤스 부통령은 자신은 보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1: 어쨌든 만약 처형 장면이 생중계로 방송된다면 전 보지 않을 겁니다.
0: 미국 카톨릭 군중 대주교는 교리에 어긋난다며 카톨릭 신자인 군인들은 사형 집행에 참여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직 생중계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1: 결국 제가 결정을 내릴 겁니다. 군이 어떤 조치를 원하고 있는지 알지만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0: 예정대로 사형이 집행될 경우 미국에서는 지난 1936년 이후 90년 만에 첫 공개 처형입니다. 유럽연합은 처형 장면을 생중계하지 말라고 온라인 플랫폼들에 경고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0: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전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의 허를 찌르는 예리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분 어서 오세요.
1: 네,
0: 네,
1: 안녕하십니까?
0: 국감의 계절인데요. 어제 경찰청 국감에서는 한동훈 의원의 딸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함께 보시죠.
2: 통상적이라면 고발한 사람만
3: 윤건영 민주당
2: 조사하는
3: 의원입니다.
2: 경찰이 있습니까? 이게 봐주기 편파 수사 아니면 뭡니까? 전면 재수사에 대한 청장 대행 입장 어떻습니까?
4: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3: 김종철
4: 했다고 생각하지만 새로운 사실관계가
3: 직무대행입니다.
4: 드러난다면은 뭐 전면 재수사 여부도 배제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겠습니다.
2: 재고발한다. 그럼 전면 재수사 할 의향이 있습니까?
4: 검토하겠습니다.
0: 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어제 상당히 이런 곤혹스런 질문을 받았는데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그리고 재고발 있다면 전면 재수사 검토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게 뭐 전면 재수사 의지를 드러낸 겁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5: 일단 직무대행의 답변은 그냥 원론적인 답변 같아요. 혹시나 그 재고발이 있으면은 거기다 수사 안할 수도 없고.
3: 예. 성지훈 전 민주당
5: 지금 한동훈
3: 대변인입니다.
5: 의원 측에서는 이미 다 결론이 난 사안 아니냐, 이미 그때 다 해명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이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당에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때 몇 년 전에 있었던 걸 다시 끄집어낸 게 아니라 저희는 그때와 다른 사실관계들이 드러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0: 예.
5: 그 당시에 한동훈 의원이 딸이 고등학생일 때 영어 논문 5편, 전자책 4편, 뭐 어플 1개 뭐 이런 것들이 주요 성과로 막 다뤄졌었는데,
0: 네.
5: 지금 몇 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그때 발표했던 영어 논문들이 게재된 사이트에서 삭제가 되어 있어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학위 논문 수준의 논문은 아닙니다만,
0: 예.
5: 그래도 그런 사이트에 게재됐던 논문이 삭제되는 건 흔치 않는 경우거든요. 이런 것들은 뭔가 표절과 관련된 것들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삭제된 것 아니냐라는 저희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봉사활동과 관련돼서도 봉사활동 시간도 뭔가 취소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역시 그 당시에는 뭔가 근거 자료나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였는지 아니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0: 네.
5: 어쨌거나 지금과 그때 갖고 있는 정황과 이런 것들이 다르다. 그리고 저희는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국수본부장이 나와가지고 관련된 참고인들 다 불러서 조사해봤더니 뭐 없더라라는 식의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상 지능정검사 한동훈 의원의 아내분 그분만 조사를 했지,
0: 예.
5: 참고인 아무도 안 불렀더라. 그러니까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0: 성치훈 대변인이 정말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한동훈 의원 딸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픽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논문 뭐 전자책 대필 및 표절 의혹 있었고요. 봉사활동 실적 부풀리기 의혹, 검경 부실 수사 의혹 제기.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성치훈 대변인 설명은 그냥 다시 제기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정황들이 드러났다라는 거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1: 좀 제시해 주시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한동훈 의원을 뭐 이렇게 뭐 뒤에서 뭐라고
3: 변호사입니다.
1: 이렇게 조언해 줄 것도 어떤 편들어 줄 것도 반대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봤을 때에 지금 한동훈 의원의 딸이 고등학교 시절에,
0: 예.
1: 뭔가를 표절을 해가지고 뭐 해서 전자책을 썼다. 그 외에도 뭐 어떤 영어 그 봉사활동과 관련됐던 내용이 뭐 부풀어졌다.
0: 네.
1: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미 관련되는 경찰 수사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밝혀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그랬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 가 있는 지금 한동훈 의원도 긴급하게 본인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얘기했을 때에 아마 뭐 민주당의 박현택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이 표절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어떤 그 친고죄의 표절 당한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를 해야 그에 대해서 뭔가를 문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미 친고죄로 해서 고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사안과 관련해서 고소 고발도 없는데 미국에 형사사법 공조를 해라, 0.99달러, 1달러도 되지 않은 전자책에 대해서 요청하는 것은 한마디로 뭐 어떤 그 빈대 때려잡는데 무슨 핵폭탄 가지고 오는 그런 것과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사정 변경이 있다라고 하는데 무슨 사정 변경이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어떤 딸, 아들,
0: 예.
1: 이 문제와 달리 한동훈 의원의 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실력으로 이른바 미국 대학 입시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SAT에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얻었고 여러 가지 이유를 해서 서울 그 미국에 있는 아주 최고의 대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서 어떤 흠집을 내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어떠한 사정 변경이 있는지 저는 민주당이 아무것도 지금 제기하지 못하고 예. 그냥 사정 변경이 있다라는 단순한 주장만 하고 있다라고 네. 생각하고요. 이거를 가지고 끝까지 지금 누르면서 다른 어떤 그 사회단체를 통해서 또 고소고발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은 단순한 의혹만 제기할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증거를 대시라 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0: 이 의혹이 좀 여러분이 혼동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전자책 아마존에 이제 올려서 팔았다는 거는 전자책이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저작권 관련 네네. 그런 얘기인데 이 저작권 관련 얘기는 그 저작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1: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0: 그러니까 친고죄
1: 고소를 해야 거죠? 조사를 예. 할 수 있는 사건인 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있어서 고소고발이 없는 사건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게 법 왜곡죄가 예. 되는 것이죠.
0: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성치훈 대변인이 얘기를 해주신 부분이 이 논문 부분이거든요. 네네. 이 논문이 삭제됐다. 이건 흔한 일이 아니지 않나 이런 반문입니다.
1: 흔한 일이 아닌 것 같지만 예. 꼭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얘 삭제를 할 수도 있고 문제가 있어서 논문 표절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것에서 윤리심사위원을 해서 그 열어서 문제가 있으면은 그 내용을 삭제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그 부분들을 본인들의 어떤 학회나 이런 예. 부분들에 공지를 합니다. 예. 그런데 삭제가 됐는데 삭제란 이유에 대해서 공지가 있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삭제만 되면 그게 기술적 이유로 삭제된 것인지 아니면 누가 해킹을 해서 삭제하는지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예. 그거를 삭제했다고 해서 의혹이 있다? 그것 가지고 고소고발을 할 수 있으면 오늘 점심 때 내가 뭐 먹었는지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는 거다. 네.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0: 어쨌든 뭐 강득구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봉사활동 관련 의혹을 또 이제 제기를 했습니다. 강득구 의원이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아동센터 봉사 일지에 서명한 사람은 한동훈 의원 자녀 본인이 아니고 실제로 한동훈 의원 자녀 간 활동은 다른 봉사자들의 수업 일정을 비대면으로 조정하고 지원했던 일이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한동훈 의원도 이제 미국에 가 있는데 입장을 적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내 딸의 봉사활동 실적 관련해서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자녀의 봉사활동은 실제로 이루어졌고 경찰 수사와 두 차례 수사심의회를 거쳐서 위조나 허위 기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미 무혐의가 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5: 그러니까 저렇게 일일이 다 반박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예. 아까 저도 충분히 쉽게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런 뭐 설명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근데 한동훈 의원도 논문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시거든요. 자, 학술지에 보통 논문이 게재됐을 때 뭔가 삭제를 하고 취소가 된다면 당사자에게 당연히 연락이 갈 겁니다. 이게 실수였다? 아니면 뭔가 해킹에 의해서 취소, 뭔가 삭제가 됐는데 다시 올리겠다라든지 그런 공지가 갈 거 아닙니까? 설명하시면 됩니다. 해킹에 의해서 삭제가 됐다더라. 아무 문제 없는 거다라고 공지를 하고 얘기를 하시면 되거든요. 하나하나 다 반박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근데 그 학술지, 한동훈 의원의 따님이 그 게재했다는 그 학술지가 이른바 뭐 그 속칭 약탈적 학술지 뭐 이런 명칭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약간 돈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면 약간 게재를 해주는 그런 류의 학술지로 분류가 된다는 지금 의혹들이 제기되고 예.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에 올라갔던 지금 논문이 삭제됐기 때문에 검증

0: 못하지 않느냐고 합니다만 이미 다 다운받아 그런 사람들이 있고 논문이 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논문이 뭐냐면 인더스트리 4.0과 한국 철강 산업의 미래 뭐 이런 제목의
1: 예.
0: 논문인데
1: 자세히 보셨네요.
0: 예, 고등학생이 예. 그 논문에 대해서 어떻게 작성할 수 있냐 그것까지 그걸 따져보자는 게 아니라
1: 예.
0: 그거를 카피라이터 그 카피 그걸 돌려보면요 포졸률이 80%인가 이상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자 이런 것들이 이른바 압구정식 컨설팅이라고 하는 유학을 가고 싶은 강남의 부유층 자녀들이 컨설팅 업체에 그 자녀를 보내고 자녀가 썼던 뭐 수필이나 에세이 같은 것들을 좀 과장하거나
1: 예.
0: 때로는 뭐어과그 표절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막 게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횡횡 있어 왔다는 겁니다. 혹시 그 사례가 아니냐고 들여다보는 거고
1: 네.
0: 그 컨설팅 업체의 관련자가 그 한동훈 따님의 이모라는 거예요. 진모 씨라는. 그러니까 그분들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니까 들여다보자는 건데 이게 허황된 문제제기입니까? 3년 전그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는 몰랐던 사실들입니다.
1: 예.
0: 새로운 정황이 나왔으니까 들여다보자는
1: 예.
0: 거고 제가 이렇게 쉽게 설명하고 충분히 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동훈 의원 더 높은 곳을 꿈꾸시는 분이잖아요. 이런 거 검증하자는 거다 떳떳하게 검증 다 받으면
1: 털고
0: 되는 거
1: 가라.
0: 아닙니까?
1: 예.
0: 네.
1: 그런데 이제 정치권에서 이런 이제 공방이 오가다 보니까 또 의심을 하는 시각은 한동훈 의원이 최근에 대여투쟁에 앞장서다 보니까 뭐 김민석 대표의 수첩에 한동훈 파일이 있기도 했고 그런 일환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의심하는 시각도 있을 것
0: 그러니까
1: 같습니다.
0: 보복성이다.
1: 예.
0: 그러면서 한동훈 의원께서 뭐 최근에 민주당 논평 중에 100건 이상이 한동훈 의원이다. 근데 지금 대여 투쟁을 하고 있는 야당 의원들 중에 사실 한동훈 의원 말고 잘안 보여요. 뭐 글쎄요. 김태규 의원이나 이준석 의원 이런 분들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만 좀
1: 예.
0: 설화 이런 걸로 오르락 내리고
1: 예.
0: 약간 장도혁 대표도 요즘 거의 안 보이고요. 사실 대여 투쟁을 하는 전면에 서 있는 한동훈 의원이 여당 입장에서는 검증의 대상이고 반박의 대상이고 어떻게 보면 싸움의 대상
1: 이건
0: 아닙니까?
1: 한동훈 의원 칭찬해 주시는
0: 그러니까
1: 거죠?
0: 한동훈 의원으로서는
1: 예.
0: 좋은 거 아닙니까?
1: 예.
0: 본인이 지금 대여 투쟁의 중심에 서 있다고 그렇게 되고 싶 그게 사실 본인이
1: 예.
0: 원하는 복당의 빌드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본인과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불리한 이슈인 따님과 관련된 게 나오니까 너무 탄압하는 거 아니야? 그 이전까지는 이렇게 너무 탄압한다고 말씀 안 하셨었거든요.
1: 예.
0: 약간은 그 복당의 빌드업으로 약간 이해를 하신 거로 봤었는데 그러니까 해결하시면 된다. 반박하시면 된다. 하나하나 봉사활동 말고 논문에 대해서도 입장글을 한번 올리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예.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특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법 항소심에서 1심의 당선 무효형을 유지해달라라는 요청을 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윤우진 변호사 소개와 건진 법사 만남과 관련해서 이제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고요. 1심에서는 두 발언 모두 유죄다라고 했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고요.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에 국민의힘이 397억 원을 반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재판이고요. 오늘 특검이 이제 항소심에서 1심의 형을 유지해달라. 특검 입장에서는 이 형을 유지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2: 그렇습니다.
1: 예.
2: 결국은 특검으로서는 이 공선법 위반 이 사건을 엄중하게 보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어떤 윤석열 후보의 진술이 허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공선법 위반으로 유죄를 하고 또 본인들이 이제 구형했던 양이 있고 그 구형량과 비슷한 양으로서 사실상 당선 무효형 나아가 당선 무효가 확정되면은 이 국고 보조금 약 400억 정도를 국민의힘이 그 어떻게 보면 몰취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어쨌든 1심으로서는 특검이 상당 부분 그 본인들이 바라는 상황을
1: 예.
2: 바라는 결과를 바라는데 과연 항소심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1: 네.
2: 최근에 있어서의 어떤 그 명태균 씨 관련해 가지고는 1심과 완전히 다른 전부 무죄가 나왔던 그러다 보니까 아마 특검으로서도 다른 어떤 사건보다 이 사건에서도 혹시나 뒤집어지면 어쩌나 하는
1: 네.
2: 그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공소 유지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는 것 같습니다.
1: 항소심 판단 어떻게 나올지 좀 보겠고요. 한동훈 의원 딸 의혹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었는데 조국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어요. 내 가족 압수수색은 90번을 하더니 한동훈 딸 수사는 0번 이렇게 딱두줄 올렸더라고요.
2: 조국 의원이, 조국 전 의원, 조국 전 의원이 여기에 참석할 때는 아니다. 한마디로 국민의 매를 버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1: 예.
2: 물론 그로 인해 가지고 본인 어떻게 보면은 그 징역 2년 그리고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도 징역살이를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한다고 하면은 그에 대해서 본인들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사과하는 게 먼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놓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생각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해봤더니만 조국 전 의원이 혐의를 받았던 게 기소가 됐던 게 11가지가 넘습니다.
1: 네.
2: 본인이 지금 압수수색을 당했던 게 80번이라고 하는데 그 한 개의 범죄에 대해서 한 8번이라고 하면은 과연 그게 많은가 이런 의문도 있는데요.
1: 예.
2: 실질적으로 조민, 조원, 아들, 딸 그 어떤 입시 비리 외에도 웅동학은 의원의 의혹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청와대의 민정수석을 하면서 각종 어떻게 보면 직권남용했던 그런 의혹들에 대한 압수수색 이런 것이지
1: 예.
2: 마치 그 모든 것이 조국 조원 본인의 아들 딸에 대한 입시 비리와 관련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지나친 침소봉대다.
1: 예.
2: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이 이 그 한동훈 그 의원의 딸에 대한 수사 저는 엄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 고발을 한다고 해서 모두 다 수사를 하고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1: 예.
2: 아닙니다. 그것이 압수수색 경중을 따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이 수사 그 검찰에서 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적법 절차는 다 따른 결과다라고
1: 예.
2: 저는 평가를 합니다.
1: 어쨌든 뭐 정치적인 이제 입장에서 보면은 조국 전 대표 조국 전 장관 때 그때 논란이 됐을 때 수사랑 한동훈 의원 딸 관련 수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고발인 조사만 여러 차례 있었고 피고발인은 이제 서면 의뢰했다. 서면으로 한 번만 했다. 이게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 이런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는 또 당사자이기 때문에
1: 예.
0: 당사자의 그런 뭐 억울한 감정이나 이런 것들 수 있을 수 있죠.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조국 전 대표가 굳이 참전 안 하는 게 좋았었을 것 같다라는 뭐 의견을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1: 예.
0: 본인의 의사가 있는
1: 예.
0: 거니까요. 당사자니까요. 그런데 이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함에 있어서 본인이 참전하는 게 그렇게 큰 실효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저는 민주당도 그 문제 지적할 때 조국 전 대표 사례 갖고 오거든요. 그때는 과도하게 수사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고소고발 이루어진다고 무조건 압수수색이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저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조국 전 대표도 결국 허위 스펙과 관련된 문제였고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 통해서 PC 거기에서 이제 표창장 관련 뭔가가 나왔던 거잖아요.
1: 네.
0: 지금 똑같은 어떻게 보면 뭐 미국 대학에 뭐 지원한 거 다른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1: 예.
0: 허위 스펙과 관련된 거면 적어도 PC나 이런 것들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은 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저는 상식적인 문제제기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서 조금 더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문제제기를 한 쪽도 끄덕일 만한 해명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없다라는
1: 네.
0: 것들을 조국 사태와 비교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2: 짧게 제가 지적해드리겠습니다. 예. 왜 압수수색을 했죠? 이미 본인이 동양대에 이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물적 증거가 나왔는데
1: 예.
2: 본인이 위조하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1: 예.
2: 누가 위조했냐 하면서 동양대 PC를 압수수색했던
1: 예.
2: 겁니다. 이 사건과 한동훈 의원의 사건은 완전히 다른 거죠.
1: 예. 어쨌든 한동훈 의원은 현재 미국에 있습니다. 귀국을 하면 어떻게 대응할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부동산 관련해서는 상당히 예민해서 말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LH 국정감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3: 최근 주택공급은 시간이 걸리니까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 그런데 주택공급을 책임지는 LH 사장이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내년부터 대출을 더 조이자 하면은 결국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4: 사장님과 달리 거주 목적으로 집 살려고 하는 겁니다. 본인도 대출 받았으면서 대출 줄이면 신혼부부 청년들 어디 가서 집을 어떻게 사라는 거예요? 대안 있으세요?
5: 집값이 계속 오른다라 그러면 경쟁적으로 집을 사야 되겠지만
6: 한국토지주택공사
5: 안정이 되면 지금 바로 집을 사지 않아도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급락할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4: 사님처럼 똑같이 얘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차관에서 옷 벗고 나가셨어요. 국민 염장 질러가지고.
1: 네, 집값이 진짜 내려갈지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건데 저런 말을 했습니다. 최근에 결혼하신 성치훈 부대변인.
0: 네.
1: 요즘에 대출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은데 저런 얘기해도 됩니까?
0: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발언
1: 예.
0: 같은 거죠. 정책을 결정하는 입장에 있으면 집값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그렇게 대출 정말 이른바 영끌 대출이라고 하잖아요. 제 주변에서 영끌 대출 정말 많이들
1: 예.
0: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영끌 대출까지는 하나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그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정도의 발언의 수위가 나와야지 집값을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요소가 많다라는 거는
1: 급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0: 예, 시장에 예. 안 좋은 시그널을 줄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정책 결정자면 그 말에 나중에 책임을 지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1: 예.
0: 글쎄요, 어떤 저도 저 맥락이 좀 궁금해서 저 전후로 혹시 다른 설명을 좀 하셨나라고 봤는데 납득할 만한
1: 저도
0: 설명이
1: 앞뒤나 들어봤던
0: 네, 있진 별로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뭔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의지나 이런 것들을 표명하기 위함이었다 하더라도 저 위치에 계시면 저런 발언은 좀 자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좋게 해석을 하자면 우리가 공급을 진짜 열심히 할 거기 때문에 엄청 공급되면 집값이 엄청 떨어질 거다. 뭐 이런 결론인 것 같습니다.
2: 주택 공급한다고 했더니 진짜 공급 안 줄 아느냐라고 국민들은 느끼는 것 같습니다.
1: 예.
2: 실질적으로 서울 시내에 직주 근접하는 곳에 정말 많은 주택 공급이 되기를 많은 그 서울 그리고 경기 지역의 사람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가지고 서울시와 시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속도를 내왔습니다. 하지만 제일 마지막에 철거하고 이주함에 있어서 다주택자의 대출 문제 이 부분을 지금 그 이재명 정부가 목줄을 딱 잡고 풀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1: 예.
2: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 시내에서 이 특히 새로운 주택 공급이 되지 않고 있는 건 아닙니까?
1: 예.
2: 지금 많이 공급한다는 것은 서울 시내가 아니고 서울로부터 한참 몇 시간 가야 되는 신도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자다가 봉창 뚫리는 것이냐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주택과 관련해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정책 라인에서 아예 배제하겠다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저 지금 나오고 계시는 LH 사장님이 3주택자였습니다. 그것도 세종시에 한 채, 강남의 아파트에 한 채, 나아가 대치동에 건물까지 있었던 것인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중에 제일 먼저 어떻게 보면은 그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 팔고 최근에 있어가지고 지금 도곡동에 있는 아파트도 예. 팔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급락할 것 같으면은 대치동 아파트도 바로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6: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의원 딸의 이른바 허위 스펙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습니다. 논문 대필과 수사 무마 의혹에 이어 허위 봉사활동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했는데요. 관련 내용과 정치권 이슈, 성지훈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최진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0: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다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소현. 네, 박소현 대리운전입니다. 명동에서 일산 두 명 필요하시다고요? 소연이와 일용이 보내달라고요? 좌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1: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모든 인쇄 가능한
3: 성원 에드피아.
2: 온라인 주문 간편한
3: 성원 에드피아.
2: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3: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7: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8: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9: 안녕하세요. 배우 김광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국보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우리의 어르신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국보급으로 모십니다.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통합재가, 재택의료 서비스부터 중증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 지원 확대와 치매간병 가족들의 휴가 지원까지.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행복 돌봄.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함께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
11: 평생을 부지런히 살아온 손에 남은 것은 한 끼를 걱정해야 하는 가난과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방 안에 깊은 적막뿐입니다. 벼랑 끝에서 어르신들에게 빈곤과 고독은 삶을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가장 추운 겨울입니다. 식사는 하셨는지, 어디 편찮으신 곳은 없는지 묻는 다정한 한마디가 홀로 계신 어르신에게 세상을 살아갈 힘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관심이 이웃의 빈곤을 살피고 소중한 생명을 지켜냅니다. 24시간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2: 정치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에서 제일 잘나가는 뉴스명당 진행자 창성철입니다.
13: YTN 라디오에서 제일 잘나가는 건 정면승부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승부 진행자 이동영입니다. 또다시 찾아온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이번에도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잘 부탁드립니다.
12: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 받으시면요, 장성철의 뉴스 명당을 잘 듣고 있다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좋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12: 이거는 아침 6시 20분부터 7시까지 하는 방송인데 그 경제 매거진 프로그램 아닌가?
13: 근데 이거 이러다 조태현의 생생경제가 1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12: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하시는 청취자들이 알아서 잘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13: 지금 슬라생 홍보하시는 겁니까? 굿입니다. 굿이에요.
12: 굿머니 굿라이프도 기억해 주세요. 뉴바.
13: 그럼 저도 돌정부
14: 잘 부탁드립니다.
15: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16: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17: 이원하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8: 저도 이런 거 처음이긴 한데 이런 글 올려도 되는 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제 아내를 유혹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저희 부부와 꾸준히 만날 이웃분들도 좋고요. 관심 있는 분들 연락 한번 주십시오.
19: 아내를 유혹해 줄 사람을 찾는다. 우리 부부와 지속적으로 만날 이웃을 구한다.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나 영화 내용이 아닌가 싶으시겠지만 아닙니다. 최근 적발된 한 불법 사이트에 실제 올라온 글들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소라넷이었습니다.
7: 소라넷? 불법 촬영물 올라오던 그 사이트? 거기 진작 폐쇄됐잖아.
10: 그런데 거기서 파생됐던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었나봐. 아내 사진이라면서 올려놓고 외모나 몸 평가해달라는 글도 있던데?
7: 자기 아내를? 당사자는 알았을까?
10: 그러니까 말이야. 찍는 걸 허락했다고 남들한테 보여줘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
7: 그런데 만약에 올리는 것도 허락했으면 그땐 괜찮은 거야?
19: 해당 사이트 유료 회원만 천여 명에 달했다고 하죠.
7: 회원이 1,000명이나 됐으면 운영자가 돈도 꽤 벌었겠는데?
10: 그런데 본인은 돈 벌려고 한 게 아니래. 취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그저 공유하고 싶었다는 거야. 그래서 회비도 사이트 유지하는 데 썼고.
7: 우리끼리 취향 공유하고 돈 번 게 아니면 괜찮은 거야?
19: 과연 어떨까요? 실제 이익을 남기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7: 그런데 말이야, 사이트가 폐쇄된다고 해도 이미 누가 내 사진이나 영상 내려받았으면? 그리고 그걸 또 다른데 올리면? 그건 어떡해?
19: 사이트가 사라져도 피해자의 불안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죠. 취향과 동의라는 말로 가릴 수 없는 책임, 그리고 사이트 폐쇄 뒤에도 남는 피해까지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박은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7: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박은석 변호사입니다.
19: 네, 이 불법 사이트를 운영해온 60대 남성이 검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충격적인데 일단 어떤 사이트였는지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아내를 유혹해줄 사람을 찾는다 이런 글까지 올라왔다는데 이게 뭡니까?
7: 네, 일단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는 2021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5년 넘게 운영된 불법 음란물 플랫폼입니다. 해당 사이트는 2016년에 폐쇄된 소라넷에서 파생된 커뮤니티라고 스스로 표방하면서 소라넷 이용자들의 활동하던 카페의 회원 정보를 넘겨받아 특정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사이트는 소위 네토라레, 즉 배우자나 애인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상황에서 성적 자극을 느끼는 성향을 공유하는 커뮤니티라고 스스로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이트 안에서는 이른바 초대글, 초대남이라고 불리는 스와핑 상대를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아내를 유혹해달라, 부부와 지속적으로 만날 이웃을 찾는다 라는 식의 글을 올린 뒤 텔레그램 같은 외부 메신저로 연결해 오프라인 만남까지 유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유료 정회원만 1,000명에 달했고 1인당 15,000원을 내고 정회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이트에 유포된 불법 촬영물과 사진, 글 등 게시물은 약 2,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9: 네, 그런데 만날 사람을 구하는 데서 그친 게 아니라 아내나 지인의 사진을 올려놓고 성적으로 평가해달라 이런 글도 있었다면서요?
7: 네, 맞습니다. 일부 회원들은 자신의 아내나 지인의 사진을 올려놓고 외모나 신체를 평가해달라 라고 요청하는 글을 올린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인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모욕하는 이른바 지인 능욕 대화방도 활발히 운영됐고요. 친족의 사진을 주고받으며 성적으로 대상화하거나 근친 성관계를 소재로 한 성적 판타지를 AI 이미지나 소설, 만화의 형태로 만들어 올리는 전용 게시판까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단순한 성인 커뮤니티가 아니라 타인의 신체와 사생활을 이용하여 성착 취물을 제작하는 구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19: 남편이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사진 속 당사자도 알고 있었을 거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당사자들이 촬영이나 유포에 동의했는지는 확인이 됐습니까?
7: 실제로 일부 게시물은 회원 본인이 직접 촬영하거나 배우자와 함께 찍은 영상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촬영에 동의하였다고 해서 유포에도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경찰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유포된 영상이 섞여 있는지 여부는 추가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19: 여기서 궁금해하실 부분은 이거일 것 같아요. 만약 본인이 동의했다면 괜찮은 거냐? 성인들의 사적인 행위로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동의 여부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이거일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7: 네, 당사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 조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의가 없이 촬영된 불법 촬영물이라면 성폭력 처벌법이 적용되어서 처벌 수위가 훨씬 더 무거워질 수 있고요. 촬영 대상자가 아동 청소년이라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 되어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과 합의하에 촬영된 음란한 영상을 사이트를 통하여 유포한 경우라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가 주로 적용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어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19: 네, 이 경우에도 영리 목적인 경우에는 더 강하게 처벌을 하고 있죠?
7: 네, 맞습니다.
19: 사진을 올린 사람뿐 아니라 그 밑에 댓글을 단 사람들의 책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외모나 몸을 성적으로 품평하는 댓글, 이것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7: 네, 크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특정인의 신체를 성적으로 묘사하거나 비하하는 수준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품평을 넘어서 허위 사실을 적시하거나 사진 속 인물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죄도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과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여성의 사진을 올려놓고 신체를 성적으로 평가하는 댓글을 단 이용자들에 대해서 모욕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이 선고된 사례가 확인됩니다.
19: 그런데 이 사이트 운영자가 돈을 벌려고 한 게 아니라 취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공유하려고 했다, 진술을 했다는 거잖아요. 받은 회비도 사이트 유지에만 썼다는 건데 실제 이익을 남기지 않았다면 처벌이 달라집니까?
7: 네,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는 영리 목적 자체를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었든 벌지 못했든 음란물을 유포한 행위 자체가 범죄이기 때문에 돈을 벌려고 한 게 아니다 라는 주장은 죄의 성립 자체를 막지는 못하는 것이고요. 다만 영리 목적 여부는 형량을 정하는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했다면 가중처벌 요소가 되고 그렇지 않다면 상대적으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6년 가까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약 2천 건의 불법 게시물이 유포되었고 회원이 1,000명에 달한 점을 고려할 때 영리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크게 낮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9: 경찰이 운영자뿐 아니라 불법 촬영물을 올린 회원들도 수사하고 있다 전해졌습니다. 유료 회원만 벌써 1,000명이다 하셨는데 그러면 직접 올리지 않고 그냥 보기만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까?
7: 네, 이용자가 시청한 동영상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음란물의 경우에는 시청한 경우에 처벌 조항이 있진 않는데요. 그러나 이제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 촬영물 혹은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의 경우에는 단순 소지 혹은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 시청을 넘어서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거나 재유포한 경우에는 이제 음란물이라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가 있고요.
19: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이트가 폐쇄됐다는 소식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누군가가 내려받은 파일을 또 퍼뜨릴 수도 있고요. 내 사진이나 영상이 이런 사이트에 올라갔다는 걸 알게 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그런 조치는 뭐가 있겠습니까?
7: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증거를 확보하는 건데요. 해당 게시글의 URL, 화면 캡처, 게시 날짜 등을 최대한 빠르게 저장해 두셔야 합니다. 사이트가 언제 폐쇄될지 모르고 게시물이 삭제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삭제 요청과 신고를 동시에 진행하는 겁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삭제 지원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경우에 피해자를 대신해서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고 재유포 모니터링까지 지원해 주고 비용도 무료입니다.
19: 네.
7: 또 형사 고소도 병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가 시작되고 수사 과정에서 게시자를 특정해서 추가 유포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가 직접 게시자를 알지 못해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19: 그런데 이 유포한 사람을 잡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내 남편이다 또는 내 뭐 남자친구다 연인이다 이러면 신고하는 것 자체를 망설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아이를 생각해서 신고하지 말아달라 뭐 신고하면 뭐 덮어뜨릴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7: 네, 이런 상황이 사실 피해자분들께서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인데요.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신고 자체를 망설이거나 뭐 심하면은 신고하면 덮어뜨리겠다라는 식의 협박까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협박 자체가 이미 별도의 중대한 범죄라는 점입니다. 신고하면 다 퍼뜨리겠다는 말은 협박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미 유포된 영상을 빌미로 협박이 이루어진다면 성폭력 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로 더 강하게 처벌받습니다. 신고를 망설이는 분께서는 먼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나 여성긴급전화 1366의 익명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19: 네. 자, 그런데 이번 사이트가 적발됐다고 끝이 아닌 게요. 소라넷이 폐쇄된 후에도 비슷한 사건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게 처벌이 지나치게 약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7: 네, 실제로 소라넷이 2016년에 폐쇄된 이후에도 비슷한 사이트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예전에 아너스 클럽이라는 사이트 사건을 보면 소라넷 이용자들이 활동하던 카페의 회원 정보를 그대로 넘겨받아 더 조직화된 형태로 사이트를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회원이 6천 명을 넘었고 다음 카페, 텔레그램 등 여러 채널을 연계해 운영했다고 합니다. 소라넷보다 오히려 더 진화된 구조였던 거죠. 운영진 8명과 회원 7명이 검거되었고 49명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성착취물 유통을 목적으로 불법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 자체를 독립된 범죄로 규정하는 불법 사이트 개설죄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행법상 운영자가 직접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으면 방조 혐의만 적용되어 비교적 처벌이 가벼웠는데 만약 추진대로 법이 개정된다면 사이트 운영자를 단순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직접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불법 도박 사이트 개설자를 도박장 개설죄로 처벌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9: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그린데이의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혈당관리식단, 혈당관리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2: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2: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2: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4: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5: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동쪽 지역의 비도 거의 그쳤습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 일부 지역에서만 비가 내리고 있고요. 이외에는 구름만 많습니다.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춥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서 강풍이 불 텐데 따뜻한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청주 영덕고속도로 영덕방향 영덕분기점 2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북대구 부산방향 진입램프에서

화물차 전도 사고가 났고요. 도로 전면 차단 중이라서 우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울 방향은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영동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고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막힙니다. 구리 방향은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성동분기점을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서 녹지 작업 중인데요. 주의해서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묵동나들목에서 하월곡까지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단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뉴스퀘어 오후 2시 뉴스 시작합니다.
3: 어제 약세를 보이며 6,400선을 내줬던 코스피가 오늘도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4: 개장 1시간도 되지 않아 시장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장중 6% 넘게 내리며 6,000선이 깨지기도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5: 네, 한국거래소입니다.
4: 네, 오후 들어서도 증시 하락세가 회복되지 않았죠?
5: 네, 오늘 코스피는 오전 9시 47분 두 달가량 만에 시장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후에도 오전부터 6% 넘게 내리며 6,000선이 깨지는 등 큰 하락폭을 보였고요. 현재도 6,000선 근처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수는 장중 5,911선까지 내리며 5,900선도 위협을 받았지만 현재는 낙폭을 일부 회수한 모습입니다. 어제 코스피는 3.65% 내리며 6,400선을 내줬는데요. 오늘은 3.1% 내린 6,186에 거래를 시작하며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피 수급에서는 개인과 기관의 매수 우위 속 외국인이 순매도에 나서며 지수를 아래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하락은 두 반도체 대장주의 급락세 영향이 큰데요. 삼성전자는 7%대 떨어져 23만 원대 초반에 있고 SK하이닉스도 9%가량의 하락폭을 보이며 장중 한때 146만 원 선으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대장주들의 약세는 앞서 미국 반도체 기술주가 부진을 보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반도체주의 약세가 크게 눈에 띄었습니다. 마이크론이 3.88%, SK하이닉스 ADR이 4.02% 하락했고 엔비디아도 1.29%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최근 시장 불확실성에 더해 중국 반도체 기업 창신 메모리가 D램 메모리 기술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뤘다고 발표한 것이 글로벌 반도체주 전반에 악재로 작용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3% 내린 823회 거래를 시작한 코스닥은 5% 가까이 낙폭을 키워 802선까지도 내리는 등 오늘도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1시 기준 1,343.4원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정보협력 문제를 포함한 한미 간 이상 기류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이견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언제나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켜지는 외교를 해야 하고 국가 간 관계에서 굴종적, 사대적 태도를 지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가 간 이견이 있을 때 우리 정부를 위한 애정으로 그 문제를 잘 조정하고 타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칫 이익 경쟁에서 국익을 희생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해 달아난 20대 남성 김모 씨의 구속심사가 잠시 뒤에 열립니다.
4: 경찰은 김 씨가 아내를 스토킹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는지 등을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구속영장 심사 언제 시작합니까?
6: 네, 서울.

0: 수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 자체는 대체로 인정했습니다. 별거하던 아내와 이혼 관련 절차를 진행하면서 쌓인 악감정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장모의 목숨을 노린 것은 아니라며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 범행 직후 자신도 당황해 도주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가 범행 당시 흉기 두 점을 갖고 있었던 정황 등을 근거로 계획 범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김 씨는 평소에도 차량 조수석 보관함 안에 흉기를 보관하고 다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등 범행 목적으로 갖고 있던 게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일단 김 씨 신병을 확보한 뒤 범행 의도나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특히 김 씨가 최근 아내 동향을 파악하려 한 정황을 포착해 실제로 스토킹이 이뤄진 것인지 등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또 가정폭력 사건으로 신고되자 앙심을 품고 보복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닌지 등도 추궁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1: 제주에서 스토킹하던 남성에게 살해당한 40대 여성은 교제폭력과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며 네 차례 신고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는 현장에서 뜯어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명준 기자, 112 신고를 했던 사실은 알려졌었는데 네 차례였다고요?
3: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40대 피해 여성이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네 차례 112 신고를 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엔 스토킹으로 두 차례 신고했고 올해 3월엔 성폭력, 5월엔 교제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네 차례 모두 피해 여성이 정식 사건 접수를 원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대신 112 안전조치 관리 대상으로 분류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받아왔습니다. 스토킹 사건으로는 경찰이 접근금지 조치를 할 수 있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경찰은 네 차례 신고에 적극적으로 수사를 했지만 교제폭력이나 스토킹뿐만 아니라 돈 문제도 얽히면서 피해 여성이 사건 접수는 물론 고소도 원하지 않아 더 진행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1: 범행 동기는 조사됐습니까?
3: 네, 가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받을 돈이 있는데 갚지 않았고 스토킹으로 자신을 신고해 앙심을 품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주거지로 귀가하는 피해 여성을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다른 곳에 데려가서 얘기하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아 살해했던 겁니다. 가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스마트워치를 뜯고 살해했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스마트워치와 호신용 경보기는 지난달 모니터링 과정에서 피해 여성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찾아온 남성을 호신용 경보기로 한 차례 쫓기도 했지만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는 파손되면서 결국 신고에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가해 남성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오늘 안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차량 결함을 주장하며 외제차 판매점 직원을 허리띠로 때린 중소 화장품 업체 임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 이 임원은 다음 날 매장을 다시 찾았다가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4: 네, 어제 오전 10시 50분쯤 서울 한남동에 있는 한 외제차 매장입니다. 한 남성이 자신의 허리띠를 들고 주위에 있는 매장 직원을 한 차례 위협하더니 그대로 얼굴을 내려칩니다. 폭행은 계속됐고 주위에서 남성을 말려보지만 분을 사기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남성의 고성과 욕설은 매장 안에서까지 이어졌습니다.
5: 와.
4: 거친 욕설에 이어 매장 안에 있는 삽을 들고 돌아다니며 직원들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엔 삽으로 바닥을 내려치는 등 기물을 파손하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외제차 매장 직원에게 허리띠를 휘두르고 뺨을 때린 이 남성은 중소 화장품 업체 임원 A씨였습니다. 결국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A씨의 행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 네, 영상에 고스란히 범행 장면이 담겼는데 경찰도 A씨에 대한 수사에 나섰죠?
4: 네,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늘 오전 10시쯤 A씨를 특수폭행과 보복 협박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하루 뒤인 오늘 다시 매장을 찾아가 경찰 신고에 보복하겠다고 협박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해 매장으로 온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0: 한 차량의 결함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범행하게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매장 측은 A씨가 부품을 무리하게 조작하다가 파손된 것으로 보여 이를 안내했는데 폭행이 이뤄졌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손효정입니다.
1: 리튬 건전지를 삼킨 9개월 영아가 전북에서 부산으로 200km 넘게 이동해 무사히 치료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지난 12일 낮 12시쯤 전북에 사는 9개월 남자아이가 카시트에서 장난감을 갖고 놀다 장난감 안에 있던 지름 12mm 크기 리튬 건전지를 삼켰습니다. 아기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응급 내시경이 불가능했고 전원 요청을 받은 부산백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가 환자 수용을 결정했습니다. 아기는 전북 119 항공대 소방 헬기로 부산까지 230km를 날아가 오후 3시 반쯤 부산 백병원에 도착한 뒤 즉시 내시경 치료를 받았습니다. 백병원 의료진은 배터리가 위에 머물러 있어 부식이 많이 진행되지 않아 큰 문제 없이 제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2: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 후티 반군이 상대의 수도를 겨냥해 사흘째 폭격을 이어갔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후티 보복 공격에 참여를 검토하겠다고 하자 후티는 개입하는 즉시 고통스러운 보복을 가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국제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잔디 기자, 사우디와 후티의 공습이 밤새 이어졌다고요?
3: 네, 사우디가 지원하는 예멘 정부군 그리고 이란이 지원하는 예멘의 반군 후티 사이의 무력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12일 늦은 밤 후티 반군이 장악한 예멘의 수도 사나 전역에서 잇따라 강력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정확한 타격 지점이나 피해 상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공습은 후티 반군과 사우디 연합군 간의 군사적 충돌이 격화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후티 반군은 사우디가 예멘의 수도 사나 국제공항과 연안 항구를 공격하고 봉쇄하자 이에 맞서 사우디 수도 리야드의 국제공항에 대해 보복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사우디군은 이날 저녁 후티 반군이 사우디 남부 도시 카미스 무샤이트를 향해 발사한 탄도미사일 2기를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후티 반군은 12일 오후 사우디 리야드의 킹칼리드 국제공항에 새로운 탄도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후티는 킹칼리드 국제공항을 정확히 타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했는데 사우디 군당국의 발표는 조금 다릅니다. 사우디군은 후티가 수도 리야드를 향해 발사한 탄도미사일 1기를 요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후티의 공격이 계속되면서 사우디 하늘길은 사실상 마비 상태입니다. 후티는 공격 범위를 더욱 넓히겠다고 경고했는데요. 메카와 메디나를 제외한 사우디의 모든 공항이 공격 대상이라며 국제항공사와 여행객들에게 사우디 공항 이용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2: 네, 사우디와 후티 간의 충돌이 이렇게 심해지는 것에 대해서 미국과 이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12일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와 통화했다고 확인했는데요. 지난 10일 사우디 리야드의 킹칼리드 국제공항이 후티의 공격을 받아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대응책 논의를 위해 통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구체적인 통화 내용이나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4: 후티 반군이 아주 나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매우 나쁩니다. 좋지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후티의 킹칼리드 국제공항 공격에 대해 비난하며 미국도 후티 공격에 참여할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미군의 직접 개입은 없다던 입장에서 한 발 나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직접 개입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후티의 추가 공격을 억제하고 이란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후티 반군은 12일 미국이 예멘 전쟁에 개입할 경우 고통스러운 응징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개입하는 즉시 중동 내 모든 미군 기지와 미국의 이익을 표적으로 삼아 신속하고 고통스러운 응징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사태 악화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양측의 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당사자들 간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선의의 중재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김잔디입니다.
2: 어제 새벽 제주의 한 길거리에서 4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 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5: 어서 오세요.
6: 안녕하세요. 네.
2: 자, 제주에서 스토킹 살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YTN이 확보한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여성이 몸부림을 치면서 격렬하게 저항하지만 남성이 여성을 억지로 차에 태우는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십니다만은 차 문을 열고 조수석을 열고 여성이 완강히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이렇게 차에 태우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 건가요?
5: 그렇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60대 남성이 40대 여성을 납치 후 살해하는 사건입니다. 그 전에 이미 스토킹 신고, 교제폭력, 성폭력 사건이 접수됐던 사건인 만큼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의 폭력성이 노출되다가 결국 이렇게 심각한 범죄까지 나아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40대 여성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신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해서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점들은 현재 조금 부실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경찰에서는 위험성을 파악하고 스마트워치도 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이 안전조치 관리 대상으로 등록을 했지만 이런 큰 사고는 막지를 못했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 범행의 동기로 결별 또 금전 문제 등이 지금 추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6: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가해 남성도 이 피해 여성과 교제를 했던 관계다라고 진술하고
7: 변호사입니다.
6: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앞서 이제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은 시작 단계에서는 뭐 교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결과적으로는 사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그런 관계가 계속되어 왔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피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25년 10월경부터 해서 여러 차례 스토킹 등을 포함한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자신의 직장에 찾아와서 자신을 괴롭힌다라는 신고를 한다거나 혹은 말다툼 중에 뭐 두 사람의 그런 성적인 관계가 찍힌 영상을 유포하겠다라는 협박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 등 혹은 뭐 폭력이 있다라는 여러 차례 신고를 했었는데 네. 결국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는 연인 관계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스토킹 범죄라든가 폭력 범죄의 가해자 그리고 피해자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이런 사건들이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 설정이 되어 있었는지를 따져보고 이게 이제 우리가 요즘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관계성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경찰에서는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성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이고 여러 차례 피해가 지속되고 반복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계의 특성상 조기에 빠른 대처라든가 적절한 대처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 실제로 이제 피해 여성은 안전조치 관리 대상으로 등록이 돼 있었고 스마트워치도 받은 상태였습니다. 지난달에 받아서 차고는 있었는데 정작 이 사건 당시에는 스마트워치가 작동을 하지 않았어요.
6: 네, 그렇습니다. 일단 스마트워치가 결국에는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착용을 하고 있는 피해자가 직접 눌러야 되기 때문에 버튼을 눌러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갑작스러운 범행에 노출될 경우에는 그러한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곧바로 신고가 접수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워낙 갑자기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미처 그 짧은 시간 동안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경황이 없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경찰 발표 내용을 보면 이 가해자가 해당 피해 여성이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를 뜯어낸 것 같다라는 그런 지금 판단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그래도 계속되어 있었던 만큼 사실 중간에 신고가 있었다 혹은 신고 접수가 있었다 나아가서는 스마트워치 착용 등이 있었다라는 사실도 가해자가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 그렇다면은 범행을 하는 시점에서 이 스마트워치를 가장 우선적으로 뜯어내기 위한 그런 시도가 있지 않았나 이런 점 역시도 상당히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사건으로 보입니다.
1: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에서의 스마트워치 무용론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게 좀 개선될 만한 여지는 없겠습니까?
5: 일단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기습 공격에는 무력화된다라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요. 보시다시피 자발적으로 누르려고 하더라도 외력으로 힘으로 제압해서 누르게 하지 못하면 또 소용이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스마트워치만으로는 이 범죄자의 범죄 시도를 막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제약이다라는 점이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냐 그거는 아니라는 것이 이 사건에서 드러납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가해자를 관찰하고 가해자 행동 반경을 관리 감독하고 가해자가 범행을 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교육하고 상담하고 관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극이 안 돼서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람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신변을 구금, 구속해서 아예 행동을 제약하는 방법이 가장 강력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 형사 시스템의 문제는 큰 사건이 벌어져야 그 결과를 가지고 구속영장을 받아내니까 사전의 구속이라든가 사전의 구금이

0: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이런 범죄의 위험성, 스토킹에 대한 범죄, 교제폭력, 성폭력이 그 자체로 범행이 굉장히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구속될 수 있거든요. 그럼 구속해서 이 사람을 재사회하고 교육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범행의 의지가 많이 억제될 텐데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를 언제든지 찾아가서 안갚음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 분노범죄, 이 보복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예방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 여성이 앞서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지난 3월에 성폭력 관련 신고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피해자가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남성과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은 여성이 충분히 뭔가 좀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왜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걸까요?
0: 네, 피해자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두려웠겠죠. 두렵고 수치감을 느꼈을 것이고 성관계를 유포한다, 영상을 유포한다라는 협박을 받았다는 것인데 실제 신고를 했다가 실제 유포될 수 있다라는 두려움과 공포도 있었을 것이고요. 형사 절차를 이미 신고를 했는데 별다른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니 내가 경찰에 협조해서 피해자로서 진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무엇이 달라지겠느냐라는 무력감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지속적으로 협박을 받았을 거잖아요. 그럼 또다시 내가 성폭력 사건으로 진술을 하고 이 사람은 유죄의 처벌까지 가게 됐을 때 내가 정말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진술 협조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경찰에서도 보고 피해자의 진술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심리상 상담과 법률 지원을 통해서 사건화해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해야지 피해자가 입을 열지 않고 협조하지 않으니까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사건은 그대로 종결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특히 관계성 범죄에서의 피해자가 가지는 양가 감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너무 싫고 정말 정말 강하게 처벌받았으면 좋겠지만 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거나 가족이었던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거나 구속까지는 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기 인생을 잘 살아갔으면 좋겠어. 이 감정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객관적인 제3자인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의료 지원도 필요하고 법률 지원도 필요한데 이 사건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지 그리고 불안한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심리적인 어떤 치료나 심리적인 상담 지원이 됐는지도 좀 따져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2: 네. 이러한 종류의 그 관계성 범죄 같은 경우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이 있더라도 뭐 수사기관에서 이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강화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3: 네, 그렇습니다.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이런 관계성 범죄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또 보도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이런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판단을 해서 추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범죄를 예방할 필요성이 분명히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뭐 지금 이 사건과 같이 실제로 뭐 신고가 있고 혹은 보호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스마트워치 등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더더욱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조금 감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어쩔 수 없이 이런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의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특수한 관계 때문에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혹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대해서 피해자 당사자는 제대로 감지를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피해자의 진술도 무척이나 중요하지만 객관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이 해당 가해자의 그런 위험성들을 확실하게 판단을 하고 분류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라든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얼마 전부터도 나오고 있고 이 사건을 보더라도 그런 사전적인 예방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1: 최악의 상황으로 가기 전에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좀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주제 역시 피해자 보호 조치가 조금 미흡한 분이 아쉬운 그런 사건입니다. 혼인 무효 소송 진행 중에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해 달아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20대 남성 구속 갈림길에 서 있는데요. 경찰에 압송되던 당시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4: 장모 왜 살해했습니까?
5: 아내는 납치한 이유가 뭡니까?
4: 경찰 조사 때문에 살해한 겁니까?
5: 장모는 살해하고 왜 아내는 살려주신 겁니까?
4: 범행 미리 계획했습니까?
5: 피해자한테 딱히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4: 현장에서는 왜
6: 조사해서 다 얘기하겠습니다.
1: 네, 경찰 조사에서 다 얘기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인 범행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남성이 범행에 사용한 흉기 외에 다른 흉기도 차량에 보관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범행 내

0: 시간 전부터 장모의 집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런 걸 보면 좀 계획 범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1: 우발적 범죄라는 일방적 주장에 대한 정황은 없습니다.
0: 네.
1: 오히려 계획적 범행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정황들이 지금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치밀하게 계획한 계획 범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시점을 보면 이런 범죄의 동기가 충분히 확인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
0: 네.
1: 사건 같은 경우는 가정폭력이 있었고 가정폭력에 대해서 신고 접수를 했고 본인이 스스로 경찰에 조사를 나가기 직전에 이렇게 계획을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 보복범죄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 보복범죄의 특성상 처음부터 계획해서 흉기를 소지하고 위치를 확인하고 특히 이 도망갈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염두해서 어떻게 결박하고 어떤 흉기로 공격할지를 예상하고 움직이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볼 수 없고요. 특히 흉기도 여러 번 그 보관한 채로 이동했다는 점, 수시간 전부터 배회하면서 범행 시점을 노렸다는 점에서는 계획범죄이고 아마도 휴대폰의 포렌식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면 다수의 검색 이력이 있을 겁니다.
2: 예.
1: 그런 측면에서는
0: 네.
1: 이 사건은 이 아내와 관련한 소송 그리고 신고 사건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보복 범죄를 하기 위해서 준비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 네, 자 장모를 살해한 후에 아내를 납치해서 강원도로 이동을 했는데요. 그 아내를 납치하는 그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그 장면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이 여성이 끌려가고 있는데 왼쪽에 보시면 이웃 주민 한 명이 서 있고요. 지금 이 장면을 그대로 쳐다보고 있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함께 좀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 남성이 강원도로 이동을 했다라는 거는 본인이 이제 얘기한 주장에 따르면 바람을 쐬고 싶어서 강원도로 이동을 했다. 사실 뭐 이런 상태로 바람을 쐬고 싶다라는 건 좀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1: 그렇습니다. 강원도에 특별한 연고도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먼 거리까지 이동할 만한 개연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끔찍한 일을 벌이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았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야산에서 긴급 체포된 시간이 오후 12시 35분경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했던 행각은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했습니다. 그럼 일련의 과정으로 봤을 때는 이미 끔찍한 범행에 대한 실현 계획을 세워놓고 도주 경로와 범행 은폐 장소까지 물색한 뒤에 이동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요.
0: 네.
1: 바람을 쐬고 싶었던 사람이 저렇게 물리적인 폭력을 보이면서 아내가 저렇게 소리치고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동할 리는 전혀 없겠죠.
2: 네.
1: 그런 측면에서는 그대로 그 진술은 믿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네. 단순한 그 다툼으로 보기에도 좀 그런 게 여성이 정말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남성이 범행 당시 그 아내에게 흥신소를 고용해서 2주 동안 지켜봤다. 그리고 너의 가족도 다 죽이려 했다라는 취지의 그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걸 본다면 이거 역시 또 계획범죄의 한 가능성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3: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말이 사실인지 실제로 뭐 흥신소를 통해서 뭐 주소지를 확인을 했는지
0: 네.
3: 그리고 뭐 2주 동안 지켜봤는지 이런 내용들이 실제 사실인지 여부를 한번 또 따져보긴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말했던 협박 내용이 실제로도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계획범죄의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게 단순한 협박이고 실제로
0: 네.
3: 뭐 흥신소 등에 의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전반적인 상황들을 봤을 때는 이 전체 범행 계획범죄라고 보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범행을 저지르기 전부터 최소한 이런 내용의 협박을 아내에게 했었고
0: 예.
3: 또 한편은 앞서 언급을 한 것처럼 흉기도 미리 준비를 했었고 또 이 범행 장소에도 몇 시간 동안이나 이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이후에는 또 이동 경로 등을 비춰봤을 때는 이 전체 범행 자체가 절대 우발적이다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사건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 사실관계가 맞는지도 따져보긴 해야 되겠지만
0: 네.
3: 이건 말고도 사실 계획범죄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정황들이나 증거들은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네,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 두 변호사님 모두 우발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밝혀주셨고 그리고 이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뭐 혐의인은 대체로 인정을 하긴 했는데 아내와 대화를 해서 마음을 돌리려고 했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장모를 살해한 것과 아내와 대화는 정말 전혀 다른

0: 개념이기 때문에 전혀 이 부분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1: 네, 아내는 뭐 계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이혼과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아내의 마음을 돌리려고 한다면 아내가 진정을 원하는 것과 아내가 싫어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이 온당하죠. 그러니까 대화의 시도 자체가 폭력적이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지금 찾아가는 방식, 협박의 발언들을 지속해보면 원만하게 이혼소송이나 이혼무효 소송을 끝내라기보다는 안 갚은 보복적 감정을 드러내는 데 충실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대화를 통해서 마음을 돌리려 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범행 이후에 자신의 어떤 양형에서 유리하게 판단받기 위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대화를 하려고 했다면 굉장히 부드러운 방법으로 취해야 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가정폭력이 신고되고 아내가 보호시설까지 들어갔던 사건이란 말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사람이 가정폭력으로 가지고 있는 폭력성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는데 그 상황에서는 보통의 피해자들은 대면을 원하지 않고 접촉을 원하지 않습니다. 접근 금지 대상이 대화를 하고자 만나고자 했다. 그 자체가 만남을 강요하는 폭력 행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 예. 자, 지금 저희가 사건 사고 소식 다뤄보고 있는데요. 잠시 행정안전부 장관의 얘기를 들으러 가보겠습니다. 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내년부터 차례로 세종으로 이전하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3: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정부는 지난 9월 수도권 일극 체제를
4: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3: 분여도 세종 완성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 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수도권 중앙 행정기관의 세종 이전과 관련해 구체적인 대상과 추진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이전 대상은 총 44개 기관으로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 규모입니다. 현재 수도권에 있는 총 142개의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중앙부처는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되 직접 대민 서비스를 담당하는 소속 기관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정부는 기관별 업무 특성과 청사 확보 여건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이번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임차 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27개의 기관은 2027년 중에 단계적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원자력 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의 이전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각 부처 소속기관과 각종 자문위원회 등 나머지 19개 기관의 이전을 추진하며 임차청사 활용기관은 내년 안에 이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울러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추어 이전 시점을 정할 계획입니다.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 6,934명은 업무 특성에 맞는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하겠습니다. 해당 기관들은 내년부터 청사...
2: 네, 총 44개 기관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이동한다라는 내용 들어보셨습니다. 관련 내용은 나중에 추가로도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앞서 저희가 이제 장모 살해 그리고 아내를 납치한 사건을 다뤄보고 있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법적으로 혼인 관계였는데 이혼 소송도 이혼 소송이지만 혼인 무효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족 측에서는 혼인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5: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예컨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이혼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네. 혼인 자체의 효력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혼인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라는 그러게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결혼 생활이 이루어지다가 추후에 상대방 측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0: 악리를 향해서 이제 결혼 관계가 해소가 되는 걸 이혼이라고 한다면 이런 혼인 무효라는 것은 애초부터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혼인의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혼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효력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네. 유족 역시 또 여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것처럼 협박에 의해서 혼인 신고가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흔한 사건은 아닙니다. 흔하게 진행되는 그런 절차는 아닌데 지금 이 사후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극도의 그런 폭력적이고 그런 중한 범죄가 발생했다라는 점을 보면은 실제로 이 피해 여성과 가해자가 혼인이 성립되는 시점에 있어서 최소한 강압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 그로 인해서 뭐 진정한 그런 의사와는 조금 상관없이 혼인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네. 지금 이런 소송이 또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결국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또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 그런 동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예. 네.
1: 자, 경찰이 남성에 대해서 존속 살해 그리고 특수감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요. 잠시 뒤인 오후 2시 반부터 동부지법에서 구속심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 정도 사건이라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크다고 볼 수 있겠죠?
2: 그렇습니다. 구속영장 발부돼야 마땅한 사건이고요. 일단 보복살인으로 볼려지도 있기 때문에 형량은 매우 중대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고 아내에 대해서도 지금 특수감금만 적용이 되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법조경은 살인미수로 변경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서 예. 피해자도 다수일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동을 봤을 때는 지속적인 가정폭력이 있었다라는 점에서는 범죄의 중대성이 충분히 예상이 되고 또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을 때 도망갈 염려가 굉장히 많고 다른 가족에 대한 위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예.
3: 앞서 이제 저희가 제주 그 스토킹 범죄 사건도 피해자에 대한 어떤 그 조치들이 좀 미흡한 부분들이 아쉽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그 사건의 경우에도 이제 가정폭력범의 경우에는 뭐 이런 그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뭐 신고 이후에 돌발적인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뭔가 좀 전자발찌라든지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0: 사실 가정폭력처벌법에서도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규정들이 일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네. 임시적으로 접근 금지를 명한다든가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유치장 혹은 구치소에다가 유치를 하는 그런 처분도 가능한데 좀 중요한 것은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있지만 지금 이런 가정폭력처벌법에서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같은 그런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안이 동일하게 발생을 했을 때도 사실 사전적으로 이런 범행을 조금 차단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네. 가정폭력 사건 같은 경우나 뭐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나 사실 그런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관계성 범죄라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최소한 뭐 스마트워치 등의 착용이라든가 혹은 뭐 그걸 넘어가는 네. 그런 전자발찌 착용 제도도 충분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그런 사건들이다 보니까 수사기관 입장에서 혹은 법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의 그런 잠재적인 위험성 등을 보다 좀 전문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도 같이 도입이 돼야지 보다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 장치들이 마련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결함을 주장하면서 외제차 판매 직원들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저희 YTN에서 단독 보도로 전해드린 사건입니다. 자, 지금 영상을 보시면 지금 이 남성이 휘두르는 게 허리띠입니다. 이 허리띠를 풀러서 직원에게 휘두르는 아주 위험한 장면을 보고 계시고요. 지금 뭐 여러 이렇게 말리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런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상황이 좀 어떤 상황입니까?
2: 네, 일단 이 가해자 같은 경우는 화장품 회사의 임원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매장에서 차량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차량에 네. 결함이 발생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저렇게 직원들 향해서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업무 방해를 하고 물건을 던져서 자동차를 송계에 이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갖가지 물건으로 지금 직원들에 대해서 막말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협박을 하거나 본인의 분노를 참지 못하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네네. 이뿐만 아니라 일단 저렇게 난동을 부리니까 직원들이 신고할 수밖에 없었겠죠. 신고를 하니까 이튿날 매장을 다시 찾아왔다는 겁니다. 예. 경찰이 분명히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을 해서 보복성 협박을 이어갔다라는 것이고요. 이 술에 취한 상태로 또 차를 몰아서 매장으로 온 혐의도 붙여 있다라고 하는데 본인이 법률적으로 차량 결함에 대해서 수리라든가 교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건 정당한 권리 행사이나 예. 그걸 넘어서서 저렇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본인이 원하는 걸 요구한다거나 또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더 큰 범죄가 적용된다는 것이 고스란히 나타나고요. 다들 이 사람이 화가 나 있으니까 만류하려고 계속 설득하는 장면들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득을 하더라도 재차 방문해서 정말 보복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예. 지금 뭐 신발도 벗어 던지고 맨발로 저렇게 바지도 걷은 상태로 상당히 이제 흥분한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어제 매장에 와서 이렇게 난동을 부리고 오늘 다시 찾아와서 또 현장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죠?
0: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반복됐고 특히 예. 이제 이렇게 와서 또다시 행패를 부린 이유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불만을 가지고 와서 난동을 부린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장에서 뭐 이렇게 석방 조치를 한다기보다는 재범 위험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를 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만약에라도 뭐 훈방을 했을 때 또다시 뭐 경찰에게 신고를 했다. 잘 왔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다시 한번 같은 범행이 반복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도 현장에 출동했던 그런 경찰대 입장에서는 충분히 인지를 한 것 같고 사실 이 사건 발생한 당시에 뭐 허리띠를 풀어서 이렇게 직원들을 폭행하는 그 장면만을 보더라도 뭐 재범의 위험성을 떠나서 그 자체가 상당히 좀 위험하고 중대한 그런 범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허리띠 역시도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위험한 물건, 그러니까 특수폭행이 해당할 수가 있고 나아가서는 다쳤다면 특수상해가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 자체만 보더라도 현행범 체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 예. 네, 지금 뭐 특수폭행 혐의 외에도 음주를 한 상태로 차를 몰고 왔다 이런 얘기도 들리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도 추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러니까 문제가 된 이 차량에 대해서 이 남성은 차량 자체의 결함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매장 측에서는 이 남성이 무리한 조작을 해서 부품이 파손됐다. 그러니까 이 주장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가려내야 합니까?
2: 네, 결국은 차량 결함인지 아닌지는 민사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그 원인을 특정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이것은 회사 측 직원들의 잘못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 직원들은 내가 그렇게 교환을 하거나 보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특히 원인 관계도 규명되지 않았는데 고객한테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설명을 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절차대로 정리를 해야지 마땅한 사건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고객이나 고객이 무리한 요구를 하면 직원들이 이에 따를 의무가 없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것은 이 회사를 그 자동차를 판매한 회사, 제조회사와 싸울 문제이지 매장 직원이랑 싸울 문제는 아니거든요. 매우 부적절하고 범죄까지 나간 상황으로 보입니다.
3: 예. 지금 보시는 이 CCTV 화면이 어제 오전 10시 50분입니다. 서울 한남동 대로변에서 한낮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변의 시민들의 모습도 보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난동을 부리는 걸 보면 앞서 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발 위험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요.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2: 네, 폭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분노 조절 장애의 양상과 유사하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동종 어떤 전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네. 화가 나면 저렇게 사람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행할 수 있는데 저렇게 물건 가지고 또 폭행하는 건 굉장히 좀 잔혹한 측면이 있거든요. 네. 더군다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만류하는데도 계속적으로 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양심의 가책 없이 지금 난동을 부린다라는 측면에서는 피해 양상이 비교적 중대하다라고 보일 것 같고요. 예. 사람에 대한 폭행뿐만 아니라 그날 저기 영업장은 저 사람으로 인해서 수시간 동안 영업을 못했을 겁니다.
3: 그렇죠.
2: 그래서 업무방해 피해까지 발생을 해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피해를 입혀서 이 신체적 상해를 입힌 부분에 대한 치료비 배상 플러스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도 해줘야 마땅하지 않을까 합니다.
3: 예. 알겠습니다. 네, 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는 여기까지 얘기를 나누고요. 잠시 뒤 이 시각 주요 뉴스 살펴보고 다른 주제로 사건 사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0: 20대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항소심 재판부에 항소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1심은 윤전 대통령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1: 네, 서울 고등법원입니다.
0: 네, 특검의 구형 내용부터 정리해 볼까요?
1: 네, 서울 고등법원은 오전 10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신문이 끝난 뒤 특검은 윤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윤전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윤전 대통령이 측근 윤대진 전 검사장을 감싸기 위해 거짓말을 한 거라는 주장에는 사후 핑계일 뿐이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계에 대해서는 재판에서조차 말을 계속 바꾸는 등 국민과 재판부를 속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윤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혐의를 재차 부인하면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는 건 정상적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 시절 윤전 검사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 준적 없고 김건희 씨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사실도 없다며 거짓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증인 신문이 길어지며 한 차례 밀린 결심이 오늘 마무리되면서 선고는 오는 27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0: 1심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었죠.
1: 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윤전 대통령이 거짓인 걸 알면서도 당선되기 위해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특검은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요.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나가는 길윤전 대통령 측은 다시 한번 무죄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2: 이번 항소심에서 이제 윤대진 변호사님도 나와서
3: 최명성 윤전
2: 진실대로
3: 대통령
2: 증언을
3: 변호인입니다.
2: 해주셨고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4: 무죄를 기대하십니까?
2: 네, 당연히 무죄 기대합니다.
1: 윤전 대통령이 이 사안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 비용 397억 원을 선관위에 돌려줘야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5: 부산 북항을 떠나지 않고 있는 북항이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는 가운데 북항이를 활용한 각종 마케팅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북항이가 이번엔 부산의 대표적인 지역 소주의 모델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부산의 오래된 향토 기업인 대선주조는 일찌감치 지난달 22일 공식 계정에 북항이와 관련한 AI 영상을 올리며 한 차례 마케팅에 활용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직접 북항이 캐릭터를 활용한 특별 에디션을 출시한 겁니다. 자, 귀여운 북항이 캐릭터가 이렇게 소주 옆에서 밝은 표정을 짓고 있는데 이 대선 주조의 최홍성 대표, 북항이의 밝은 에너지를 부산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다라면서 기획 의도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부산 시민의 자존심이죠. 롯데 자이언츠도 최근 기존 갈매기 마스코트인 누리가 상어 망토를 두른 키링을 출시하면서 북항이 대열에 합류했고요. 또 북항이를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했던 부산시에서도 기존 소통 캐릭터인 부기와 북항이를 결합한 키링을 선보여서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북항 친수공원이 위치한 부산 동구는 북항이를 공식 캐릭터로 제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호련이 나타난 상어 한 마리를 향한 부산 시민들의 관심과 열정이 거의 한 달에 가까운 시간 동안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6: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7: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6: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8: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9: 2588 2588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대 한번 눌러주세요.
10: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9: 응답하라 대리운전 2588 2588
11: 모든 인쇄 가능한
12: 서머네드피아
11: 온라인 주문 간편한
12: 서머네드피아
11: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2: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3: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4: 합성 목재 예스팀바.
13: 경동산업 주식회사.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3: 밤은 어둡고 멈춰 있다?
4: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 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 경제 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정치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에서 제일 잘 나가는 뉴스 명당 진행자 장성철입니다.
6: YTN 라디오에서 제일 잘 나가는 건 정면승부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승부 진행자 이동영입니다. 또다시 찾아온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이번에도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잘 부탁드립니다.
5: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 받으시면요, 장성철의 뉴스 명당을 잘 듣고 있다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좋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5: 이거는 아침 6시 20분부터 7시까지 하는 방송인데 그 경제 매거진 프로그램 아닌가?
6: 근데 이거 이러다 조태현의 생생경제가 1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5: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하시는 청취자들이 알아서 잘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6: 지금 슬라생 홍보하시는 겁니까? 굿입니다. 굿이에요.
5: 굿머니 굿라이프도 기억해 주세요. 뉴바.
6: 그럼 저도 돌정부
7: 잘 부탁드립니다.
8: 교통안전 1분 터.
9: 안녕하세요, 가수 강지은입니다. 늦은 밤 가족이 차를 몰고 나가면 유난히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천천히 조심히 가. 도착하면 꼭 전화하고. 이 한마디를 보태게 되는데요. 노래할 땐 빠른 비트가 신나지만요, 밤길 운전은 템포를 뚝 떨어뜨려야만 안전합니다. 어둠 속에선 시야가 좁아지잖아요. 굽은 길도 안 보이고, 또 골목길 보행자도 안 보이고요. 한순간에 위험해져요. 가족에게 가장 반가운 말은 잘 도착했어. 이 한마디겠죠? 규정 속도보다 딱 20%만 줄이고, 골목에서도 비상등 켜고 천천히.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10: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1: 안녕하세요. 청년재단 이사장 오창석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없듯이 청년의 목소리도 저마다 다른 스토리를 품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청년,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까지. 한 군데 다 담기 어려워 보이는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와 발걸음을 저희 청년재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잠깐 기대고 싶을 때, 혹시 내게도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청년재단을 찾아주세요.
10: 이 캠페인은 청년재단과 함께합니다.
12: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0: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2: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10: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12: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10: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12: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10: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2: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는 쉽지만 회원 탈퇴나 구독 해지는 유독 어렵게 느껴진 적 있으시죠? 소비자의 착각이나 부주의를 유도해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만드는 다크 패턴 때문일 수 있는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봅니다. 다크 패턴은 온라인 화면이나 앱을 교묘하게 설계해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결제를 하도록 유도하는 눈속임 상수를 말합니다. 다크 패턴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반드시 내야 하는 배송비가 있는데도 검색 화면에서는 이를 제외한 저렴한 가격으로 표시하는 경우입니다. 또 무료 체험이 끝난 뒤 유료 구독으로 전환되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더해 회원 가입은 간편하게 해놓고 해지나 탈퇴 버튼은 찾기 어려운 곳에 숨기는 방식입니다. 이런 다크 패턴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특히 탈퇴나 해지 버튼은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배치하도록 권고하고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할 때도 소비자의 별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관련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정위는 사업자에게 최대 1년의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온라인 서비스 환경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12: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 is
8: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뚝 떨어지겠습니다. 서울 9도, 파주 5도, 대구 11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중부 내륙 지역은 한자릿수의 기온 보이는 곳이 많아서 옷차림 잘해주셔야 합니다. 바람도 강해지는데요. 낮에 전국 기온 20도 내외를 보이며 쌀쌀하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 15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아직 큰 정체는 없고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는 한강을 따라 용산과 강남에서만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청담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하남 방향은 원효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립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한남대교에서 마포대교까지 서행 중이고 구리 쪽은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립니다. 이제 점차 이동량 많아질 시간이라서 운전 중에 도착 시간 늘어날 수 있는데요. 여유 시간 넉넉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발안에서 순산터널 구간 차로를 교대하면서 노면 보수 작업 중입니다. 발안 갓길에 고장난 차량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서종에서 설악 구간 1차로를 이동하면서 청소 작업 중이고 동홍천에서 내촌 구간 1차로에도 작업 구간 있습니다. YTN

0: 오늘 포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3: 미쳤다 와
4: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5: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전해드립니다.
6: 거기서 등록처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소방관들 왜냐하면 옮겼을 때 더 큰 위험이 발생할 수 네네. 있기 때문에
5: 대상훈 우석대 경찰범죄심리학과 교수입니다.
6: 다른 공범이 옮기는 이동하는 걸 공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는 한 명이 범인이라고 이제 일단 지금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보통의 서구에서의 어떤 이런 다중 테러는 이렇게 연쇄적 시차적으로 공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의 소방관들이 경찰들은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여기서 응급처치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동할 것인가 반드시 판단해 갖고 하는 겁니다.
7: 예, 그래서 예. 지금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응급의료소를 현장에 긴급 설치했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예, 그런
6: 저기서 지금 처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7: 그런데 예.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0대 용의자 한 명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는데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공범이 있는지 여부 이런 건 이제 조사를 더 해봐야 되는 거죠.
6: 가장 이런 경우에서 위험한 거나 조심해야 될 것은 공범이 있었는데 공범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저런 범죄자가 외로운 늑대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최근의 경향은 보통 이제 공범이 있는 경우가 많이 그 변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놓쳐버리면 그들 잡기 또 위험한 상태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특히 이제 다중 중에서도 가족이 이용하는 시설은 사실은 이걸 보호하거나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젊은 사람들이 다수가 있으면 맞서 싸울 수도 있는데 어린아이가 있고 노약자가 있는 경우는 사실 그래서 이제 취약한 거를 저런 범죄자들이 공격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8: 예. 아마 그 이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몸을 다친 부상자도 있었고 지금 뭐 몸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에 대한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6: 일단 먼저 저런 그 발생하면은 소리, 비명 소리, 자기들도 모르게 움직이는 예. 그 공포가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리고 저런 다중 건물은 우리가 쉽게 그냥 좀 다른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공포가 있으면 어디인지 방향 감각, 진압력이 사라져 버립니다. 아.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밀칠 수밖에 없는 상황.
7: 예.
6: 그러니까 그런 걸 이용하는 또 범죄자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저런 다중 이용 시설이 굉장히 문을 많이 만들어 놓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군데로 피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인 거죠.
7: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 이제 한 명이 심정지 상태고 여덟 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직접적인 어떤 신체적인 피해를 당한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 현장에서 목격을 한 것만으로도 사실 이제 충격이 상당할 수 있는데 그렇죠. 지금 당장은 뭐 괜찮다 하더라도 이후에 어떤 트라우마나 아니면 또 공포심으로 다시 작용할 수도 있겠죠.
6: 그래서 이제 보통 저런 다중에 있는 범죄가 발생하면 네. 저분들 전체를 심리치료를 합니다. 특히 이제 저기에 있었던 어린아이들이라든가 노약자분들은 심리치료가 더 기간이 길어야 되고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 하루 이틀 가지고는 안 됩니다. 보통.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 그 가까운 사람들이 큰 고통을 받는 것을 했다고 하면 예. 그게 바로 몸에 전이가 되기 때문에 네. 아프지 않은데도 아픈 곳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7: 그렇군요.
8: 자, 이런 요즘에 너무 이런 흉흉한 사건들이 상당히 많고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이런 난동 사건이 정말 내 눈앞에서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 겁니까?
6: 예. 건장한 남성 같은 경우는 노약자를 보호하는 게 먼저입니다.
7: 예.
6: 그리고 건장한 남성들이라든가 성인들은

0: 혹시라도 여기서 조금 문제가 생겼을 때 나와 내 아이들이나 내 주변 사람을 어떻게 안고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은 위험한 상태에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1: 예. 그러니까 물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대피로라든지, 이동 경로를 좀 미리 생각을 해두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부상자들의 어떤 부상 여부도 어느 정도 심각한지 여부도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취재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 오늘 이 사건 어떻게 발생한 건지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2: 네, 인천 구월동 상가 건물에서 칼부림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은 오늘 오후 1시 50분쯤입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시민 8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또이 가운데 한 명은 심정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사상자 다수가 발생할 것이 우려돼 건물 1층에 임시응급 의료소를 설치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또 60대로 추정되는 남성 용의자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3: 네, YTN으로도 관련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2: 네, 현장 목격자들 설명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상가 관계자는 조금 전 남성 한 명이 건물을 오가면서 흉기를 휘둘러 여러 사람이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상가 관계자는 용의자가 60대 중후반 정도로 생각되는 나이든 남성이었다고 전했는데요. 경찰이 건물 안에서 남성을 체포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모습을 봤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술에 취한 것 같지는 않았고 건물 2층 식당가 근처에서 칼부림을 벌이며 여러 사람이 다쳤고 출혈이 커서 위중한 사람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남성이 한 층씩 차례로 건물을 올라가면서 칼부림 범행을 이어간 것 같다는 게 목격자들의 공통된 설명이었습니다. 수사 상황과 관련해 추가로 취재되는 내용이 있으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1: 네, 지금 취재 기자를 통해서 들어봤는데, 인명피해 숫자가 조금 이제 정정이 됐습니다. 심정지가 한 명이고, 일곱 명이 부상을 당해서 이제 총 부상자가 인명피해가 이제 여덟 명인데,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고, 부상자들의 어떤 그 여부도, 부상 여부도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 체포된 60대 남성이, 지하 2층부터 다른 점포들이 입점해 있는 지상 2층까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면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네요.
0: 본인이 이동하는 방향과 예. 반대 방향에서 오는 사람들을 그 속도를 예. 이용해서 공격한 것 같아요.
3: 에스컬레이터가 이렇게 교차가 되니까.
0: 예. 네. 교차하니까 이건 굉장히 그 뭐라고 하나. 아주 지능적인 부분인 거고요. 흉기를 사용한 방식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네. 그거를 뺏기지 않으려고 고정시켰다고 하는 건 이건 아주 지능적으로 계획을 했다는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1: 작정을 예. 하고 들어갔다고
0: 작정을 하고 들어갔다는 예. 거. 왜냐하면 얘는 보통 이제 그 이런 어떤 흉기난동을 벌이는 범인들은 자기가 휘두르다가 힘이 빠져갖고 그 흉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뭔가를 하는데 이 범인은 그걸 했다면은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서 범죄를 했다는 거죠.
3: 예, 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인명피해 상황이 심정지 한 명을 포함해서 8명이 부상입니다. 예. 한 명 심정지 그리고 7명이 부상 상태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출혈이 커서 위중한 사람도 있다라고 조금 전에 이제 김태원 기자가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 이용객들에 의해서 용의자가 제압이 됐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따지자면 그 이용객들도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용의자를 제압했다는 거 아닙니까?
0: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는 그렇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지금 쓰러져고 네. 피를 흘렸다고 하면은 저기 있는 용감한 시민분들은 당연히 그 행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네. 저렇게 작정을 하고 일전 분명히 테러에 준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예, 예. 위험한데 그래도 제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3: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그렇지. 수 있으니까요.
1: 그러니까 지하에 대형 마트가 있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2층에 있는 식당가고요. 그리고 3층에 이제 영화관. 말 그대로 다중 이용 시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입점 가게들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흉기를 무차별적으로 휘둘렀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 내부에서 체포가 됐는데 술에 취한 것 같지는 않았다라는 제보 내용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 걸 본다면은 뭐 특별히 약이나 술이나 이런 거에 지금 취한 상태는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군요.
0: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흉기를 한 그 자체가 네. 음주하고는 정반대가 되겠죠. 음주를

0: 했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고.
1: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게 아니다라는
0: 그렇죠.
1: 거죠.
0: 그건 아닌 거죠. 그거 예. 상반되는 예. 증거가 나타난 겁니다.
2: 예. 자, 지금 뭐 구체적인 저희가 그 범행의 방법까지는 전해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이런 종류의 그 흉기난동이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0: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경우는 제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2: 아, 처음 보셨다고요?
0: 그런데 불과 몇 달 전에 독일의 베를린에서 예.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서 영국에서 그 소위 말하는 긴 형태의 흉기를 예. 거기 말하는 정글도 같은 걸 들고 예. 비슷한 방식으로 하는 경우는 여러 번 봤습니다.
1: 네.
0: 아마 그것을 저렇게 모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있을까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저런 경우는 없었는데요.
1: 예.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글쎄요. 지금 이렇게 다중 이용 시설을 공격을 한다는 건 이 범죄자의 심리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0: 이게 자기 과시형과
1: 예.
0: 아니면 자기 학대형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후자 같은 경우는 자포자기한 심정에서 뭔가를 했다.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네. 거고요. 자기 과시형은 소위 이제 우리가 서영여 사건이라든가 신림동 신림 사건, 조연 사건 같은 형태죠. 네네. 자기가 뭔가 억울한 게 있으니까 뭔가 이런 걸 함으로써 뭔가 표현하려고 하는 두 가지 방식의 심리 상태가 있는데
1: 예.
0: 아직 조사 전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외국의 사례 외로운 늑대 같은 경우는 이 두 사례 중에 들어갑니다.
1: 네.
0: 그래서 아주 다중을 공격하는 방식인 거고 다행히 우리는 총기가 아주 구하기 어려운 그 국가이기 예, 때문에 예. 다행입니다만은 대신에 저런 흉기를 이용해서 다수가 있는 어떤 형태를 공격하는 방식이 저 모방을 한 것 같습니다.
2: 앞서 그 독일 베를린과 프랑스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용의자들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 범죄를 저질렀던 건가요?
0: 종교적 극단주의자죠. 종교적 극단주의자. 거기는 이제 말하면 예. 특정 종교를 네. 가진 사람들이 종교적 극단주의자라서 뭐 특별한 형태의 행위를 한 다음에 공격하는 방식들이기 때문에
1: 예.
0: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말하자면은 흔히 말한 여러 가지 그 조연사 신종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서현 사건처럼 어떤 특정한 형태의 자기 불만을 다중한테 표출하는 방식일 가능성이 일단은 추정되는 거죠.
1: 예.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50분쯤에 이제 신고가 접수됐는데 인천 구월동의 상가 건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심정지 상태고 그리고 7명이 부상을 당해서 총 인명피해가 8명인 그런 상황입니다. 소방당국은 사상자가 다수 발생할 것이 우려돼서 건물 1층에 임시응급의료소를 설치를 하고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 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여러 목격담도 현재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용의자가 예. 2층 식당가 쪽에서 흉기 난동을 벌였다.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면서 흉기를 휘둘렀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이 상가의 이용객들에 의해서 제압된 것으로 현재까지는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용의자가 60대 중후반 정도로 보이는 나이든 남성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술에 특별히 취한 것 같지는 않았고 여러 사람을 이제 대상으로 이렇게 난동을 벌였는데 출혈이 좀 커서 부상 상태가 조금 심각해 보이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라고는 목격자들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2: 네, 교수님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리면
1: 예.
2: 정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뭘까요?
0: 자기의 지금 위치입니다.
2: 예.
0: 말하자면 범인과의 위치 중에서
1: 네.
0: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힘이 약한 분들은 빨리 도주하는 게 맞는 거고요. 도망가는 게 맞는 거고 어느 정도 자신을 건사할 수 있는 분들은 주변에 있는 보호물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1: 예.
0: 방석이라든가 아니면 의자라 이런 걸 통해서 방어를 할 수 있는 태세를 하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보호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비상구라 이런 데서 대피시키는 방법들.
1: 네네.
0: 그리고 자기와 같이 있는 사람들과 같이 연대를 해서 같이 하면은 저런 범죄자들은 겁을 먹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신 저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범인이 겁을 먹고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거든요. 예. 이런 것을 항상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인천 구월동 흉기 난동과 관련해서 추가로 또 속보가 들어오면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또 앞서 이제 장모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20대 남성에 대해서도 다뤄보고 싶었는데 구속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오면 역시 다음 시간에 다음 뉴스 시간.

0: 시간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우석대 경찰범죄심리학과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북극항로 시범 운항을 마치고 50일 만에 돌아온 팬스타 아크로호의 귀향을 환영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1: 서명원 선장입니다. 뭐 말씀 안 들어도 아시겠죠? 선장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시범 운항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대통령께서 꽃먹거리를 걸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께는 꽃다발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바로 기념 촬영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이재명 대통령이
1: 자,
2: 현장에
1: 뭐
2: 참석을
1: 환하게
2: 해서
1: 웃어주십시오.
2: 선원과
1: 역사적인 날입니다.
2: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있는
1: 감사합니다.
2: 모습이고요.
1: 다음으로
2: 또 지금 목에
1: 임채봉
2: 꽃다발도
1: 기관장입니다.
2: 건네고 있고
1: 극한의
2: 지금
1: 바다
2: 격려하고 있는 그런
1: 환경에서 선박의
2: 모습을
1: 문제 없이
2: 함께
1: 운항할 수
2: 보고
1: 있도록 핵심
2: 계십니다.
1: 기관의 운전과 정비를
2: 팬스타 아크로호
1: 총괄합니다.
2: 지난 8월 22일에 출항을 해서 유럽 항만 세 곳을 거쳐서 50일 만인 지난 11일에 부산항으로 귀향을 했습니다.
0: 네. 우리 선사가 컨테이너 선박으로 북극 항로를 거쳐서
1: 네,
0: 유럽을 왕복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환영식 장면
1: 예,
0: 보여드렸습니다.
1: 네.
0: 관련 소식은
1: 자,
0: 또 추가로
1: 경찰합니다.
0: 들어오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1: 축하합니다.

0: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2: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도시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 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4: 정치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에서 제일 잘나가는 뉴스명당 진행자 창성철입니다.
5: YTN 라디오에서 제일 잘나가는 건 정면승부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승부 진행자 이동형입니다. 또다시 찾아온 라디오 청취율 조사기간입니다. 이번에도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잘 부탁드립니다.
4: 01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 받으시면요, 장성철의 뉴스명당을 잘 듣고 있다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좋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4: 이거는 아침 6시 20분부터 7시까지 하는 방송인데 그 경제 매거진 프로그램 아닌가?
5: 근데 이거 이러다 조태현의 생생경제가 1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4: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하시는 청취자들이 알아서 잘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5: 지금 슬라생 홍보하시는 겁니까? 굿입니다. 굿이에요.
4: 굿머니 굿라이프도 기억해 주세요. 뉴바.
5: 그럼 저도 돌정부
6: 잘 부탁드립니다.
7: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8: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9: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는

0: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정현입니다. 작품 속에서 강렬한 액션이나 연기를 할 때면 저는 컷소리와 함께 상대 배우의 마음부터 살피곤 합니다. 우리 주변의 아이들 중에도 마음의 위기를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평소와 다른 표정과 말투, 아이들이 보내는 위기의 신호를 우리는 얼마나 알아채고 있을까요? 괜찮아? 요즘 무슨 일 있어? 소중한 아이들에게 그리고 가족과 이웃에게 건네는 안부 한 번이 생명을 지키는 큰 실천이 됩니다. 그리고 남몰래 힘든 마음과 싸우고 계시다면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한 번 더 살피고 한 번 더 묻는 우리의 다정한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3: 듀엣토의 더 클래식.
4: 10월 13일 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5: 쿠프랭의 신비한 바리케이트, 이어서 드뷔시의 아마빛 머리의 소녀, 알렉상드르 타로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10월 13일 화요일 듀엣 웨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터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쿠프랭의 신비한 바리케이트, 이어서 드뷔시의 아마빛 머리의 소녀, 알렉상드르 타로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지난주에 발매된 타로의 새 음반 수록곡이었습니다.
0: 알렉상드르 타로는 30년 넘게 국제 무대에서 활동해온 프랑스의 대표적인 피아니스트 가운데 한 명입니다. 특히 프랑스 음악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보여온 연주자죠.
1: 그 방금 첫 곡으로 들은 쿠프랭도 타로와 인연이 깊은 작곡가입니다.
0: 타로는 일찍부터 하프시코드를 위해 쓰인 프랑스 바로크 음악을 현대 피아노로 새롭게 들려주는 작업을 해봤는데요. 2007년에는 쿠프랭의 작품을 모은 음반을 발표해 엄청난 화제를 모았습니다.
1: 그러니까 쿠프랭에서 드뷔시까지 방금 두 곡만 들어도 타로가 오랫동안 탐구해온 이 프랑스 음악의 폭을 어느 정도 느껴볼 수 있겠습니다.
0: 그리고 그 프랑스 음악을 한 장에 모은 것이 바로 이번에 새로 나온 음반 메무아르입니다.
1: 메무아르, 프랑스어로 기억이란 뜻입니다. 이 트랙이 27개나 됩니다.
0: 그런데 재밌는 건 이 27곡의 작곡가가 모두 다 다르다는 겁니다.
1: 이 27명의 프랑스 작곡가에게서 한 곡씩 고른 겁니다.
0: 네, 쿠프랭에서 시작해 드뷔시, 라벨, 사티, 포레, 블랑크, 그리고 20세기 후반의 작곡가들까지 프랑스 음악의 여러 시대를 한 장에 담았습니다. 잘 알려진 명곡도 있고 프랑스 밖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힘든 작품도 있습니다.
1: 근데 또 이게 타로라고 하니까 네네. 뭔가
0: 카드요?
1: 네, 카드 점수로 저에게 27개 음악 중에서 하나 골라보시오 뭐 이런 것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슬기 씨는 타로 좋아하시나요?
0: 타로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1: 한 번도?
0: 네, 가서 뭐 이렇게 누가 이렇게 있어서 아니 나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1: 타로? 아니 아 저도 그냥 아는 사람이 이제 장난처럼 그렇게 해주는 나 본 적이 있던가.
0: 아 취미로? 타로 카드를 본 적은 있지만 봐본 적은 없다.
1: 아니 뭐 날 해줬던 것 같은데 너무 그것도 그때 이제 대학 시절 때 연애하거나 그러면 우리 타로 카페 가자 그래서 가봤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0: 우리 어릴 때도 타로가 있었어요?
1: 있었죠. 타로는 그 유럽에서도 또 오래된 그런 점술이니까 우리나라에는 그리고 할머니들이 그 고스톱으로
0: 네네 아 고스톱점
1: 고스톱점 쳤어요 할아버지가. 맞아, 맞아. 하루에 운세를 맞아, 맞아. 새벽에 일어나서 꼭 그 혼자서 척척척척
0: 꿈보다 해몽이었지.
1: 할아버지 방만 불이 켜져 있는 거야 새벽에. 그럼 신문 딱 보시고 그거 치셨고. 에 음반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0: 수록곡 세 곡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제르맹 타유페르의 즉흥곡 다리우스 미오의 봄 가운데 유연하게 릴리 블랑제의 오르된 정원에서까지 이어서 듣겠습니다. 알렉산드로 타로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제르맹 타유페르의 즉흥곡 다리우스 미묘의 봄 가운데 유연하게 릴리 블랑제의 오래된 정원에서 알렉산드로 타로의 피아노를 이었습니다. 알렉산드로 타로의 새 음반 메모아르의 수록곡입니다.
1: 근데 이 음반의 제목이 왜 기억인지 알고 나면 선곡이 조금 다르게 들립니다. 단순히 프랑스 음악사를 시대순으로 정리한 음반은 아니라고 합니다.
0: 타로 자신의 개인적인 기억도 담겨 있다고 하네요. 타로는 11살 때 작곡가 다리우스 미오의 아내 마들렌 미오를 알게 됐는데 그녀에게 드뷔시와 라벨, 사티, 블랑크처럼 자신이 직접 알고 지냈던 음악가들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1: 그리고 이번 음반에 들어있는 작곡가 가운데는 타로가 직접 만났던 사람도 있다고 해요.
0: 방금 들은 제르맹 타유페르를 비롯해서 장 프랑스, 장 비에너, 장 미셸 다마스 같은 작곡가들을 젊은 시절 직접 만났다고 하는데 프랑스에는 장씨가 많네요. 그죠?
1: 그러네요.
0: 장발장도 장씨잖아요.
1: 어디 장씨야? 그러니까 이 음반 메모아르는 프랑스 음악의 기억이면서 동시에 타로 자신의 음악적인 기억을 이 진짜 타로점처럼 한 장씩 한 장씩 꺼내놓은 음반이기도 합니다.
0: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부분의 곡도 아주 짧다고 합니다. 1분, 2분, 3분 남짓한 음악들이 기억의 한 장면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진다고 하네요.
1: 그건 진짜 타로점 같은데요.
0: 음악 듣고 어떤 기분을 오늘의 음악은 몇 번입니까?
1: 그러면 이제 2분이 나왔습니다. 2분이라는 뜻은 사실 당신이 지금 약간 오늘 우울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뭐 이렇게
0: 곡마다
1: 3분 뭐 이러면 3분 카레를 드시길 오늘 마지막 곡은 이 음반에서 그래서 가장 긴 작품으로 한번 골라봤어요.
0: 오호.
1: 에마뉘엘 샤브리에 10개 회화적 소품 가운데서 마지막 곡이고요. 스케르초 왈츠입니다. 알렉산드르 타로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저희 내일 수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0: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1: 가을길을 걷다 보면 바람 따라 살랑살랑 흔들리는 코스모스를 만나게 됩니다. 가느다란 줄기는 금방이라도 꺾일 것 같지만 바람이 불면 유연하게 몸을 맡겼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곤 하죠. 살다 보면 우리도 예고 없이 불어닥친 비바람에 휘청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코스모스처럼 조금은 유연하게 또 지혜롭게 견뎌낸다면 그 시간도 결국 지나가겠죠. 혼자 감당하기 벅찬 비바람 앞에 서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곳에 문을 두들겨주세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0: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곽동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의 신세계로의 곽동주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결혼한 지 2년 됐는데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모든 원흉은 집 때문이었어요. 신혼집 전세금 3억 원 중 2억 원은 시댁이, 1억 원은 제가 부담했습니다. 예단비 1천만 원도 보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전세금을 더 냈다는 이유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시더니 제 집처럼 드나들었습니다. 퇴근하고 오면 냉장고 반찬 위치가 바뀌어 있고요. 제 속옷 서랍까지 뒤져서 정리해뒀더라고요. 한 번은 토요일 아침에 자다가 인기척에 눈을 떴는데 시어머니가 안방 문을 열고 서 계셨습니다. 너무 놀라서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여쭤봤더니 내 아들 아침은 먹이는지 보러 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도 일은 약과입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자 폭언도 시작됐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다 계신 자리에서 애도 못 낳는 걸 며느리로 드렸다, 친정교육이 문제다라며 모욕

0: 욕을 줬습니다. 남편은 엄마 성격 알잖아, 네가 맞춰 라며 방관만 했고요. 얼마 전엔 거실에서 홈캠까지 발견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집안 안전을 생각해서 설치해준 거라고 했다는데 홈캠 앱을 확인해봤더니 시어머니 휴대폰과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실시간 화면은 물론이고 음성까지 들을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었죠. 저희 부부를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결정타는 남편의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떤 여자의 사진과 함께 참한 아가씨니 한번 만나봐라. 며느리는 정리하면 된다 라고 보냈고 남편은 그 말대로 몰래 나가서 커피를 마시고 왔더라고요. 극심한 불안과 불면증으로 약을 먹다가 결국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전세금 2억 원은 당연히 우리 돈이고 해준 예물도 다 토해내라 라고 합니다. 시어머니의 폭언과 사생활 감시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동의 없이 홈캠을 달아서 엿들은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맞선을 보고 온 곳도 부정행위가 해당하는 건지, 그리고 전세금 1억 원과 예물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도 막막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처음에는 흔히 말하는 고부 갈등인가 싶었는데 좀 사연을 들을수록 상당히 심하거든요. 곽동주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1: 네,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종종 경험하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네. 대부분 배우자가 자신의 부모로부터 정서적 독립을 이루지 못한 경우가 일어나는데요. 네. 이 경우 배우자의 부모, 이 사연의 경우는 시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음에도 남편은 배우자인 아내를 지켜주지 않거나 오히려 시부모의 편을 들게 되고 네. 아내는 고립된 상태로 고통받는 상황으로 스트레스가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그러게요. 일단 이혼 사유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사연에서는 남편의 행동뿐만 아니라 이제 시어머니 지나친 간섭 그리고 모욕적인 말 때문에 지금 사연자분이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이거 배우자가 아니라 시어머니한테서 받은 부당한 대우, 이것도 법적으로 이혼 사유 될 수 있겠죠?
1: 네.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네. 새벽에 부부 침실 문을 여는 행동, 네. 사생활 감시, 네. 친정 부모님 앞에서의 모욕 등이 반복되었다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0: 그쵸.
1: 또 남편이 이런 상황을 알면서 또 아내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어머니 편에 선 건 역시 네.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평가되어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지금 남편도 시어머니도 둘 다 책임을 이제 져야 하는데요. 지금 시어머니가 특히 부부 생활에 계속 개입하고 급기야 아들한테 다른 여성을 소개하면서 며느리를 정리하라는 말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연자분이 이혼할 때 남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한테도 같이 위자료 청구할 수 있겠죠?
1: 네, 가능합니다. 시부모가 부부 사이에 부당하게 개입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했다면 네. 그 혼인 파탄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네. 시어머니에게 별도의 불법 행위에 따른 위자료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0: 네.
1: 특히 이번 사연처럼 시어머니가 혼인 중인 아들에게 다른 여성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기까지 했다면 단순한 고부 갈등을 넘어 혼인 관계를 적극적으로 파탄하려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0: 네.
1: 시어머니의 책임을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0: 네.
1: 다만 그 실제 인정 여부와 금액은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0: 그렇네요.
1: 네, 그리고 증거로는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보낸 메시지, 사연자님이 직접 녹음한 시어머니와의 대화, 이런 무단 출입 정황,
0: 네.
1: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등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그러면 홈캠 문제도 저희가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연자분 모르게 이제 시어머니가 집안에 홈캠을 설치하고요. 또 시어머니 자신의 휴대전화로 실시간 화면이랑 음성도 확인을 한 거거든요. 이거 이제 부부의 생활을 몰래 보고 대화까지 엿들었는데 이거 형사적으로도 문제될 수 있지 않나요? 게다가 또 남편이 현관 비밀번호 이제 시어머니한테 알려줘서 시어머니가 수시로 집에 드나들었는데 이것도 주거침입으로 볼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1: 네, 먼저 홈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1: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대화를 몰래 듣거나 녹음했다면
0: 네.
1: 설령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이 동의했더라도 즉 남편이 동의했더라도
0: 네.
1: 위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0: 네.
1: 그 다음으로 무단 출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근 이제 전화합의체 판결에 의해서 판례 변경이 있었는데요.
0: 네.
1: 남편이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출입을 허락했다면 공동 거주자 중 한 사람이 승낙을 받아 통상 정의 방법으로 들어온 것이어서 형사적으로는 문제 삼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0: 네.
1: 다만 사연자님이 분명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도 새벽에 부부 침실까지 들어온 부분은 문제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0: 그렇네요.
1: 네, 이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꾸고 출입하지 말라는 의사를 문자나 내용 증명으로 확실히 남겨두시면 형사 문제와 별개로 이혼 소송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의 책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0: 네, 그럼 사연자분은 이혼 소송 이외에 사실 시어머니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고 형사 고소도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남편은 시어머니가 소개한 여성 만났어요. 이제 커피 한 잔 마시고 왔습니다. 뭐 성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한 번 만난 건데 이거 이혼 사유가 되는 부정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1: 이혼 사유인 부정한 행위는 단순히 성관계에 환정되지 않고
0: 네.
1: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0: 네.
1: 혼인 중인 사람이 새로운 결혼 상대를 찾는 선자리에 나갔다면 그 부분은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0: 그렇죠.
1: 네, 다만 한 차례 만남만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되긴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0: 네.
1: 이후도 연락을 이어갔는지 메시지 내역 등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전세보증금 문제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아까 보증금 3억인데 그중에 시부모님이 2억 그리고 이제 사연자분이 1억 이제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보증금 명의 자체는 아마 남편 명의로 한 것 같은데요. 이거 사연자분이 마련한 1억은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겠죠?
1: 네,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0: 네.
1: 시부모님이 보태주신 2억 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아들 쪽 기여로 평가되겠지만 나머지 1억 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사연자분의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0: 네.
1: 혼인기간이 2년으로 짧으면 법원은 주로 각자 얼마를 내는지를 기준으로 기여도를 따지기 때문에
0: 네.
1: 사연자님이 낸 1억 원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그러면 시댁에서 받은 예물도 돌려줘야 할까요? 예단도 보냈을 것 같은데.
1: 판례는 예물과 예단을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돌려주기로 하는 조건에 붙은 증여로 보기 때문에
0: 네.
1: 실제로 혼인신고를 하고 상당 기간 혼인생활이 유지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돌려줄 의무가 없기는 합니다. 다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쪽은 예물반환을 요구할 수 없고 2년간 혼인생활을 했고 파탄의 책임이 시댁과 남편 쪽에 있다면 사연자님이 예물을 돌려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이유로 사연자님이 보낸 예단을 돌려받기도 어렵습니다. 대신 이런 사정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반영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0: 네.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시어머니의 반복적인 간섭 그리고 모욕 그리고 방치한 남편의 태도 모두 다 이혼 사유가 됩니다. 혼인 파탄에 시어머니의 책임이 이제 크다면 별도의 위자료, 시어머니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고요. 또 시어머니가 지금 몰래 홈캠으로 부부대화 듣거나 녹음했거든요. 이거 형사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전세보증금 사연자분의 기여도 보탠 돈 1억 따져서 이제 나누어서 받게 되고요. 그리고 예물과 예단은 이미 혼인생활이 이어진 경우에는 이제 원칙적으로 다시 돌려주거나 이제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연자분이 받은 예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곽동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이소라의 트랙 9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0: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0: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3: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 i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밤부터 서해안과 강원 지역은 강풍이 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속 15m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 산지는 더 거세겠습니다. 미리 시설물 관리해 주시고요. 산행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의 물결도 높게 일면서 앞바다에서도 4m에 달하는 파도가 치기 때문에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강동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강동대교에서 구리 암사대교 구간 3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서 정체 보이는데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영동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하남 쪽은 한남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막힙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영동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정체고 구리 쪽은 가양대교에서 서강대교 구간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립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월릉분기점에서 상계교까지 정체입니다. 숭례문 부근에서 조금 전 사고 발생했습니다. 7패로 숭례문에서 염천교 가는 길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뉴스온 시작합니다.
3: 조금 전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인천 구월동에 있는 상가 건물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해 한 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8명이 다쳤습니다.
4: 경찰은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자세한 소식 좀 전해주시죠.
5: 네, 오늘 오후 1시 50분쯤 인천 구월동에 있는 상가에서 칼 들고 난리라며 칼부림이 났다는 목격자의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여성 5명과 남성 3명 등 모두 8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또 20대 여성 1명은 심정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부상자들을 인천 소재 병원 5곳으로 분산해 치료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 59살 남성 피의자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A씨에게선 흉기 2점을 압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취재 결과 과거 살인미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복역한 인물로 파악됐습니다. 재범 우려가 인정돼 오는 2029년까지 전자장치 착용 기간 중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인천 남동경찰서장이 지휘하고 있고 초동대응팀과 지역경찰 등 30여 명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도 사상자가 다수 발생할 것이 우려돼 건물 1층에 임시응급의료소를 설치한 상태입니다.
3: 네, YTN으로 관련 제보도 이어지고 있죠.
5: 네, 현장 목격자들 설명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상가 관계자는 조금 전 남성 한 명이 건물을 오가면서 흉기를 휘둘러 여러 사람이 다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상가 관계자는 용의자가 중년 정도로 생각되는 나이든 남성으로 체구가 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찰이 건물 안에서 남성을 체포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모습을 봤다고도 전했습니다. 술에 취한 것 같지는 않았고 건물 2층 식당가 근처에서 칼부림을 벌이며 여러 사람이 다쳤고 출혈이 커서 위중한 사람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남성이 한 층씩 차례로 건물을 올라가면서 칼부림 범행을 이어간 것 같다는 게 목격자들의 설명이었습니다. 수사 상황과 관련해 추가로 취재되는 내용이 있으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3: 네, 전해드린 것처럼 인천 구월동의 영화관과 대형마트 등의 입점해 있는 상가 건물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이 발생했습니다.
4: 네, 관련 내용 배상훈 의석대 경찰범죄심리학과 특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3: 어서 오십시오.
6: 안녕하세요.
3: 네, 너무 끔찍한 사건인데 우선 피의자가 59살 남성으로 현행범 체포가 됐고요. 피해 규모가 상당합니다. 한 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이를 포함해서 8명이 다친 거죠?
6: 예, 그렇습니다. 흉기를 마구 휘둘렀기 때문에 지금 출혈량이 굉장히 심했고 그래서 다른 더 많이 다친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범인이 사실은 지하 3층부터 지상 2층, 3층까지
3: 배상훈 우석대 경찰범죄심리학과 교수입니다.
6: 그렇기 때문에 층이 바뀌면은 다른 층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니까 다른 층에 있는 분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공격을 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더 많은 피해가 발생했던
3: 에스컬레이터는
6: 거고.
3: 에스컬레이터는 이렇게 상하인선이 교차가 되잖아요.
6: 교차하는 과정에서 공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대부분 이 상체 부분에 많은 자상이 있었다고 하니까 아마 불시에 공격했을 가능성, 그래서 이제 피해가 심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다행히 이제 아주 위중한 분은 안 계시지만 출혈은 상당한 것 같고 아마 흉기를 뒤에서 공격했던 부분, 그래서 이제 등 쪽에 이제 상처가 많았던 부분은 그런 것 같고요. 아예 작정하고 언론에 나왔듯이 이제 그 흉기를 감아서 공격했던 거는 아예 작정을 하고 그 범행을 의도했던 것 같습니다.
4: 이렇게 하나씩 좀 꼼꼼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서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공격을 하면 잘 알아채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6: 왜냐하면 보통 이제 일렬로 돼 있는 경우는 다른 사람의 가려갖고 안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교차하는 경우는 이게 갑자기 범인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대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했다고 하면은 저건 굉장히 지능적인 형태로 공격을 했던 거죠.
3: 과거에도 흉기 난동 사건은 있었는데 이번엔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 양손에 흉기를 부착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고요.
6: 예.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는 이런 다중 난동 여기 흉기 테러 이거 테러라고 볼 수 있으니까 다중 테러 같은 경우는 보통의 시민들한테 제압될 때 흉기를 빼

0: 저도 사례를 보기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보도에 의하면은 다른 흉기도 여러 발견됐다고 하는데 그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은 애초에 작정을 했던 준비했던 부분이 분명히 확인 사항이지만 얘기가 지금 계속 제보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1: 예,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이 2층 푸드코트로 보입니다. 지금 지하 2층에 홈플러스가 입점을 해 있고 2층에 지상 2층에 영화관이 있던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지상 3층 그리고 또 지하에는 키즈 카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0: 만약에 거기까지 침입했다고 하면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가 발생했는데 당연히 거기 계셨던 분들이 젊은 분들이 바리케이트를 이용해서 그 층에 못 오게 이렇게 하면서 피해를 줄였다고 합니다. 상당히 우리가 상당히 칭찬할 만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이제 범인이 다른 층으로 가서 범행을 하고 이렇게 이동하면서 했던 이런 형태를 보통 이제 우리 범죄용으로 스프리머더라고 합니다. 이동하면서 범행을 저지르는 방식이거든요. 그런 공격 방식을 의미합니다.
2: 용의자가 잡힐 때의 과정도 조금 알려진 게 있나요?
0: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것이 화장실에서 대치하고 있었고 거기 있는 직원분들이 신고해서 거기 있는 시민과 직원분들이 제압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리고 이제 물론 체포한 건 경찰이지만은 시민분들과 직원분들이 진짜 용기를 내셔서 지금 한 겁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큰 피해가 났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1: 예, 네. 지금 피의자의 신상이 나오면서 더 충격을 주고 있는데 살인미수로 4년을 복역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0: 예,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보호관찰 중인 사람인 거죠. 예. 그러니까 살인미수로 복역을 하고 출소한 다음에 2029년 까지 이제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돼 있었던 겁니다.
1: 그럼 지금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0: 있었던
1: 거죠.
0: 착용 중이기 때문에 체포역을 나니까 전자발찌 대상자에 금방 나타났던 거고 그러면 이제 확인돼야 될 것이 이 정도로 위험한 사람인데 어떻게 다중이용시설까지 올 수 있었는가.
1: 그러니까요. 네.
0: 그런 어떤 제한 조치는 부과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보호관찰을 했던 법무부의 보호관찰관들은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보고서가 어떤 위험 보고서가 어느 정도 됐는가. 이걸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위험한 사람이라고 하면 분명히 보호관찰관이 확인했을 때 정기적으로 확인했을 때 위험이 감지가 돼야 되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근데 그 위험이 감지되지 않았다 했다 하더라도 조치가 없었다 이건 분명히 법무부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2: 이번 사건 관련해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겠지만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다수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그 배경에는 좀 어떤 동기가 보통 있나요?
0: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처지를 비관해서 다수한테 자신이 이걸 공격해서 알리겠다고 하는 그런 방식들은 많이 알려진 것 같고 자기 과시형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현용 사건이라든가 신림용 조선 사건 같은 경우에 자기 어떤 행위를 과시하면서 자기의 뭐 흔히 말하는 이름을 알리겠다 이런 방식의 과대망상증 범죄자도 존재하거든요. 두 가지 형태의 스펙트럼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경우는 보호관찰 중이기 때문에 혹시 전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정확한 거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저렇게 위험한 자를 저렇게 보관처리를 좀 허술했을까? 굉장히 상당히 좀 의아한 부분입니다.
1: 예, 다시 한번 사건을 좀 정리해드리면 59살 남성의 흉기 난동 사건이고요. 피의자 한 명, 경찰의 현행범 체포가 됐고 지금 피해 규모는 한 명이 심정지 상태를 포함해서 8명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는 살인미수로 4년 복역했고요. 지금 전자발찌를 착용한 중이라고 합니다. 현장 그림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현장에 응급의료소가 설치가 됐다고 해요. 그러면 이거 한 명의 단독 범행으로 좀 단정지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추가 범행자가 있을 수도 있는 우려의 상황인지요?
0: 보통 다중 테러가 발생했을 때는 가장 위험한 것은 범인을 한 명인 줄 알고 잡고 났는데 나중에 또 다른 범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의 범인이 공격해서 그 피해자들을 후송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인이 그들을 공격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이동하는 것보다 그리고 이동해서 출혈량이 많은 것보다 거기서 일단 응급처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2차 처치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방에서도 얼마가 많이 피해가 발생했지 모르니까 거기서 일단 처치소를 한 다음에 긴급한 경우는 호송을 하고 나머지 거기서 처치하고 그다음에 이런 방식으로 축차적으로 확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무래도 경찰 조사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겠지만 예를 들어 뭐 휴대폰을 압수해서 빨리 좀 알아본다든지 왜냐하면 공범이 있는지 이런 걸 알아볼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의 어떤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0: 일단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만약에 지니고 있었다고. 근데 지금 상태는 지니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통화 기록

0: 일단 확보해야 되고 가장 먼저는 그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든가 지인들을 통해서 어떤 상태였는가를 확인하는 게 먼저이고 그리고 휴대폰을 확보하려고 하면 확보되면은 그 과정에서 통화 기록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카톡 같은 거에 어떤 SNS 기록들을 확인해서 뭐에 관심이 있어 무슨 검색을 했는가를 확인해 갖고 만약에 이 공간을 여러 번 검색을 했다 그리고 답사도 여러 번 했다 그러면 그런 계획성이 있는가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2시간 전부터 계속 배회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럼 그거는 분명히 여기서 계획성이 있었던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두 가지를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이 범행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 도움을 줬다고 하면 공범 여부. 그 공범 여부는 통화 기록이라든가 접촉 기록을 확인해야 되겠죠.
1: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손에 흉기를 부착하고 범행을 저지른 거 우리나라에서는 좀 보기 드문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데
0: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1: 예, 그럼 해외에서의 뭐 모방 범죄일 가능성도 있을까요?
0: 예, 저는 그런 걸 좀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의 어떤 종교적 극단주의자들이 총기를 구하기 어려우니까 큰 어떤 정글도를 붙이고 시장통 같은 데서 휘두르고 범행했던 기록은 여러 작년 재작년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것을 인터넷 통해서 확인했다고 하면 모방범죄일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거죠.
2: 이제 아무래도 이게 무차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무차별 범죄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말하자면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공격했기 때문에 이건 무차별 범죄에 들어가는 거죠. 무동기 범죄나 이상동기 범죄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심리 상태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근데 대상의 무차별성은 확실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2: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보통 일반적인 어떤 용의자들의 경우에 범죄자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정말 대상을 가리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나요? 아니면 그중에서도 좀 이렇게 약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또 성향을 가지고 있나요?
0: 보통 이런 스프리머더라든가 다중테러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상태에서 자신한테 정할 수 없는 사람부터 공격을 하고 기습하는 형태. 그러니까 뒤돌아 있는 사람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어린아이라든가 아니면은 노약자를 공격하는 경우. 근데 이제 신림동 조선 사건 같은 경우는 신림동의 그 사거리의 그 넓은 지역에서 젊은 사람을 공격했다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은 거기에 여성도 먼저 공격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요 취약한 사람들을 먼저 공격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다음에 제압이 됐을 경우 그다음에 가는 방식이죠.
1: 예. 이게 지금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도 있었고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도 있었는데 다 이 다중이용시설 개방된 공간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빨리 대피할 수 없는 것은 그 순간적인 공포 때문이겠죠.
0: 왜냐하면 이런 비명이 들리게 되면은 사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진압력 장애가 발생해서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순간 패닉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다중 이용 시설에는 어떤 탈출구를 여러 개 만들어 놓는 게 그겁니다. 그리고 위에다가 어떤 파란색으로 이게 어디로 탈출해라고 바로 보여주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2: 비상구가 바로 보이죠.
0: 예, 예. 하나나 두 개를 놓지 않고 보통 네 개 다섯 개를 두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어디서 공격이 들어오든 자신을 보호하고 피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원래 그렇게 만들어 둡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위 말하는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범인이 에스컬레이터라고는 직선형을 이용했다고 하면은 그건 굉장히 지능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3: 인천 구월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무차별 흉기난동이 벌어졌습니다. 관련 내용 배상훈 우석대 교수와 짚어봤습니다.

0: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1: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0: 여러분의
1: 미래를
0: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1: 재능대학교가 함께
0: 함께 만들어
1: 만들어갑니다.
0: 갑니다. 재능대학!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4: 지금까지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한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6: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7: 이거 봐. 민수 얼굴로 만든 AI 합성 영상. 단체방에 올리면 다들 웃겠다.
8: 민수한테 허락은 받았어?
7: 장난인데 뭘. 우리끼리 보고 지으면 되지.
8: 그런데 누가 진짜라고 믿거나 다른 데로 퍼가면 민수는 자기 얼굴로 만든 영상을 계속 설명해야 하잖아.
7: 그건 생각 못했네. 올리지 않고 삭제할게.
9: 기술로 만들 수 있다고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는 동의를 받고, 합성 콘텐츠는 당사자의 권리를 생각하며 책임 있게 사용해 주세요.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0: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11: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12: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머리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선수들이 보여준 투혼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시합을 위해 흘린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 값진 성과로 이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꾸준한 노력의 힘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돈 관리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큰 돈을 모아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작은 돈부터 잘 챙기는 습관이 필요할 텐데요. 오늘은 소중한 내 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우리 통장을 똑똑하게 지켜내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에서는요. 보험료 부담될 때 이거 그냥 해지할까 고민하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무조건 보험을 해지하기 전에 이 제도를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해서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공개되니까요. 집중해 주시고요. 머니 클리닉 비포 애프터 오늘의 사연은 종신보험만 가입을 한 가정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분들이 확실한 비포 애프터 처방을 써주셨다고 하니까요. 기대해보겠습니다. 재무 AS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오늘도 실시간으로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의 궁금증에 시원하게 답해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이 시간 채워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서른지 팀장님, 김기민 팀장님 나오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자, 오늘 방송은 어떤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들어보면 좋을까요?
2: 네,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경우 이걸 유지해야 하나? 해지해야 할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이신 분들 생각보다 많으시죠. 이런 부담스러운 보험료 무작정 해지하지 마시고요. 오늘 드리는 팁 잘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 좋아요. 저도 20대 때 사회 첫년생 때 보험을 하나 이제 가입을 했었는데 막 그 사회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비싸고 큰 게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무턱대고 해지했다가 아주 크게 혼났던 경험이 있거든요. 가정경제가 팍팍하고 뭔가 생활비가 들리고 뭔가 빠듯하다라고 생각될 때 우리가 보험 해지라는 카드를 제일 먼저 꺼내야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나에게 큰 손해가 나지 않고 조정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김기민 팀장님은 어떤 거 좀 소개해 주고 싶으신가요?
1: 네, 종신보험만 가입해서 고민이셨던 이제 청취자 가족의 사연을 통해서 말 그대로 보장과 저희 화요일팀이 좋아하는 저축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사연을 오늘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그럼 이것도 참 소개해드리면서 의아했던 게 어쩌다가 종신보험만 가입을 하셨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도 집중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도 내 재무상태가 걱정이다. 우리 집 보험 고민이 많다 하시면 문자로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요. 오늘도 편안하게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은 오늘 식사를 점심 식사 좀 든든하게 하셨나요?
2: 저는 못했습니다.
0: 못 드셨어요?
2: 네.
0: 김기민 팀장님은요?
3: 저도.
0: 우리 두 분은 식사를 왜 못 하고 다니세요?
2: 우리 끝나고 저녁 먹어요.
1: 네, 저희 미팅에 있다 보니까 사례자분들도 만나고 하다 보면은 시간이
0: 바쁘셔서.
1: 안 맞는 경우가
2: 생각보다 점심을 거르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요즘에는요, 좀 이렇게 제가 그냥 혼자 밀고 있는 거예요. 밥 먹고 우리 커피 한잔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밥 먹고 아이스크림 먹는 게 곧 유행이 될 거래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1: 처음 듣는데?
0: 처음 들으시죠? 왜냐하면
1: 정말이에요?
0: 제가 이거 소개해드려야 돼서 그냥 얘기를 해봤어요.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올해 마지막 청취율 조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YTN 라디오 그리고 굿머니 굿나이프 사랑해주시는 애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가 달콤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모바일 아이스크림 교환권을 선물해 드립니다. 일단은 02번으로 걸려오는 청취율 조사 전화 받게 되신다면 YTN 라디오의 굿머니 굿나이프를 잘 듣고 있다 응답해 주세요. 매일 오후 4시 20분 평일 밤 9시 20분에 방송되는 굿머니 굿나이프를 향한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아이스크림 교환권 드리겠습니다. 상담 신청해 주시는 문자 메시지 번호와 같습니다. 샵 0945번으로 넣어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 선물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바로 시작해봅니다. 머니 인사이트 만나볼게요. 고물가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소득에 비해 지출이 많은 소비 위축으로 인한 소비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에 생활비 마련을 위해 보험 해지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실제로 주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장기보험 해약 환급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증가한 2조 3천억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당장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미래를 위한 보장보다는 현재 생계가 우선되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뭐 앞서서 갖고 싶은 물건이 있어서 보험을 깼다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럽고 가게 쓸 돈이 부족할 때 보험 해지를 고민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보험 해지라는 건 결국에는 내 손해로 고스란히 다 돌아오는 거잖아요.
1: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무조건 해지하라 말씀드릴 순 없죠. 근데 사실 이제 진짜 힘들면 어쩔 수 없이 해지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부담스럽지 않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럴 때를 대비해 계약 변경 제도를 좀 활용하시면 좋아요.
0: 계약 변경이요?
1: 네. 계약 변경 제도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가입자가 보험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뭐 사정이 생겼을 때 뭐 경제적이나 생활 환경의 변화로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게 아니라 유지하면서 보장 조건이나 납입 조건을 좀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조건 해지 이게 아니죠. 네. 보험을 도중에 해지하면 사실 아, 너무 손해 보잖아요.

0: 맞아요.
1: 예, 정말 그러니까 막 내가 냈던 원금도 살아가고 물론 뭐 이게 내가 원금 때문에 한 건 아니지만 해지했다는 거는 또 내가 그만큼 이득을 못 봤다는 건데.
2: 그렇죠.
1: 네. 그럼 이제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어서 이제 손실이 크니까 재가입할 때도 또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또 뭐 나이도 변했고 뭐 질병도 변했을 수 있으니까. 그럼 이럴 때 불필요한 해지를 방지하고 계약을 유지하는 데 좀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0: 보험은 해지를 하면 일단 그동안 냈던 돈은 내가 돌려받을 길이 없는 아유, 거예요. 네. 손해가 매우 크고 나중에 보험이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 가입한다 할지라도 그때 내가 나이가 더 많아졌을 때고 질병 이력이 있을 수도 있고 보험 환경이 달라졌을 수도 있으니까 불이익이 크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지보다는 계약 변경 제도를 활용하는 게 좋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어떤 제도들이 있는지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3: 네, 첫 번째는 감액 제도인데요. 감액 제도는 보장의 금액을 줄여서 매월 내는 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인데요. 줄어든 보장만큼 해지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소액의 해약 환급금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후에는 줄어든 보험료만 납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약의 삭제인데요. 주계약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우선순위가 낮거나 지금 내 상황에서 좀 불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특약들만 선택적으로 삭제를 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되면 일부 특약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매월 지출되는 전체 총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네, 세 번째 방법도 있어요. 이제 굿머니 굿라이프 청취자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감액 완납 제도입니다. 네, 앞으로 낼 보험을 더 이상 내지 않고 다 냈다 이렇게 이제 한번 하는 제도인데 우리가 지금 있는 환급금을 가지고 다 납입 처리를 완료하고 대신에 내가 갖고 있는 보장은
0: 그대로
1: 아무래도
0: 가져가는?
1: 아니죠. 좀 줄어들겠죠.
0: 네. 너무 눈빛으로 저를 나무라 하시는데요.
1: 뭐 물론 정말 나한테 필요했던 보장이 준다면 그거는 속상한데 이제 잘 따져보면 나는 지금 이제 와서는 사망이 필요 없는데 나 이거 모르고 사망 있는지 모르고 가입했는데 이런 사망 같은 경우를 줄이면은 감액이 가능합니다.
0: 그렇죠. 그리고 바로 지금 보였던 이 제 모습 있잖아요. 이게 일반 소비자들의 모습일걸요. 제가 2023년부터 굿모닝 굿라이프를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맨날 듣는 설명인데 이거 보세요. 아직도 모르잖아요. 보험이 들어도 들어도 어렵고 헷갈립니다. 세 가지 짚어주셨어요. 감액 제도, 특약 삭제, 그리고 감액 완납. 어쨌든 내가 보장받는 금액을 줄이거나 해지했을 때 나오는 환급금 일부를 가지고 와서 완납 처리를 하면서 조금 더 이 보장을 깨지 않고 유지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한다. 더 이상 보험료는 내지 않아서 부담스럽지 않지만 감액 완납은 보장의 크기를 줄이고 연장정기 제도는 보장의 기간을 늘린다.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보험이 해지하지 않고도 조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네요.
3: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료 납입 유예 제도나 자유 납입 제도가 있는데요. 일시적으로 어떤 현금 상황이 좋지 않거나 해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일정 기간 납입을 하지 않거나 또는 보험료를 적게 내서 내가 쌓아놓은 적립금 내에서 월 대체 공제로 계약을 유지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보통 유니버셜 보험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보험료를 내지 않는 동안은 보험사가 내가 쌓아놓은 적립금에서 보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자동으로 차감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1: 네, 근데 뭐 예전에 그 유니버셜 보험 뭐 이런 식으로 유행처럼 많이 가입했는데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월대체라고 하거든요. 이 대체한다. 결국에 이 월대체를 하게 되면은 돈은 안 내는데 적립금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즉 내가 돈을 안 내니까 무료로 이거 그냥 계속 활용하겠네가 아니라 내가 결국엔 갖고 있는 환급금이 녹아들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녹는 시간이 매우 빠르고요. 그리고 보장 기간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나중에 이게 월대체 적립금이 다 사라지면 한 번에 다 내거나 내지 못하면 사라집니다. 보험이.
0: 그렇군요.
1: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런 방법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뭐 네 가지 방법, 세 가지 방법 다 중요하지만 이게 무턱대고 이제 손을 보다가는 손해를 볼 수도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전문가하고 같이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애시당초 이 밸런스를 잘 맞게 이제 정리가 돼 있는 게 가장 중요하죠.
0: 좋습니다. 결국에는 뭔가 경제생활이 어려워서 보험 해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사실 이 보장을 없애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다만 보험료 부담만 낮추고 싶은 그쵸. 거잖아요. 근데 해지라는 건 보장까지 사라지는데 지금 전문가 두 분이 설명해 주신 건 보장은 남기면서 보험료 부담만 낮추거나 아니면 보험료 부담을 아예 없앨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제도 활용 충분히 해서 내 보험도 조정해보고 싶으시다면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0945번으로 상담해 주시면 전문가 모든 도움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병든 재무상태 치료하고 상담 전후에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드립니다. 머니클리닉 비포
1: 애프터.
0: 재무 상태가 걱정되는 청취자분 직접 찾아가서 문제 진단하고요. 건강한 재무 상태로 치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 자, 오늘은 어디에서 어떤 분 만나고 오셨을까요?
2: 네, 부당에 사는 40대 후반의 청취자분 만나고 왔는데요. 이분은 차로 이동할 때마다 저희 굿모닝 굿라이프를 늘 청취하신다고 해요. 청취자분은 본인 보험료도 많이 나가는 데다가 가장 걱정이 가족 보험을 보장도 되고 저축도 되고 연금도 써도 되고 이렇게 해서 모두 종신보험으로 가입을 한 상황인데요. 방송 들을 때마다 혹시 내가 이렇게 가입한 방법이 정말 좋은 방법인지 아니면 또 잘못된 거여서 해지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계속하고 계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가입한 지도 오래됐고 해서 무작정 해지하기보다는 상담을 좀 받고 어떻게 결정하면 좋을지 궁금해서 이렇게 상담 신청을 하셨습니다.
0: 그렇군요. 굿모닝 굿나이프 애청자이시네요. 그러니까 이번 청출 조사 이벤트도 꼭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청취자님을 기억해놨다가
1: 아이스크림.
0: 아, 그렇죠. 아이스크림 쿠폰을 드릴 수 있으면 제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차로 이동하면서 저희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진짜 많으시죠. 정말 감사드리고 일단은 안전운전을 하시면서 귀를 쫑긋 세우고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분들이 전 모두 다 종신보험을 가입을 해놓은 상태고 당연히 보험료 고민이 되겠죠. 왜냐하면 종신보험은 비싸다라는 거 그렇지. 우리 다 익히 알고 있으니까요. 처음에 왜 이렇게 가입을 하게 되신지도 궁금해요.
1: 그러니까 뭐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또 아는 분 소개로 그렇죠. 지인을 통해서 지인의 지인을 통해서 네, 이제 가입하셨는데 이제 보험료가 아무리 뭐 비싸도 뭐 보장을 받다가 뭐 나중에 연금으로도 쓸 수 있고 목돈이 필요한 목돈도 쓸 수 있고 뭐 이렇게 들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제 가입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청취자분과 아내분도 종신보험에 또 가입이 있었어요. 근데 청취자분은 종신보험 한 건에 무려 37만 원.
0: 종신보험 하나의 상품이 37만 원이요?
1: 싸지 않죠. 네. 네.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그 CI 종신보험 한 건으로 또 아내분은 20만 원. 두 분 합치면 57만 원, 60만 원이에요.
0: 네.
1: 아, 과외비입니다, 거의. 자녀분들이 이제 나중에 교육비로 쓸 목적이었는데 또 가입한 보험료가 얼마냐? 13만 원. 그리고 10만 원씩 내고 있었어요. 이거 다 합쳐 보면은 아까 57만 원에 와, 70만 원에 80만 원입니다.
0: 와, 그러네요. 네. 엄청나네요.
1: 근데 이제 나중에 쓸 수 있다고 저축이라고 생각하시고 한 거지. 그러니까. 네.
0: 근데 우리 종신보험은 네. 보장성 보험이지 저축성 보험이 아니니까
1: 정답.
0: 이거를 저축으로 활용했을 때 어쨌든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저축 기능이 있다 하지만 활용하기를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다 얘기를
1: 물론이죠.
0: 해주신 네. 거고 참 이것도 그래요. 보험료는 비싸도 나중에 보험 다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한 것도 이것도 사실 보장을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데 아내분이 가입하신 종신보험이 CI 종신보험이란 네. 말이에요. CI 종신보험은 결국에는 일반 종신보험보다도 보장 바기가 좀 더 까다로운 거죠.
1: 아마 꼭 그렇진 않고 이 CI가 무슨 뜻인지 알면 되는데 크리티컬 일리스 이제 영어 시간인데 크리티컬이 중대한, 일리스는 질병. 결국엔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사망보험금을 미리 이제 땡겨주는 한마디로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에 걸렸을 때 아, 죽어서 받기 전에 미리 주는 제도기 때문에 뭐 물론 예전에는 뭐 종신보험의 이제 이런 유행 때문에 내가 사망해서만 받았는데 죽기 직전에 줄 수 있다 이러니까 좋다 좋다 해서 유행처럼 이것도 많이 가입을 했는데 사실 현행 제도에서 많은 이제 건강보험이 있기 때문에 이미 뭐 사망 전에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렇죠, 팀장님?
2: 네. 맞습니다.
1: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심지어 금액도 종신보험보다
2: 저렴하고.
1: 그렇죠. 저렴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트렌드에 맞지 않죠.
0: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 다 조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4인 가족이요. 한 달 보험료로 80만 원을 내고 있는데 모두 다 자녀 포함해서 종신보험이라고만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이 안에 보장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내용도 좀 궁금해요.
1: 일단 그 오래전에 가입한 종신보험은 주계약이 1억. 그러니까 사망하면 1억 나온다는 거예요.
0: 네.
1: 예, 그리고 만기가 70세하고 80세로 좀 짧았어요. 뭐 요즘은 90세, 100세인데 70세면 짧죠. 그리고 2대 진단비는 또 오래전에 가입한 거라. 근데 여기서 제가 또 하나 질문 드릴게. 우리 흔히들 오래된 보험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셨잖아요.
0: 맞아요.
1: 그죠? 근데 오래됐기 때문에 이 특약 자체가 흔히 말하는 뇌혈관 허혈성이 아니라 뇌출혈, 심근경색 범위가 좁은 특약으로 돼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내분은 20만 원이 사실 종신보험이 아니라 연금이라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낼 수 있었던 거예요.
0: 그렇군요. 나는 그냥 연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야. 이거 종신보험 아니야. 착각을 하고 계신 그렇군요. 네. 상황이셨습니다. 기대수명 점점 늘어날 텐데 지금 이분들이 40대 후반이라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보장의 만기가 70세다 80세다. 이거 좀 위험해 보입니다. 보장도 상당히 좁고요. 아내분도 CI보험을 연금으로 착각하셨다니까 이것도 괜찮지 않아 보여요.
2: 정말 위험하죠. 왜냐하면 연금 목적으로 CI보험이 왜 위험하냐면요. 이 CI보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계약에 일부를 미리 선지급해주는 그 내가 아프거나 치료가 필요할 때 미리 주는 그런 보험이잖아요. 건강보장, 즉 중대한 질병보장을 사망보험금에서 미리 받기 때문에요. 이분은 이걸 나중에 연금으로 생각하고 쓸 계획이라고 하셨지만 만약에 연금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이 주계약에 대한 보장들이 줄어들거나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분 건강보장에 대한 것 당연히 줄어들거나 사라질 수 있어서 위험하실 수 있죠.
0: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CI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에 사망보장금 그리고 보장 내가 받아야 되는 것도 다 사라지게 되니까 그냥 이게 보장도 되고 연금도 되는 말이 안 맞는 거였던 거예요.
1: 그보다 더 문제가 뭐냐. 연금으로 직접 쓸 때 내가 그러면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냈으면 5천만 원이 연금으로 전환돼도 아쉽죠. 시간이 지났는데 6천, 7천 돼 있어야지. 근데 예를 들어 5천만 원이 연금으로 전환되면 해약환급금이 이제 전환이 되는데 사망보험이잖아요.
0: 내 원금이 아니라
1: 80%, 70%.
0: 그렇군요.
1: 그러니까 5천만 원 중에 4천만 원, 3천만 원이 전환이 되니까 오히려 마이너스 전환이죠.
0: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청취자님한테는 지금 목적에 맞지 않은 금융상품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보장도 놓치게 되고 이래저래 손해만 너무 많으신 상황이네요. 그렇죠?
2: 안타깝게도 이 종신보험이 대부분이 이제 사망 보장으로 쓰이기 때문에 적립되는 환급금이 우리 김인 팀장 말대로 적게 쌓이잖아요. 대부분 연금보험하고 종신보험 저희 환급금 비교해보면요. 10년 뒤에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0: 그렇군요. 보장성 보험을 연금이나 저축처럼 이용하면 건강보장은 없어지거나 줄어들게 되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종신보험 나도 저축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연금이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하신다면 전문가 상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10년 뒤에도 원금도 되지 않는 저축을 누가 하고 싶겠어요. 이거는 반드시 조정을 좀 해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자녀보험도 간단한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이것도 좀 이상해요. 교육비 보험으로 준비를 하셨다는데 이런 게 있나요?
2: 안타깝지만 이 보험 역시 또 내용에 맞지 않았거든요. 자녀보험 내용을 보면요. 28세 만기에 의료 실비하고 암 보장만 되어 있는 그런 보험이고 각각의 13만 원, 10만 원이 보장성은 한 2, 3만 원 정도였고요. 나머지가 저축이 되는 보험이긴 해요. 왜냐하면 적립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보장에 대한 부분은 자녀분들은 꼭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0: 보장이 부족했고 보강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굿모닝 굿나이프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 온 가족이 종신보험으로 도대체 왜 가입을 했나 봤더니요. 그냥 목적에 맞지 않는 상황도 있었고 저축으로 오해한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됐습니다. 이제 전문가 두 분이 어떤 애프터 처방 결과를 써주셨을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 가정에 있는 보험도 문제다. 상담받고 정확하게 문제 해결해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잠시 후 자세한 처방 결과 만나보겠습니다.

0: 보도록 할게요.
1: 돈 들어오는 소리 들리시나요?
2: 여러분께서는 지금 돈이 되는 방송
1: YTN 라디오 굿모닝 굿라이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와이티엔 라디오 굿모닝 굿나이프 가정경제 주치 김기민 팀장님, 서른지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상담 결과 궁금합니다. 서른지 팀장님, 애프터 처방 결과 알려주시죠.
3: 네, 청취자분은 이 보장과 저축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오히려 둘 다 놓치게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처음부터 목적에 맞는 보험을 잘 선택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저희가 방법을 좀 잘 찾아봐야겠죠. 다행히 청취자님과 자녀분들의 보험은 납입한 기간이 꽤 오래되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찾아드렸습니다.
0: 아, 뭔가 해지하고 조정했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라는 건 이제 제가 이제 눈치가 백단이 됐기 때문에 혹시 우리 앞에서 배워봤던 계약 변경 제도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조정을 해주셨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고민 해결을 해주셨을까요?
4: 역시 우리 양수진 아나운서님 정답입니다.
0: 맞죠, 맞죠.
4: 네, 네, 청취자분도 이게 사실 80만 원이 근데 사실 뭐 40대 후반 가정에서 이제 가정에서 저축으로 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은 맞아요. 뭐 보험으로 하니까 부담스러웠던 거지. 근데 우리 청취자분도 이게 보험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계속 가입을 하고 계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좀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좀 우리도 방송을 듣다 보니 이것도 조금 좀 손봐야 되나 이런 게 이제 마음이 드시니까 네. 정말 이거를 한 증권을 보기 전에 한 10분 정도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렸죠. 청취자님은 이제 보장도 받으면서 저축으로 생각하셨는데 그건 아니다. 이제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청취자님 요즘 100세 시대인데 뭐 100세 보험 하시라. 이거 꼭 아니더라도 70세, 80세 너무 짧다. 그랬더니 우리 청취자님이 또 아 맞아 맞아 하면서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그때 가서 보험을 또 들어야 되나요? 이렇게까지 또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가 없죠. 그렇죠. 그때는 이제 은퇴를 했는데. 그래서 일단 우리 청취자님 보험은 납입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래된 이제 종신보험의 최저 보증이율이 4%로 높습니다. 요즘에 뭐 4% 이자 하면은 뭐 낮진 않은 이자니까요.
3: 꽤 높죠.
4: 네, 뭐 적금으로 쳤을 때는 상당히 높은 건데 적립금은 주계약에서 쌓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 모든 특약, 불필요한 특약, 뭐 필요한 특약은 남기겠지만 불필요한 특약 모두 삭제했고요. 주계약만 남겨서 이제 내야 할 보험료는 25만 원으로 줄여드렸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보험료 25만 원은 나중에 해지 환급금을 받기 위한 목적이니까 그럼 이제 저축이다라고 봐도 무방할까요?
3: 네. 종신보험을 저축으로 이용하는 게 좋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다만 이렇게 납입기간이 오래됐고 예전에 최저보증이율들은 이율이 높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 이자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것도 방법인데요. 다행히도 청취자분이 여기에 해당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주계약에 환급금을 최대한 잘 쌓아서 나중에 저축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 해드렸고요. 보장이 부족했던 부분은 저희가 20년나 100세 만기 건강통합보험으로 월 한 15만 원 정도에 준비하실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0: 그렇군요. 뭔가 보험을 갖고 계셨지만 아플 때 활용할 수 있는 보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40대 후반 기준으로 15만 원 정도의 건강통합보험을 구성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럼 합치면요. 이게 40만 원이 되는데 이전에는 종신보험으로만 37만 원을 그렇죠. 갖고 계셨는데 이제는 25만 원은 일단 저축의 개념으로 가져가시는 거고 15만 원은 아플 때 활용할 수 있는 보장으로 나눠지게 된 거네요.
4: 뭐 4%짜리 이제 뭐 한마디로 저축은 아니지만 저축 같이 생각할 수 있게 이제 나중에 환급금 받을 수 있는 이제 제도가 된 거죠. 특약들이 네. 삭제됐으니까 그렇죠. 그만큼 사업비도 줄었고 맞아요. 환급금이 늘어나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아내분 보험은 기존에 이제 CI 보험이었는데 주계약을 감액완납 우리 세 번째 방법이었죠. 감액완납을 하셔서 이제 더 이상 보험료 안 낼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선지급 보장이 좀 줄어드는데 물론 우리 CI 보험 이거 선지급해서 좋다라고 할 수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중대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뭐 뇌졸중이 걸린다 하더라도 무조건 진단금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심근경색도 마찬가지로 뭐 중대해야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중대할 때 받는 거 우리 일부 포기하고

0: 감액해서 완납 처리를 해서 일단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족한 보장은 해야죠. 이제부터 병원에 갈 수도 있는 나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암 치료비, 우리 무조건 또 진단금만 이제 한다 이런 거는 이제 방송 많이 들으셔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 돼요. 치료비 또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치료비랑 잘 섞어서 가성비 있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통합보험이 10만 원으로 아주 저렴하게 준비됐죠. 그리고 자녀분들도 역시 납입기간이 2년밖에 이제 안 남았어요. 그래서 유지해서 만기 때 환급금을 찾는 걸로 이제 했습니다. 물론 뭐 지금 찾거나 나중에 찾거나 이것보다도 현재 2년 정도 유지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렇게 유지해드렸습니다.
1: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청취자님 가족보험료가 원래는 80만 원이었는데 87만 원이 됐습니다. 보험료 지출로만 봤을 때는 조금 늘어난 건데 내용이 좀 달라진 거죠?
2: 네, 물론 총액만 놓고 보면 높아졌죠. 그런데 세부적으로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이 87만 원 보험에서 청취자분이 보장성으로 15만 원, 아내분 10만 원, 그리고 자녀들도 저희가 어린이 보험으로 각각 8만 원, 6만 원으로 보장성 보험도 잘 준비해드렸는데요. 이게 월 한 39만 원 정도 되고요. 저축은 아까 청취자님의 주계약 살린 25만 원과 자녀 각각 13만 원, 10만 원을 저축으로 보기 때문에 48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보장성 저축이 잘 나눠졌죠.
1: 그렇군요. 보험 점검을 통해 우리 집의 밸런스가 맞지 않았던 보장을 잘 조정을 해주셨는데 요점을 살펴보면 보험을 해약하지 않고 해지하지 않고도 정확하게 조정할 수 있는 안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거 전문가 상담 결과 통해 알게 됐습니다. 우리 집도 보험 점검이 필요하다. 보험료 다이어트 통해 제대로 된 밸런스를 구성하고 싶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 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니까요. 나도 한번 받아봐야지 마음 드신다면 지금 바로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였습니다.

0: 굿모닝 굿나잇으로 보내주신 고민 문자 시원하게 소개해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재무 상태 확실하게 AS 해드리겠습니다. 재무 AS 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5121번님 안녕하세요. 굿모닝 굿나이프 열심히 청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둘 다 어려서 가입해둔 그 만기가 짧은 어린이 보험만 가지고 있거든요. 나중에 아들들 각자 경제활동하게 되면 그때 알아서 해라 하고 가입을 해준 건데 다른 부모들 주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려서 가입해주는 게 좋다고 하던데 진짜 보험 어릴 때 가입해주는 게 더 유리한가요?
1: 물론이죠. 이제 어릴 때 가입하면 유리합니다. 일단 금액이 싸고요. 그리고 일단 건강할 확률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험을 준비할 때는 나중으로 미루시기보다는 한시라도 빠르게 이제 준비하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2: 왜냐하면 이 보험료라는 게 보험 개발원의 경험 생명표와 위험률을 바탕으로 정해지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당연히 질병 발생 위험률 높아지고요. 사망 확률도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동일한 보장 금액을 설계하더라도 20대 가입자하고 40, 50대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2배 이상 차이 날 수도 있거든요. 당연히 연령이 낮을수록 기본 위험률이 적게 책정되기 때문에요.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부담이 훨씬 적어집니다.
0: 그렇죠. 그리고 제 주변에도 보면은 나중에 애들이 어른이 되고 나면 그때 또 막 의학기술 다 달라지고 하니까 세상이 달라져서 지금 보험 일찍 가입해도 필요 없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기본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1: 그렇죠.
0: 뭐 진단비는 어느 정도 필요할 거고 뭐. 그렇죠. 이런 것들 탄탄하게 구성해 준다면 분명히 미래의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산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신청을 해주세요. 전문가분이 관련 도움을 무료로 도와드리겠습니다. 1735번님 최근 아이 어린이집에 독감 환자들이 나오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맘카페에서 독감 보험이라는 게 있다는데 이거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2: 요즘 한 만 원대 정도 저렴하게 이렇게 이제 어린이집에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이제 많이들 준비하시는데 특히 이 독감에 대한 것들을 이제 우려를 엄마들이 많이 하시다 보니까 요 보험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보험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특약이에요. 독감,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치료비 특약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보통 가입을 하는데요. 이게 독감이 걸렸다고 무조건 나가는 게

0: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독감으로 인해서 바이러스 치료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에 해당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뭐 연간 한도도 있고 면책 기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잘 확인하신 다음에 나한테 필요한지 확인하고 가입을 하시는 게 좋겠죠.
1: 그렇죠. 반드시 애들 뭐다 가입한다니까 나도 우르르 유행처럼 가입하는 게 아니라는 거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583번님, 굿모닝 굿나이프 저는 매일 듣고 있어요. 청취율 1위 응원합니다. 전화조사 온다면 꼭 응답할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상담을 위한 문자와 그리고 아이스크림 쿠폰 선물해드리는 이벤트 계속 이어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고요. 아이스크림 쿠폰은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문자는 계속 받아보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기민 팀장 님, 설은지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3: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0: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배우 겸 2588 상담원 박소연이에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1: 2588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4: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3: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4: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오늘은 보험료가 전에 챙겨봐야 할 제도들에 대해 소개해드렸고요. 종신보험은 가입해서 고민인 가족의 보험도 보장은 더 꼼꼼하게 리모델링 상담으로 도와드린 사연 만나봤습니다. 보험은요,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나와 내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안전장치인데요. 그 안전장치 제대로 된 건지 점검해보고 싶으시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세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 비의 안녕이란 말 대신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Come on, yo, come on. Who are you, P?

0: 그냥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YTNSFM
3: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비가 그치고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바람결이 더 쌀쌀해졌습니다. 퇴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 뚝 떨어지기 때문에 두툼한 외투 착용해 주시고요. 바람도 강해지면서 전국적으로 초속 15m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정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현재는 원활하더라도 금방 이동 시간 늘어날 수 있어서 여유 시간 넉넉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 각각 두 건의 사고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울요금소 4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서운분기점 5차로에도 사고 있습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방향 성산대교 남단에서 2km 지점 2차로를 막고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가는 길 3차로에서 추돌 사고 발생했는데요. 20분 전에 난 사고라서 처리 시간 더 필요하겠습니다. 뒤로 차간 간격이 좁아져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동호대교부터 밀리고 가양대교까지 정체 이어집니다. 구리 방향은 마포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1: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입니다. 오늘도 거침없는 정면 승부로 들어갑니다. 화요일은 정치 배치기 시간이죠. 정구승 변호사, 신인규 변호사, 김준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 모시고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3부에서는 국방위 국감에서 활약하고 계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관련 내용 다뤄봅니다. 26년 10월 13일 화요일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0: 화요일 답답한 정치판 이들이 대신해서 시원하게 배치기 해드립니다. 정치 배치기 신인규 변호사, 김준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 정구승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김준호입니다.
0: 네, 우리 김준호 전 대변인은 처음입니다. 인사하는 것 같네요.
2: 맞습니다. 연예인 보는 기분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0: 잘 부탁드리고요.
2: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0: 자,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입니까? 네, 오늘부터. 그럼 오늘 전화를 이미 받은 분도 계실지 모르겠네요. 02로 시작하는 전화가 오면 YTN 라디오 이동희의 뉴스 정면 승부 잘 듣고 있다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에 이동영 응원 문자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시원한 아이스크림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다고 하네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보내요? 샵 0945로 보냅니까? 예, 샵 0945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청취율 1위 탈환가자 이렇게 썼는 우리 제작진이 써주셨는데 YTN 라디오가 청취율 1위를 한 게 22년 1분기.
3: 꽤 오래됐네요.
0: 그때 진행자가 누구였다? 저였습니다. 네, 4년 만에 청취율 1위를 한번 탈환하러 가봅시다. 공의로 전화가 오면 좀 잘 받아주셨다가 어떤 라디오 들으십니까? 라는 질문이 오면 YTN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듣고 있다고 답하시면 됩니다. 자,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먼저 이야기할 건 역시 국정감사 이야기인데 그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참여하는 행안위 국정감사 핫했습니다. 보니까는 오늘 각종 종편이나 라디오에서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유튜브에서도 쇼츠, 롱폼, 쇼폼에서 많이 퍼지고 있고. 근데 재밌는 건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대당인 민주당 소속의 추미애 지사를 공격하는 그건 이상하진 않은데 민주당 의원들이 또 많이 좀 속된 말로 두드려 팬다 할까요? 또 날카로운 질문들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세 분?
1: 근데 아무래도 추미애 지사가 현재 처한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민주당 안에서 상당히 정권에 부담이 되고 해가 되는 발언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또 여당이 배출한 도지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도정의 실정이라든지 또 아주 지나친 정치 개입의 행동에 대해서 아주 좀 따끔하게 또 질의를 통해서 한 것 같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추미애 지사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거의 손안대고 코품격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야당의 실질적인 도움을 안겨주는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해왔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안에서의 어떤 추미애 지사의 입지가 상당히 좁아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예, 정구석 변호사. 네.
4: 저는 사실 경기도는 그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은 쇼케이스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방에 가서 민주당을 지지해 달라는 호소를 할 때는 경기도를 봐라. 이렇게 좋은 복지와 이렇게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시범 사업을 하는 곳이었는데 그런 예산들을 다 잘랐다. 경기도에 지금 걸려 있는 의석이 60여 개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총선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 의원들 입장에서도 급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추미애 지사 본인이 스스로 불러온 것이죠.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송곳검증을 받지 않거나 견제를 받지 않아서 독선적으로 가서 그냥 무조건 예산 줄이기 아니면 자신의 신화를 만드는데 경기도를 희생시킨다면 민주당이 앞날에 좀 어두운 그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잘했고 추미애 지사는 스스로 화를 불렀다라고 생각합니다.
0: 오늘 가장 많은 질문들은 결국은 예산 삭감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도 예산 삭감에 대해서 김혜지 의원 같은 경우에

0: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두들겨 팼다라고 하시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두들겨 팼다는 느낌도
1: 약했다.
0: 안 들었고, 그다음에 서로 존중하면서 배려하면서 얘기했는데 박성웅 의원이 이제 거의 처음에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중수청장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나는 개인의 소신을 말한 거지 그거에 대해서 뭐 크게 문제될 게 없다라고 얘기했었고 비상재정 선언했었는데 경기도가 보면은 재정 자립도가 2등입니다. 2등. 근데 다만 이해가 될 수 있는 게 재정 자주도가 이제 10등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추미애 지사의 말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게 벌어들이는 수입은 많은데 다그 사용 용처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활용할 돈이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조금 웃겨요. 보면은 삼성전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번 분기에 이제 100조 이익을 낸게 삼성전자인데 경기도 농탄에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 용인에 있고 이런 걸로 봤을 때 지방세나 재산세 걷어들이는 거 봤을 때 경기도가 돈 없다고 볼멘 소리 내면은 나머지 다른 지자체는 그러면 다 파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 추미애 지사가 복지 예산을 깎은 거에 대해서는 아주 경솔했다 이런 생각을 하죠.
2: 아니 근데 돈이 없으면 본인이 도지사로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도 모자른데 오히려 대통령의 인사권까지 본인이 흔들고 있는 이런 상황은 얼마나 도정에 지금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재밥에만 아직 관심이 있는 것이냐라는 거는 뭐 여야를 불문하고 추미애 지사가 이거 뭐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저 그렇게 봅니다.
1: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지사가 뭐 자기 개인적 소신이다 SNS 쓴 게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대통령 인사권을 흔드는 SNS를 많이 한 거잖아요. 거기 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경고를 했고 청와대에서도 또 누가 한 명 파견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쓰고 그렇죠. 있다는 것은 개인적 소신이라고 보기 좀 어렵지 않은 이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오늘 민주당의 이해식 의원이 반대급부를 얘기했어요. 그렇게 대통령이 인사권을 흔들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1급부터 5급까지 공무원들 이게 지금 뭐 진급이나 이런 게 인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석 달이 지났는데 왜 안 이루어졌느냐. 앞으로 언제 할 거냐 할 때 내년 1월 얘기하더라고요.
3: 맞아요.
1: 그럼 인사를 6개월 이상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것도 그러면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3: 사실상 그러면은 경기도정에 대한 반기죠. 공무원들을 일하게 만드는 가장 큰 유인이 인사인데 그 인사를 뭐 재정 문제를 핑계로 6개월 동안 하지 않는다라는 건 사실상 6개월 동안 경기도정에 나는 손을 떼겠다라는 그 선언과 다름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뭐 여러 가지 변명을 하시긴 했는데 저는 납득 가능한 부분은 없었다. 왜냐하면 그분들 인사를 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재정이 소모가 되길래 승진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재정이 얼마나 크길래 그렇다고 하는지 모르겠고요. 그 SNS 본인 소신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SNS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는데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대통령의 SNS와 좀 비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의 SNS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정책 홍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시사정치 방송에서야 그중에 한두 개 뽑아갖고 이슈적인 문제를 갖고 와서 다 다루지만 대부분은 정책 홍보나 아니면 국정감사를 잘한 오히려 행정부임에서 행정부로 날카롭게 지적한 민주당 의원들을 샤라웃하는 경우가 많은데 추미애 지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자기 정치 혹은 정쟁 아니면 갈등을 유발하는 내용밖에 없다는 게 문제인 거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본인의 도정에 대해서 아무리 뭐 조금이라도 납득할 만한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 자기 정치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인사 문제 같은 경우에도 결국 내로남불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비판을 하고 인사에 대해 개입을 했으면서 본인 인사에 대해서는 6개월이 걸린다? 이러니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1: 그 지금 경기도청 안에서 공무원들이 시위하고 있고 또 주말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시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맘카페에서는 뭐 추미애 지사 성토가 있었고 또 경기도 또 게시판에도 항의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고 심지어는 뭐 주민 소환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아까 신은규 변호사 말처럼 국민의힘은 앞으로 괜찮지 않을 거냐면 경기도 소위 말하는 밭이라는 게 민주당이 굉장히 좋은 밭이거든요. 그리고 인구도 많고 국회의원 지역구도 많은 곳인데 앞으로 추미애 지사의 도정은 4년 남았단 말이에요. 총선 2년밖에 안 남았고.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이번에 경기도를 다시 한번 탈환한다. 다음 뭐 지방선거든 아니면 총선이든. 그런 자신감 혹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0: 네, 추미애 지사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응원하고 있는 입장이고.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아니 오늘 국감장에서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망가진 경기도정을 정상화하느라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전임지사, 전전임지사, 이재명 지사, 김동연 지사 이 두 분이 망가뜨려놓은 경기도정을 정상화하느라고 내가 지금 예산도 9개월밖에 편성이 안 돼 있어서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하니까 민주당 의원께서 질의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전임 지사가 예산 편성을 구결만 하고 떠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이게 답답합니다. 정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0: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을 떠받들고 있는 게 호남이라고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경기도거든요. 경기도의 국민의힘이 6석인가 7석밖에 가지고 있지 않고 민주당이 40석 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경기도가 쉽게 말해서 반반 싸움이 된다라고 하면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쌍수 들고 환영할 수밖에 없죠. 저는 그 추미애 지사가 지금처럼 좀더 강하게 경기도를 잘 정상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1: 오늘 심지어는 고름덩어리라는 표현도 썼어요.
2: 근데 저는 추미애 지사의 인사 문제 관련해서는 이제 추지사가 밝힌 건 그겁니다. 조직 진단 때문에 지금 인사를 할 수가 없고 내년 1월까지 하겠다. 근데 이건 너무나도 무책임한 얘기인 게 아니 그럼 인수위 왜 합니까? 조직 진단은 그때 하고 본인의 지사 임기가 시작이 되면 바로 일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라고 그 인수인계 과정도 있는 건데 내년 1월까지 조직 진단을 해야 되니까 인사를 못한다라는 것은 본인의 무능함을 자백하거나 아니면 이걸 고의로 지연시킨다면은 이해식 의원이 잘 지적했듯이 그 공무원들 수많은 인사를 지연시키면서 피해를 주는 거 아니냐. 이 둘 중에 하나의 딜레마에 갇히는 거고 또 하나는 추미애 지사가 지금 와가지고 하는 게 경기도의 재정은 비상인데 본인은 지금 제밥에 관심 가지면서 중앙정치에 지금 숟가락을 얹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을 삭감하고 도정에 도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 거의 도정을 파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된 건 아닐 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의 주장대로 그렇게 중수청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면 직전에 있었던 본인의 직책이 법사위원장이었어요. 그럼 법사위원장 연임을 하는 쪽으로 갔었어야지 왜 도지사에 도전을 해서 도민들도 피해를 주고 민주당의 차기 총선이나 여러 선거까지도 부담을 주는 것인지가 정말 이거는 비판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 앞으로 중요한 문제는 추미애 지사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는 난망 하고요. 어떻게 민주당이 추미애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것을 막겠느냐. 전 여기에 더 집중을 지금 해야 될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런데 뭐 어젠가요? 뭐 유인태 전 의원이 또 추미애 지사를 또 강하게 비판하고.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지사를 강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당 밖에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당 내에 특히 이제 경기도 국회의원들 당장 조금 이전 있으면 총선인데. 생각보다 추미애 지사를 많이 비판하지 않더라고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3: 좀 나이브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추미애 지사가 일정 진영에서는 또 추앙받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기
1: 팬덤이
3: 때문에
1: 팬덤이 있죠.
3: 그 팬덤과 척지고 싶지 않다. 그 모난돌이 정맞을까 봐 싫다라고 나서지 않는 것 같은데 조금 현실적으로 봐야 되는 게 경기도가 언제부터 민주당의 텃밭이었나? 라는 걸 지켜봐야 됩니다. 이재명 전 지사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우리 텃밭이 아니었어요. 경기가 텃밭이 된 건 이재명 지사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쭉 이어져 온 거거든요. 사실상 그때 이재명 지사가 해냈던 복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효율적인 도정을 통해서 그분들이 민주당 코어층으로 자라는 거거든요. 즉 민주당의 모토인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으로서 기능을 할 때 그분들이 코어가 되는 건데 추미애 지사가 고름덩어리라고 했다. 표현한 걸 보고 전 충격받았던 게 약자와 장애인 그리고 서민들을 위해서 복지를 하는 게 고름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우리 당론과 당헌 그리고 국정 기조와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지금 눈치 볼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럴 수 있어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조금 눈치 볼 수는 있지만 이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나설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1: 예. 김지용 청문회가 내일 있는데 관련해서 추미애 지사가 이제 나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뭐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고요. 그 지금 김지용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말은 없고 민주당 내에서 말이 많잖아요. 뭐 김용민, 또 조국당, 또 추미애 지사, 뭐 또 스피커들, 뭐 김어준 씨, 뭐 최욱 씨 같은 분들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친윤 검사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청와대에서는 그래서 재검증 해봤더니 아니더라. 언론 보도도 각종 나왔고 뭐 관련 서류도 있다 뭐 이런 건데 오늘도 추미애 지사가 친윤 검사를 안 된다라고 했단 말이죠. 이거 그럼 이거 청문회에서 이런 의혹들을 제기하고 후보자가 답변하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2: 아니 근데 그 친윤 검사라는 그 낙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할 말은 많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게 중수청장의 임명 과정이 대통령의 인사권이고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검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본인은 경기도지사인데 아무리 국회의원을 6번 지냈다고 해서 현직 의원이 아닌데 본인의 본분을 망각하고 마치 본인이 인사청문위원인 것처럼 이렇게 구는 것도 상당히 좀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 이런 식으로 중수청장에 대해서 관심 갖고 중앙정치에만 목을 매달면 그럼 결국 경기도의 도정은 공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추미애 지사가 상당히 저는 주소를 잘못 찾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떨어지면 자신에게 기회가 온다라는 이상한 저는 헛된 꿈을 지금 갖고서 도정을 이용하는 거로 저는 봅니다.
1: 차기를 말하는 거예요?
2: 그렇죠. 네, 차기에 본인이 어떻게 이제 유력 주자가 되겠다라는 그 의지를 너무 빨리 내비친 것도 맞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에 도전한 서사도 경기지사 성남시장의 성과들을 기반으로 국민들의 평가로 그 자리에 가신 거지, 이게 무슨 추미애 지사처럼 막 멀쩡한 정권을 흔들어서 지지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본인이 정치적 이익을 삼는 거, 이거 굉장히 구태적인 정치거든요. 그래서 전 추미애 지사가 좀 상당한 시대 지체 현상에 좀 빠져 있는 거 아닌가, 너무 옛날 방식이다. 저 그렇게 봅니다.
1: 예.
0: 저는 보수의 예? 할머니가 되기로 마음 먹은 것 같습니다. 예, 어머니는 한번 하셨고 이제 할머니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1: 그 보수의 어머니라는 게 국민의힘에서 추미애 지사를 뭐 어떻게 보면 조롱조롱 얘기한 건데,
0: 그렇죠?
1: 추미애 지사 덕분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그걸 뜻하는 건가요?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 정치 탄압이나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탄압하고 있었을 때, 그게 추미애 지사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대선 후보로 급부상한 거지 않습니까? 이걸로 봤을 때 저는,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로 돌아와가지고 김지용 중수청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민주진영에서는 정치검찰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가졌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보고 있고 잘못되고 있다, 그래서 검찰은 없어져야 된다 라고 해서 나온 게 그 기소와 수사 분리를 한 거고,
1: 예.
0: 그다음에 그 보안수사권도 다 폐지한 거고, 그래서 검찰 다 없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제 신설된 게 이제 중수청인데, 중수청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 기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너는 정치 중립적이고 더 수사를 엄정하게 하고 권력자한테 고개 숙이지 말고 명확하게 수사에만 집중해라. 이래서 이제 중수청장이 새로 이제 김지용 검사가 이제 임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추미애 지사의 말은 이거지 않습니까? 너 친윤이야? 아니야? 그럼 친문이야? 아니면 나랑 친해? 누구랑 친한지, 누구랑 가까운지를 지금 강요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중수청이 만들어진 그 의미가 완전히 퇴색되는 거지 않습니까? 누구 어떤 권력의 고개 숙이라고 강요하고 너 누구 편이지라고 그 출신 성분을 물어보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국민들은 이런 거에 관심이 없거든요. 저는 추미애 지사가 중앙정치를 하고 싶으면 지사직을 지금이라도 관두고 다시 보궐선거를 나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3: 저런 얘기를 보수 패널에게 들으니까 할 말이 없네. 맞는 말이라.
1: 근데 뭐 네, 예. 네. 이사청문회 내일 예정돼 있으니까 뭐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또 지금 이게 행안위에서 하는 거죠?
3: 그렇죠.
1: 근데 행안위 의원들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그동안 김종 후보자 반대했던 분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이런 의혹들은 제기할 테고 뭐 후보자가 답변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면 알겠는데, 그 이런 거 그러니까 친윤 검사였다 무슨 무슨 사건을 은폐했다 이런 거 말고 다른 거는 의혹은 지금까지는 언론에서 나온 거 집투체 예. 그거 말고는 이제 안 보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집투체 중에 한 채는 내놨다더라고요.
3: 뭐 그 정리한 거랑 그리고 뭐 스쿨존 이런 거 나온 거 봤을
1: 스쿨존?
3: 때는 예, 뭐 과태료가 있다 이런 걸로만 봤을 때는 아 그만큼 아. 뭐 부적격인 게 많이 없구나.
1: 5년간 교통법규 7건 위반 30만 원 정도. 네. 예, 예.
3: 그런 거밖에 나오지 않는 걸로 봤을 땐 큰 문제는 없구나, 오히려 쉽고요. 저는
1: 아니 제가 그 보수 패널 우리 방송에 나오신 분들한테도 다 물어봤는데 딱히 지적할 거 별로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0: 관심이 없는 거 같아요.
1: 관심이 없다.
3: 네. 정확하게 얘기한 법조계의 중론은 이분은 정치색이 없다라는 평가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편이다 아니면 보수 편이다 검찰 편이다라기보다는 사실은 그냥 무극파가 아닌 뿐이에요. 그러니까 추미애 지사나 박은정 의원 눈에는 우리 편이 아니다라겠지만 무극파를 제외한 전 국민이 자신 편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네 편 내 편이 되는 거지, 그냥 일반적인 눈으로 봤을 땐 정치색이 없는 사람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전화신변 그리고 그 김준호 의원도 다 친윤인 거예요. 무극파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저도 검찰개혁 맨 처음에 그렇게 그 약간 무식하게 진행될 때 반대했던 입장을 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면 다 친윤이니까 누구보다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웠던 사람인데요. 이런 식으로 그 프레임 잡는 것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중수청의 취지에도 맞지가 않고, 그리고 중수청장으로서 모시는 데도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되고, 그리고 그 준비단에서 나오는 얘기 들어보니까 그 지금까지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2: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사실 용의인 후보자 인사 때나 뭐 김승원 후보자 때는 좀 격론이 있었습니다만 그땐 여론이 반응을 하잖아요.
1: 예.
2: 거기에 이제 따라가면서 뭐 패널들도 뭐 입장을 바꾸기도 하고 보류했다가 뭐 안 되겠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지금 추미애 지사나 이 소위 말하는 과거 친윤 검사 낙인을 찍는 사람들은 뿌리를 캐보면 이분들 다 친문 검사들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뭐 한동훈 이분들과 한 패를 이뤘다가 이분들이 분할을 한 거기 때문에 자신들끼리는 친윤이다 뭐 친윤 아니다 뭐 이런 식의 논쟁이 상 상당히 중요했을 수 있는데 그 안에는 국민들의 삶과 국민들의 이익이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만의 어떤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누가 누구와 더 가깝다라는 논쟁이 본인들은 죽고 사는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 시각에서 볼 때는 도대체 왜들 저러는 거지? 왜 이재명 정부를 흔들지? 그러니까 과거 인사 논란과는 너무 다른 단판으로 지금 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추미애 지사나 뭐 김용민 의원이나 박은정 의원의 논리 자체가 너무 설득력이 없어서 대중들에게 와닿지도 못하는 수준이다. 그래서 전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도 흔들림 없이 저는 밀어붙이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그 아까 전에 우리 김준호 전 대변인이 관심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게 전 국민 검색률을 봐도 김주영에 대한 관심률이 안 나와요. 오히려 조이대 등등이 더 많이 나오지.
0: 아니 만약에 김지용 후보자를 낙마시키려면은 야당 발로에서 단독 기사가 몇 개가 쏟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알아봤더니 자료 요구했는데 뭐 자료를 안 낸다. 이거 정도 수준의 얕은 단독부터 해가지고 별의별 비리나 혐의 관련된 게 국민의힘 발로 나와야 되는데 나오는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 싸울수록 국민의힘한테 손해볼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로 봤을 때 저는 신인규 변호사 말씀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굳이 좌고면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본인 X에다가도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다 해명글을 올렸기 때문에 이대로 밀어붙여야지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낙마를 하게 되면 이거는 정권의 위기에 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인사청문회 잘 거친 다음에 임명수순을 밟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 지금 김민석 대표가 노력의 임계점에 달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지켜보고 정부적 판단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인사청문회 끝나고도 만일 이런 비판이 있다면은 뭐 정부적 판단이 뭐겠어요? 징계? 지금 이문정 중수 광주 중수청장에 대해서는 징계를 지금 감찰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일환으로 봐야 될까요? 근데 경기도지사를 어떻게 당해서?
2: 근데 경기지사도 뭐 일단 당적 자체는 뭐 소위 말해 정리할 수는 있는 거고 추미애 지사는 더 걱정하셔야 되는 게 주민소환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임기 1년을 지나고 나면 주민소환제가 가능하거든요. 전 추미애 지사처럼 이 정도로 도정을 방치하거나 망가뜨린다면은 아마 이거는 아주 불명예스러운 퇴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좀 매우 높아진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드는데 뭐 반민특위를 얘기하면서 친일파까지 운운하거든요. 이건 비판 판의 강도를 너무 넘어선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이 머쓱할 정도로 아, 우리가 안 해도 되겠네라는 생각을 주는 정도의 해당 행위이기 때문에 전 최근에 민주당의 지지율도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추미애 김용민과 같은 분들의 흔들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아무 조치를 안 하다 보니까 중도에 있는 민심이 많이 좀 외면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전 이 부분은 뭐 이번에 그 김지영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친윤 노래를 돌림 노래를 부른다라고 한다면 전 아주 강경한 절연의 전 시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일각에서는 이제 김민석 대표의 임계점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2: 참을성이
3: 비판도 있는데 저는 좀 안전하게 가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쫓아낼 때도 4개월인가 걸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차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인사청문회 때 또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변수 왜냐하면 우리가 김성훈 후보자 때 발언 먼저 했다가 낭패를 볼 뻔한 것도 있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까지는 보고 확실하게 확정이 된 다음에 그때 더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더 나아가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과거 발언에 대해서 명분을 잡고 갈 수 있는 토대는 마련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임계점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고깝게 보실 필요는 없고 예. 순리대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제가 봤을 때는 추미애 지사한테 할 수 있는 징계나 그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 변호사께서 주민 소환제 얘기하셨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하다는 예. 우리 모두가 예. 알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게 민주당 지도부가 비판 받아야 되죠. 왜냐면은 추 지사 같은 경우에는 9월 16일에 첫 번째 SNS 글을 썼습니다. 김지용 그 후보자를 아이희만에 빗대어가지고 원색적 비난을 했고 10월 7일까지 글을 총 7번 썼거든요. 이 사람은 지명 철회해야 된다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빌드업하게 내버려 뒀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리 비판을 한다라고 해도 추 지사가 입을 닫거나 손가락을 가만히 두지 않았기 때문에 김민석 대표나 민주당 지도부에서 더 강하게 이 사람을 제재시키거나 여러 가지 방식을 썼어야 됐는데 그대로 뒀기 때문에 추 지사가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나설 수 있다라고 봅니다.
3: 여기에서 예. 조금 반박을 예. 하자면 국민의힘 스타일로 찍어 누르는 건 민주당에서는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좀 명분을 쌓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것 같고요. 아마 이번 청문회 끝나고도 계속 저런 스탠스가 유지된다고 한다면 대표가 뭐 권한을 활용해서 뭘 한다기보다는 저는 의원들의 뭐 어떻게 연판장이라든가부터 시작해갖고 그 추미애 지사를 지지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저는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정도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근데 저는 이제 보안수사권 같은 경우는 정책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입장에서 또 대통령님 입장에서는 양보를 상당 부분 했거든요. 예? 그 후과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것도 엄청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정책에 관한 사안이 아니라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는 인사권, 그것도 지금 차관급에 해당하는 중수청장을 가지고도 이렇게 흔들기를 시작한다면 이게 과연 대법관 임명을 방해하는 조희대 대법원장과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어떤 흐름, 일련의 흐름과 권력 투쟁을 아주 저열한 방식으로 하는 이 내부에 대해서는 이거 내부 정리 안 하면은 앞으로 어떻게 당이 운영이 근데, 되겠습니까?
1: 근데 김준호 전 대변인 말처럼 실질적으로 당에서 뭘 제재 내리기가 쉽지 않고 중요한 거는 어떤 제재가 내려와도 추미애 지사 스타일상 마유인할 가능성이 높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쉽지 않은 건데 뭐 추미애 지사야 정치인이니까 도지사 이전에 정치인이니까 뭐 좀 제쳐두더라도 임문정 청장 같은 경우 광주 중수청장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잖아요.
2: 그렇죠.
1: 행안부 공무원. 그런데 이제 행안부에서 감찰 지시를 내렸다. 이건 어떻게 될까요? 또 일각에서는 그 윤석열 때도 감찰 안 받았는데 왜 이재명 때 감찰하냐 이런 비판도 있던데.
3: 사건의 내용이 다릅니다. 윤석열 때는 임은정 당시 검사의 권한 내에 있는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부당한 지시, 부당한 그 지시에 대해서 그 한 거 하다가 거기에 대해 징계가 내려온 거에 대해서 뭐 소송을 통해서 이긴 건데 지금 김지용 중수청장의 임명이 임은정 어떻게 보면 수사관의 권한 내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정치 발언을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예 다른 사건이다. 임은정 수사관이 자꾸 자기가 이번에 그 저번에 그렇게 이겨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잘 대처하겠다고 하는데 아예 다른 사건이고 그러한 성공 방식을 답습하다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 큰 헛발질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본인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뭐 그 출근길 인터뷰에서 묵묵부답한 것 같은데요. 이미 일은 저질러졌고 이에 대해서 본인이 후과를 감당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1급 수사관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직권면 직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내용을 확인해 본 다음에 과거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저는 적극적인 그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인 생각은 그 분을 임명한 것 자체가 저는 문제다.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수청 같은 경우는 정치에 휘둘리지 말고 특수수사를 하라고 만들어진 조직인데 누구보다 정치적인 검사를 그쪽에다가 임명을 했던 것 자체가 실책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에 대해 실책에 대해 인정하고 빠르게 수습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근데 이게 과거에 윤석열 사례를 놓고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을 바로잡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이제 정권까지 내주게 된 사례를 복기해봤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 가서 이거 그냥 쉽게 비유하면 축구 감독이 있는데 전술을 짜고 선수 기용은 감독의 권한이잖아요. 벤치 멤버가 포메이션 이상하다. 그리고 나를 넣어라. 내가 원하는 특정 포지션에 나를 넣게 해라. 그 교체 선수 그거 엔트리에서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임은정 청장이 하고 있는 일이 제가 뭐 축구의 비유로 했습니다만 공무원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되고 이걸 만약에 허용한다? 그럼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은 정치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논리에 빠지기 때문에 저 공직기관 차원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
0: 저는 임은정 청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전부터 민주당 진영에 관련된 정치적 발언들을 공무원으로서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불이익 또 받기도 하 하셨고 그다음에 뭐 영전되기도 하고 하셨는데 지금 봤었을 때 같은 병끼리 싸우고 있는 것처럼밖에 안 보이거든요. 제3자가 봤었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었을 때는 결국 내가 필요할 때는 잘 되는 칼로 활용하다가 지금 우리 편들끼리 너 지금 우리가 원하는 방향성을 왜 따르지 않아? 너 지금 감찰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뭐 국민의힘 소속 입장에서는 잘 싸운다 이제 이런 느낌이 들고 지금 이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 중수처이나 공소처이나 이 출범되는 과정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미 출범을 했는데 제대로 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 분란이 빨리 끝을 맺어야 된다.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다 본다. 예. 이런 말씀드립니다.
3: 조금 마지막 마무리 말씀드리면 임은정 검사장이 2017년에 페이스북을 보면 그분을 꼭 같은 편이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누구보다 친윤을 호소했던 검사 중 한 명이었고 그냥 그 특수부에 끌어가지 않아서 사실은 한동훈이 되고 싶었으나 한동훈이 되지 못한 언럭키 한동훈에 불과하고 가장 반박하고 싶은 부분은 잘 드는 칼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0: 어떠한 7년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문재인 정부 때 총장
1: 그때 윤석열 상찬하지 않은 진보 진영 사람이 있나요?
2: 다 영상에 남아있기 때문에
0: 그러니까 잘 되지 칼이란 거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1: 네, 어쨌든 뭐 수사하는 사람이니까 수사로 이름을 날려야겠죠. 그런데 김승원 뭐 의원이나 용혜인 의원 때와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내일 인사청문회인데 오늘까지 사실은 뭐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김준 후보자에 대한 얘기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일 특별한 게 뭐 다시 불거지지 않는다면은 무난하게 통과하는 될 것 같고 임명까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 뒤에 이제 또 이분들이 어떻게 임명이 됐는데 다시 반대하지는 그냥 오를 것 같은데.
2: 아, 이제 다른 아이템을 찾죠. 아, 다른 아이템. 공소청장부터 법무부 장관 아이템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우려하는 겁니다.
0: 온통 대행이니까.
1: 아, 그렇네요.
3: 저는 개인적으로 중소청장에 더 발끈했던 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소청장이 뭐 하는 역할입니다. 특수수사하는 역할이고 정치인을 수사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발끈했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와서 뭐 행안부에 있는데 법무부 장관을 건드린다, 공소청장을 건드린다고 해서 본인들한테 사전 칼날이 날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돌아보니까 그 지금 민정수석 임명할 때 지금 그 대통령 이 사건을 흔들었던 분들이 그때도 엄청 반대했거든요. 그 사람 친검이니까 안 된다고. 근데 임명하고 나서는 쑥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신인규 변호사 말대는 또 다른 걸로 갖고 올 거다 지금 말씀.
2: 신규 아이템을 발굴할 걸로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1: 하나만 더 해봅시다. 일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업무상 횡령, 허위 공문서 작성, 국고손실 등 7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고 특히 또 지금 조국혁신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 상태인데 민주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를 해서 탄핵까지는 가기 힘들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아닌가요?
3: 네, 저는 그냥 무국파의 극치다라고 보여지는 게 고발한다고 처리가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에 대해서는 그 과거에 공수처만 통과하면 모든 게 다 정의롭게 돌아갈 거라고 했던 분들과 다 같은 스탠스인 거예요. 공수처에 고발만 하면 다 될 거야 라는 식으로 그냥 던져놓는 건데 그 후과는 결국 다 민주당이 처리해야 됩니다. 예. 탄핵 역시 예. 뭐 법조인이라면 알겠지만 탄핵이란 요건이 워낙 까다롭기 예. 때문에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고 어렵다. 결국에는 그 극단적인 선명성을 내세워서 민주당이 압박만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0: 횡령 가지고 얘기하는 게 이제 와인 비싸게 많이 사 먹었다 이거지 않습니까? 이거 조선일보 단독으로 나와 있어요. 조희대 덮어씌운 와인 1억 김명수 대법이 4분의 3 마셨다 이제 이런 게 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정치 논란만 일으키고 조희대 흠집내기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 듭니다.
2: 예. 이게 탄핵이라는 건 정치적 사법 판단이기 때문에 예. 사실 지지율이 높았을 때 그리고 사실은 실기한 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권 초기에 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여전히 드는 거고 지금의 상황에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가 한 10개월 이내로 남아있기 때문에 별로 탄핵의 실익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비토 여론을 더 만들어서 법원 내에서 목소리가 나오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여론전을 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실효적인 방법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 외부에서 이렇게 고발하는 게 그런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업무상 횡령 그거 말고도 저는 많은 그러니까 꼭 그 와인 구매 말고도 다른 혐의들도 업무상 횡령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사실 공수처에 기대가 없을 뿐이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는 뭐 지금 당장은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지 않겠지만 언젠가는 후과로 따라올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공수처가 아니어야 된다 전제로요.
1: 그 탄핵을 하지 않으면 김건희가 풀려날 수 있다. 오세훈이 3심에서 무죄로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2: 근데 이제 뭐 김건희 석방 여부는 뭐 대법원에 지금 계류된 사건들이 다른 사건들도 또 하급심도 있기 때문에 저는 석방이 된다는 건 너무 무리한 추측 같고 만에 하나 그분들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미쳤습니까? 김건희한테 배팅을 하게. 그렇게 되면 사법부는 그냥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고 아마 우리 김준호 대변인도 그거 실트 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더라도 김어준 씨를 비롯한 많은 빅스피커들이 이제 그런 위기감 조성을 예. 하는데 그건 본인들의 비즈니스를 위한 논리지. 저는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1: 아, 그 얘기 다는데 김어준 씨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할 수도 있다. 조희대가 있으면
2: 아 그렇게 하면 조희대 바로 탄핵 날리면 되는 거죠.
0: 저는 이제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에 우선 공감하고요. 그러니까 공포 마케팅이죠. 김건희가 돌아온다. 이 받아들일 수 있겠냐? 이게 조희대랑 연관이 돼 있다. 여러분들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조희대가 문제입니다. 조희대 쫓아내야 됩니다. 이제 이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3: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사법적인 영역에서 해결될 문제지 조희대를 탄핵을 한다고 이게 일어날 일이 안 일어나거나 안 일어날 일이 일어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포 마케팅이고 그게 일어난다고 하여도 저들의 주장이 옳다고 그 입증되는 건 아니다.
2: 그러니까 지금 누가 그러더라고요. 김어준 씨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반대로만 다 하면 된다. 자꾸 지금 뭐 용해인 임명해라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부터 열까지 지금 안 맞기 때문에 김어준 씨가 탄핵하자? 아 그럼 지금은 탄핵할 때가 아닌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자, 1부 순서 시간이 다 되세요. 광고 듣고 와서 2부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1: 김나입니다.
0: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1: 네, 노란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 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 지식 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 국제도시는 항공물류 중심 복합 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 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 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 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3: 화이트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성구 2부 시작합니다. 2부에서도 정구승 신인기 변호사, 김준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국민의힘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단독 기사가 하나 떠가지고 오늘 아침에 뭐 민주당의 신천지 개입설이 뭐 사실을 밝혀졌다 뭐 이런 기사가 몇 개 나긴 했었는데 당원 가입 정황을 확인했다. 근데 자세한 얘기는 안 나왔고 민주당에서도 아마 비공개로 이거를 최고회의에서 한번 얘기해 보겠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매일경제에서 단독이 나서 민주당 신천지 최소 3만 명 입당 정황 최소 3만 명입니다. 그러면 당원 전체 규모를 봤을 때 한 2에서 3% 규모가 아니겠느냐. 이거면 캐스팅보드 칠 정도입니까? 어때요?
4: 이건 엄청난 숫자이죠. 당원 3만 명이 일사불란하게 투표에 임한다고 하면은 또 당원들이 또 여론조사 응답하는 비율도 많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한 한 표로 볼 수는 없는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 이제 김민석 대표의 어떻게 보면 공약 아닌 공약처럼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박선원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TF단의 조사를 한 걸로 알려져 있고 결국에는 이게 워낙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비밀리에 조사를 잘 한 것 같고요. 어쨌든 3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당원들 신천지에서 넣었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정말 민주당 차원에서 이거는 어떻게 이걸 지금 자정해 나가야 될 것이냐 아주 심각한 당내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사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5: 당내 비율로 2~3%일 수 있지만 만약에 이분들이 100% 선거나 응답에 나선다면 뭐 지금 뭐 40%대 나오면 많이 높게 나오는 거 생각하면 그 두 배가 될 수도 있고 그럼 당락을 당연히 가를 수 있는 그리고 만약에 3만 명이 한 곳에 모여 있다라면 아예 한 지역을 구성할 수도 있는 인구 숫자입니다. 이건 작은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다행히 지난번 전당대회 때 우리가 스스로 문제가 있다라고 인지를 하고 스스로 아우팅을 한 만큼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시정할 기회가 있다라고 남아있다고 생각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초당적 협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3: 국민의힘도 그렇죠.
4: 수사받고 있잖아요.
3: 신천지뿐만이 네. 아니고 네. 민주당의 통일교도 아마
6: 그렇죠. 예. 맞습니다.
5: 그래서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서 이런 거에 그러니까 종교가 정치에 개입해갖고 하는 것들이 정치를 혼탁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좀 상식 있는 이제 보수 진영 인사들과 함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이 좀 힘을 합쳐서 몰아내는 데 일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 근데 이게 초당적으로 하는 김에 민주당은 그 조국혁신당하고 유령당원 이중당적 문제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저는 좀 처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6: 뭐 이중당적 관련돼서는 이제 보수 정당도 항상 그렇죠. 문제가 되어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좋은 의견이라 보고 신천지 국민의힘 경선 개입 논란이 있어 지금 수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경우냐면은 26년도 1월 6일에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정교 유착 비리 검경 합수본이 출범했고요. 26년도 2월 27일에 합수본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3만 명이 집단적으로 가입이 됐다라고 하는데 아까 사회자 말씀하신 것처럼 3만 명이면은 제 기억으로 제가 국회의원 선거 나갈 때 18,000표 차로 졌거든요. 그러면 당락이 뒤집어지는 경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당대회든 어떤 큰 선거가 있었을 때 3만 명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입당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건 선거 개입이고 부정선거에 가까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자당이라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게 아니고 민주당도 스스로 자정작용을 해야 되고 그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필요하다면은 수사를 지시하던 아니면 경찰도 그리고 뭐 합수본을 꾸리든 어떤 식으로든 이거는 명명백백히 밝혀야 됩니다. 그래야 야당 탄압을 안 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정당 정치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 말씀.
4: 그리고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

0: 말씀하셨다고 보는 게 이게 뭐 돈과 관련됐거나 사람 동원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정치권을 혼탁하게 만드는 주요 범죄들이거든요.
1: 예.
0: 근데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은 수사까지 받았고 당 문까지 다 열어줬는데 민주당도 철저하게 수사에 저는 협조를 해야 된다고 보는
1: 예.
0: 것이고 이거 자정 못하면은 저는 형평성 문제 당연히 나오고 이건 타당한 지적이라서 저는 성역 없이 저는 이번 차제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새로 만드는 계기로 저는 엄정하게 처리해야 된다.
2: 제가
0: 봅니다.
2: 사실 첫날이라서 조금 순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3: 무당파나 저는 민주당 입장을 당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한다면 다르긴 다르죠. 아우팅을 당한 사람이랑 우리 스스로 문제가
0: 달라요.
3: 있다라고 해서 조사를 해갖고 우리가 밝혀낸 거랑은 다르죠. 물론 저희도 수사에 협조해야 되고 다 뿌리 뽑아야 되는 건 맞는데 검거된 사람이랑 자백한 사람은 다르게 처벌하는 게 맞죠.
0: 좀 있죠.
2: 예,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저는 어떤 식으로든 밝혀내야 된다.
3: 맞습니다.
4: 그러니까 세 분이 다 초당적으로 이중당적까지 포함해서
3: 맞습니다.
4: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0: 하는 이건 우리 헌법을 위반하는 거거든요.
4: 예,
0: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는
3: 사실
0: 거라.
3: 제도상으로는 이중당적을 앞으로 막는 건 되게 간단합니다. 이게 저희 변호사 업계에는 선임계를 이제 그 지방 변호사에 경유하게 돼 있는데요. 그 당원 가입을 할 때 선관위를 경유하도록 해갖고 이중당적이 있으면 아예 그냥 원칙적으로 안 되게 하면 되게 간단하고 지금 이번에 문제된 김에 각 당원 데이터 모아갖고 중복되는 당원들에게 선택 기회 주고 계도 기간 준 다음에 하나만 선택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4: 예. 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하는 거 보면 그 어떤 것에도 초당적 협력이 안 될 것 같아요.
2: 저도 그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초당은 옥수수지 협력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예.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은 오늘 저녁부터 해서 계속 이거에 대한 뭐 논평이나 성명 발표하면서 너네도 빨리 압수수색하고 당사 문 열어줘라 이제 이거 할 거예요.
0: 아니 근데 그걸 반대로 생각하셔야지 초당적으로 안 되었다고 이번도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지금부터 초당적인 협력을 하는 기원으로 삼는다라는 마음으로 전 이 문제는 좀 진지하게 정쟁적 요소보다는 예. 민주주의를 좀 회복하는 쪽으로 저는 갔으면
4: 아니,
0: 좋겠다.
4: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김태규, 이진숙, 주진우 의원이 마치 뭐 경쟁하듯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민주당한테 강한 그런 워딩들, 또 심지어는 대통령에게 강한 워딩도 쏟아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도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해서 역공을 가하고 있는 실태고,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김태규, 이진숙, 주진우 의원이 국민의힘의 구구 당원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김태규 의원이 하루 큰 소리 내면 다음 날 이진숙, 그 다음 날 주진우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뭐 이게 끝날 것 같지 않아요.
3: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0.5선 한동훈 의원도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이빨을 뽑아버리겠다부터 시작해갖고 험한 말을 쏟는 데에는 그분도 빠지지 않고 있어서 결국에는 그 같이 공유하는 파이 중에서 자신의 지분을 넓히기 위해 점점 강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저희가 이슈 파이팅을 해가면서 싸울 일이지 이분들의 직무 주행 정지 이런 것들을 저는 오히려 뭐 이분들을 막는다라고 하면서 이분들을 키워주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몇수 앞을 박았고 이런 극단주의 세력들이 국민의힘을 장악하면 우리가 중도보수로 더 확장하기 더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4: 예.
3: 그런 것들을 너무 장기적인 그 세큐 앞을 보는 당구가 같아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이슈 파이팅하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얼토당토하고 있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밝혀주는 형식으로 대응하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4: 그런데 어떻게 보면 김태규, 이진숙, 주진우 다 초선 의원들 아닌가요?
2: 그렇죠. 맞습니다.
4: 지금 국민의힘의 그 어떤 중진 의원들보다 이름은 알린 것 같은데.
2: 맞습니다.
4: 그래서 뭐 쇼츠 정치다 이런 것도 나오고.
2: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게 이제 그 의원들이 원하는 거죠. 이름을 알리는 거 그리고 강선 당원들의 이제 지지를 흡수하는 거.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국회 본청이나 그 숭례문 앞에 가서 시위 집회를 할 때 장동혁 대표가 소개를 받으면 크게 환호를 안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김태규 의원이 소개받으면은 그 누구보다 열광적인 반응을 보여준다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뭐 제도를 만들자, 고치자, 법을 만들자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지켜지겠습니까? 저는 의원 개개인이 자성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여야 막론하고 어느 당이 됐거나 막말하는 정치인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뭐 김용민 의원 포함해가지고 뭐 추지사, 뭐 서영교 법사위원장 기타 등등 뭐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의원들이 본인 지역구 주민들을 봐서라도 결국 의원들이 상임이 들어오면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저 해운대 누굽니다. 뭐 서울 어디에 누굽니다. 이런 거 했었을 때 지역 주민들 그 체면을 봐서라도 스스로가 정화해야 된다. 요즘에 법사위를 보면은 회의를 진행할 때 예의상 하던 존경하는 이런 것도 없고 야, 뭐, 왜 이런 거밖에 안 하는 걸 봤었을 때 국회가 뭐 매 그 대수 때마다 최악의 국회라고 하는데 저는 이번 국회가 진정한 최악이다.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정치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민망하고 송구스럽다.
0: 그런데 저는 이게 문제의 근원은 제가 이제 정당 혁신운동을 하고 있지만 정당이 잘못됐기 때문에 서로 지금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하면서 반사이익으로 연명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0: 저는 이 상황에서는 그래도 합리적인 전 민주당에서 먼저 자정작용을 저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렇게 해야지 민주당이 쇄빙선이 돼가지고 국민의 의지를 통해가지고 뭐 김태규, 주진우, 이진숙 이런 분들을 심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들의 입지가 더 좁아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민주당도 지금 내부에 있는 이 혼란을 빠르게 수습하고 저는 오히려 압도적인 국민적 지지를 받는 노력을 시작을 해야 지금 이 김태규 등등등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지금처럼 뭐 법을 만들거나 뭐 여러 가지 제재 조치를 해도 안 지키면은 뭐 구속력이 별로 없는 거고 오히려 키워주기 바쁘기 때문에 전 이번에도 민주당에서 뭐 한동훈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당 차원의 뭐 거의 1대 뭐 100으로 싸우는 느낌, 저 이런 것들은 좀 적절치는 않고 오히려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의 효능감과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전 지금은 훨씬 더 좋은 방법 아닐까. 네,
1: 그런 게 어떤 게 있어요?
0: 일단 내부 정리를 해야죠. 그러니까 내부 이 무극파들을, 아니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이 관점은 뭐 잘하세요, 경고합니다 이 정도로 안 되고요. 실질적인 행동으로 저는 결연하게 절단하는 모습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는 내부 노이즈가 정리가 되면 그 안에다가 이재명 정부의 성과들을 실어날라야죠. 좀 그런 식의 뭔가 정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 저는 좀 거기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게 맞는 말씀이세요. 원칙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국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누가 먼저 극단 주의를 배격을 하고 중도로 나아갈 것이냐는 잘하게 경쟁이 돼야 된다는 것엔 동의를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 합리적 보수를 참칭하고 있는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공격을 해서 저는 김태규, 이진석, 주진우와 같이 묶는 거는 정무적으로 나쁘지 않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저쪽이 더 극단적이고 강한 목소리를 내도록 자극을 한 뒤 우리는 극단주의 세력을 배격하고 우리가 중도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그저 말 그대로 구조적 다수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정무적 판단을 한 것 같아서 저는 동시에 그것들이 다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시간이 조금 지워진다고 하면 우리가 저들과 다르게 극단주의를 빠르게 떨쳐내고 중도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구조적 다수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 예. 비현실적인 조언을 내주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분위기 자체가 쇼츠 정치나 자극적인 소재로 많이 이용해서 그걸 이제 짤로 돌리면서 그게 강성 지지층의 열광을 받고 지지를 받고 인지도를 쌓아가고 이런 식으로 하지, 예전처럼 일반 미디어 뉴스를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이렇게 품위 있게 지리를 잘하는구나, 말을 잘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정치인들이 소비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일정 부분 우리가 변화하고 있는 이 미디어 환경을 받아들이되 정치인들이 본인이 스스로 자정활동을 해야지 이게 제도를 만든다라고 해가지고 지키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제일 법을 안 지키는 게 국회의원들인데, 이걸로 봤을 때는 이게 뭐 한동훈이 뭐 보수 참칭이니 뭐 김태규, 이진숙 이런 얘기하시는데 민주당도 결국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 무언가 깨닫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과도기 같은 성격을 좀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스스로 깨닫는다는 건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1: 뭐 쉽지 않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디어 환경이 많이 변했으니까 요즘에 뭐 조중동이 아젠다를 설정한다 누가 그거 믿습니까? 누가? 요즘 뭐 옛날에 그렇게 미디어를 이게 먼저 선제적으로 아젠다 설정하고 그런 언론사들도 다 유튜브 만들고 다 쇼츠 만들고 뿌리고 가더라고요. 뭐 그런 거 봤을 때는 거기에 또 넘어가는 경향이 있겠죠. 이화영 전 부지사 가석방 또 혹은 보석에 대해서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이죠. 김강민 변호사가 문제 제기를 했다가 또 여야가 다 시끄러웠습니다. 여기도 뭐 변호사 두 분 계시지만 변호인은 결국은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 봤을 때는 김강민 변호사가 이렇게 SNS 쓰는 게 이화영 부지사한테 어떤 도움이 되지?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결과론적으로 오늘 기사도 여러 개 나왔습니다만 이화영은 이제 뭐 크리스마스 특사나 3.1절 특사도 못 받게 생겼다.
0: 그렇죠.
1: 이런 것 때문에. 그럼 왜 갑자기 변호사가 등장해서 이렇게 했을까? 그 최근에는 어디 외국에 잠깐 갔다 왔는데 다시 SNS에 참고 있으니 건들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했다 그래요.
2: 가장 건들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저인 것 같은데요.
1: 아, 그래요?
2: 왜냐하면 이분의 전적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민주당 이화영 부지사를 뭐 변호한다면서 그 관심을 받았지만 그 와중에 관심이 떨어지자 바로 쪼르르 달려간 게 명태균 씨였습니다. 명태균 씨 옆에 가서 사진을 찍히고 주목을 받으면서 사실상 명태균 씨로 하여금 민주당도 내 편에 돌아섰다라는 언론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바탕을 줬으면 좋고요. 그 와중에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변론을 했냐. 제가 알기로는 기록조차 제대로 확보를 못해갖고 이용만 당하다가 어떻게 보면 사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정무 판단을 갖고 있는 분이고 심지어 변호를 하던 하던 중간에 이제 사임을 하고 자기 정치를 위해서 출마를 했던 분입니다. 물론 경선에서 탈락을 했던 것 같은데
1: 부천시장?
2: 예, 부천시장에 탈락을 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만 보아도 이 사람이 변호인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고 실제로 저도 어떻게 보면 공익변론을 좀 이것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공익변론하는 팀들과 이제 소통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내에서도 평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자기 정치를 너무 하고 있다라는 얘기랑 그리고 뭐 그 법적인 부분에서 사실 똥볼을 많이 찬다라는 평가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 법적인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래서 이 사람은 이화영 부지사를 이용해서 자기 정치를 하고 있구나.
1: 참고 있대요. 적당히 하세요.
3: 아니 근데 형 확정이 안 났는데 특사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1: 예.
3: 받고 있는 재판도 있고.
2: 그러니까요.
3: 네.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김강민 변호사는 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본인이 정치적으로 무언가 성장하고 싶은데 지금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뭐 입각을 하거나 뭐 국회의원이 되거나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도 대장동 일당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들 뭐 밖에 나와서 자유인으로 활보를 하고 있는데 이화영 부지사 혼자만 지금 형을 지금 7년 8년 확정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지금 5년 차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답답하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고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 와이프가 지금 중진 의원한테 연락을 했다라는 말도 나오고 일단 뭐 이런저런 이제 힘듦과 복잡함 그리고 이제 견디기 어렵다 이런 감정들이 여러 가지가 김강민 변호사랑 이화영 부지사가 이제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모 언론에서는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협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면 네. 대북 송금 관련돼서 이재명 그 당시 지사가 보고를 받았다라고 했다가 뒤에 또 와이프가 막 소리 지르면서 정신 차리라고 해서 이제 진술을 번복하게 됐고 이런 걸로 봤을 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왜 나만 감옥에 있어야 돼 다 같이 나쁜 짓 했는데 왜 나만 감옥에 있고 이 답답한 삶을 견뎌야 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나쁜 짓을 안 했다라고 안 했다는 건데 어쨌든 그런 답답함 고통 이런 거를 토로하는 예? 과정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1: 40초 있어요.
0: 그러니까 아무래도 해석의 자유는 있겠지만 내용의 본질로 들어가면 이분들이 협박을 한다는 건 무슨 본인들이 무슨 테러리스트들도 아니고 협박하는 것도 웃긴 거고 유죄를 전제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본인들이 조작 기소 밝히겠다는 거가 모순이 되고 결국 이익의 관점에서도 이렇게 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이득될 게 1도 없다라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 예. 김광빈 변호사의 돌출 행동으로 봅니다.
1: 예. 뭐 그 뒤에 또 이화영 부지사 입장문이 나왔으니까요. 예, 그거 봤을 때는 어쨌든 갑작스럽게 SNS에 이런 글을 쓰는 게 이런 글을 쓰니까는 이제 언론에서 협박 아니야? 이렇게 또 해석을 그렇죠? 할 수 네. 있으니까 그러면 뭐 소위 말해서 뭐 이 가석방이나 이런 문제는 대통령이 하는 건 아니고 법무부가 하는 거지만 특사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못하게 생겼다 뭐 이런 거죠. 부담이 생기니까.
2: 남은 재판이 많아서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1: 예,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만 듣죠. 지금까지 신인규 변호사, 김준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 정구승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느낌 그대로
6: 합성목재 예스팀바
5: 경동산업 주식회사
7: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8: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9: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8: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9: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8: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9: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8: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10: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등 지금 우리의 성장을 이끌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양자와 우주, 첨단 바이오처럼 10년, 20년 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연구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역과 청년 연구자까지 소외되지 않게 뒷받침하여 과학기술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꽃피울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1: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12: 물을 쓰는 게 일이었던 시절이 있었지. 그래서 수돗물은 우리 곁으로 다가왔어. 더 깨끗하고 더 편리하게 말이야. 근데 왜 망설이고 있어? 인천 하늘수는 말이야. 꼼꼼하고 빈틈없는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먹는 샘물보다 약 400배 저렴한 물이라고. 부담은 낮추고 매일의 안심은 높이고. 어때? 인천 하늘수 안 쓸 이유 있어? 우리의 써본 소리.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와 함께합니다.
13: AI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기술과 혁신의 방향은 공정이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회의 출발선. 정직한 땀방울이 결실을 맺는 건강한 상식. 외롭고 지친 이웃의 손을 잡는 따뜻한 연대. 이것이 YTN이 지키려는 공정한 가치입니다. 혼란한 미디어 환경 속 치열한 검증으로 신뢰하는 뉴스의 기준을 세우고 반칙과 특권을 감시하며 가려진 작은 목소리는 더욱 크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질문이 공정한 세상을 여는 시대의 답이 될 때까지 공정한 가치, 함께 여는 세상.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4: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 is
1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부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오전 사이 전국에 가을비가 내린 후 날씨가 부쩍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북서쪽에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9도까지 낮아지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20도에 머물겠는데요.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도 불고 있습니다. 특히 찬바람에 체감추위가 더 극심하게 좀 느껴지고 있는데요. 따뜻한 옷차림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 일요일에는 다시 전국에 가을비가 좀 내릴 전망입니다. 화요일 퇴근길 주요 고속도로에는 정체가 점차 모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향 사고 난 구간이 있습니다. 서운 분기점 5차로에서 승용차 화물차 관련 사고가 발생해서 지금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여파로 서운 분기점부터 계양 나들목까지 평균 속도가 시속 71km 안팎입니다. 이전 안현 분기점에서 중동 나들목 사이도 12km 구간 퇴근길 정체가 이어집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화이팅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방정책특별보좌관이자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이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네 일단 그 축하드립니다. 지난 1일 대통령이 외교 안보를 강화하겠다 이런 인선인 것 같은데요. 그 국방정책특보를 맡으셨죠?
1: 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네.
0: 대통령이 혹시 이게 정책특보 임명하면서 어떤 따로 말씀이 있었나요?
1: 뭐 그 대통령실은 메시지를 냈잖아요. 국민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대통령께 전달하면서 또 국방개혁과제라든가 국방력을 힘을 보태는 자리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실질적으로 지금 국방개혁과제가 많지 않습니까? 예. 전작권 전환이라든가 뭐 또 사관학교 통합, 저 선택적 모병제, 또 방위산업 4대 강국 이런 것들에서 힘을 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요. 또 사실 특보가 할 역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작권 전환만 해도 미국은 의회 권력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외교 활동을 통해서 정부가 하는 일을 힘을 보탤 수 있는 일들이 아주 많거든요. 예. 네, 그런 분야에 집중하려고 예. 하고 있습니다.
0: 방금
1: 네.
0: 말씀하신 전작권 협의라든가 네. 또 이제 잠수함
1: 네, 핵추진 잠수함 문제 뭐
0: 다 미국하고 이제 협의가 돼야 되는 거죠.
1: 네, 그럼요. 네.
0: 최근에 그 이제 야당하고 네.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한미 안보 동맹에 뭐 빨간불이 켜졌다.
1: 네.
0: 미국이 우리한테 실망했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막 네. 하고 그 사설도 많이 비판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1: 한미동맹은 어느 때보다 공고하고요.
0: 예.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과제로 들어가면은 늘 미국은 미국의 국익을 생각하고 우리는 우리의 국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견이 있어요. 그것을 조율해 가는 과정이 이제 한미동맹이 건강한 관계죠. 미국 말 무조건 듣는 경우도 있었어요. 옛날 보수 예, 정권에서 예, 예, 예.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니고요. 미국은 미국대로 국익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는 하다 보면 의견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걸 조율해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모든 정부에서 사실은 이런 의견은 많았습니다. 단지 한미동맹이 견고하기 때문에 다 조율해서 나중에 합의를 해가는 과정이고요. 예를 들면 뭐 문재인 정부에서 9.19 군사합의나 이런 거 할 때는 사사건건 의견이 있었거든요.
0: 예.
1: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 미국을 잘 이해시키고 저도 그 당시에 연합사 부사령관 할 때인데 저는 또 연합사령관 브룩사령관을 이해시켜서 나중엔 9.19 군사합의나 판문점 선언까지 미국이 다 동의하고
0: 예.
1: 그렇게 한반도 평화를 열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서는 그걸 가지고 뭐 이견이 있다, 예, 뭐 한미동맹에 문제 있다는데 예,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아. 오히려 이것이 건강한 한미관계, 한미동맹관계로 예. 가고 있다라고 전 보고
0: 뭐,
1: 있습니다.
0: 그런데 우리 정부 관계자가 미국 네. 가려고 했는데 뭐 못 오게 네. 했다라든가
1: 네.
0: 또 뭐 네.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대북 정보 공유를 네. 뭐 주지 않겠다라든가 네. 아, 뭐 우리가 주는 게 조금 제한적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1: 네. 한미 정보 공유는 늘 있어 와요. 예를 들면 제가 연합사 부사령관 할 때도 어떤 한미 그 비밀로 분류되는 것들이 많아요.
0: 예, 예.
1: 예를 들어 인공위성에 받은 정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때에 따라서는 국회를 통해서 흘러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언론

0: 비상금 또 설득시키고 우리가 확인해보니 이러니까 앞으로 조심하겠다 하고 또 서로 이렇게 하고요. 또 우리 정보를 무분별하게 미국이 또 공개하는 경우도
1: 있고
0: 있어요.
1: 하니까.
0: 그럴 때는 우리가 또 항의도 하고 그런 것인 거죠. 지금은 사실은 어떻게든 남북한의 문제를 평화의 물꼬를 터야 되고 미국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이런 과정에서는 이견이 많아요. 어떻게 접근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 걸 가지고 꼬투리를 국민의힘은 자꾸 뭐 마치 한미동맹이 큰일이 난것 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이번에 국방위에서도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에게 이런 질의를 국민의힘에서 했어요. 그때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은 군사 정보 교류에는 전혀 문제가
1: 문제가
0: 없다.
1: 없다.
0: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군사 정보 교류지 않습니까? 공유고 전혀 문제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1: 군사 부분적인 문제가 없다. 그 말을 제가 받아들이고, 다만 뭐 자주파, 동맹파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매파,
0: 그렇죠.
1: 비둘기파.
0: 네.
1: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가 흔들리니까는 이 외교 안보 라인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거
0: 네.
1: 근데 야당에서는 당연히 했던 거고,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이거 쇄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0: 저는 뭐 거기에 동의할 수가
1: 동의하지
0: 없고요.
1: 않습니까?
0: 늘 국방부와 통일부 외교부는 역할론을 분담해야 된다.

0: 것이고요. 이것은 특히 통일부의 의견은 늘 상충돼요.
1: 예.
0: 왜냐하면은 시스템적으로도 문제가 있긴 해요. 국방부는 카운터파트가 미국 전쟁부 국방부가 있고 외교부는 국무부가 있잖아요. 통일부는 미국에 통일부가 없어요. 통일부의 의견을 국방부를 통해서 전달하고 외교부를 통해서 한 다리 건너서 전달하다 보니까 소통이 안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합사 부사령관 할때 보니까 통일부가 하는 일을 미국이 오해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1: 미국에는 없으니까.
0: 그래서 제가 그 당시 통일부 장관하고 차관한테 바로 그 자리를 많이 주선을 해줬어요. 그 연합사령관한테. 그럼 와서 얘기하면 다 이해하는 거거든.
1: 알겠습니다. 그 의원님 말씀 뭔지 알겠고, 뭐 통일부 장관이 뭐 전쟁 한판 합시다 이럴 순 없으니까
0: 그럼요.
1: 당연한 어떤 뜻인지 알겠는데, 그래도 그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했던 말이 일단 1번 국민 눈높이는 좀안 맞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대화하자고 해도 북한에서는 거기에 응답이 전혀 없다. 오히려 김여정 위원이 막말하고 이러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저렇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0: 국가는 늘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는 군사적으로 강한 억지력을 하고 강하게 하는 면이 있고, 하나는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끊임없는 트랙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은 강한 안보 태세를 가지면서 강하게 나가는 것이고요. 통일부 장관은 사실은 한반도의 긴장 고조를 완화하면서 계속 평화 시대를 만들어가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외교부 장관은 역할을 적절히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부는 좀한발 앞서가야 되고, 제가 봤을 때 국방부 장관은 한발 뒤쳐져 가야 되고, 청와대는 중간에 서서 딱 중심 잡고 가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가는 구조인 거죠.
1: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북 정상이 만나고 뭐 포옹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대화조차 하지 않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그리고 북한은 이제 우리를 남한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 남조선이라고 하지도 않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면서 이중 국가다 이제. 미국하고만 대화하고 남한하고는 하지 않겠다 이런 스탠스일 것 같은데, 김정은과 트럼프 간의 대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0: 전 있다고 봅니다. 지금 트럼프가 의지가 강하고, 그런데 북한은 사실 전략적인 환경이 예전보다는 좋아졌죠.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출구가 북한이 경제 제재가 심하고 하니까 우리와 미국밖에 없었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기간에 이제 러시아에 무기를 주고 동맹 관계를 맺으면서 출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북한은 식량난이나 석유난이나 이런 것들 다 해결을 할수 있게 돼서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만큼은 아닌데 미국이나 우리 대한민국의 힘이 북한에 덜 미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언제까지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종전이 되면 북한의 가치는 확 떨어져요. 왜냐하면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은 북한이 중요한데, 종전되면은 러시아는 분명히 대한민국이 훨씬 더 경제적인 가치 이런 걸로
1: 그렇죠.
0: 하기 때문에 좋아지고, 그럼 러시아 북한의 동맹이 단절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뭔가 지금쯤 유리할 때 미국과 소통을 통해서 본인들의 전략적인 환경을 유리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전략이 있을 거예요.
1: 그럼 북한은 뭐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 이런 전략도 혹시 있을까요?
0: 뭐 그런 거가 큰 고려 요소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여정 부장이나 이런 사람이 미국에 대한 메시지는 아주 유화적으로네요. 이번에 지뢰 사건만 해도 사실은 비무장 지뢰가 유엔사 관할 구역이고, 유엔사는 미국이 주도하고 유엔사에서 이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규정을 했는데도 유엔사나 미국에 대한 비난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것은 저는 봤을 때 김여정이나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은 북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지금 수위 조절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제발 트럼프 마음에 안 드는데 북미 정상회담 빨리
1: 회담하는
0: 성사시켜서 우리 좀 평화의 물꼬를 텄으면 좋겠습니다.
1: 거기에 우리 대통령의 역할이 있을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연말에 만난다. 그리고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 비서한테 이재명 대통령과 골프치기에 뭐 시간을 빼놔라
0: 그렇죠.
1: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0: 그럼요.
1: 그 역할이 있을까?
0: 있죠. 지금도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처음부터 당신은 피스메이커라, 난 페이스메이커 할 테니까 했는데 지금도 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요. 예.

0: 지금도 우리가 군사적으로는 국방 쪽은 강하게 하지만 한편은 인내를 가지고 계속 여건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1: 예.
0: 이재명 대통령 되자마자 대북확성기 중단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유화적인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축적이 돼서 어느 순간에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된 바로 우리와도 연결이 돼서 평화의 물꼬를 틀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죠. 사실 윤석열 정권 때 모든 것이 단절되고 신뢰가 완전히 깨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가장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건데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열심히 투트랙으로
1: 예.
0: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대통령이 주말에 가족과 골프를 쳤다, 황제 골프다,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12월에 골프를 칠 것으로 보이는데,
0: 네, 그렇죠.
1: 18홀 다 돌면 한 4, 5시간 이상 걸리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거기서 충분히 역할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보니까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정상과 골프 친 게, 일본 아베 전 총리, 그 다음에, 지난해에 아마, 핀란드 대통령하고 두명 정도밖에 없네요.
0: 네, 그렇죠. 만약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이나 골프 제안했잖아요. 작년에 한번 같이 자고 했고 이번엔 12월에 치자고 아주 월까지 명시를 할 정도로 했을 때 만약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께서 골프가 성사되면은 엄청 한미동맹이 가까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해결 못한 문제를 골프 치면서 분위기 잡을 수 있잖아요. 이런저런 또 마음이 골프장 가면 트럼프 얼마나 골프를 좋아합니까?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대하는 거하고 폐쇄된 사무실 안에서 회담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골프 연습 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골프란 것이 상대적이잖아요. 어느 정도 따라갈 수준은 돼야
1: 맞습니다.
0: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표 시절이고 아마 한 10년 가까이 못 치신 걸로 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말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그것도 간혹 하시는 것 같은데 저쪽에서 너무 공격이 심한 거죠. 이번에도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보고를 받고 어떻게 조치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대통령께서 주무실 때든 어디서든 제대로 보고를 받고 바로바로 조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걸 따져야 되는데 그건 너무 잘 하시고 계시니까 엉뚱한 걸 트집 잡아서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하고 있는 거죠.
1: 조금 다른 이슈이긴 한데 최근에 조금 논란이 됐고 화제가 돼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 병역 특례 폐지, 특히 이제 아시안 게임에 금메달 딴 선수들 다 포함해서 예술 체육위원회 병역 특례제를 손봐야 한다. 이게 이번 아시안 게임 때뭐 사실 뭐 농구 같은 경우에는 박수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야구하고 축구 같은 경우에 조금 비난을 받았는데 특히 이제 축구 경기가 끝나고 몇몇 선수들의 인터뷰에서 다른 거 중요하지 않다. 군대만 안 가면 된다. 이런 식의 또 국민
0: 그렇죠.
1: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는 바람에 다시 불거졌단 말이죠.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논의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0: 벌써 한 10여 년 동안
1: 10여 년
0: 논의가
1: 됐습니까?
0: 됐고요. 제일 논의를 많이 했을 때가 BTS 군 복무를
1: 가냐
0: 갈
1: 안
0: 때쯤
1: 가냐?
0: 됐을 때 국민들 많은 분들은 BTS 막군 국위 선양하는 팀이 어딨냐 해서 면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특례 그때 여론이 저 기억이 한60% 이상 높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BTS 자신들은 가겠다고
1: 다 갔다
0: 본인들이
1: 그랬죠.
0: 자청했었고 또 국방위에서도 이제는 특례 제도는 줄이면서 폐쇄해야 된다는 여론이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BTS도 갔다 왔고 갔다 와서 지금 활동을 더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점진적으로 줄이면서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73년도, 53년 전에는 국위선양이 중요하다 보니 했는데 병역을 어떤 보상의 수단이나 징벌의 수단으로 해서는
1: 그래서
0: 안
1: 안
0: 되고요.
1: 되죠.
0: 또 이제는 젊은이들이 모든 분야에서 각 분야에서 근무하면서 국위선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가 있고 그래서 이제는 젊은 청년들의 공정성 문제도 이거는 좀 고려해서 저는 점진적으로 줄이면서 제도를 완전히 이것은 손을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병무청장도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1: 근데 70년대 이게 신생아 숫자를 보면 100만 명이 넘습니다.
0: 그럼요.
1: 근데 그때는 36개월 군 생활 일반 병이. 근데 지금은 20만 명밖에 안 되는데 1년 6개월 하고
0: 그렇죠.
1: 있거든요. 그러면 이 숫자는 계속 줄어드는 거 아니냐. 특히 우리가 매번 뭐 지금은 숫자를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군대 있을 때마다 60만 대군 60만 대군은 지금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0: 지금 50만 대군이고
1: 더더 이제 숫자가 네. 줄어들 텐데 그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네. 이 문제도 국방부는 고민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0: 그렇죠. 지금 사실 73년도는 병력 자원 중에 현역으로 가는 사병으로 가는 인원이 한 60%밖에 안 됐어. 남아도니까. 그래서 예. 그때 방위 제도나 뭐 아하. 다양한 제도를 예, 예. 만들어서 했고요. 지금은 병력 자원 중에 90% 이상이 아. 가야 돼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병력 인구 절감으로 병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공간을 이재명 정부에서는 선택적 모병제로 하겠다라고 하고 내년부터 이제 시행을 내년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뭔가 하면은 모병 그 전부 다 징병된 데 다 가는데 내가 병사로 갈지 4년에서 갈지. 5년 정도 네. 기술 전문형 부사관으로 갈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장비가 첨단화돼서 예. 18개월 갖고 훈련이 안 되는 경우 있어요. AI라든가 드론이라든가 예. 뭐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한 4년에서 5년 전문 부사관 기술 부사관으로 가게 되면은 실제 기술군으로서 거듭날 수가 있고 또 이것은 사회와 연관을 시키려고 해요. 그 드론 부사관으로 가면 국가 자격 드론 자격증을 들고 그럼 전역 후에도 그런 분야에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은 청년 취업 문제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1: 그럼 선택적 모병제 이유는 완전 모병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네요.
0: 그거는 아마 쉽진 않을 거예요. 인구가 점점 줄기 때문에 전원이 가도 사실 한 3, 40만 유지하기가 어렵거든요.
1: 뭐 로봇 가겠죠 네. 이제.
0: 그렇죠. 이제는 사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목표가 유무인 복합체계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병사 한 명에 로봇 3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전투하는 예. 모형이죠. 네. 네.
1: 알겠습니다. 그 정치 현안도 좀 여쭤보죠. 대통령 SNS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뭐 언론은 물론이고 야당은 당연한 거고 여권 일각에서도 얘기가 나오던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0: 이것은 시대 변화를 잘못 읽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봅니다. 이미 언론이 내 것이 기존 언론은 일방형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SNS 뉴미디어는 쌍방형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정치는 소통인데 소통의 수단으로 SNS가 아주 그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대표 시절이나 국회의원 시절에도 SNS를 통해서 직접 소통을 많이 하셨고요. 지금도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직접 소통을 많이 하죠. 그리고 네. 지금 정보 주기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어떤 거는 대통령께서 SNS를 통해서 직접 의견을 내고 직접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민주주의에서 바람직하게 여론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보는데 아마 기존 정치인들 옛날 정치에 물들었던 분은 이게 생소해요. 저도 사실은 SNS를 누구보다도 많이 하는 예. 정치인인데 왜냐하면 그게 소통수단이고 소통의 한 일환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너무 과거의 어떤 간에 사로잡히지 말고 새로운 모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저도 이제 말하는 직업이니까 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 한 번씩 하거든요.
0: 네, 그렇죠.
1: SNS 의원님도 많이 하다 보면 실수 한 번씩 안 합니까?
0: 실수를 하긴 하는데 그래서 대통령 하실 때 그 쓰실 때 좀 점검 시스템은 필요해요.
1: 필요하다.
0: 옆에 보좌진들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이렇게 예, 예, 예. 해야 되고 직접 쓰시더라도 누군가 점검하고 체크하고 왜냐하면 팩트라든가 이런 거 예,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조금 한 템포만 늦추어서 이래 예, 올리는 예. 게 중요하다고
1: 아니,
0: 봐요.
1: 그 제가 네.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성남시장 때 제가 네. 인터뷰할 때 그 네. 질문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랬거든요. 혹시 네. 실수할까 봐 네. 보좌진들이 한번 보고 한다 이렇게 했는데 뭐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논란이 없게끔 해야겠죠.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0: 네, 그렇죠.
1: 예. 네. 자, 근데 대통령이 SNS를 계속 하겠다고 이제 천명을 했고 네. SNS를 통해서 자기 정치권에 관계된 여러 가지 논란들 자기 생각을 또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 하나가 이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관련된
0: 네,
1: 건데
0: 그렇죠.
1: 친윤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야당보다는 여당 내에서 또 여권 내에서 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안 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네. 뭐 현역 공무원인 이문정 총수장까지도 네, 그렇죠. 안 된다고 하잖아요. 네.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세요? 여당 의원으로서.
0: 저는 뭐 아주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사실 이런 인사권은 대통령

0: 고유의 권한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인사권 행사할 때 고강도의 검증을 하고 합니다. 저도 특보 이번에 맡을 때 고강도 검증을
1: 하셨어요?
0: 받았어요.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명했을 때 우리 당에서 일부 의원들이나 일부 분들이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그때 한 2, 3주 다시 문제 제기를 받아서 재검증을 하고 국회 청문보 요청서를 한 2, 3주 후에 보냈잖아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럼 그 정도 되면은 멈추고 이제는 청문회를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여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또그 중수청장 그 밑에 있는 라인에서 문제 제기한다는 건 아주 적절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중수청장이 됐을 때 영이 서야 되고 조직을 지금 처음 만드는 조직에서 힘있게 추진해야 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국방부 장관 나와 지명됐는데 육군 총장이나 군사령관이 국방부 장관 안 맞다 이렇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1: 안 맞다고 봅니다.
0: 네네.
1: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역과 경기도시죠?
0: 네네.
1: 남양주. 그 추미애 경기도지사에 대한 비토
0: 네.
1: 또 반대
0: 네.
1: 여론이 경기도에서 꽤 많이 불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0: 네.
1: 그러니까 왜 도정을 중점적으로 살피지 않고 정치를 하느냐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0: 네,
1: 의원님 어떻게
0: 그렇죠.
1: 보세요?
0: 저도 지금 추미애 지사는 좀 도정에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남양주에서도 시민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요. 지금 남양주에 해결할 문제가 많고 공약한 것도 많은데 지금 거기에는 관심이 별로 안 보이고 지금 중앙 정치에 관심을 보이니까 퀘스천 마크를 지금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대로 가서는 저는 안 된다 보고요. 추미애 지사님 이 방송 들으면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계속 좀 도지사 얼마나 경기도가 큽니까? 그 집중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좀 집중하시기를 좀 얘기 드리고 싶네요.
1: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5: 좌우로정렬 좌우로정렬 2588 2588.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6: 좌우로정렬 좌우로정렬 2588 2588.
5: 응답하라 2588 2588. Walk it, walk it.
7: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8: 안전화.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9: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8: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9: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1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1: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아이르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2: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3: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전체 복은 못 받거든요.
4: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르웍스.
5: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6: (목소리) 교통안전 1분 터.
7: 안녕하세요. 가수 강지은입니다. 늦은 밤 가족이 차를 몰고 나가면 유난히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천천히 조심히 가. 도착하면 꼭 전화하고. 이 한마디를 보태게 되는데요. 노래할 땐 빠른 비트가 신나지만요. 밤길 운전은 템포를 뚝 떨어뜨려야만 안전합니다. 어둠 속에선 시야가 좁아지잖아요. 굽은 길도 안 보이고 또 골목길 보행자도 안 보이고요. 한순간에 위험해져요. 가족에게 가장 반가운 말은 잘 도착했어. 이 한마디겠죠? 규정 속도보다 딱 20%만 줄이고 골목에서도 비상등 켜고 천천히.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8: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9: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8: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0: YTN 뉴스 FM 저녁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오늘 오후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난동으로 8명이 다쳤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용의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 오후 1시 40분쯤 인천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이용객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8명 가운데 1명은 심정지 상태, 다른 7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A씨는 해당 상업시설 지하부터 지상 3층까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며 흉기를 휘두르다 시민에게 제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과거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복역한 뒤 출소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348.89포인트, 5.46% 내린 6035.35의 장을 마쳤습니다. 이틀 연속 급락세 속에 개장 약 1시간 만에 매도 사이드카, 즉 프로그램 매도 주문을 5분간 묶어두는 장치가 발동됐고 오전 한때 5,910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2조 원, 1조 원어치를 사들였지만 외국인이 4조 5천억 원 넘게 팔아치우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기된 신천지 개입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당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조사가 일단락돼 관련 내용을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고 내용의 공개 수준과 후속 대응은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민석 대표는 8.17 전당대회 과정에서 신천지에 당원 집단 가입 가능성을 제기했고 취임 이후 박선원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당원정 및 TF를 꾸려 이중 당적과 유령 당원 등을 조사해왔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온 임은정 광주지방 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본격화했습니다. 중수청은 내부적으로 마련해둔 감찰 업무 관련 훈령을 토대로 임 청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중수청은 개청에 맞춰 부서별 업무 처리 기준이 담긴 훈령을 마련했고 이 내용은 조만간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한국 경제 전망치를 석 달 전보다 0.7%포인트 높여 3.3%로 내다봤습니다. 상향폭이 0.1%포인트를 올린 세계 경제와 0.4%포인트를 올린 선진국 평균을 모두 웃돌았습니다. IMF는 오늘 10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중동 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압도하는 강력한 반도체 중심 대외 수요로 올해 한국 경제가 3.3%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같은 전망치는 한국은행 예측과 같은 수준이고 3.7%로 내다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전망치나 해외 주요 투자은행 8곳의 평균 전망치 3.5%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세무조사가 대통령 하명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신중하게 최대한 절제해서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임 청장은 오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대통령이 특정 기업들을 콕 찍으면 국세청이 기다렸다는 듯이 세무조사를 시행하는 일이 반복된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임 청장은 신중하게 최대한 절제해서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대통령, 국회, 언론 누가 지적하든 국세청 업무와 관련이 있어 해야 할 본연의 업무라고 판단되면 조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수시 논술 시험에서 수험생이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쓰고 부정행위를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캠퍼스에서 진행된 자연통합계열 수학 논술 시험 중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을 적발했습니다. 연세대는 시험 시작 전 스마트 안경을 착용했는지 확인하는데 수험생 A씨는 감독관이 확인할 때는 일반 안경을 착용했다가 시험이 시작된 이후 스마트 안경으로 바꿔 착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독관은 시험 도중 A씨의 안경이 일반 안경과 생김새가 다르다는 것을 포착하고 고사본부에 알렸고 A씨는 스마트 안경을 착용했다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한국일보 제휴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YTN 뉴스 FM.
4: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0: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2: 안녕하세요. 배우 김광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국보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우리의 어르신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국보급으로 모십니다.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통합재가, 재택의료 서비스부터 중증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 지원 확대와 치매간병 가족들의 휴가 지원까지.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행복 돌봄.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함께합니다.
3: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높은 대출금리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저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낮은 금리로 장기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어 자금 부담을 가볍게. 창업도 성장도 위기 극복도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4: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0: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5: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6: 저도 이런 거 처음이긴 한데 이런 글 올려도 되는 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제 아내를 유혹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저희 부부와 꾸준히 만날 이웃분들도 좋고요. 관심 있는 분들 연락 한번 주십시오.
7: 아내를 유혹해 줄 사람을 찾는다. 우리 부부와 지속적으로 만날 이웃을 구한다.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나 영화 내용이 아닌가 싶으시겠지만 아닙니다. 최근 적발된 한 불법 사이트에 실제 올라온 글들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소라넷이었습니다.
8: 소라넷? 불법 촬영물 올라오던 그 사이트? 거기 진짜 폐쇄됐잖아.
6: 그런데 거기서 파생됐던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었나 봐. 아내 사진이라면서 올려놓고 외모나 몸 평가해달라는 글도 있던데?
8: 자기 아내를? 당사자는 알았을까?
6: 그러니까 말이야. 찍는 걸 허락했다고 남들한테 보여줘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
8: 그런데 만약에 올리는 것도 허락했으면 그땐 괜찮은 거야?
7: 해당 사이트 유료 회원만 천여 명에 달했다고 하죠.
8: 회원이 1,000명이나 됐으면 운영자가 돈도 꽤 벌었겠는데?
6: 그런데 본인은 돈 벌려고 한 게 아니래. 취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그저 공유하고 싶었다는 거야. 그래서 회비도 사이트 유지하는 데 썼고.
8: 우리끼리 취향 공유하고 돈 번 게 아니면 괜찮은 거야?
7: 과연 어떨까요? 실제 이익을 남기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8: 그런데 말이야, 사이트가 폐쇄된다고 해도 이미 누가 내 사진이나 영상 내려받았으면? 그리고 그걸 또 다른 데 올리면? 그건 어떡해?
7: 사이트가 사라져도 피해자의 불안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죠. 취향과 동의라는 말로 가릴 수 없는 책임, 그리고 사이트 폐쇄 뒤에도 남는 피해까지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호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박은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9: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박은석 변호사입니다.
7: 네, 이 불법 사이트를 운영해온 60대 남성이 검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충격적인데 일단 어떤 사이트였는지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아내를 유혹해줄 사람을 찾는다 이런 글까지 올라왔다는데 이게 뭡니까?
9: 네, 일단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는 2021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5년 넘게 운영된 불법 음란물 플랫폼입니다. 해당 사이트는 2016년에 폐쇄된 소라넷에서 파생된 커뮤니티라고 스스로 표방하면서 소라넷 이용자들의 활동하던 카페의 회원 정보를 넘겨받아 특정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사이트는 소위 네토라레, 즉 배우자나 애인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상황에서 성적 자극을 느끼는 성향을 공유하는 커뮤니티라고 스스로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이트 안에서는 이른바 초대글, 초대남이라고 불리는 스와핑 상대를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아내를 유혹해달라, 부부와 지속적으로 만날 이웃을 찾는다 라는 식의 글을 올린 뒤 텔레그램 같은 외부 메신저로 연결해 오프라인 만남까지 유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유료 정회원만 1,000명에 달했고 1인당 15,000원을 내고 정회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이트에 유포된 불법 촬영물과 사진, 글 등 게시물은 약 2,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7: 네, 그런데 만날 사람을 구하는 데서 그친 게 아니라 아내나 지인의 사진을 올려놓고 성적으로 평가해달라 이런 글도 있었다면서요?
9: 네, 맞습니다. 일부 회원들은 자신의 아내나 지인의 사진을 올려놓고 외모나 신체를 평가해달라 라고 요청하는 글을 올린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인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모욕하는 이른바 지인 능욕 대화방도 활발히 운영됐고요. 친족의 사진을 주고받으며 성적으로 대상화하거나 근친 성관계를 소재로 한 성적 판타지를 AI 이미지나 소설, 만화의 형태로 만들어 올리는 전용 게시판까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단순한 성인 커뮤니티가 아니라 타인의 신체와 사생활을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구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7: 남편이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사진 속 당사자도 알고 있었을 거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당사자들이 촬영이나 유포에 동의했는지는 확인이 됐습니까?
9: 실제로 일부 게시물은 회원 본인이 직접 촬영하거나 배우자와 함께 찍은 영상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촬영에 동의하였다고 해서 유포에도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경찰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유포된 영상이 섞여 있는지 여부는 추가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7: 여기서 궁금해하실 부분은 이거일 것 같아요. 만약 본인이 동의했다면 괜찮은 거냐? 성인들의 사적인 행위로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동의 여부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이거일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9: 네, 당사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조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의가 없이 촬영된 불법 촬영물이라면 성폭력 처벌법이 적용되어서 처벌 수위가 훨씬 더 무거워질 수 있고요. 촬영 대상자가 아동 청소년이라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 되어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과 합의하에 촬영된 음란한 영상을 사이트를 통하여 유포한 경우라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가 주로 적용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어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7: 네, 이 경우에도 영리 목적인 경우에는 더 강하게 처벌을 하고 있죠?
9: 네, 맞습니다.
7: 사진을 올린 사람뿐 아니라 그 밑에 댓글을 단 사람들의 책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외모나 몸을 성적으로 품평하는 댓글, 이것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9: 네, 크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특정인의 신체를 성적으로 묘사하거나 비하하는 수준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품평을 넘어서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사진 속 인물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죄도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과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여성의 사진을 올려놓고 신체를 성적으로 평가하는 댓글을 단 이용자들에 대해서 모욕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이 선고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0: 됩니다.
1: 그런데 이 사이트 운영자가 돈을 벌려고 한게 아니라 취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공유하려고 했다 진술을 했다는 거잖아요. 받은 회비도 사이트 유지에만 썼다는 건데 실제 이익을 남기지 않았다면 처벌이 달라집니까?
0: 네,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는 영리 목적 자체를 구성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었든 벌지 못했든 음란물을 유포한 행위 자체가 범죄이기 때문에 돈을 벌려고 한게 아니다라는 주장은 죄의 성립 자체를 막지는 못하는 것이고요. 다만 영리 목적 여부는 형량을 정하는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했다면 가중처벌 요소가 되고 그렇지 않다면 상대적으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6년 가까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약 2천 건의 불법 게시물이 유포되었고 회원이 1,000명에 달한 점을 고려할 때 영리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크게 낮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 경찰이 운영자뿐 아니라 불법 촬영물을 올린 회원들도 수사하고 있다 전해졌습니다. 유료회원만 벌써 1,000명이다 하셨는데 그러면 직접 올리지 않고 그냥 보기만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까?
0: 네, 이용자가 시청한 동영상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음란물의 경우에는 시청한 경우에 처벌 조항이 있진 않는데요. 그러나 이제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 촬영물 혹은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의 경우에는 단순 소지 혹은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 시청을 넘어서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거나 재유포한 경우에는 이제 음란물이라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가 있고요.
1: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이트가 폐쇄됐다는 소식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누군가가 내려받은 파일을 또 퍼뜨릴 수도 있고요. 내 사진이나 영상이 이런 사이트에 올라갔다는 걸 알게 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그런 조치는 뭐가 있겠습니까?
0: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증거를 확보하는 건데요. 해당 게시글의 URL, 화면 캡처, 게시 날짜 등을 최대한 빠르게 저장해 두셔야 합니다. 사이트가 언제 폐쇄될지 모르고 게시물이 삭제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삭제 요청과 신고를 동시에 진행하는 겁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삭제 지원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경우에 피해자를 대신해서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고 재유포 모니터링까지 지원해 주고 비용도 무료입니다.
1: 네.
0: 또 형사 고소도 병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가 시작되고 수사 과정에서 게시자를 특정해서 추가 유포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가 직접 게시자를 알지 못해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1: 그런데 이 유포한 사람을 잡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내 남편이다 또는 내뭐 남자친구야 연인이다 이러면 신고하는 것 자체를 망설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아이를 생각해서 신고하지 말아달라. 뭐 신고하면 뭐더 퍼뜨릴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0: 네, 이런 상황이 사실 피해자분들께서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인데요.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신고 자체를 망설이거나 뭐 심하면은 신고하면 더 퍼뜨리겠다라는 식의 협박까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협박 자체가 이미 별도의 중대한 범죄라는 점입니다. 신고하면 다 퍼뜨리겠다는 말은 협박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미 유포된 영상을 빌미로 협박이 이루어진다면 성폭력 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로 더 강하게 처벌받습니다. 신고를 망설이는 분께서는 먼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나 여성 긴급전화 1366의 익명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1: 네. 자, 그런데 이번 사이트가 적발됐다고 끝이 아닌게요. 소라넷이 폐쇄된 후에도 비슷한 사건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게 처벌이 지나치게 약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0: 네, 실제로 소라넷이 2016년에 폐쇄된 이후에도 비슷한 사이트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예전에 아너스 클럽이라는 사이트 사건을 보면 소라넷 이용자들이 활동하던 카페의 회원 정보를 그대로 넘겨받아 더 조직화된 형태로 사이트를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회원이 6천 명을 넘었고 다음 카페, 텔레그램 등 여러 채널을 연계해 운영했다고 합니다. 소라넷보다 오히려 더 진화된 구조였던 거죠. 운영진 8명과 회원 7명이 검거가 되었고 49명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성착취물 유통을 목적으로 불법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 자체를 독립된 범죄로 규정하는 불법 사이트 개설죄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행법상 운영자가 직접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으면 방조 혐의만 적용되어 비교적 처벌이 가벼웠는데 만약 추진대로 법이 개정된다면 사이트 운영자를 단순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직접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불법 도박 사이트 개설자를 도박장 개설죄로 처벌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그린데이의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2: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3: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 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 경제 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마음이 힘든 사람에게 힘내라는 말보다 필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

0: 이라는 느낌이 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뿐 아니라 내일도 다시 안부를 물어주세요. 한 사람의 꾸준한 관심이 마음을 붙잡는 힘이 됩니다. 작은 관심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살리는 따뜻한 불빛이 됩니다. 마음이 힘들 땐 혼자 견디지 마세요. 함께 그냥 쉬어도 되고 이야기를 해도 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습니다. 24시간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2: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2: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2: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4: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5: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비가 그치고 나서 북서쪽에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내일 아침 기온이 10도 내외로 낮아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9도로 출발하겠고 한낮에도 20도에 머물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따뜻한 옷차림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서해안과 강원도의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 에서 순간풍속 55k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는데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후반에는 기온이 잠시 오르겠지만 일요일에는 전국에 다시 가을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이 시각 경부고속도로는 신갈 방향 사고 난 곳이 있습니다. 서초 나들목 부근 4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한남 나들목에서 서초 나들목까지 차량대의 정체에 서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경인고속도로도 인천 방향 사고 소식이 있는데요. 부처 나들목 갓길에서 승용차 간의 사고가 일어나 지금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부천 일대부터 서운 분기점 일대까지 4km 구간 밀리고 있고 부평 나들목에서 서인천 일대까지도 다시 2km 구간 차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6: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7: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8: All About News YTN News FM.
7: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전해드립니다.
1: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특검이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400억 원에 가까운 국민의힘 선거비용 반환 여부가 달렸는데 선고는 오는 27일에 내려집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2: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의 형을 존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해달라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 없고 김건희 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함께 만난 적도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대선 당시 헌정사상 최소 득표 차인 0.73%포인트로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됐다며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쳐 범행이 중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윤 전 검사장을 감싸기 위한 발언이었다는 주장에는 사후 핑계라고 일축하고 전 씨와 친분 관계에 대해서는 계속 말을 바꿔 국민과 재판부를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이런 식으로 허위사실 공표가 인정되고 당선 무효가 되면 선거는 왜 하느냐고 반발했고 변호인 역시 앞서 변호사 소개를 윤 전 대통령이 아닌 자신이 했다는 윤 전 검사장 증언 등을 거론하며 거듭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3: 이번 항소심에서 이제 윤대진 변호사님도 나와서
0: 최명성 윤 전 대통령 변호인입니다.
4: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5: 무죄를 기대하십니까?
4: 네, 당연히 무죄 기대합니다.
2: 앞서 1심은 유권자 관심이 높았던 사안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무겁다면서 두 발언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7일 내려집니다.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이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만큼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1: 인공지능,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 치러진 대학 수시 논술 시험장에서 이 스마트 안경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연세대와 서울시립대 고사장 안에서 수험생들이 감쪽같이 감독관의 눈을 속이려 한 겁니다. 시험 시작 전 감독관이 안경을 일일이 확인 점검할 때만 해도 이 수험생은 평범한 일반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시험이 시작되자 몰래 준비해온 스마트 안경으로 갈아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안경 모양을 수상히 여긴 감독관이 이를 적발해 안경을 수거했고 시험이 끝나고 해당 학생도 스마트 안경을 사용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서울시립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시험 도중 두꺼운 태 안경의 생김새를 의심한 감독관에게 적발돼 수험생이 퇴실 조치된 겁니다. 해당 대학들은 적발된 수험생들에 대해 향후 3년간 응시 자격을 박탈하는 등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스마트 안경을 악용한 부정 사례가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앞두고 교육당국도 반입금지 물품 안내를 재정비하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스마트 안경을 악용한 수능 부정 행위에 대해 당해 시험 무효는 물론 이듬해 수능 응시 자격까지 박탈하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공정해야 하는 대학 입시 절차인 만큼 고사장 내 전자기기 통제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6: 축구대표팀 불화설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가운데 대표팀 에이스 이강인이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습니다. 자신이 불화를 주도하거나 또는 관여했다는 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7: 우즈베키스탄전에서 나온 손흥민의 프리킥 선제골입니다. 직전 이강인이 옆에서 바람이 부니 낮게 깔아차라는 조언도 건넸습니다. 이 경기가 끝난 뒤 대표팀 불화설이 본격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8: 모르겠네요. 저도 잘 뭐 이제
9: 이강인 선수입니다.
8: 2주라는 시간 처음으로 이제 이런 소집이 처음이었는데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선수들도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7: 황희찬, 황인범, 김민재 등 96년생 동반 사퇴설이 먼저 나왔고 이들과 손흥민, 이재성 등 92년생 고참 라인 사이에 갈등설이 뒤따랐습니다. 급기야 9년째 주장을 맡고 있는 손흥민 왕따설까지 얹혔습니다. 손흥민이 훈련 중 혼자 공을 차거나 불만 있는 듯한 특정 선수들의 표정만 딸기끼한 영상물이 마구 유통됐습니다. 대표팀 에이스인 이강인도 표적이 됐습니다. 이강인이 대표팀 불화를 주도하거나 관여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에 이강인 측은 허위 사실과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여러 온라인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표팀 불화설이 확산하는 가운데 논란이 더 커지기 전에 강경 대응에 나선 겁니다. 상황이 심각하자 대한축구협회도 특정 선수들을 조롱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이어진다며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소속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돌아간 이강인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유럽 챔피언스 리그 페이지 2라운드 홈경기 출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이다원입니다.
6: 해글세스 미 국방장관이 오는 12월 미군 사형수 처형

0: 사형 선고를 받고 17년 동안 복역 중인 하산에 대해 미군은 오는 12월 사형 집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심지어 처형 장면을 생중계하겠다는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1: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할 겁니다. 이런 행위에 엄중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미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입니다.
0: 당장 테러리스트를 모방하는 것이냐며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공화당 의원들까지 중세 사회냐고 발끈했고 벤스 부통령은 자신은 보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1: 만약 처형 장면이 생중계로 방송된다면 전 보지 않을 겁니다. 벤스
0: 미군
1: 부통령입니다.
0: 카톨릭 군중 대주교는 교리에 어긋난다며 카톨릭 신자인 군인들은 사형 집행에 참여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직 생중계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1: 결국 제가 결정을 내릴 겁니다. 군이 어떤 조치를 원하는지 알고 있지만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0: 예정대로 사형이 집행될 경우 미국에서는 지난 1936년 이후 90년 만에 첫 공개 처형입니다. 유럽연합은 처형 장면을 생중계하지 말라고 온라인 플랫폼들에 경고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2: 현지 시간 12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인근의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캅 카운티 경찰은 이날 오후 4시 놀이공원 식스 플래그 오버 조지아에 있는 롤러코스터 골리앗에서 최소 한 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중범죄 수사팀이 이 사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으나 경찰은 구체적인 사망과 부상 경위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44개 중앙행정기관을 내년부터 세종시로 단계적으로 옮깁니다. 이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벗어나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성장 전략으로 삼겠다는 취지입니다. 양일혁 기자입니다.
3: 현재 수도권에 자리 잡고 있는 행정기관은 모두 142개에 이릅니다. 정부가 이 가운데 44개 기관, 공무원 숫자로는 만 명을 세종으로 이전하기로 확정했습니다.
4: 중앙부처는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되
1: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4: 대민 서비스를 담당하는 소속기관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3: 우선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기관 가운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6개 기관 이전이 내년 상반기에 추진됩니다. 이어서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각 부처 소속기관과 각종 자문위원회를 합쳐 19곳이 이전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수사, 보안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기관은 새 청사를 지은 뒤 이전합니다.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경찰청과 공소청, 중수청 등 17곳이 대상입니다. 이전 목표 시점은 오는 2031년입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비롯해 현행법에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된 기관은 법 개정 작업과 함께 이전 계획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이번 이전이 단순한 정부 공간 이동이 아닌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토를 균형 있게 활용하는 공간 전략이자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성장 전략입니다.
3: 정부는 내년 이전 비용으로만 900억 원 가까이 청사 건립에 3조 넘는 예산이 들 것으로 봤습니다. 정부는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는 물론 공무원 정착 지원 대책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5: 어제는 여름처럼 덥더니 오늘은 한낮에도 서늘함이 감돌았습니다. 비구름이 하늘을 뒤덮으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했는데요. 밤사이에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9도, 철원 5도로 오늘보다 많게는 10도 안팎 크게 낮아지겠고 찬 바람이 더해지며 다소 춥게도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한낮에도 서울과 전주 기온이 20도에 머무는 등 오늘보다 낮아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전국에서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고 바닷물의 높이가 평소보다 높아진 가운데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0: 장중 6,000선이 무너지는 등 한때 7% 넘는 폭락세를 보였던 코스피가 낙폭을 일부 회수하며 6,035선에 마감했습니다.
1: 장 초반에는 가파른 하락세에 매도 사이드카가 두 달 만에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2: 코스피는 3%대 약세로 장을 열며 연일 하락장을 이어갔습니다. 가팔라진 지수 하락세에 개장 1시간도 되지 않아 시장에는 두 달가량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하지만 낙폭은 점차 확대되며 지수는 오전에 6,000선이 무너졌고 한때 7.4% 하락해 5,911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이후에는 낙폭이 축소되면서 5.46% 내린 6,035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간신히 코스피는 6,000을 사수했지만 종가 기준 5거래일 만에 970포인트 가까이 빠졌고 전체 시가총액도 5,000조 원 밑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시장의 미래 변동성을 측정하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19% 넘게 오른 48.53으로 마감했는데 장중에는 26% 넘게 오른 51.57을 기록하며 사이드카가 마지막으로 올렸던 지난 8월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개장 후 낙폭을 지속 확대하며 각각 7.39%와 10.09% 하락 마감했습니다. 수급에서는 개인이 2조 2천억 원가량, 기관이 1조 7천억 원가량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의 4조 5천억 원 가까이 되는 매도 물량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코스피 부진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이 끝나며 수급 불균형이 나타난 상황에서 불안한 투자 심리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3: 국채 금리가 높고 그다음에 창신 메모리의
4: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상무입니다.
3: 이런 것들이 빌미가 돼서 전반적으로 매물이 나왔고
2: 코스닥도 3%가량 내린 823에서 출발한 뒤 한때 802선까지 내려가며 800선을 위협받았지만 낙폭을 줄이며 1.43% 내린 837선에 마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으로 전거래일보다 10원 오른 1,345.1원에 거래됐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0: 외국인 매도세로 인한 반도체 대장주 급락으로 국내 증시가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1: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반도체 기업이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는 가운데 주가는 크게 뒷걸음질 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5: 7,000선이던 코스피가 장중 5,000선까지 내려앉은 건 불과 5거래일 만이었습니다. 외국인의 거센 매도세 영향으로 유가증권 시장에서 최근 시가총액 기준 외국인 보유량은 지난 6월 22일 전고점 대비 3분의 2가량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 기간 외국인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22조 2천억 원, 45조 2천억 원가량 순매도하며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최근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 주요국 국채금리 상승 등 시장 불확실성에 더해 AI 산업에 대한 투자 경계감, 메모리 반도체 부문의 이익 상승세 지속에 대한 의구심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중국의 반도체 기업 창신 메모리가 서버용 제품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한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글로벌 반도체주 전반에 악재로 작용한 모양새입니다.
6: 미래 이익에 대한 지금 의구심이 높은 상황에서 창신 메모리
4: 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원입니다.
6: 뉴스가 나올 때마다 파는 빌미가 되고 있고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AI 비중을 축소하고 싶은 부분이 있고
5: 증시를 떠받치던 두 반도체 기업의 자사주 매입이 끝나가고 있는 점도 수급 불안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6일까지 매입을 모두 마쳤고 SK하이닉스도 목표치의 85%가량을 매입해 일정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두 기업이 추가로 어떤 주주 환원 정책을 내놓을지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7: 간과해선 안 되는 게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본 돈의 많은 부분을
4: 염승원 LS증권 이사입니다.
7: 이번 달 말 실적 설명회에서 또 한번 약속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5: 다만 기업 실적은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 상황에서 과도한 낙폭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8: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
4: 김동원 KB증권 리서치 본부장입니다.
8: 아직까지 반도체 주가의 다운턴을 예단하기에는 좀 시기상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5: 그러나 최근 주가 하락세는 기업 실적보다 수급 부진이 큰 변수로 작용한 만큼 향후 증시는 대내외 경기 변동성과 수급 상황에 따라 당분간 충격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1: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한국 경제 전망치를 석 달 전보다 0.7%포인트 높여 3.3%로 내다봤습니다. IMF는 오늘 10월 세계

0: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중동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압도하는 강력한 반도체 중심 대외 수요로 올해 한국 경제가 이같이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같은 전망치는 상향폭을 0.1%포인트 올린 세계 경제와 0.4%포인트를 올린 이 선진국 평균을 모두 웃도는 수치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외교 방침은 실용적 국익 외교라며 국가 간 관계에 있어 굴종적이거나 사대적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한미 정보당국 간 이상기류가 감지되면서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미동맹 균열론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한민국의 국익이라며 실용적 국익 외교 방침을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자주적인 독립국가로서 언제나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켜지는 외교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3: 국가 간 관계에 있어서 굴종적 태도나 또는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합니다.
2: 특히 한미동맹을 외교의 축이라고 표현하며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 관리도 중요하다고 짚었습니다. 또 국가 간 이견을 최소화하고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도록 할 필요는 있지만 이견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3: 어떻게 국가들이 각각의 국익을 추구하는데 언제나 그게 일치할 수 있겠습니까? 일치를 향해서 끊임없이 토론하고 주장하고 또 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2: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지고 있는 한미동맹 균열론을 의식한 거로 풀이됩니다. 지난 주말 백악관 관계자가 한국의 정보와 방첩 분야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등 한미 관계에 불편한 기류가 흐르는 상황에서 양국의 입장 차이를 무조건 비판하기보단 국익에 기반해 절충점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의 전략 투자 대상으로 지목된 나라 가운데 가장 국익에 부합하는 결론을 끌어냈다며 대미 투자 협상 성과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1: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대북 정보 공유를 비롯한 외교 안보 분야에서의 진통 역시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해를 풀고 조정해 나가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되는데 앞으로 한미 간 활발한 대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강경화 주미대사가 우리 군장병 3명이 다친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에 대해 불의의 사고는 분명히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강 대사는 현지 시각 12일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대사는 유실됐던 분명히 아니라는 게 합참에서 밝혀졌고 북한이 매설했다는 건 분명하다면서 어떤 행위에는 의도가 있기 마련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뢰 폭발 사건이 고의적인지 불의의 사고인가를 거듭 묻는 한 의원 질문에 불의의 사고는 분명히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한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불의의 사고라고 했다고 지적하자 강 대사는 합참 조사 결과에선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긴 했지만 여야 간 인식차가 두드러지는 분야는 대미 외교, 한미 관계입니다. 이 파탄 수준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거듭 외교 안보라인 경질론을 띄웠고 민주당은 국가 안보를 볼모로 나쁜 정치를 한다고 맞섰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4: 굴종적 태도 지향을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직후 국민의힘은 북한 지뢰 사고를 불의로 표현한 태도야말로 굴종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외교의 축을 무너뜨리는 두 인사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정원장을 지목하며 거듭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5: 한미 동맹은 파탄났고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는
6: 임의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입니다.
5: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을 즉각 경질하십시오.
4: 외교 안보 분야만큼은 실험에서도 오차가 있어서도 안 된다며 하루 전 정동영 장관의 발언을 겨냥해 야당의 비판을 색깔론으로만 치부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7: 한미 관계가 벌어져 있다라는
6: 상황을 송일종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7: 대사가 확인해 준 거 아닙니까? 동맹국들과 안보를 갖고 줄다리기를 한 나라가 있었습니까?
4: 민주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면서도 신중함을 유지하며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 원칙에 힘을 보탰습니다. 미중관계를 비롯한 국제정세도 과거와는 달라지고 있다며 셈법 자체가 단순할 수 없다.

0: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1: 한미동맹의 미국의 어떤 군사안보력에 주로 기대는 됐던 민주당 상황은 대표입니다. 구조상으로는 단순하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북한도 입장이 변했고 전략도 변했고.
0: 국민의힘 공세에 대해선 안보를 정쟁 소재로 삼아 화살을 정부로 돌리고 있다면서 나쁜 정치로 규정했습니다.
2: 말로는 북한을 규탄한다면서 정작 공격의 화살을 민주당 대통령과 정부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보를 소모하는 나쁜 정치입니다.
0: 국방위에서는 DMZ 지뢰 사건과 관련한 북한 규탄 결의문으로 여야가 충돌하면서 또다시 합의가 무산됐습니다.
3: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건 다 빼버리고
4: 김병주 민주당 국방위 간사입니다.
3: 좋다고 봅니다.
5: 사과와 재발 방지를
4: 임종득 국민의힘 국방위
5: 단호한
4: 간사입니다.
5: 군사적 조치까지를 포함을 시켜야 된다.
0: 여야 모두 초당적 외교를 강조하면서도 그 방향은 제각각입니다. 북한 도발에 이어 한미정보 공유 문제 등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외교 안보 이슈가 정기국회 최대 뇌관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YTN 박 기자입니다.
4: 오늘 인천 구월동의 복합상가 건물에서 흉기난동으로 8명이 다쳤습니다. 관련 뉴스 이어집니다.
6: 오늘 오후 인천 구월동에 있는 복합상가 건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으로 한 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지는 등 모두 8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50대 남성을 살인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경원 기자.
7: 네, 인천 구월동에 있는 복합상가 건물입니다.
6: 네, 신고가 언제 접수가 된 겁니까?
7: 예, 오늘 오후 1시 50분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상가에서 칼부림이 났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여성 5명과 남성 3명 등 모두 8명이 다쳐 주변에 있는 병원 5곳으로 나뉘어 옮겨졌습니다. 이 가운데 20대 여성 1명은 심정지 상태에 빠졌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여성 피해자는 현재는 수술을 마친 뒤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의식은 여전히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8: 가방에서 칼이 엄청 많이 나왔는데 양손에 칼 들고 있었고 그다음에 가방에서도 칼은 10종류 정도가 이렇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7: 네, 경찰은 시민들이 현장에서 제압한 59살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흉기 2점을 압수했습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잠시 뒤 저녁 8시쯤 이곳 현장을 찾아 조치 상황 등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6: 네, 그리고 피의자에게 같은 전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7: 네, 그렇습니다. A씨는 과거 살인미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범 우려가 인정돼 오는 2029년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전자감독 관리 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보안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인천 계양구에 있는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지난달 15일 경찰에 입건돼 수사받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인천 구월동 사건 현장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6: 네, 법무부가 인천 구월동에서 전자발찌를 찬 50대 남성이 벌인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전자감독 대상자의 이 흉기 난동 사건으로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건 경위와 전자감독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며 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보안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천 구월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50대 A씨는 2019년부터 전자감독을 받아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번 인천 흉기 난동 사건처럼 불특정 다수를 겨냥해 무자비하게 흉기를 휘두른 참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장소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들이닥친 이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들을 돌아봤습니다. 지난 2023년 8월 평일 저녁 퇴근길 사람들로 붐비던 분당 서현역 일대가

0: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최원종은 차량을 몰고 인도를 돌진해 보행자 5명을 친 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쇼핑 중이던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범행으로 시민 2명이 목숨을 잃고 12명이 다쳤습니다. 최원종은 조현병에 따른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경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보다 보름 전에는 신림역 인근 골목길에서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조선이 일면식도 없는 보행자들을 향해서 무자비하게 흉기를 휘둘러 20대 청년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라는 어이없는 범행 이유를 또 한 번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당시 연이은 흉기 난동에 무차별 테러의 공포가 온 사회를 뒤흔들기도 했습니다. 2019년 경남 진주에서는 안인득이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비상계단으로 대피하던 주민들을 길목에서 기다렸다가 흉기로 휘둘렀습니다. 주민 5명이 목숨을 잃고 17명이 다치는 등 참혹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누구나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감은 우리 사회 전체를 커다란 불안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고위험군 관리체계 재정비와 또 현장 대응력 강화 등 근본적인 방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1: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을 강하게 비판해온 추미애 경기지사가 국정감사장에서도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관련 질의에 즉답을 피하던 추 지사는 질문 세례가 계속되자 김 후보자를 가리켜 친윤 검사로서 중수청장에 부적합하다며 침묵하면 역사적 과오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2: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감사 시작부터 추미애 경기지사를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도정은 내팽개치고 여의도 정치에만 몰두한다고 질타했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입장도 거듭 추궁했습니다.
3: 중수청장 지명 이후에 지사님이 저보다 더
4: 강명호 행원이 국민의힘 간사입니다.
5: 지연된 사태에 대해서 저는 추 지사님 여러 가지 책임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추 지사는 경기도정에 대한 국정감사장이라며 즉답을 피했지만
6: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하고요. 다른 기회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오후에도 질문 세례가 이어지자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7: 친윤 검사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4: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7: 김지용 공수청장 후보는
6: 친윤 검사일 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 부적합하다
4: 침묵하고 있다면
6: 역사적 과오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또 저의 양심에서 기반해서 나라를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2: 다만 이재명 대통령과의 갈등설은 부인했습니다.
8: 대통령의
4: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8: 추 지사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6: 저를 겨냥했다 생각지 않습니다.
2: 그러나 민주당에서도 SNS 정치에 대한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9: 추미애 지사님이 민주당 의원입니다. 한 줄 쓰는 거 그리고 발언하시는 모두가 주목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진중하게 해주시면
2: 김 후보자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여권 내 긴장감이 더 고조된 모양새인데 장외에서도 김 후보자 송곳 검증을 벼르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10: 후보자로서는 부적합하다라는 이야기 들었는데 지금
4: 의원입니다.
10: 국회가 치열하게 검증을 통해서 국민이 판단하도록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2: 민주당 내에서는 김 후보자의 청문회를 계기로 당내 내용이 조금은 진정될 거란 기대감도 읽힙니다. 하지만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어 내용이 봉합될지 격화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1: 정부가 공소청의 초대 수장을 맡을 검찰총장을 뽑기 위한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심우정 전 총장 퇴임으로 대행체제가 시작된 지 1년 3개월여 만인데 오는 21일까지 국민 상대 추천 절차가 진행됩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11: 수사 기소 분리에 따라 출범한 공소청이 개청 열흘여 만에 초대 수장을 뽑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총장을 지낸 문무일 전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검찰총장 임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심우정 전 총장이 현 정권 출범 직후 물러나며 검찰총장 자리는 1년 3개월여 동안 공석이었습니다.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의 전환 또한 대응체제 아래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12: 공소청이

0: 인권 보호 기관으로 조기
1: 이정현 공소청 차장입니다.
0: 온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 국민 천거 절차는 내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진행됩니다. 개인과 법인 단체 누구든 추천에 참여할 수 있고 추천 대상자는 법조 경력 15년 이상 등의 조건입니다. 이후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 청거 상황 등을 참고해 적합한 인물을 추천위에 제시하면 추천위는 적격 여부를 심사해 법무부 장관에게 3명 이상을 추천합니다. 그 뒤 장관이 한 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최종 임명됩니다. 공소청 안팎에선 조직 안정성 등을 감안해 이정현 현 대행이나 박철호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 등이 차기 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됩니다. 다만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전환이란 상징성을 고려하면 검사 출신이 아닌 후보군의 깜짝 발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체계 대격변 속에 닻을 올린 공소청이 첫 수장 인선을 통해 초기 연착륙의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3: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과 관련해 일부 혼선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12월쯤에는 아무 문제 없이 작동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임 실장은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서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관련한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국무회의에 수사기관의 장이 참석하는 것은 규정상 합법이라며 앞으로도 중립성과 독립성이 문제되지 않도록 국무회의를 운영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며 형사사법체계가 대전환을 맞이한 가운데 연간 퇴직한 검사가 5년 연속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법무부 통계를 보면 올해 9월까지 퇴직한 검사는 누적 110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간 퇴직 검사는 2022년 이후 매년 100명을 넘었는데 특히 검찰청 폐지를 앞둔 지난해에는 175명의 검사가 퇴직하며 역대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군 포로 송환과 관련한 비공개 합의 파기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측은 사과 대신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주 우크라이나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는 초강수까지 뒀지만 입장 차이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4: 정부가 북한군 포로 송환과 관련한 비공개 합의 파기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며 주 우크라이나 대사를 귀국시켰지만 기대했던 사과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오히려 이번 일이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며 사과 없이 끝내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또 북한군 포로 송환은 한국 측 요구와 국제법 준수에 따라 선의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자신들의 도덕적 명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사과를 요구하며 대사 소환이라는 초강수를 뒀지만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그러나 계속 협의가 필요하다며 우크라이나 측의 종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5: 저희 정부는 이러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6: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5: 해결점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또 우크라이나 측에서 그런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 대해서 호응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4: 우리 정부는 사태 초기부터 단호한 대응을 하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역시 물러서지 않는 모습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역시 계속해서 북한군의 위협을 강조하며 한국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6: 러시아는 북한과 모든 기술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 등 구체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북한이 러시아에 미사일을 지원했기 때문에 기술 공유도 이루어졌을 겁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입니다.
4: 강수를 둔 정부 입장에서는 추가 대응도 마땅치 않은 상황. 마지막으로 남은 외교관계 단절로 갈 사안은 아니라는 공감대 속에 양국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3: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골프 회동에 대비하기 위한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미국 멕시코 순방 직후인 지난달 말 권혁기 의전 비서관을 팀장으로 하는 한미 정상 골프 회동 TF를 만들어 실무 준비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담팀은 한 차례 대면 회의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정상 간 라운딩 사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어제 전술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히며 무기체계 핵심 기술

0: 질서를 개선하기 위한 시험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노동당 창건일을 계기로 ICBM과 SLBM 등 신형 무기를 총망라에 전시한 새 박물관 내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그 의도를 짚어봤습니다.
1: 북한이 전날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쏜 발사체 사진과 함께 전술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모든 공격무기 성능 향상에서의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했습니다. 북한은 대외용 매체에만 이 소식을 짧게 실으며 이번 발사가 기술 개선을 확인하는 통상적인 시험이었다고 강조했고 미사일의 재원이나 세부 기술 등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2: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최대 사거리로 발사할 가능성도 있고 준중거리 미사일을 사거리를 낮춰서 발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1: 우리 정부의 국산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 시험 발사에 항의하면서도 무기 자체의 성능을 앞세우진 않으며 한반도 긴장 수위를 조절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편 북한은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맞아 국방혁명 박물관을 건설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내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전 세계가 타격권인 ICBM, 화성 20형부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등 신형 무기를 총망라해 전시했습니다. 특히 ICBM 옆엔 미국 본토와 중동, 호주 등을 포괄하는 사정거리 표시 설명판을 배치해 기술력을 과시했다는 분석입니다.
3: 북미 정상회담 전에 전략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선전의 가능성도 있고요.
4: 신정우 한국
3: 북한의
4: 국방안보 포럼
3: 핵탄 미사일 운영이 이렇게
4: 사무총장입니다.
3: 앞서 있으니 북한을 건들지 말라는 우회적 메시지 성격으로
1: 개관식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부인 리설주, 딸 주혜와 참석해 자주국방 중요성을 내세웠습니다.
5: 김정은 동지께서는 세계 최강의 국방 공업을 건설하는 것은
4: 조선중앙TV입니다.
5: 응당한 천직이고
1: 통일부 당국자는 김 위원장이 그간의 국방 성과를 대내외에 보이려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0: 장모 목숨을 앗아간 뒤 아내를 차에 태워 도주한 2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6: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송치 전까지 계획범죄 입증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7: 장모를 살해한 뒤 아내를 납치했던 20대 남성 김모 씨가 구속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경찰서에 압송된 뒤 이틀 만에 다시 취재진 앞에 선 김 씨는 쏟아지는 질문에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8: 통신소통에 미행했습니까?
9: 강제 혼인신고한 것도 맞을까요?
8: 유족에게 할 말씀 없습니까?
7: 법원은 신문 끝에 김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장모를 살해한 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 생각은 다릅니다. 김 씨가 흥신소 직원을 고용했다고 언급하는 등 차근차근 범행을 준비해왔단 겁니다. 또 김 씨가 결혼 생활 중에도 아내를 감금하며 폭행했고 이 과정에서 아내 신분증을 촬영해 가족들 주소까지 미리 파악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역시 김 씨가 흉기 두 점을 미리 준비한 정황 등을 근거로 계획 범죄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김 씨가 차량 조수석 보관함 안에 흉기를 보관해왔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범행 목적으로 소지하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송치 전까지 김 씨가 아내 주변을 스토킹한 것이 맞는지, 또 가정폭력 사건으로 신고되자 앙심을 품고 보복한 것인지 등을 추궁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0: 제주에서 스토킹하던 남성에게 공격을 받아 숨진 40대 여성이 앞서 교제폭력과 스토킹 피해로 4차례나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6: 네, 가해 남성은 피해 여성이 차고 있던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를 강제로 뜯어낸 뒤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10: 제주 길거리에서 남성이 여성의 팔을 붙잡은 채 자신의 차량으로 끌고 갑니다. 몸부림까지 치며 저항했던 40대 여성 A씨는 자신을 강제로 차에 태운 60대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을 당하기 전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4차례나 112에 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0월엔 스토킹으로 두 차례 신고했고 올해 3월엔 성폭력, 5월엔 교제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신변보호 조치를 받도록 설득했지만 A씨 요청에 따라 네 건 모두 정식 입건 없이 현장 종결했습니다. 대신 경찰은 호신용 경보기와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는 범행 현장에서 뜯긴 채 발견됐습니다. 붙잡힌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스마트워치를 조작하려 해 강제로 뜯어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A씨가 돈이 있는데 갚지 않았고 스토킹으로 자신을 신고해 앙심을 품었다고도 털어놨습니다. 귀가하는 A씨를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다른 곳에 데려가서 얘기하려고 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4: 관객성 범죄는 일반 범죄와 달리 짧은 시간에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법제들을
11: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입니다.
4: 이런 관객성 범죄의 특성을 바로 제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10: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는 경찰은 B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이명진입니다.
6: 서울시가 올해 주택 3만 호 착공을 위해서 정비사업조합과 시공사, 자치구와 공동협력 협약을 맺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나서 사업장별 남은 절차와 또 지연 요인을 직접 챙겨 공급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12: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재개발, 재건축 사업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올해 착공 예정인 정비사업조합 11곳과 시공사 5곳, 자치구 8곳입니다. 이곳에서만 16,000여 호가 공급될 예정인데 올해 안에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기로 한 겁니다. 조합은 의사결정을 빠르게 진행하고 시공사는 공사비 절감과 투명한 공개, 품질 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13: 올해 3만 호 착공. 반드시 달성해야만 합니다.
11: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13: 공동협력 협약을 맺는 것도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올해 목표를 반드시 완수하기 위해서입니다.
12: 그동안 집중관리로 사업장 14곳에서 15,000호를 착공한 만큼 나머지 11곳도 남은 절차와 지연 요인을 시가 직접 관리해 공급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올해 3만 호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 때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돼 43만 호 공급 기회를 놓쳤다며 지난 5년 동안 정비구역을 늘려 공급 기반을 어렵게 되살린 만큼 이제는 실제 착공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13: 주택 공급의 성패는 몇 호를 짓겠다 발표하느냐가 아니라 계획한 물량을 정확한 시기에 실제 주택으로 얼마나 제때제때 공급했느냐에 달린 문제입니다.
12: 시는 이 같은 정비사업 추진 현황과 착공 실적을 시민들도 알 수 있도록 이번 주부터 공개하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6: 방금 들어온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남 광주 나주의 한 주택에서 60대 부부를 결박하고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됐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오늘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박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의 범행이 잔혹하고 또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의 신상 공개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의 이름과 사진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30일 동안 전남경찰청 누리집에 공개됩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민간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 없이는 정부의 주택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경기도 수원시 영통 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수도권에서 민간 부분이 차지하는 물량이 전체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민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이해관계자가 다양하고 또 주택비나 사업 절차 등이 변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각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내일 나옵니다. 기소된 지 약 7개월 만인데 앞서 결심 공판에선 징역 4년이 구형됐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14: 강선우 의원.

0: 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공천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공천 헌금 의혹. 지난해 말 김병기 의원과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불거졌습니다.
1: 강선호 의원입니다. 김병기 의원입니다.
0: 통화가 이뤄진 바로 다음 날 김 전 시 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단수 공천됐습니다. 이른바 1억 공천헌금 혐의 관련 두 사람에 대한 1심 선고가 내일 나옵니다. 지난 3월 기소된 지 7개월여 만에 첫 법원 판단입니다. 현재 공소청으로 간판이 바뀐 검찰은 지난달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김 전 시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돈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당사자로 지목된 전직 보좌관 남모 씨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진술은 내내 엇갈렸습니다. 김 전 시의원과 남 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강 의원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눈물로 호소한 데 이어 지난달 말 보석 신청이 인용돼 구치소를 나서면서도 거듭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2: 저는 어떠한 돈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겸허하게 법원의 판단 기다리겠습니다.
0: 상반된 진술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는 가운데 강 의원과 김 전 시 의원은 쪼개기 후원 의혹으로도 추가 기소돼 이번 달 말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3: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4: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5: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6: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7: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6: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588.
8: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Walk it,
10: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1: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Walk it, walk it
12: 안전화.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3: 합성 목재 예스팀바.
12: 경동산업 주식회사.
1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밤사이 찬 공기가 밀려와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9도로 오늘과 비교해 6도 낮겠습니다. 그리고 강원과 내륙과 산지는 5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차가운 북서풍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를 떨어뜨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고기압 영향권에 들어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을 살펴보면 서울 9도, 춘천 7도, 부산 14도, 광주 12도로 오늘보다 6도에서 11도 정도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0도, 광주와 대구 21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동해안은 높은 너울이 밀려오겠습니다. 주 후반에 기온은 반짝 오르겠지만 일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고 다시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3: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2: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3: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2: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이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7: 회의록이 너무 길어서 AI에 요약시켜야겠다.
8: 잠깐, 고객 이름이랑 연락처, 계약 금액도 그대로 들어있는데요?
7: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요약만 하는 건데.
8: 외부 서비스에 넣어도 되는 자료인지부터 확인해야죠. 개인정보는 지우고 회사의 AI 사용 기준도 보셔야 해요.
7: 아, 생각 없이 전부 붙여넣을 뻔했네요. 필요한 내용만 남겨서 다시 정리할게요.
9: AI의 편리함을 이용하기 전에 입력하는 정보부터 우선 살펴야 합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0: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도시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 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1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2: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1: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2: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1: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2: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13: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3: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청년재단 이사장 오창석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없듯이 청년의 목소리도 저마다 다른 스토리를 품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청년,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까지 한 군데 다 담기 어려워 보이는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와 발걸음을 저희 청년재단이 함께합니다.

0: 있게 하겠습니다. 잠깐 기대고 싶을 때, 혹시 내게도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청년재단을 찾아주세요.
1: 이 캠페인은 청년재단과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2: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에 가을비가 내린 후 날씨가 부쩍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북서쪽에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내일 아침 기온이 서울 9도까지 낮아지겠습니다. 한낮에도 서울과 대전 20도에 그치겠습니다. 한편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찬바람에 체감추위가 더 극심하게 좀 느껴지고 있는데요. 급격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따뜻한 옷차림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분당수서로는 도심 청담대교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수서 나들목에서 탄천 1교 구간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북정 나들목에서 지금 탄천 1교까지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반대 성남 방향 청담대교 북단부근 3차로에서도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고 뒤로는 차량들 정체 서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올림픽대로 따라 하남 쪽도 지금 사고 여파가 있습니다. 방화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 1차선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이후 지금 처리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파 때문에 방화대교부터 가양대교 사이는 평균 속도가 시속 30km 안팎입니다. 반대 김포 쪽은 아직은 퇴근길 정체가 군데군데 이어져 있는데요. 반포대교 일대부터 한강대교, 서강대교 지나 가양 일대까지도 속도 줄여 이동합니다. 나란한 강변 후 일산 쪽으로는 마포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이 구간까지는 30분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인천 구월동에 있는 상가 건물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해 8명이 다쳤습니다.
4: 경찰은 50대 남성을 살인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허현진 기자입니다.
5: 파란색 점퍼에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성큼성큼 상가를 가로질러 걸어갑니다. 양손에는 테이프로 고정한 흉기도 보입니다. 인천 구월동에서 5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마구 휘두르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낮 1시 50분쯤입니다.
6: 근데 그 사람은 찰등공항 사방팔방 다 돌아다녔잖아요.
7: 흉기난동 목격자입니다.
6: 그 안에 문 잠그고 있었죠.
5: 쏟아지는 신고에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20여 분 만에 현장에 임시 의료소를 설치했습니다.
8: 살벌림 났다 뭐 이렇게
7: 소방 관계자입니다.
8: 설치하고 병원들 작동하고 위성하고
5: A씨가 범행 대상으로 삼은 건 특별한 원한이 없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었습니다. 묻지마 범행이 의심됩니다. 현재까지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는 모두 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층에서 습격당한 2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입니다. 지하부터 3층까지 건물 전체를 누비며 흉기를 휘두르던 A씨는 시민들에 의해 제압됐습니다. 10분도 안 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시민들로부터 피해자 신병을 넘겨받아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YTN 허현진입니다.
3: 범행 당시 CCTV에는 피해자가 양손에 흉기를 든 채 상가 안을 돌아다니고 시민들이 놀라서 달아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4: 끔찍한 범행에 시민들의 평화로웠던 일상은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송수현 기자입니다.

0: 시민들이 무언가에 놀란 듯 급하게 도망칩니다. 손에 흉기를 든 피의자 A씨를 피해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A씨가 흉기를 들고 상가 건물을 구석구석 배회하는 장면도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끔찍한 난동에 상가 안은 순식간에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1: 여기서 갑자기 막 소리가
2: 흉기 난동 목격자입니다.
1: 싸우는 줄 알고 무슨 일이지 하고 나갔는데 갑자기 저쪽 앞에서 피를 막 흘리고 계신 홈플러스 직원분이 계신 거예요.
0: A씨는 상가 내부 렌터카 업체에서도 위협을 가하고 심지어 여자 화장실에서도 시민들과 대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식당가로도 향했습니다. 밥을 먹는 사람, 줄 서 있는 사람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3: 무조건 막 휘둘렀어요.
2: 흉기는 또 목격자입니다.
0: 사실상 건물의 모든 층을 활보했고 범행할 대상이 더 보이지 않으면 에스컬레이터를 역방향으로 올라가 새로운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4: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찌를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3층에서 이제 4층으로 올라간 거죠. 또 역방향으로.
0: 시민들은 A씨가 어떻게든 더 많은 사람을 찌르려는 것 같았다며 악몽 같던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5: 법무부가 전자발찌를 찬 50대 남성이 벌인 흉기난동 사건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전자감독 대상자의 흉기난동 사건으로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건 경위와 전자감독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 중이라며 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보완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에서 스토킹하던 남성에게 공격받아 숨진 40대 여성은 앞서 교제폭력과 스토킹 피해로 4차례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6: 가해 남성은 피해 여성이 차고 있던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를 강제로 뜯어낸 뒤에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7: 제주 길거리에서 남성이 여성의 팔을 붙잡은 채 자신의 차량으로 끌고 갑니다. 몸부림까지 치며 저항했던 40대 여성 A씨는 자신을 강제로 차에 태운 60대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을 당하기 전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4차례나 112에 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0월엔 스토킹으로 2차례 신고했고 올해 3월엔 성폭력, 5월엔 교제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신변보호 조치를 받도록 설득했지만 A씨 요청에 따라 4건 모두 정식 입건 없이 현장 종결했습니다. 대신 경찰은 호신용 경보기와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는 범행 현장에서 뜯긴 채 발견됐습니다. 붙잡힌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스마트워치를 조작하려 해 강제로 뜯어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A씨가 돈이 있는데 갚지 않았고 스토킹으로 자신을 신고해 앙심을 품었다고도 털어놨습니다. 귀가하는 A씨를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다른 곳에 데려가서 얘기하려고 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8: 관객성 범죄는 일반 범죄하고 달리 짧은 시간에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러한 관객성 범죄의 특성을 바로 제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7: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는 경찰은 B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임명진입니다.
6: 장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에 별거 하던 부인을 납치해 달아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그제 새벽 5시 40분쯤 서울 문정동에 있는 아내 거주지를 찾아가 50대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에 아내를 강제로 차에 태워 강원도 양양군으로 달아난 혐의가 있습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이 20대 사위의 장모 살해 사건과 관련해 사전 위험 징후가 있었음에도 안일한 대처로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대응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신속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관계성 범죄는 재발 위험이 크고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엄정한 초기 대처가 필요하다며 제도 공백을 이유로 피해자의 고통과 공포를 방치하는 일이 있어선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0: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 준적 없고 김건희 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함께 만난 적도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대선 당시 헌정사상 최소 득표 차인 0.73%포인트로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됐다며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쳐 범행이 중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윤 전 검사장을 감싸기 위한 발언이었다는 주장에는 사후 핑계라고 일축하고 전 씨와 친분 관계에 대해서는 계속 말을 바꿔 국민과 재판부를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이런 식으로 허위사실 공표가 인정되고 당선 무효가 되면 선거는 왜 하느냐고 반발했고 변호인 역시 앞서 변호사 소개를 윤 전 대통령이 아닌 자신이 했다는 윤 전 검사장 증언 등을 거론하며 거듭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1: 이번 항소심에서 이제 윤대진 변호사님 또 나와서 진실대로 증언을 해주셨고
2: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3: 무죄를 기대하십니까?
2: 네, 당연히 무죄 기대합니다.
0: 앞서 1심은 유권자 관심이 높았던 사안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무겁다면서 두 발언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7일 내려집니다.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이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만큼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4: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 측이 법정에서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나경원 의원 변호인은 현장에서 정치적 입장을 표명한 건 사실이지만 물리력이나 폭행, 협박을 행사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기현 의원 변호인은 2차 종합특검이 해당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0: 네, 오늘 오후 인천 구월동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으로 이용객 8명이 다친 가운데 59세 남성이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1: 네,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지금 남녀노소가 얼마든지 쉽게 드나들 수 있는 대형마트가 입점한 상가 건물에서 이렇게 대낮에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져서 충격을 주고 있거든요. 사건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2: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최초 신고는요, 오늘 낮 1시 52분경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장소는요, 대낮에 대형마트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장소였고요. 에스컬레이터를 통해서 지하부터 지상까지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개방된 공간이었습니다. 구월동의 복합상가, 특히 이 푸드코트에서 많은 부상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피해자는 59세 남성입니다. 충격적인 지점은요, 양손의 흉기를 테이프로 칭칭 묶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잔혹하다라고 평가가 가능한데요. 무차별적으로 흉기로 내가 어떤 일을 벌일 것이다 라는 강한 의지의 표출이라고 보였습니다. 양손에 모두 흉기를 들고 있었고요. 지금 전해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피해자가 메고 있었던 가방 속에서도 다량의 흉기가 발견되었다라는 점들,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보자면 굉장히 잔혹한 방식으로 다수의 인명에게 피해를 입히려는 강한 의지,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피해 규모가 상당합니다. 피해자 한 명은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서 수술을 받고 일단 회복 중에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피해가 클 수밖에 없던 것이 일단 오히려 대낮이었기 때문에요, 아무도 경계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공개된 CCTV를 보더라도 뒤쪽에서 갑작스럽게 다가와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처 피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컸고요. 그나마 다행인 지점은요, 정말 많은 시민들이 용기 있는 행동을 보여줬습니다. 의자를 가지고 이 피해자를 강하게 막아서고 결국 제압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 그런 정말 끔찍하고도 충격적인 사안입니다.
1: 예, 평화로웠던 상가 건물 혼비백산 흉기 난동 현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목격자들의 얘기 들어보시죠.
3: 처음에는 싸우는 줄 알고 무슨 일이지 하고 나갔는데 갑자기 저쪽 앞에서 피를 막 흘리고 계신 홈플러스 직원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쳐다봤는데 제 뒤쪽에서 이제 칼 들고 있는 분이 갑자기

0: 아저씨가 서 있길래 도망갔거든요.
1: 그렇게 찌질했는데 그 다음부터 바로 막 개냥이 소리가 나고 여기 가봤죠. 그랬더니 무조건 막 휘둘 1층에서 스칼렛 타고 올라와서 일로 바로 직진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 그런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칼 들고 막 사방팔방 다 돌아다녔잖아요. 그래서 도망다니면서 일로 들어갔어요, 제가. 그 안에 문 잠그고 있었죠.
2: 반대편에서 소리를 사람들이 엄청 지르면서 뛰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이렇게 했는데 2층에 푸드코트 사장님이 의자를 들고 막 막으시고 딱 보니까 양쪽 손에 칼을 든 어떤 남자가 휘둘르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그냥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막 찔렀습니다. 푸드 사장님이랑 저희랑 막 의자로 계속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제압이 됐고 그 3층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이제 제압을 해가지고 그때 딱 경찰분들이 오셨어요.
3: 당시 공포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는데 일단 점심시간이라서 사람이 많은 시간대에 작정하고 식당가로 푸드코트로 찾아갔고 게다가 양손목에 흉기를 꽁꽁 묶은 채 휘둘렀다는 거는 이건 뭐 작정하고 범행을 준비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4: 그렇죠. 지금 언급해 주신 것처럼요. 양손에 흉기를 충칭 감고 어찌 보자면 오히려 나는 붙잡혀도 상관없다라는 그런 의지까지 읽힙니다. 대낮에 많은 사람들, 목격자가 있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공간에서 말 그대로 무차별적으로 흉기 난동을 벌인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수록 내 목적은 달성되는 것이다 라는 의지가 읽혀지는 지점입니다.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이상동기 범죄다라고 뭐 분류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있다거나 특정 피해자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서 본인이 어떤 범죄 대상자로 삼은 그런 상황이어서요. 물론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계획 범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흉기를 사전에 준비를 했고요. 그 사전에 준비한 흉기를 가지고 대낮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공격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에 따른 잔혹성을 보여준 사건이라 봅니다.
5: 예, 앞서서 피해자 현황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저 50대 남성 피의자에게 어떤 범죄 혐의가 적용 가능합니까?
4: 일단 살인미수 적용됩니다. 흉기라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요. 이 정도로 흉기를 휘두르게 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고의를 가지고 행동했습니다. 살인미수 혐의 적용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 피해자가 지금 8명 정도 부상을 입었는데 전층에 걸쳐서 펼쳐 있습니다. 이 푸드코트였던 지상 2층에서 가장 많은 6명이 부상을 당했고 지상 3층, 지하 1층에서도 피해자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건 이동을 하면서 계속 사람이 많은 곳을 쫓아다녔다라고도 평가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살인 미수가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당연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미수는 보통 이제 감경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전의 범죄 전력이라던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잔혹한 범죄였다는 점에서 굉장히 높은 처벌 수준이 내려질 것이다 봅니다.
3: 네, 지금 20대 여성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빠졌다가 이제 병원으로 옮겨져서 수술 끝에 맥박이 회복됐다 이런 소식이 들렸는데 피해자가 이 피해자한테 감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4: 그렇죠. 이게 참 씁쓸하면서도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워낙 큰 부상이기 때문에 회복의 여부는 좀 확인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상당하신 분들의 쾌유를 모두 지금 비는 그런 마음일 것 같고요. 일단 지금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심정지 상태의 피해자가 수술 이후 좀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지만요. 워낙 큰 피해가 발생을 했고 이 살인 미수가 적용되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전후 과정에서 추가적인 여죄가 또 발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수의 흉기를 미리 구매했다는 점이라던가 이 범죄 이후에도 다른 추가적인 이런 무작위적인 범죄를 준비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죄에 대한 부분도 철저한 규명 필요합니다.
5: 그도 그럴 것이 양손목에 테이프로 흉기를 감은 거 그 두 점 외에 가방에 보니까 둔기도 있었고 가위도 있었고 여러 가지 흉기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면은 뭐 목적이 확실히 있다고 봐야겠네요.
4: 그렇죠. 그러니까 다량의 이런 살상 무기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 자체 원래 이런 공중이 밀집한 공간에서 흉기를 휴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됩니다. 공공장소 흉기 휴대죄 역시도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이 되는데 실제 지금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 피의자가 한 병원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그때도 흉기를 소지하고 있어서 이미 입건이 된 상태라는 부분도 지금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흉기를 갖고 있다는 건 내가 앞으로 잔혹한 심각한 범죄로 나아갈 것이라는 그런 계획성과 더불어서 강한 의지를 보여준 상동이다라고 평가합니다.
3: 네. 지금 20대 심정 상태에 빠졌던 여성이 지금 맥박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다행히 살인이 아니라 살인 미수에 그칠 수 있었는데 과거에도 살인 미수 전력이 두 차례 있었다면서요?
4: 전처를 흉기로 찔러서요 징역 4년, 그러니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그런 상황도 있고요. 전자발찌도 부착을 해서 지금 관리 감독의 대상이었다는 점도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미 지난달에도요 병원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흉기를 소지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경찰에 입건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전조 증상이라고도 평가를 하는데 더 큰 범죄로 나아가기 전 단계의 징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스토킹 범죄도 해당이 되고요. 이번 사안 같이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도 더 큰 범죄로 나아가기 전 단계의 전조 증상이다 평가됩니다. 특히 살인 미수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또 반복된 그런 전과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참 안타깝지만 더 촘촘하게 관리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전에 받았던 이 징역 4년이라는 처벌이 또 가벼웠던 것은 아닌가. 전반적인 사법 시스템의 어떤 살인 미수에 대한 처벌 규정도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6: 오늘 인천 구월동 상가 건물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해 8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50대 남성을 살인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7: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8: 합성목재 예스팀바
7: 경동산업 주식회사
6: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9: AI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기술과 혁신의 방향은 공정이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회의 출발선. 정직한 땀방울이 결실을 맺는 건강한 상식. 외롭고 지친 이웃의 손을 잡는 따뜻한 연대. 이것이 YTN이 지키려는 공정한 가치입니다. 혼란한 미디어 환경 속 치열한 검증으로 신뢰하는 뉴스의 기준을 세우고 반칙과 특권을 감시하며 가려진 작은 목소리는 더욱 크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질문이 공정한 세상을 여는 시대의 답이 될 때까지 공정한 가치, 함께 여는 세상.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3: 안녕하세요. 배우 이정현입니다. 작품 속에서 강렬한 액션이나 연기를 할 때면 저는 컷소리와 함께 상대 배우의 마음부터 살피곤 합니다. 우리 주변의 아이들 중에도 마음의 위기를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평소와 다른 표정과 말투, 아이들이 보내는 위기의 신호를 우리는 얼마나 알아채고 있을까요? 괜찮아? 요즘 무슨 일 있어? 소중한 아이들에게, 그리고 가족과 이웃에게 건네는 안부 한 번이 생명을 지키는 큰 실천이 됩니다. 그리고 남몰래 힘든 마음과 싸우고 계시다면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한 번 더 살피고 한 번 더 묻는 우리의 다정한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1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4: 외토에.

0: 클래식.
1: 10월 13일 화요일 듀엣 웨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2: 쿠프랭의 신비한 바리케이트, 이어서 드뷔시의 아마빛 머리의 소녀, 알렉상드르 타로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10월 13일 화요일 듀엣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의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쿠프랭의 신비한 바리케이트, 이어서 드뷔시의 아마빈 머리의 소녀, 알렉상드르 타로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지난주에 발매된 타로의 새 음반 수록곡이었습니다.
0: 알렉상드르 타로는 30년 넘게 국제 무대에서 활동해온 프랑스의 대표적인 피아니스트 가운데 한 명입니다. 특히 프랑스 음악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보여온 연주자죠.
1: 그 방금 첫 곡으로 들은 쿠프랭도 타로와 인연이 깊은 작곡가입니다.
0: 타로는 일찍부터 하프시코드를 위해 쓰인 프랑스 바로크 음악을 현대 피아노로 새롭게 들려주는 작업을 해봤는데요. 2007년에는 쿠프랭의 작품을 모은 음반을 발표해 엄청난 화제를 모았습니다.
1: 그러니까 쿠프랭에서 드뷔시까지 방금 두 곡만 들어도 타로가 오랫동안 탐구해온 이 프랑스 음악의 폭을 어느 정도 느껴볼 수 있겠습니다.
0: 그리고 그 프랑스 음악을 한 장에 모은 것이 바로 이번에 새로 나온 음반 메모아르입니다.
1: 메모아르, 프랑스어로 기억이란 뜻입니다. 이 트랙이 27개나 됩니다.
0: 그런데 재밌는 건 이 27곡의 작곡가가 모두 다 다르다는 겁니다.
1: 이 27명의 프랑스 작곡가에게서 한 곡씩 고른 겁니다.
0: 네, 쿠프랭에서 시작해 드뷔시, 라벨, 사티, 포레, 블랑크, 그리고 20세기 후반의 작곡가들까지 프랑스 음악의 여러 시대를 한 장에 담았습니다. 잘 알려진 명곡도 있고 프랑스 밖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힘든 작품도 있습니다.
1: 근데 또 이게 타로라고 하니까 네네. 뭔가
0: 카드요?
1: 카드 점수로 저에게 27개 음악 중에서 하나 골라보시오 뭐 이런 것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슬기 씨는 타로 좋아하시나요?
0: 타로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1: 한 번도?
0: 네. 가서 뭐 이렇게 누가 이렇게 있어서 아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1: 타로. 아니 아 저도 그냥 아는 사람이 이제 장난처럼 그렇게 해주는 나 본 적이 있던가.
0: 아 취미로? 타로 카드를 본 적은 있지만 봐본 적은 없다.
1: 아니 뭐 날 해줬던 것 같은데 너무 그것도 그때 이제 대학 시절 때 연애하거나 그러면 우리 타로 카페 가자 아, 그래서 가봤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0: 우리 어릴 때도 타로가 있었어요?
1: 있었죠. 타로는 그 유럽에서도 또 오래된 그런 점술이니까 우리나라에는 그리고 할머니들이 그 고스톱으로
0: 네네 아 고스톱점
1: 고스톱점 쳤어요 할아버지가
0: 맞아, 맞아.
1: 하루에 운세를 맞아. 새벽에 일어나서 꼭 그 혼자서 척척척척
0: 군보다 해몽이었지.
1: 할아버지 방만 불이 켜져 있는 거야 새벽에. 그럼 신문 딱 보시고 그거 치셨고. 에 음반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0: 수록곡 세 곡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제르맹 타유페르의 즉흥곡 다리우스 미오의 봄 가운데 유연하게 릴리 블랑제의 오래된 정원에서까지 이어서 듣겠습니다. 알렉산드로 타로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제르맹 타유페르의 즉흥곡 다리우스 미묘의 봄 가운데 유연하게 릴리 블랑제의 오래된 정원에서 알렉산드로 타로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알렉산드로 타로의 새 음반 메모아르의 수록곡입니다.
1: 근데 이 음반의 제목이 왜 기억인지 알고 나면 선곡이 조금 다르게 들립니다. 단순히 프랑스 음악사를 시대순으로 정리한 음반은 아니라고 합니다.
0: 타로 자신의 개인적인 기억도 담겨 있다고 하네요. 타로는 11살 때 작곡가 다리우스 미오의 아내 마들렌 미오를 알게 됐는데 그녀에게 드뷔시와 라벨, 사티, 블랑크처럼 자신이 직접 알고 지냈던 음악가들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1: 그리고 이번 음반에 들어있는 작곡가 가운데는 타로가 직접 만났던 사람도 있다고 해요.
0: 방금 들은 제르맹 타유페르를 비롯해서 장 프랑세, 장 비에너, 장 미셸 다마스 같은 작곡가들을 젊은 시절 직접 만났다고 하는데 프랑스에는 장씨가 많네요. 그죠?
1: 그러네요.
0: 장발장도 장씨잖아요.
1: 어디 장씨야? 그러니까 이 음반 메모아르는 프랑스 음악의 기억이면서 동시에 타로 자신의 음악적인 기억을 이 진짜 타로점처럼 한 장씩 한 장씩 꺼내놓은 음반이기도 합니다.
0: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부분의 곡도 아주 짧다고 합니다. 1분, 2분, 3분 남짓한 음악들이 기억의 한 장면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진다고 하네요.
1: 그건 진짜 타로점 같은데요.
0: 음악 듣고 어떤 기분을 오늘의 음악은 몇 번입니까?
1: 그럼 이제 2분이 나왔습니다. 2분이라는 뜻은 사실 당신이 지금 약간 오늘 우울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뭐 이렇게
0: 곡마다
1: 3분 뭐 이러면 3분 카레를 드시길 오늘 마지막 곡은 이 음반에서 그래서 가장 긴 작품으로 한번 골라봤어요.
0: 오호.
1: 에마뉘엘 샤브리의 10개 회화적 소품 가운데서 마지막 곡이고요. 스케르초 왈츠입니다. 알렉산드르 타로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저희 내일 수요일 뿌띠 주더클로 돌아올게요.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가을길을 걷다 보면 바람 따라 살랑살랑 흔들리는 코스모스를 만나게 됩니다. 가느다란 줄기는 금방이라도 꺾일 것 같지만 바람이 불면 유연하게 몸을 맡겼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곤 하죠. 살다 보면 우리도 예고 없이 불어닥친 비바람에 휘청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코스모스처럼 조금은 유연하게 또 지혜롭게 견뎌낸다면 그 시간도 결국 지나가겠죠. 혼자 감당하기 벅찬 비바람 앞에서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곳의 문을 두들겨주세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0: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곽동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곽동주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결혼한 지 2년 됐는데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모든 원흉은 집 때문이었어요. 신혼집 전세금 3억 원 중 2억 원은 시댁이, 1억 원은 제가 부담했습니다. 예단비 1천만 원도 보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전세금을 더 냈다는 이유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시더니 제 집처럼 드나들었습니다. 퇴근하고 오면 냉장고 반찬 위치가 바뀌어 있고요. 제 속옷 서랍까지 뒤져서 정리해뒀더라고요. 한 번은 토요일 아침에 자다가 인기척에 눈을 떴는데 시어머니가 안방 문을 열고 서 계셨습니다. 너무 놀라서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여쭤봤더니 내 아들 아침은 먹이는지 보러 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도 일은 약과입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자 폭언도 시작됐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다 계신 자리에서 애도 못 낳는 걸 며느리로 들였다, 친정교육이 문제다라며 모욕을 줬습니다. 남편은 엄마 성격 알잖아, 네가 맞춰 라며 방관만 했고요. 얼마 전엔 거실에서 홈캠까지 발견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집안 안전을 생각해서 설치해준 거라고 했다는데 홈캠 앱을 확인해봤더니 시어머니 휴대폰과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실시간 화면은 물론이고 음성까지 들을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었죠. 저희 부부를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결정타는 남편의 문자

0: 메시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떤 여자의 사진과 함께 참한 아가씨니 한번 만나봐라, 며느리는 정리하면 된다 라고 보냈고, 남편은 그 말대로 몰래 나가서 커피를 마시고 왔더라고요. 극심한 불안과 불면증으로 약을 먹다가 결국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전세금 2억 원은 당연히 우리 돈이고 해준 예물도 다 토해내라 라고 합니다. 시어머니의 폭언과 사생활 감시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동의 없이 홍캠을 달아서 엿들은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맞선을 보고 온 것도 부정행위가 해당하는 건지, 그리고 전세금 1억 원과 예물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도 막막합니다. 조인석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처음에는 흔히 말하는 고부 갈등인가 싶었는데 좀 사연을 들을수록 상당히 심하거든요. 곽동주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1: 네,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종종 경험하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네. 대부분 배우자가 자신의 부모로부터 정서적 독립을 이루지 못한 경우에 일어나는데요. 네. 이 경우 배우자의 부모, 이 사연의 경우는 시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음에도 남편은 배우자인 아내를 지켜주지 않거나 오히려 시부모의 편을 들게 되고, 네, 아내는 고립된 상태로 고통받는 상황으로 스트레스가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그러게요. 일단 이혼 사유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사연에서는 남편의 행동뿐만 아니라 이제 시어머니 지나친 간섭 그리고 모욕적인 말 때문에 지금 사연자분이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이거 배우자가 아니라 시어머니한테서 받은 부당한 대우, 이것도 법적으로 이혼 사유 될 수 있겠죠?
1: 네,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네,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네. 새벽에 부부 침실 문을 여는 행동, 네, 사생활 감시, 네, 친정 부모님 앞에서의 모욕 등이 반복되었다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0: 그쵸.
1: 또 남편이 이런 상황을 알면서 또 아내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어머니 편에 선 건 역시, 네,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평가되어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지금 남편도 시어머니도 둘 다 책임을 이제 져야 하는데요. 지금 시어머니가 특히 부부 생활에 계속 개입하고 급기야 아들한테 다른 여성을 소개하면서 며느리를 정리하라는 말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연자분이 이혼할 때 남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한테도 같이 위자료 청구할 수 있겠죠?
1: 네, 가능합니다. 시부모가 부부 사이에 부당하게 개입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했다면, 네, 그 혼인 파탄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네, 시어머니에게 별도의 불법 행위에 따른 위자료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0: 네.
1: 특히 이번 사연처럼 시어머니가 혼인 중인 아들에게 다른 여성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기까지 했다면 단순한 고부 갈등을 넘어 혼인 관계를 적극적으로 파탄하려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0: 네,
1: 시어머니의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0: 네.
1: 다만 그 실제 인정 여부와 금액은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0: 그렇네요.
1: 네, 그리고 증거로는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보낸 메시지, 사연자님이 직접 녹음한 시어머니와의 대화, 이런 무단 출입 정황,
0: 네,
1: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등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그러면 홈캠 문제도 저희가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연자분 모르게 이제 시어머니가 집안에 홈캠을 설치하고요. 또 시어머니 자신의 휴대전화로 실시간 화면이랑 음성도 확인을 한 거거든요. 이거 이제 부부의 생활을 몰래 보고 대화까지 엿들었는데 이거 형사적으로도 문제될 수 있지 않나요? 게다가 또 남편이 현관 비밀번호 이제 시어머니한테 알려줘서 시어머니가 수시로 집에 드나들었는데 이것도 주거침입으로 볼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1: 네, 먼저 홈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0: 네,
1: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1: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대화를 몰래 듣거나 녹음했다면,
0: 네,
1: 설령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이 동의했더라도, 즉 남편이 동의했더라도,
0: 네,
1: 위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0: 네.
1: 그 다음으로 무단 출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근 이제 전화합의체 판결에 의해서 판례 변경이 있었는데요.
0: 네.
1: 남편이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출입을 허락했다면 공동 거주자 중 한 사람이 승낙을 받아 통상 적인 방법으로 들어온 곳이어서 형사적으로는 문제 삼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0: 네.
1: 다만 사연자님이 분명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도 새벽에 부부 침실까지 들어온 부분은 문제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0: 그렇네요.
1: 이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꾸고 출입하지 말라는 의사를 문자나 내용 증명으로 확실히 남겨두시면 형사 문제와 별개로 이혼 소송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의 책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0: 네, 그럼 사연자분은 이혼 소송 이외에 사실 시어머니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고 형사 고소도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긴 합니다.

0: 그러면 지금 이제 남편은 시어머니가 소개한 여성 만났어요. 이제 커피 한잔 마시고 왔습니다. 뭐 성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한번 만난 건데 이거 이혼 사유가 되는 부정행위로 볼수 있을까요?
1: 이혼 사유인 부정한 행위는 단순히 성관계에 환정되지 않고
0: 네.
1: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0: 네.
1: 혼인 중인 사람이 새로운 결혼 상대를 찾는 선자리에 나갔다면 그 부분은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네,
0: 그렇죠.
1: 다만 한 차례 만남만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되긴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0: 네.
1: 이후도 연락을 이어갔는지 메시지 내역 등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전세 보증금 문제도 좀 살펴봐야 될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아까 보증금 3억인데 그중에 시부모님이 2억, 그리고 이제 사연자분이 1억 이제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보증금 명의 자체는 아마 남편 명의로 한것 같은데요. 이거 사연자분이 마련한 1억은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겠죠?
1: 네,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0: 네.
1: 시부모님이 보태주신 2억 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아들 쪽 기여로 평가되겠지만, 나머지 1억 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사연자분의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0: 네.
1: 혼인기간이 2년으로 짧으면 법원은 주로 각자 얼마를 냈는지를 기준으로 기여도를 따지기 때문에
0: 네.
1: 사연자님이 낸 1억 원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0: 그러면은 시댁에서 받은 예물도 돌려줘야 할까요? 예단도 보냈을 것 같은데.
1: 판례는 예물과 예단을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돌려주기로 하는 조건에 붙은 증여로 보기 때문에
0: 네.
1: 실제로 혼인신고를 하고 상당 기간 혼인생활이 유지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돌려줄 의무가 없기는 합니다. 다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쪽은 예물반환을 요구할 수 없고 2년간 혼인생활을 했고 파탄의 책임이 시댁과 남편 쪽에 있다면 사연자님의 예물을 돌려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이유로 사연자님이 보낸 예단을 돌려받기도 어렵습니다. 대신 이런 사정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반영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0: 네.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시어머니의 반복적인 간섭, 그리고 모욕, 그리고 방치한 남편의 태도 모두 다 이혼 사유가 됩니다. 혼인 파탄에 시어머니의 책임이 이제 크다면 별도의 위자료, 시어머니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고요. 또 시어머니가 지금 몰래 홈캠으로 부부대화 듣거나 녹음했거든요. 이거 형사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전세보증금 사연자분의 기여도, 보탠 돈 1억 따져서 이제 나누어서 받게 되고요. 그리고 예물과 예단은 이미 혼인생활이 이어진 경우에는 이제 원칙적으로 다시 돌려주거나 이제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연자분이 받은 예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곽동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이소라의 트랙 9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안시버 교통정보입니다. 비가 그치고 나서 북서쪽에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내일 아침 기온이 10도 내외로 낮아지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지의 아침 기온이 5도까지 떨어지겠고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9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도 20도에 머물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따뜻한 옷차림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서해안과 강원도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밤 9시 가까이 하면서 자동차 전용도로 전반적인 소통 상황은 원활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분당 수서로 도심 쪽으로 사고 소식이 있는데요. 수서 나들목에서 탄천 1교 구간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이후 처리 작업하고 있고 뒤에서는 차량들 속도 줄여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사고 난 곳이 있습니다. 서울 요금소 하이패스 차로 광장부에서 승용차 단독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 신갈 방향 한남대교에서 지금 잠원 나들목 사이 2차로에서도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밤길에 추가적인 사고가 없도록 이일대 각별히 잘 살펴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2: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0: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오늘 오후 인천 구월동에 있는 복합 상가 건물에서 50대 A씨가 벌인 무차별 흉기난동으로 8명이 다쳤습니다.
2: 경찰은 A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장하영 기자, 일면식 없는 행인들을 상대로 벌어진 흉기난동이었는데요. 사건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3: 네, 오늘 오후 1시 50분쯤 인천 구월동에 있는 대형 상업시설

0: 에서 칼부림이 났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50대 남성 A씨가 일면식 없는 행인들을 상대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인 건데요. 당시 목격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1: 가방에서 칼이 엄청 많이 나왔는데 양손에 칼 들고 있었고 그다음에 가방에서도 칼은 10종류 정도가 이렇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0: A씨 범행으로 모두 8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20대 여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이 여성 피해자는 수술 끝에 다행히 맥박이 돌아와 중환자실에서 회복하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A씨를 현행범 체포한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2: 네, 김종철 경찰청장 징구대행이 잠시 뒤에 현장을 방문하죠.
0: 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잠시 뒤 인천 구월동 흉기난동 사건 현장을 방문해 경찰의 현장 조치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김 직무대행은 앞서 오늘 오후 사건을 보고받은 뒤 긴급 국관회의와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소집하기도 했습니다. 회의에서 김 직무대행은 인천 경찰청장에게 범행 동기를 포함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전국 시도경찰청장들에게 이 다중 밀집 장소를 중심으로 경찰력을 충분히 배치하고 공공장소 흉기 소지 행위와 온라인상 유사범죄 예고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경찰청은 이번 주 추가 회의를 열어서 강력 범죄 예방과 관계성 범죄 대응에 관한 법적, 제도적 미비점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2: 범행 당시 CCTV에는 피해자가 흉기를 양손에 든 채 상가 안을 돌아다니고 시민들이 놀라 대피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3: 끔찍한 범행에 시민들의 평화로웠던 일상은 악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송수현 기자입니다.
4: 시민들이 무언가에 놀란 듯 급하게 도망칩니다. 손에 흉기를 든 피의자 A씨를 피해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A씨가 흉기를 들고 상가 건물을 구석구석 배회하는 장면도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끔찍한 난동에 상가 안은 순식간에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1: 여기서 갑자기 막 소리가 들려서 처음에는 싸우는 줄 알고 무슨 일이지 하고 나갔는데 갑자기 저쪽 앞에서 피를 막 흘리고 계신 홈플러스 직원분이 계신 거예요.
4: A씨는 상가 내부 렌터카 업체에서도 위협을 가하고 심지어 여자 화장실에서도 시민들과 대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식당가로도 향했습니다. 밥을 먹는 사람, 줄 서 있는 사람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5: 무조건만 휘둘렀습니다.
6: 흉기난동 목격자입니다.
4: 사실상 건물의 모든 층을 활보했고 범행할 대상이 더 보이지 않으면 에스컬레이터를 역방향으로 올라가 새로운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7: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찌를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3층에서 이제 4층으로 올라간 거죠. 또 역방향으로.
4: 시민들은 A씨가 어떻게든 더 많은 사람을 찌르려는 것 같았다며 악몽 같던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2: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일부 상인과 시민들은 의자를 들고 필사적으로 맞서며 범인을 제압했습니다.
3: 시민들의 용기 있는 대응 덕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8: 평일 낮 2층 식당가에서 밥을 먹던 시민들은 양손에 흉기를 든 채 나타난 남성을 보고 다급하게 몸을 피했습니다. 황급히 현장을 벗어나거나 근처 가게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숨었습니다. 이때 일부 상인과 시민들은 직접 남성을 막아섰습니다. 식당가 의자를 들어 A씨의 공격을 막아냈고 이를 본 다른 시민도 달려가 힘을 보탰습니다.
7: 막고 있는 사람이 그분 한 분이니까 지금 보이는 상태에서는 저도 이제 의자를 들고 같이 뛰어가서 서로 이제 막다가 의자로 이제 대치를 계속하고
8: 하지만 넓은 매장에서 A씨는 흉기를 마구 휘둘렀고 그 사이 부상자가 잇따랐습니다. 시민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망가라고 소리치면서 에스컬레이터를 거꾸로 타고 3층으로 도주하는 A씨를 끝까지 쫓았습니다. 다른 시민이 4층 에스컬레이터 입구를 막아서면서 A씨는 상층부로 더 올라가지 못했고 시민들은 몸을 눌러 A씨를 제압했습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는데 제압 과정에서 일부 시민이 흉기에 베어 다쳤습니다.
9: 의자

0: 칼로 몸을 다 누르고요. 칼부터 일단 다 뺏었고요.
1: 아, 칼.
0: 2층 푸드코트 사장님도 조금 칼 여기 쪽에 베이시고.
2: 시민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없었다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긴박한 순간이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3: 흉기난동을 벌인 남성은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 과거에도 살인미수 혐의로 복역했던 전과자였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인천 구월동 흉기난동범의 발목엔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겁니다. A씨는 당시 재결합을 요구하며 전처를 흉기로 위협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음주 문제와 정신과 질환을 고려하면 A씨의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2005년에도 살인 미수, 2008년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최근엔 병원 진료에 불만을 품고 1인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흉기를 소지한 게 적발돼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검거 당시 양손에 흉기를 각각 든 채 흰색 테이프로 감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6: 사시미 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양손에 이렇게 들고 있었거든요.
5: 가방에선 다른 흉기와 둔기도 발견돼 경찰이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준비한 경위와 사전 계획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4: 법무부가 인천 구월동에서 전자발찌를 찬 50대 남성이 벌인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법무부는

0: 장 초반에는 가파른 하락세에 매도 사이드카가 두 달 만에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1: 코스피는 3%대 약세로 장을 열며 연일 하락장을 이어갔습니다. 가팔라진 지수 하락세에 개장 1시간도 되지 않아 시장에는 두 달가량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하지만 낙폭은 점차 확대되며 지수는 오전에 6,000선이 무너졌고 한때 7.4% 하락해 5,911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이후에는 낙폭이 축소되면서 5.46% 내린 6,035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간신히 코스피는 6,000을 사수했지만 종가 기준 5거래일 만에 970포인트 가까이 빠졌고 전체 시가총액도 5,000조 원 밑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시장의 미래 변동성을 측정하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19% 넘게 오른 48.53으로 마감했는데 장중에는 26% 넘게 오른 51.57을 기록하며 사이드카가 마지막으로 올렸던 지난 8월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개장 후 낙폭을 지속 확대하며 각각 7.39%와 10.09% 하락 마감했습니다. 수급에서는 개인이 2조 2천억 원가량, 기관이 1조 7천억 원가량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의 4조 5천억 원 가까이 되는 매도 물량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코스피 부진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이 끝나며 수급 불균형이 나타난 상황에서 불안한 투자 심리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2: 국채 금리가 높고 그다음에 여러 창신 메모리의 기술적인 격차 축소 이런 것들이 빌미가 돼서 전반적으로 매물이 나왔고
1: 코스닥도 3%가량 내린 823에서 출발한 뒤 한때 802선까지 내려가며 800선을 위협받았지만 낙폭을 줄이며 1.43% 내린 837선에 마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으로 전거래일보다 10원 오른 1345.1원에 거래됐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0: 외국인 매도세로 인한 반도체 대장주 급락으로 국내 증시가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반도체 기업이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는 가운데 주가는 크게 뒷걸음질 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3: 7,000선이던 코스피가 장중 5,000선까지 내려앉은 건 불과 5거래일 만이었습니다. 외국인의 거센 매도세 영향으로 유가증권 시장에서 최근 시가총액 기준 외국인 보유량은 지난 6월 22일 전고점 대비 3분의 2가량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 기간 외국인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22조 2천억 원, 45조 2천억 원가량 순매도하며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최근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 주요국 국채금리 상승 등 시장 불확실성에 더해 AI 산업에 대한 투자 경계감, 메모리 반도체 부문의 이익 상승세 지속에 대한 의구심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중국의 반도체 기업 창신 메모리가 서버용 제품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한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글로벌 반도체주 전반에 악재로 작용한 모양새입니다.
4: 미래 이익에 대한 지금 의구심이 높은 상황에서 창신 메모리 같은 새로운 공급 업체들의 뉴스가 나올 때마다 파는 빌미가 되고 있고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AI 비중을 축소하고 싶은 부분이 있고
3: 증시를 떠받치던 두 반도체 기업의 자사주 매입이 끝나가고 있는 점도 수급 불안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6일까지 매입을 모두 마쳤고 SK하이닉스도 목표치의 85%가량을 매입해 일정 종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두 기업이 추가로 어떤 주주 환원 정책을 내놓을지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본 돈의 많은 부분을 이제 주주 환원을 시작했고 이번 달 말 실적 설명회에서 또 한 번 약속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3: 다만 기업 실적은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 상황에서 과도한 낙폭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6: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익 전망치가 3연조정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하면 아직까지 반도체 주가의 다운턴을 예단하기에는 좀 시기상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3: 그러나 최근 주가 하락세는 기업 실적보다 수급 부진이 큰 변수로 작용한 만큼 향후 증시는 대내외 경기 변동성과 수급 상황에 따라 당분간 충격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0: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한국 경제 전망치를 석 달 전보다 0.7%포인트 높인 3.3%로 내다봤습니다. 상향폭이 0.1%포인트를 올린 세계 경제와 0.4%포인트를 올린 선진국 평균을 모두 웃돌았습니다. IMF는 10월 세계 경제 전망

0: 보고서에서 중동 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압도하는 강력한 반도체 중심 대외 수요로 올해 한국 경제가 3.3%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 강경화 주미 한국 대사가 한미 정보 협력 문제가 미국의 기대만큼 해소되지 않았고 백악관과의 고위급 소통에도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인 진전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2: 한미 정보협력 차질에 이어 한국 측 인사들의 미국 비자 발급 지연 논란 속 열린 주미 한국대사관 국정감사.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잇따른 갈등이 미국이 한국 정부의 정보 관리에 불신을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니냐며 공세를 폈습니다.
3: 정보라인의 신뢰가 손상됐고 그걸 정상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던 건 맞죠?
4: 뭐 정보 협력에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5: 강경화 주미 대사입니다.
2: 강경화 대사는 지난달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정보 협력에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나 이종석 국정원장 개인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기대하는 수준으로 정보 협력 문제가 아직 해소되지는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4: 아직 미 측이 기대하는 만큼의 정보 협력 관련해서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었다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2: 한미 정보기관 간 소통이 계속되고 있고 일부 진전도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백악관과의 고위급 소통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시인했습니다.
4: 백악관에 대한 그 소통에는 좀 한계가 있음을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 고위에서의 그 이 협의는 지금으로선 저도 좀 답답한 정도로.
2: 반면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패권 유지 비용을 동맹국에 전가하는 외교를 펼치고 있다며 개별 현안만으로 한미동맹을 평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6: 외교 쟁점에 하나를 가지고
5: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6: 막 흔들리는 것 자체가 국제 질서의 큰 흐름을 잘 못 보는 시각에서 나오는 것이다.
2: 강 대사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대화 의지를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진전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한국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미 대화가 먼저 열려야 남북 대화의 계기도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강 대사는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서는 불의의 사고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밝혀 이재명 대통령 발언과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외교 방침은 실용적 국익 외교라면서 국가 간 관계에 있어서 굴종적이거나 사대적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한미 정보당국 간 이상 기류가 감지되면서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미동맹 균열론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7: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한민국의 국익이라며 실용적 국익 외교 방침을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자주적인 독립국가로서 언제나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켜지는 외교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8: 국가 간 관계에 있어서 굴종적 태도나 또는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합니다.
7: 특히 한미동맹을 외교의 축이라고 표현하며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 관리도 중요하다고 짚었습니다. 또 국가 간 이견을 최소화하고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도록 할 필요는 있지만 이견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8: 어떻게 국가들이 각각의 국익을 추구하는데 언제나 그게 일치할 수 있겠습니까? 일치를 향해서 끊임없이 토론하고 주장하고 또 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7: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지고 있는 한미동맹 균열론을 의식한 거로 풀이됩니다. 지난 주말 백악관 관계자가 한국의 정보와 방첩 분야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등 한미 관계에 불편한 기류가 흐르는 상황에서 양국의 입장 차이를 무조건 비판하기보단 국익의 기반에 절충점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의 전략 투자 대상으로 지목된 나라 가운데 가장 국익에 부합하는 결론을 끌어냈다며 대미 투자 협상 성과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대북 정보 공유를 비롯한 외교 안보 분야에서의 진통 역시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해를 풀고 조정해 나가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되는데 앞으로 한미 간 활발한 대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0: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3: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2: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3: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2: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3: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4: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머니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선수들이 보여준 투혼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시합을 위해 흘린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 값진 성과로 이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꾸준한 노력의 힘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돈 관리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큰 돈을 모아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작은 돈부터 잘 챙기는 습관이 필요할 텐데요. 오늘은 소중한 내 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우리 통장을 똑똑하게 지켜내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에서는요. 보험료 부담될 때 이거 그냥 해지할까 고민하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무조건 보험을 해지하기 전에 이 제도를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해서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공개되니까요. 집중해 주시고요. 머니 클리닉 비포 애프터 오늘의 사연은 종신보험만 가입을 한 가정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분들이 확실한 비포 애프터 처방을 써주셨다고 하니까요. 기대해보겠습니다. 재무 AS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오늘도 실시간으로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의 궁금증에 시원하게 답해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이 시간 채워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서른지 팀장님, 김기민 팀장님 나오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자, 오늘 방송은 어떤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들어보면 좋을까요?
2: 네,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경우 이걸 유지해야 하나? 해지해야 할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이신 분들 생각보다 많으시죠. 이런 부담스러운 보험료 무작정 해지하지 마시고요. 오늘 드리는 팁 잘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 좋아요. 저도 20대 때 사회 첫년생 때 보험을 하나 이제 가입을 했었는데 막 그 사회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비싸고 큰 게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무턱대고 해지했다가 아주 크게 혼났던 경험이 있거든요. 가정경제가 팍팍하고 뭔가 생활비가 들리고 뭔가 빠듯하다라고 생각될 때 우리가 보험 해지라는 카드를 제일 먼저 꺼내야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나에게 큰 손해가 나지 않고 조정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김기민 팀장님은 어떤 거 좀 소개해 주고 싶으신가요?
1: 네, 종신보험만 가입해서 고민이셨던 이제 청취자 가족의 사연을 통해서 말 그대로 보장과 저희 화요일팀이 좋아하는 저축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사연을 오늘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그럼 이것도 참 소개해드리면서 의아했던 게 어쩌다가 종신보험만 가입을 하셨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도 집중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도 내 재무상태가 걱정이다. 우리 집 보험 고민이 많다 하시면 문자로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요. 오늘도 편안하게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은 오늘 식사를 좀 든든하게 하셨나요?
2: 저는 못했습니다.
0: 못 드셨어요?
2: 네.
0: 김기민 팀장님은요?
3: 저도.
0: 우리 두 분은 식사를 왜 못하고 다니세요?
2: 우리 끝나고 먹어요.
1: 네. 저희 미팅이 있다 보니까 사례자분들도 만나고 하다 보면 시간이
0: 바쁘셔서.
1: 안 맞는 경우가
2: 생각보다 네. 거르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요즘에는요. 좀 네. 이렇게 제가 그냥 혼자 밀고 있는 거예요. 밥 먹고 우리 커피 한잔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밥 먹고 아이스크림 먹는 게 곧 유행이 될 거래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1: 처음 듣는데.
0: 처음 듣죠. 왜냐하면 제가 이거 소개해드려야 돼서 그냥 얘기를 해봤어요.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올해 마지막 청취율 조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YTN 라디오 그리고 굿모닝 굿나이프 사랑해주시는 애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가 달콤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모바일 아이스크림 교환권을 선물해드립니다. 일단은 02번으로 걸려오는 청취율 조사 전화 받게 되신다면 YTN 라디오의 굿모닝 굿나이프를 잘 듣고 있다 응답해주세요. 매일 오후 4시 20분 평일 밤 9시 20분에 방송되는 굿모닝 굿나이프를 향한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아이스크림 교환권 드리겠습니다. 상담 신청해주시는 문자 메시지 번호와 같습니다. 샵 0945번으로 넣어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 선물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바로 시작해봅니다. 머니 인사이트 만나볼게요. 고물가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소득에 비해 지출이 많은 소비 위축으로 인한 소비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에 생활비 마련을 위해 보험 해지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실제로 주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장기보험 해약 환급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증가한 2조 3천억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당장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미래를 위한 보장보다는 현재의 생계가 우선되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뭐 앞서서 갖고 싶은 물건이 있어서 보험을 깼다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럽고 가게 쓸 돈이 부족할 때 보험 해지를 고민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보험 해지라는 건 결국에는 내 손해로 고스란히 다 돌아오는 거잖아요.
1: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무조건 해지하라 말씀드릴 순 없죠. 근데 사실 이제 진짜 힘들면 어쩔 수 없이 해지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부담스럽지 않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럴 때를 대비해 계약 변경 제도를 좀 활용하시면 좋아요.
0: 계약 변경이요?
1: 네. 계약 변경 제도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가입자가 보험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뭐 사정이 생겼을 때 뭐 경제적이나 생활 환경의 변화로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게 아니라 유지하면서 보장 조건이나 납입 조건을 좀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조건 해지 이게 아니죠. 네, 보험을 도중에 해지하면 사실 아 너무 손해 보잖아요.
2: 맞아요.
1: 예, 정말 그러니까 막 내가 냈던 원금도 살아가고 물론 뭐 이게 내가 원금 때문에 한 건 아니지만 해지했다는 거는 또 내가 그만큼 이득을 못 봤다는 건데.
0: 그렇죠.
1: 네, 그럼 이제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어서 이제 손실이 크니까 재가입할 때도 또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또 뭐 나이도 변했고 뭐 질병도 변했을 수 있으니까 그럼 이럴 때 불필요한 해지를 방지하고 계약을 유지하는데 좀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0: 보험은 해지를 하면 일단 그동안 냈던 돈은 내가 돌려받을 길이 없는 아유, 거예요. 손해가 매우 크고 나중에 보험이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 가입한다 할지라도 그때 내가 나이가 더 많아졌을 때고 질병 이력이 있을 수도 있고 보험 환경이 달라졌을 수도 있으니까 불이익이 크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지보다는 계약 변경 제도를 활용하는 게 좋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어떤 제도들이 있는지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2: 네, 첫 번째

0: 보장 감액 제도인데요. 감액 제도는 보장의 금액을 줄여서 매월 내는 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인데요. 줄어든 보장만큼 해지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소액의 해약 환급금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후에는 줄어든 보험료만 납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약의 삭제인데요. 주계약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우선순위가 낮거나 지금 내 상황에서 좀 불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특약들만 선택적으로 삭제를 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되면 일부 특약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매월 지출되는 전체 총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네, 세 번째 방법도 있어요. 이제 굿모닝 굿라이프 청취자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감액 완납 제도입니다. 네, 앞으로 낼 보험을 더 이상 내지 않고 다 냈다 이렇게 이제 한번 하는 제도인데 우리가 지금 있는 환급금을 가지고 다 납입 처리를 완료하고 대신에 내가 갖고 있는 보장은
2: 그대로
1: 아무래도
2: 가져가는?
1: 아니죠. 좀 그럼요. 줄어들겠죠.
0: 네.
2: 너무 눈빛으로 저를 나무라 하시는데요.
1: 뭐 물론 정말 나한테 필요했던 보장이 준다면 그거는 속상한데 이제 잘 따져보면 나는 지금 이제 와서는 사망이 필요 없는데 나 이거 모르고 사망 있는지 모르고 가입했는데 이런 사망 같은 경우를 줄이면은 감액이 가능합니다.
2: 그렇죠. 그리고 바로 지금 보였던 이 제 모습 있잖아요. 이게 일반 소비자들의 모습일걸요. 제가 2023년부터 굿모닝 굿라이프를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맨날 듣는 설명인데 이거 보세요. 아직도 모르잖아요. 보험이 들어도 어렵고 헷갈립니다. 세 가지 짚어주셨어요. 감액 제도, 특약 삭제, 그리고 감액 완납. 어쨌든 내가 보장받는 금액을 줄이거나 해지했을 때 나오는 환급금 일부를 가지고 와서 완납 처리를 하면서 조금 더 이 보장을 깨지 않고 유지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한다. 더 이상 보험료는 내지 않아서 부담스럽지 않지만 감액 완납은 보장의 크기를 줄이고 연장정기 제도는 보장의 기간을 늘린다.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보험이 해지하지 않고도 조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네요.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료 납입 유예 제도나 자유 납입 제도가 있는데요. 일시적으로 어떤 현금 상황이 좋지 않거나 해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일정 기간 납입을 하지 않거나 또는 보험료를 적게 내서 내가 쌓아놓은 적립금 내에서 월 대체 공제로 계약을 유지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보통 유니버셜 보험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보험료를 내지 않는 동안은 보험사 자동으로 차감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1: 네, 근데 뭐 예전에 그 유니버셜 보험 뭐 이런 식으로 유행처럼 많이 가입했는데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월 대체라고 하거든요. 이 대체한다. 결국에 이 월 대체를 하게 되면은 돈은 안 내는데 적립금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즉 내가 돈을 안 내니까 무료로 이거 그냥 계속 활용하겠네가 아니라 내가 결국엔 갖고 있는 환급금이 녹아들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녹는 시간이 매우 빠르고요. 그리고 보장 기간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나중에 이게 월 대체 적립금이 다 사라지면 한 번에 다 내거나 내지 못하면 사라집니다. 보험이.
2: 그렇군요.
1: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런 방법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뭐 네 가지 방법, 세 가지 방법 다 중요하지만 이게 무턱대고 이제 손을 보다가는 손해를 볼 수도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전문가하고 같이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애시당초 이 밸런스를 잘 맞게 이제 정리가 돼 있는 게 가장 중요하죠.
2: 좋습니다. 결국에는 뭔가 경제생활이 어려워서 보험 해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사실 이 보장을 없애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다만 보험료 부담만 낮추고 싶은 그쵸. 거잖아요. 근데 해지라는 건 보장까지 사라지는데 지금 전문가 두 분이 설명해 주신 건 보장은 남기면서 보험료 부담만 낮출 거나 아니면 보험료 부담을 아예 없앨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제도 활용 충분히 해서 내 보험도 조정해보고 싶으시다면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0945번으로 상담해 주시면 전문가 모든 도움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병든 재무상태 치료하고 상담 전후에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드립니다. 머니클리닉 비포
1: 애프터.
0: 재무상태가 걱정되는 청취자분 직접 찾아가서 문제 진

0: 단하고요. 건강한 재무 상태로 치료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머니 클리닉 비포 애프터. 자, 오늘은 어디에서 어떤 분 만나고 오셨을까요?
1: 네, 부당에 사는 40대 후반의 청취자분 만나고 왔는데요. 이분은 차로 이동할 때마다 저희 굿모닝 굿라이프를 늘 청취하신다고 해요. 청취자분은 본인 보험료도 많이 나가는 데다가 가장 걱정이 가족 보험을 보장도 되고 저축도 되고 연금도 써도 되고 이렇게 해서 모두 종신보험으로 가입을 한 상황인데요. 방송 들을 때마다 혹시 내가 이렇게 가입한 방법이 정말 좋은 방법인지 아니면 또 잘못된 거여서 해지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계속하고 계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가입한 지도 오래됐고 해서 무작정 해지하기보다는 상담을 좀 받고 어떻게 결정하면 좋을지 궁금해서 이렇게 상담 신청을 하셨습니다.
0: 그렇군요. 굿머니 굿나이프 애청자이시네요. 그러니까 이번 청출 조사 이벤트도 꼭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청취자님을 기억해놨다가
2: 아이스크림.
0: 아, 그렇죠. 아이스크림 쿠폰을 드릴 수 있으면 제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차로 이동하면서 저희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진짜 많으시죠. 정말 감사드리고 일단은 안전운전을 하시면서 귀를 쫑긋 세우고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분들이 전부 모두 다 종신보험을 가입을 해놓은 상태고 당연히 보험료 고민이 되겠죠. 왜냐하면 종신보험은 비싸다라는 거 그렇지. 우리 다 익히 알고 있으니까요. 처음에 왜 이렇게 가입을 하게 되신지도 궁금해요.
2: 그냥 뭐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또 아는 분 소개로 그렇죠. 지인을 통해서 지인의 지인을 통해서 네, 이제 가입하셨는데 이제 보험료가 아무리 뭐 비싸도 뭐 보장을 받다가 뭐 나중에 연금으로도 쓸 수 있고 목돈이 필요한 목돈도 쓸 수 있고 뭐 이렇게 들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제 가입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청취자분과 아내분도 종신보험에 또 가입이 있었어요. 근데 청취자분은 종신보험 한 건에 무려 37만 원.
0: 종신보험 하나의 상품이 37만 원이요?
2: 싸지 않죠. 네. 네.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그 CI 종신보험 한 건으로 또 아내분은 20만 원. 두 분 합치면 57만 원, 60만 원이에요.
0: 네.
2: 아, 과외비입니다, 거의. 자녀분들이 이제 나중에 교육비로 쓸 목적이었는데 또 가입한 보험료가 얼마냐? 13만 원. 그리고 10만 원씩 내고 있었어요. 이거 다 합쳐 보면은 아까 67만 원에 아니 57만 원에 와, 70만 원에 80만 원입니다.
0: 와, 그러네요. 네. 엄청나네요.
2: 근데 이제 나중에 쓸 수 있다고 저축이라고 생각하시고 한 거지. 그러니까. 네.
0: 근데 우리 종신보험은 네. 보장성 보험이지 저축성 보험이 아니니까.
2: 정답.
0: 이거를 저축으로 활용했을 때 어쨌든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저축 기능이 있다 하지만 활용하기를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다
2: 아,
0: 얘기를
2: 물론이죠.
0: 해주신 거고 참 이것도 그래요. 보험료는 비싸도 나중에 보험 다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한 것도 이것도 사실 보장을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데 아내분이 가입하신 종신보험이 CI 종신보험이란 네. 말이에요. CI 종신보험은 결국에는 일반 종신보험보다도 보장 바계가 좀 더 까다로운 거죠.
2: 아마 꼭 그렇진 않고 이 CI가 무슨 뜻인지 알면 되는데 크리티컬 일리스 이제 영어 시간인데 크리티컬이 중대한 일리스는 질병 결국엔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사망보험금을 미리 이제 땡겨주는 한마디로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에 걸렸을 때 아 죽어서 받기 전에 미리 주는 제도기 때문에 뭐 물론 예전에는 뭐 종신보험의 이제 이런 유행 때문에 내가 사망해서만 받았는데 죽기 직전에 줄 수 있다 이러니까 좋다 좋다 해서 유행처럼 이것도 많이 가입을 했는데 사실 현행 제도에서 많은 이제 건강보험이 있기 때문에 이미 뭐 사망 전에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렇죠 팀장님?
1: 네. 맞습니다.
2: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심지어 금액도 종신보험보다
1: 어떻게? 저렴하고.
2: 그렇죠. 저렴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트렌드에 맞지 않죠.
0: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 다 조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4인 가족이요. 한 달 보험료로 80만 원을 내고 있는데 모두 다 자녀 포함해서 종신보험이라고만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요 안에 보장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내용도 좀 궁금해요.
2: 오래전에 가입한 종신보험은 주계약이 1억. 그러니까 사망하면 1억 나온다는 거예요.
0: 네.
2: 예, 그리고 만기가 70세하고 80세로 좀 짧았어요. 뭐 요즘은 90세, 100세인데 70세면 짧죠. 그리고 2대 진단비는 또 오래전에 가입한 거라. 근데 여기서 제가 또 하나 질문 드릴 게 우리 흔히들 오래된 보험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셨잖아요.
0: 맞아요.
2: 그죠? 근데 오래됐기 때문에 이 특약 자체가 흔히 말하는 뇌혈관 허혈성이 아니라 뇌출혈, 심근경색 범위가 좁은 특약으로 돼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내분은 20만 원이 사실 종신보험이 아니라 연금이라 생각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낼 수 있었던 거예요.
0: 그렇군요. 나는 그냥 연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야. 이거 종...

0: 정신보험 아니야? 착각을 하고 계신
1: 접근,
0: 그렇군요. 네. 상황이셨습니다. 기대수명 점점 늘어날 텐데 지금 이분들이 40대 후반이라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보장의 만기가 70세다 80세다. 이거 좀 위험해 보입니다. 보장도 상당히 좁고요. 아내분도 CI보험을 연금으로 착각하셨다니까 이것도 괜찮지 않아 보여요.
2: 정말 위험하죠. 왜냐하면 연금 목적으로 CI보험이 왜 위험하냐면요. 이 CI보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계약에 일부를 미리 선지급해주는 그 내가 아프거나 치료가 필요할 때 미리 주는 그런 보험이잖아요. 건강보장, 즉 중대한 질병보장을 사망보험금에서 미리 받기 때문에요. 이분은 이걸 나중에 연금으로 생각하고 쓸 계획이라고 하셨지만 만약에 연금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이 주계약에 대한 보장들이 줄어들거나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분 건강보장에 대한 것 당연히 줄어들거나 사라질 수 있어서 위험하실 수 있죠.
0: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CI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에 사망보장금 그리고 보장 내가 받아야 되는 것도 다 사라지게 되니까 그냥 이게 보장도 되고 연금도 되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3: 그보다 더 문제가 뭐냐. 연금으로 직접 쓸 때 내가 그러면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냈으면 5천만 원이 연금으로 전환돼도 아쉽죠. 시간이 지났는데 6천 그렇지. 7천 되 있어야지. 근데 예를 들어 5천만 원이 연금으로 전환되면 해약환급금이 이제 전환이 되는데 사망보험이잖아요.
0: 내 원금이 아니라
3: 80% 70%
0: 그렇군요.
3: 그러니까 5천만 원 중에 4천만 원 3천만 원이 전환이 되니까 오히려 마이너스 전환이죠.
0: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청취자님한테는 지금 목적에 맞지 하는 금융상품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보장도 놓치게 되고 이래저래 손해만 너무 많으신 상황이네요.
2: 안타깝게도 이 종신보험이 대부분이 이제 사망보장으로 쓰이기 때문에 적립되는 환급금이 김인 팀장 말대로 적게 쌓이잖아요. 대부분 연금보험하고 종신보험 저희 환급금 비교해보면요. 10년 뒤에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0: 그렇군요. 보장성 보험을 연금이나 저축처럼 이용하면 건강보장은 없어지거나 줄어들게 되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종신보험 나도 저축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연금이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하신다면 전문가 상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10년 뒤에도 원금도 되지 않는 저축을 누가 하고 싶겠어요. 이거는 반드시 조정을 좀 해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자녀보험도 간단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이것도 좀 이상해요. 교육비 보험으로 준비를 하셨다는데 이런 게 있나요?
2: 안타깝지만 이 보험 역시 또 내용에 맞지 않았거든요. 자녀보험 내용을 보면요. 28세 만기에 의료 실비하고 암 보장만 되어 있는 그런 보험이고 각각의 13만 원, 10만 원이 보장성은 한 2, 3만 원 정도였고요. 나머지가 저축이 되는 보험이긴 해요. 왜냐하면 적립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보장에 대한 부분은 자녀분들은 꼭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0: 보장이 부족했고 보강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굿모닝 굿나이프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 온 가족이 종신보험으로 도대체 왜 가입을 했나 봤더니요. 그냥 목적에 맞지 않는 상황도 있었고 저축으로 오해한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됐습니다. 이제 전문가 두 분이 어떤 앱서 처방 결과를 써주셨을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 가정에 있는 보험도 문제다. 상담받고 정확하게 문제 해결해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잠시 후 자세한 처방 결과 만나보도록 할게요.
4: 돈 들어오는 소리 들리시나요?
5: 여러분께서는 지금 돈이 되는 방송
4: YTN 라디오 굿모닝 굿라이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와이티엔 라디오 굿모닝 굿나이프 가정경제 주치 김기민 팀장님, 서른지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상담 결과 궁금합니다. 서른지 팀장님, 애프터 처방 결과 알려주시죠.
2: 네, 청취자분은 이 보장과 저축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오히려 둘 다 놓치게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처음부터 목적에 맞는 보험을 잘 선택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저희가 방법을 좀 잘 찾아봐야겠죠. 다행히 청취자님과 자녀분들의 보험은 납입한 기간이 꽤 오래되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찾아드렸습니다.
0: 아, 뭔가 해지하고 조정했습니다가 아니라

0: 아, 지금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라는 건 이제 제가 이제 눈치가 백단이 됐기 때문에 혹시 우리 앞에서 배워봤던 계약 변경 제도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조정을 해주셨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고민 해결을 해주셨을까요?
1: 역시 우리 양수진 아나운서님 정답입니다.
0: 맞죠,
1: 네.
0: 맞죠.
1: 네. 청취자분도 이게 사실 80만 원이 근데 사실 뭐 40대 후반 가정에서 저축으로 할수 있으면 충분히 할수 있는 금액은 맞아요. 보험으로 하니까 부담스러웠던 거지. 근데 우리 청취자분도 이게 봄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계속 가입을 하고 계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좀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뭐좀 우리도 방송을 듣다 보니 이것도 조금 좀 손봐야 되나? 이런 게 이제 마음이 드시니까 정말 이거를 한 증권을 보기 전에 한 10분 정도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렸죠. 청취자님은 이제 보장도 받으면서 저축으로 생각하셨는데 그건 아니다. 이제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 청취자님 요즘 100세 시대인데 뭐 100세 보험 하시라. 이거 꼭 아니더라도 70세, 80세 너무 짧다. 그랬더니 우리 청취자님이 또 아, 맞아, 맞아 하면서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그때 가서 보험을 또 들어야 되나요? 이렇게까지 또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가 없죠. 그때는 이제
0: 그렇죠.
1: 은퇴를 했는데. 그래서 일단 우리 청취자님 보험은 납입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래된 이제 종신보험의 최저 보증이율이 4%로 높습니다. 요즘에 뭐4% 이자 하면은 뭐 낮진 않은
0: 꽤
1: 이자니까요.
0: 높죠.
1: 예, 뭐 적금으로 쳤을 때는 상당히 높은 건데 적립금은 주계약에서 쌓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 모든 특약, 불필요한 특약, 뭐 필요한 특약은 남기겠지만 불필요한 특약 모두 삭제했고요. 주계약만 남겨서 이제 내야 할 보험료는 25만 원으로 줄여드렸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보험료 25만 원은 나중에 해지 환급금을 받기 위한 목적이니까 그럼 이제 저축이다라고 봐도 무방할까요?
2: 네. 종신보험을 저축으로 이용하는 게 좋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다만 이렇게 납입 기간이 오래됐고 예전에 최저 보증 이율들은 이율이 높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 이자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것도 방법인데요. 다행히도 청취자분이 여기에 해당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주계약에 환급금을 최대한 잘 쌓아서 나중에 저축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 해드렸고요. 보장이 부족했던 부분은 저희가 20년납 100세 만기 건강통합보험으로 월한 15만 원 정도에 준비하실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0: 그렇군요. 뭔가 보험을 갖고 계셨지만 아플 때 활용할 수 있는 보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40대 후반 기준으로 15만 원 정도의 건강통합보험을 구성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 합치면요, 이게 40만 원이 되는데 이전에는 종신보험으로만 37만 원을 갖고
1: 그렇죠.
0: 계셨는데 이제는 25만 원은 일단 저축의 개념으로 가져가시는 거고 15만 원은 아플 때 활용할 수 있는 보장으로 나눠지게 된 거네요.
1: 뭐 4%짜리 이제 뭐 한마디로 저축은 아니지만 저축 같이 생각할 수 있게 이제 나중에 환급금 받을 수 있는 이제 제도가 된 거죠. 특약들이
0: 네.
1: 삭제됐으니까 그만큼
0: 그렇죠.
1: 사업비도 줄었고
0: 맞아요.
1: 환급금이 늘어나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안 해본 보험은 기존에 이제 CI 보험이었는데 주계약을 감액완납, 우리 세 번째 방법이었죠. 감액완납을 하셔서 이제 더 이상 보험료 안낼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선지급 보장이 좀 줄어드는데 물론 우리 CI 보험 이거 선지급해서 좋다라고 할수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중대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뭐 뇌졸중이 걸린다 하더라도 무조건 진단금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심근경색도 마찬가지로 뭐 중대해야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중대할 때 받는 거 우리 일부 포기하고 감액해서 완납 처리를 해서 일단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족한 보장은 해야죠. 이제부터 병원에 갈 수도 있는 나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암 치료비 우리 무조건 또 진단금만 이제 한다 이런 거는 이제 방송 많이 들으셔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 돼요. 치료비 또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치료비랑 잘 섞어서 가성비 있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통합보험이 10만 원으로 아주 저렴하게 준비됐죠. 그리고 자녀분들도 역시 납입 기간이 2년밖에 이제 안 남았어요. 그래서 유지해서 만기 때 환급금을 찾는 걸로 이제 했습니다. 물론 뭐 지금 찾거나 나중에 찾거나 이것보다도 현재 2년 정도 유지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렇게 유지해드렸습니다.
0: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청취자님 가족 보험료가 원래는 80만 원이었는데 87만 원이 됐습니다. 보험료 지출로만 봤을 때는 조금 늘어난 건데 내용이 좀 달라진 거죠?
2: 네, 물론 총액만 놓고 보면 높아졌죠. 그런데 세부적 구체적으로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이 87만 원 보험에서 청취자분이 보장성으로 15만 원, 아내분 10만 원, 그리고 자녀들도 저희가 어린이 보험으로 각각 8만 원, 6만 원

0: 5만 원으로 보장성 보험도 잘 준비해드렸는데요. 이게 월 한 39만 원 정도 되고요. 저축은 아까 청취자님의 주계약 살린 25만 원과 자녀 각각 13만 원, 10만 원을 저축으로 보기 때문에 48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보장성 저축이 잘 나눠졌죠.
1: 그렇군요. 보험 점검을 통해 우리 집의 밸런스가 맞지 않았던 보장을 잘 조정을 해주셨는데 요점을 살펴보면 보험을 해약하지 않고 해지하지 않고도 정확하게 조정할 수 있는 안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거 전문가 상담 결과 통해 알게 됐습니다. 우리 집도 보험 점검이 필요하다. 보험료 다이어트 통해 제대로 된 밸런스를 구성하고 싶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 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니까요. 나도 한번 받아봐야지 마음 드신다면 지금 바로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였습니다.

0: 굿모닝 굿나잇으로 보내주신 고민 문자 시원하게 소개해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재무 상태 확실하게 AS 해드리겠습니다. 재무 AS 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5121번님 안녕하세요. 굿모닝 굿라이프 열심히 청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둘 다 어려서 가입해둔 그 만기가 짧은 어린이 보험만 가지고 있거든요. 나중에 아들들 각자 경제활동하게 되면 그때 알아서 해라 하고 가입을 해준 건데 다른 부모들 주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려서 가입해주는 게 좋다고 하던데 진짜 보험 어릴 때 가입해주는 게 더 유리한가요?
1: 물론이죠. 어릴 때 가입하면 유리합니다. 일단 금액이 싸고요. 그리고 일단 건강할 확률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험을 준비할 때는 나중으로 미루시기보다는 한시라도 빠르게 이제 준비하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2: 왜냐하면 이 보험료라는 게 보험 개발원의 경험 생명표와 위험률을 바탕으로 정해지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당연히 질병 발생 위험률 높아지고요. 사망 확률도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동일한 보장 금액을 설계하더라도 20대 가입자하고 40, 50대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2배 이상 차이 날 수도 있거든요. 당연히 연령이 낮을수록 기본 위험률이 적게 책정되기 때문에요.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부담이 훨씬 적어집니다.
0: 그렇죠. 그리고 제 주변에도 보면은 나중에 애들이 어른이 되고 나면 그때 또 막 의학기술 다 달라지고 하니까 세상이 달라져서 지금 보험 일찍 가입해도 필요 없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기본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1: 그렇죠. 뭐
0: 진단비는 맞아요. 어느 정도 필요할 거고 뭐. 그렇죠. 이런 것들 탄탄하게 구성해 준다면 분명히 미래의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산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신청을 해주세요. 전문가분이 관련 도움을 무료로 도와드리겠습니다. 1735번님 최근 아이 어린이집에 독감 환자들이 나오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맘카페에서 독감 보험이라는 게 있다는데 이거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2: 요즘 한 만 원대 정도 저렴하게 이렇게 이제 어린이집에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이제 많이들 준비하시는데 특히 이 독감에 대한 것들을 이제 우려를 엄마들이 많이 하시다 보니까 요 보험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보험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특약이에요. 독감,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치료비 특약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보통 가입을 하는데요. 이게 독감이 걸렸다고 무조건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독감으로 인해서 바이러스 치료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에 해당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뭐 연간 한도도 있고 면책기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잘 확인하신 다음에 나한테 필요한지 확인하고 가입을 하시는 게 좋겠죠.
0: 그렇죠. 반드시 애들 뭐 다 가입한다니까 나도 우르르 유행처럼 가입하는 게 아니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583번님 굿모닝 굿나이프 저는 매일 듣고 있어요. 청취율 1위 응원합니다. 전화조사 온다면 꼭 응답할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상담을 위한 문자와 그리고 아이스크림 쿠폰 선물해드리는 이벤트 계속 이어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고요. 아이스크림 쿠폰은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문자는 계속 받아보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기민 팀장님 서른지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0: 39,000원부터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오늘은 보험료가 부담될 때 해지하기 전에 챙겨봐야 할 제도들에 대해 소개해드렸고요. 종신보험은 가입해서 고민인 가족의 보험도 보장은 더 꼼꼼하게 리모델링 상담으로 도와드린 사연 만나봤습니다. 보험은요,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나와 내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안전장치인데요. 그 안전장치 제대로 된 건지 점검해보고 싶으시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세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 비의 안녕이란 말 대신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Come on, yo, come on. Who are you, B? This is your B. Right? 아니야.

0: 한달좀쉬어서몸을추스린다음에다시돌아오도록하겠습니다
1: 예한달만쉬고오겠다고했는데몸을너무추슬렀나봅니다정신차려보니1578일무려4년4개월이나지나있었습니다약속지키기위해돌아왔습니다이동행의뉴스정면승부다시시작합니다마이크체크는이미끝났습니다오래쉰만큼제대로갈고닦았습니다답답한시사판속시원한돌직구가뭔지정면승부가뭔지확실하게보여드리겠습니다돌아온이동행의뉴스정면승부평일오후5시라디오와유튜브에서뵙겠습니다
2: 인생을비유할때우리는길이라는표현을쓰죠우리가살아가는길에는수많은선택지들이있는데요하지만그누구도어느길이꽃길인지가시밭길인지가르쳐주지않습니다지금꽃길이아니라아프고힘든가시밭길에있다고해서좌절할필요는없습니다우리에겐내일이있기때문이죠다시힘차게꽃길을향해달려보시는건어떨까요이캠페인은재무설계의명가키움에셋플래너와함께합니다
3: 지금시각은9시57분입니다 YTN FM
4: 삼성과함께하는 YTN 라디오57분날씨와교통정보입니다비구름이물러간자리에북서쪽에찬공기가밀려오면서가을추위가찾아오겠습니다내일아침최저기온이서울9도까지내려가겠고강원산지는5도선에밑돌겠습니다내일하늘은다시맑아지겠습니다다만바람이강하게불겠는데요전국대부분지역에서순간풍속55km 안팎의강한바람이

0: 는 만큼 안전사고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 목요일부터는 추위가 잠시 풀리겠는데요. 일요일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린 뒤 다시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밤 10시에 가까이 하면서 자동차 전용도로 전반적인 소통 상황은 원활해졌습니다. 이제 부분적인 정체가 남아있는데요. 올림픽대로는 김포 방향,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지나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하남 방향,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지나 청담대교 남단까지 차간격이 좁혀져 있는데요. 나란한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4차로에서는 도로 포장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파로 일대에 밀리고 있는데요. 한남대교부터 한강대교 사이가 밀리고 있고 마포대교부터 서강대교 구간도 다시 서행되는 모습입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1: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화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1: 오늘 오후 인천 구월동에 있는 복합 상가 건물에서 50대 남성이 벌인 무참의 흉기난동으로 8명이 다쳤습니다.
2: 경찰은 이 남성을 살인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에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서현 기자.
3: 네, 인천 구월동에 있는 복합 상가 건물입니다.
1: 예, 사건 발생한 지 한 8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지금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3: 네, 저는 지금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졌던 인천 구월동의 상가 건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 뒤로 2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보이실 텐데요. 현재는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A씨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과 3층을 오가면서 범행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조금 전인 8시 53분쯤에는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이곳을 찾아 현장 조치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김 대행은 2차 피해와 모방범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네, 일면식이 없는 행인들을 상대로 한 무차별 흉기 난동이었습니다. 이 사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3: 네, 오늘 오후 1시 50분쯤 인천 구월동에 있는 대형 상업시설에서 칼부림이 났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50대 남성 A씨가 일면식 없는 행인들을 대상으로 무차별 흉기난동을 벌인 건데요. 당시 목격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4: 가방에서 칼이 엄청 많이 나왔는데 양손에 칼 들고 있었고 그다음에 가방에서도 칼 한 10종류 정도가 이렇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3: A씨 범행으로 모두 8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20대 여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이 여성 피해자는 수술 끝에 다행히 맥박이 돌아와 중환자실에서 회복하고 있는 거로 전해집니다. A씨를 현행범 체포한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인천 구월동 사건 현장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1: 네. 근데 범행 당시 현장 CCTV에는 이 흉기를 든 피의자가 상가 안을 돌아다니고 시민들이 놀라 달아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2: 이 끔찍한 범행에 시민들의 평화로웠던 일상은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송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시민들이 무언가에 놀란 듯 급하게 도망칩니다. 손에 흉기를 든 피의자 A씨를 피해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A씨가 흉기를 들고 상가 건물을 구석구석 배회하는 장면도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끔찍한 난동에 상가 안은 순식간에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4: 여기서 갑자기 막 소리가 들려서 처음에는 싸우는 줄 알고 무슨 일이지 하고 나갔는데 갑자기 저쪽 앞에서 피를 막 흘리고 계신 홈플러스 직원분이 계신 거예요.
5: A씨는 상가 내부 렌터카 업체에서도 위협을 가하고 심지어 여자 화장실에서도 시민들과 대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식당가로도 향했습니다. 밥을 먹는 사람, 줄 서 있는 사람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6: 무조건 막 휘둘러. 다 맞게 되면 찔러 거는 인장이고 주문하면 서 있는 사람들 탈출하고.
5: 사실상 건물의 모든 층을 활보했고 범행할 대상이 더 보이지 않으면 에스컬레이터를 역방향으로 올라가 새로운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7: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찌를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3층에서 이제 4층으로 올라간 거죠. 또 역방향으로.
5: 시민들은 A씨가 어떻게든 더 많은 사람을 찌르려는 것 같았다며 악몽 같던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1: 그럼 이렇게 흉기를 든 범인을 어떻게 잡았을까요?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일부 상인과 시민들은 의자로 필사적으로 맞서며 범인을 제압했습니다.
2: 이런 시민들의 용기 있는 대응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손효정 기자입니다.
8: 평일 낮 2층 식당가에서 밥을 먹던 시민들은 양손에 흉기를 든 채 나타난 남성을 보고 다급하게 몸을 피했습니다. 황급히 현장을 벗어나거나 근처 가게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숨었습니다. 이때 일부 상인과 시민들은 직접 남성을 막아섰습니다. 식당가 의자를 들어 A씨의 공격을 막아냈고 이를 본 다른 시민도 달려가 힘을 보탰습니다.

0: 맡고 있는 사람이 그분 한 분이니까 지금 보이는 상태에서는 저도 이제 의자를 들고 같이 뛰어가서 서로 이제 막다가 의자로 이제 대치를 계속하고.
1: 하지만 넓은 매장에서 A씨는 흉기를 마구 휘둘렀고 그 사이 부상자가 잇따랐습니다. 시민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망가라고 소리치면서 에스컬레이터를 거꾸로 타고 3층으로 도주하는 A씨를 끝까지 쫓았습니다. 다른 시민이 4층 에스컬레이터 입구를 막아서면서 A씨는 상층부로 더 올라가지 못했고 시민들은 몸을 눌러 A씨를 제압했습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는데 제압 과정에서 일부 시민이 흉기에 베어 다쳤습니다.
0: 의자로 몸을 다 누르고요. 칼부터 일단 다 뺏었고요. 2층 푸드코트 사장님도 조금 칼 여기 쪽에 베이시고.
1: 시민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없었다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긴박한 순간이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2: 이렇게 끔찍한 흉기 난동을 벌인 남성은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 과거에도 살인 미수 혐의로 복역했던 전과자였습니다. 보도에 김다연 기자입니다.
4: 인천 구월동 흉기 난동범의 발목엔 위치 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겁니다. A씨는 당시 재결합을 요구하며 전처를 흉기로 위협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음주 문제와 정신과 질환을 고려하면 A씨의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2005년에도 살인 미수, 2008년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최근엔 병원 진료에 불만을 품고 1인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흉기를 소지한 게 적발돼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검거 당시 양손에 흉기를 각각 든 채 흰색 테이프로 감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5: 사시미 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양손에 이렇게 들고 있었거든요.
4: 가방에선 다른 흉기와 둔기도 발견돼 경찰이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준비한 경위와 사전 계획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2: 이렇게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흉기 난동을 부린 피의자 A씨는 보호관찰관과의 대면 면담 1시간여 뒤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 법무부는 관리에 문제는 없었다면서도 감독체계를 재점검하겠다며 사과했습니다. 이어서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지난 2019년부터 법무부의 전자감독 대상자였던 흉기 난동 피의자 50대 A씨. 범행 당일 오전 외부 전문가로부터 중독 관련 상담을 받았습니다. 정신질환 증상 완화를 위한 상담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치료약을 먹었는지 검사도 진행됐고 보호관찰관과의 점심 식사도 이뤄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시각은 낮 12시 30분쯤. 119 신고 시각을 고려하면 지도감독 1시간쯤이 지나서 범행이 발생한 겁니다. 법무부는 A씨 관리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 구월동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서 직접 인천경찰청을 찾아 경위를 보고받았습니다.
1: 주요 사건이 발생한 당일 관할 경찰청을 방문한 건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와대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이 대통령이 인천경찰청을 방문해서 보고를 받았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성기용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금 전 전한 내용입니다. 부산에서 북극 항로 귀향 환영식 등에 참석하고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저녁 인천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인천 구월동 마트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사건 경위 등을 보고받기 위해 인천 경찰청을 찾은 겁니다. 주요 사건 발생 당일 저녁 관할 경찰청을 직접 방문한 건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번 사건으로 중상자 1명과 경상자 7명이 발생하는 등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당부하고 특히 피해자들의 치료와 회복, 신변보호 등 필요한 조치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무고한 시민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강력 범죄의 예방과 신속한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사건 50대 남성 피의자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이 대통령은 이에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오늘 보고에는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경찰 관계자들과 박찬대 인천시장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서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하준경 정책실장, 한찬식 민정수석 등이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앞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흉기난동 사건 직후 시도 경찰청장 화상회의를 연 뒤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1: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3: 이번 사건으로 큰 피해를 입은 국민 여러분께
4: 김종철 경찰청장
3: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과 함께 조속한 회복을 기원드립니다. 특히 위험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피의자를 제압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주재했고 인천경찰청장에게 이번 사건의 정확한 범죄 동기 그리고 사건 경위에 대해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다중이 운집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가용 경력을 총집중하고 가시적인 순찰을 하고 또 사이버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와 모방 범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범죄 피해자들에게는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1대1로 연결시켜서 법률적인 지원, 심리적인 지원,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번 사건의 상처를 극복하고 하루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오늘 코스피는 장중 6천선이 무너지는 등 한때 7% 넘는 폭락세를 보이다 낙폭을 일부 줄이며 6,03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가파른 하락세에 두 달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코스피는 3%대 약세로 장을 열며 연일 하락장을 이어갔습니다. 가팔라진 지수 하락세에 개장 1시간도 되지 않아 시장에는 두 달가량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하지만 낙폭은 점차 확대되며 지수는 오전에 6천선이 무너졌고 한때 7.4% 하락해 5,911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이후에는 낙폭이 축소되면서 5.46% 내린 6,035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간신히 코스피는 6천을 사수했지만 종가 기준 5거래일 만에 970포인트 가까이 빠졌고 전체 시가총액도 5천조 원 밑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시장의 미래 변동성을 측정하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19% 넘게 오른

0: 48.53으로 마감했는데 장중에는 26% 넘게 오른 51.57을 기록하며 사이드카가 마지막으로 올렸던 지난 8월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개장 후 낙폭을 지속 확대하며 각각 7.39%와 10.09% 하락 마감했습니다. 수급에서는 개인이 2조 2천억 원가량, 기관이 1조 7천억 원가량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의 4조 5천억 원 가까이 되는 매도 물량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코스피 부진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이 끝나며 수급 불균형이 나타난 상황에서 불안한 투자 심리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1: 국채금리가 높고
2: 서상영 미래에셋 증권 상무입니다.
1: 기술적인 격차 축소 이런 것들이 빌미가 돼서 전반적으로 매물이 나왔고
0: 코스닥도 3%가량 내린 823에서 출발한 뒤 한때 802선까지 내려가며 800선을 위협받았지만 낙폭을 줄이며 1.43% 내린 837선에 마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으로 전거래일보다 10원 오른 1,345.1원에 거래됐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3: 외국인 매도세로 인한 반도체 대장주 급락으로 국내 증시가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반도체 기업이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는 가운데 주가는 크게 뒷걸음질 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4: 7,000선이던 코스피가 장중 5,000선까지 내려앉은 건 불과 5거래일 만이었습니다. 외국인의 거센 매도세 영향으로 유가증권 시장에서 최근 시가총액 기준 외국인 보유량은 지난 6월 22일 전고점 대비 3분의 2가량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 기간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22조 2천억 원, 45조 2천억 원가량 순매도하며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최근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 주요국 국채금리 상승 등 시장 불확실성에 더해 AI 산업에 대한 투자 경계감, 메모리 반도체 부문의 이익 상승세 지속에 대한 의구심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중국의 반도체 기업 창신 메모리가 서버용 제품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한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글로벌 반도체주 전반에 악재로 작용한 모양새입니다.
5: 미래 이익에 대한 지금 의구심이 높은 상황에서 창신 메모리 같은 새로운 공급 업체들의 뉴스가 나올 연구원입니다. 때마다 파는 빌미가 되고 있고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AI 비중을 축소하고 싶은 부분이 있고
4: 증시를 떠받치던 두 반도체 기업의 자사주 매입이 끝나가고 있는 점도 수급 불안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6일까지 매입을 모두 마쳤고 SK하이닉스도 목표치의 85%가량을 매입해 일정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두 기업이 추가로 어떤 주주 환원 정책을 내놓을지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6: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본 돈의 많은 부분을 주주 환원을 시작했고 이번 달 말 실적 설명회에서 또 한 번 약속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4: 다만 기업 실적은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 상황에서 과도한 낙폭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7: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까지 반도체 주가의 다운턴을 예단하기에는 좀 시기상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4: 그러나 최근 주가 하락세는 기업 실적보다 수급 부진이 큰 변수로 작용한 만큼 향후 증시는 대내외 경기 변동성과 수급 상황에 따라 당분간 충격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8: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가 한미 정보 협력 문제가 미국의 기대만큼 해소되지 않았으며 백악관과의 고위급 소통에도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인 진전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9: 한미 정보 협력 차질에 이어 한국 측 인사들의 미국 비자 발급 지연 논란 속 열린 주미 한국대사관 국정감사.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잇따른 갈등이 미국이 한국 정부의 정보 관리에 불신을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니냐며 공세를 폈습니다.
10: 정보라인의 신뢰가 손상됐고 그걸 정상화해야 된다. 한동훈 이런 무소속 말씀이 있었던 의원입니다. 건 맞죠?
11: 뭐 정보 협력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9: 강경화 대사는 지난달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정보 협력에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나 이종석 국정원장 개인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기대하는 수준으로 정보 협력 문제가 아직 해소되지는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11: 아직 미 측이 기대하는 만큼의 정보 협력 관련해서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었다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9: 한미 정보기관 간 소통이 계속되고 있고 일부

0: 일부 진전도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백악관과의 고위급 소통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시인했습니다.
1: 백악관에 대한 그 소통에는 좀 한계가 있음을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 고위에서의 그 이 협의는 지금으로선 저도 좀 답답한 정도로.
0: 반면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패권 유지 비용을 동맹국에 전가하는 외교를 펼치고 있다며 개별 현안만으로 한미동맹을 평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2: 외교 쟁점에 하나를 가지고 한미관계가
3: 박상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2: 제가 국제 질서의 큰 흐름을 잘 못 보는 시각에서 나오는 것이다.
0: 강 대사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대화 의지를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진전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한국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미 대화가 먼저 열려야 남북 대화의 계기도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강 대사는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서는 불의의 사고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밝혀 이재명 대통령 발언과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외교 방침은 실용적 국익 외교라며 국가 간 관계에 있어 굴종적이거나 사대적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미동맹 균열론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임예진 기자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한민국의 국익이라며 실용적 국익 외교 방침을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자주적인 독립국가로서 언제나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켜지는 외교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6: 국가 간 관계에 있어서 굴종적 태도나 또는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합니다.
5: 특히 한미동맹을 외교의 축이라고 표현하며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 관리도 중요하다고 짚었습니다. 또 국가 간 이견을 최소화하고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도록 할 필요는 있지만 이견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6: 어떻게 국가들이 각각의 국익을 추구하는데 언제나 그게 일치할 수 있겠습니까? 일치를 향해서 끊임없이 토론하고 주장하고 또 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5: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지고 있는 한미동맹 균열론을 의식한 거로 풀이됩니다. 지난 주말 백악관 관계자가 한국의 정보와 방첩 분야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등 한미 관계에 불편한 기류가 흐르는 상황에서 양국의 입장 차이를 무조건 비판하기보단 국익에 기반해 절충점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의 전략 투자 대상으로 지목된 나라 가운데 가장 국익에 부합하는 결론을 끌어냈다며 대미 투자 협상 성과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4: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대북 정보 공유를 비롯한 외교 안보 분야에서의 진통 역시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해를 풀고 조정해 나가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되는데 앞으로 한미 간 활발한 대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7: 제주에서 스토킹하던 남성에게 공격받아 숨진 40대 여성이 앞서 교제폭력과 스토킹 피해로 네 차례나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해 남성은 피해 여성이 차고 있던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를 강제로 뜯어낸 뒤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보도에 임형준 기자입니다.
8: 제주 길거리에서 남성이 여성의 팔을 붙잡은 채 자신의 차량으로 끌고 갑니다. 몸부림까지 치며 저항했던 40대 여성 A씨는 자신을 강제로 차에 태운 60대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을 당하기 전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4차례나 112에 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0월엔 스토킹으로 2차례 신고했고 올해 3월엔 성폭력, 5월엔 교제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신변보호 조치를 받도록 설득했지만 A씨 요청에 따라 4건 모두 정식 입건 없이 현장 종결했습니다. 대신 경찰은 호신용 경보기와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는 범행 현장에서 뜯긴 채 발견됐습니다. 붙잡힌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스마트워치를 조작하려 해 강제로 뜯어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A씨가 돈이 있는데 갚지 않았고 스토킹으로 자신을 신고해 앙심을 품었다고도 털어놨습니다. 귀가하는 A씨를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다른 곳에 데려가서 얘기하려고 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9: 안객선 범죄는 일반 범죄하고 달리 짧은 시간에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러한 관객성 범죄의 특성을 바로 제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8: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는 경찰은 B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이명진입니다.
4: 새마을금고가 해킹 공격을 받아 400명 정도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고객 번호와 이름, 생년월일과 휴대전화번호, 잔액 등이 이번 사고로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유출로 고객 피해가 발생하면 전액 보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OK저축은행도 어제 해킹 공격 신고가 접수돼 정보 유출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고급 승용차를 구매한 이 외제차 매장에서 욕설과 함께 허리띠를 풀어 직원을 때린 화장품 회사 임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튿날 다시 매장을 찾아가 위협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0: 중년 남성이 손에 쥔 허리띠로 자동차 매장 직원 얼굴을 내리칩니다. 주변에서 달라붙어 말려도 화를 참지 못하고 폭행을 이어갑니다. 매장 안으로 들어와서는 바닥에 내리쳐 부순 삽을 들고 직원들을 위협합니다. 경찰이 출동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서울 용산구에 있는 외제차 매장에서 난리를 피운 이 남성은 중소 화장품 회사 임원 50대 A씨입니다. 한 달 전쯤 이곳에서 고가의 승용차를 샀는데 부품이 파손된 것을 항의하려고 매장을 찾았습니다. 고객 과실로 보인다는 직원 말에 격분했고 다른 직원이 제지하자 다툼 끝에 허리띠까지 빼든 겁니다.
11: 계속 욕하시면서
12: 자동차 얼굴에 매장 침을 직원입니다.
11: 뱉고, 아, 하지 마라 이렇게 제지했는데 손으로 뺨으로 계속 가격당하고 맞아서 이렇게 좀 많이 부어 있고요.
10: 날벼락 같은 A씨의 폭행은 경찰이 도착한 뒤에야 멈췄습니다. 마음을 놓을까 싶었는데 경찰을 불렀던 것을 빌미로 또다시 찾아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난동을 부린 지 하루 만에 매장을 다시 찾은 피의자는 직원들에게 보복하겠다 협박한 혐의로 곧바로 체포됐습니다. A씨 측은 경찰 조사에서 차에 결함이 있어서 매장을 방문했는데 직원이 먼저 때려서 대응한 것이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매장 측에선 A씨가 침을 뱉는 등 난동을 피워 직원이 밀치면서 말렸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13: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4: 안녕하세요.
13: 자, 오늘은 전국 얘기 전에 이 얘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천 구활동 한 대형 사업시설에서 한 남성이 흉기로 휘둘러서 시민 8명이 다쳤다는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범행을 저지른 이 50대 남성, 전자발찌를 찬 전자감독 대상이었고요. 대낮에 오늘 이제 도심 한복판에서 또 묻지마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14: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12: 아까도 장렬 용인대 특임 교수입니다.
14: 다른 사건이었습니다만 네. 여기 뭐 저기 그런 폭력 사건, 살인 사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뭐 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런 그야말로 불의의 사고죠. 막을 길이 없을 것 같아요. 그야말로 국가의 존재 이유가 안전이 가장 최우선인데 네. 뭐 근데 국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겠죠, 사실은. 그렇지만 아무튼 이번 사건 자체가 이 범인이 그 살인 미수 전력이 있더라고요. 복역한 네. 전력도 있고 예. 또 한 시간 전에 보호 감찰관과 뭐 대화도 나눴다는 거 아니에요? 점심도 먹고 그러고 네. 나서 한 시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는 예. 얘기인데 그냥 이런 자들에 대해서 그야말로 이런 자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어떻게 위험 평가를 할 것인가의 문제. 이런 고위험군의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좀 이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뭐 개발을 하든지 법 체계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격리시키든지 아니면 아니, 신병을 확보하고 있던데 그것도 근데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이 인권이라는 게 있는 거, 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긴 합니다만 저런 사건이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그리고 전자발찌라는 게 위치 추적에 불과한 거거든요. 저걸 차고 있다고 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번 사건을 얘기해서 이런 사건이

0: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
1: 그러니까 이제 전자발찌를 네. 차고 있는데도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고 그렇죠. 스마트워치를 갖고 있는데도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2: 그러니까요. 예. 근데 저게 무슨 어떤 뾰족한 대책이 없으니까
3: 그런 문제잖아요.
2: 아까 뭐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조금 더 밀고 나갔다가는 이것도 인권 침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방치를 하다가는 저런 일들이 생기니까 거기서 어떻게 적정선을 찾을 것이냐 예. 이게 또 사람마다 개별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문제인데요. 근데 지금 그 보니까 인천 구월동 저 사건 같은 경우는 정말로 시민들이 용감했더라고요.
1: 예.
2: 손을 비워가면서 그러면서 대치를 하고, 예, 그러면서 의자를 들고서 대치를 하고,
1: 예.
2: 칼 든 범인하고 저렇게 맞서서 더 피해를 줄일 수가 있었고, 그리고 달아나는 사람을 또 쫓아가서 결국은 검거까지 예. 하고, 저런 어떤 시민들의 용기, 용감한 시민들이 있었기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참 그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싶고요.
1: 그러니까요.
2: 저는 뭐 솔직히 범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을지 법무부가 사과를 했더라고요.
1: 예.
2: 그거는 뭐 좀 예. 말씀드리긴 참 어렵습니다.
1: 그러니까요. 국가 시스템으로 안 됐기 때문에 시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었고.
2: 그러니까.
1: 예.
2: 근데 저런 거 나올 때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우리나라에서 총기 소유가 자유화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이냐 그렇죠. 그런 예.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예. 알겠습니다. 자, 전국 이야기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도청에서는요, 국회 행안위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추미애 경기지사의 등장만으로도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는데 관련 영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0: 네, 상당히 국정감사 사장이 길어서
1: 김영진 국회 행안위원장입니다.
0: 최장 국정감사장.
2: 너무 멉니다. 추미애 시장님.
1: 이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2: 이것도 작전인 것 같은데요.

0: SNS에 한 줄 쓰는 거
1: 박정현,
0: 그리고 발언하시는 의원입니다. 모두가 주목을 받게 됩니다.
2: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책임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가 잘 안 보인다.
3: 신용 검사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1: 김영진 국민의힘 의원
3: 김주영 공수처장 후보는
0: 신용 검사일 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 부적합하다 침묵하고 있다면 역사적 과오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0: 자, 오늘 국정감사 이제 보셨을 텐데,
1: 네.
0: 추미애 지사가 오전에는 개인적인 정치적인 소신은 다른 기회에 말하겠다라면서 이제 즉답을 피했는데, 오후에 이제 속에 있는 말을 다 털어놓은 듯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1: 오늘 이 경기도정에 대한 이 감사인데
0: 예.
1: 추미애 도지사에 대한 경기도 국감이잖아요.
0: 네.
1: 경기도정에 대한
2: 저창현 용인대
1: 국감이라기보다는
2: 특임교수입니다.
1: 추미애 도지사에 대한 청문회 비슷한 느낌이 들 정도로
0: 예.
1: 굉장히 좀 관심이 집중됐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이 스탠스를 보일까, 어떤 태도를 보일까, 추미애 지사에 대해서. 최근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의 그뭐 설전도 좀 있는 것이고, 김지원 후보자에 대해서도 계속 이 비판적인 견해를 냈는데, 거기서 역시 예상대로 민주당 의원들은 좀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대체로 저렇게 되면 그 자당 소속의 도지사이기 때문에 뭔가 옹호하고 방어하고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 이런 게 일반적인데, 이게 대한민국의 우리나라의 정치 문법인데,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지사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모습을 봤고, 지금 말씀처럼 오후에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의 권영진 의원이 거기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전에 답을 좀 회피한 듯한 이런 모습보다는 전혀 다른, 작심하고 작정하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
0: 친윤검사이고 중수청장으로 부적합하다.
1: 공직자로서 부적합하다라는 얘기를 한건 아주 직격을 한 거죠. 최근에 이런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에둘러 얘기하지는 않고 직격을 했는데, 아무튼 추미애 도지사가 그 나중에 이제 그 추지사의 정치적 입지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지금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요즘 어쨌든 가장 그 존재감을 뽐내는 그런 정치인 중에 한 명이다. 그래서 오늘 국감이 어느 국감 때보다도 이제 관심이었는데, 역시 예상대로 추미애 도지사가 평소에 발언을 그대로 쏟아냈다. 어쨌든 오늘 민생 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있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도지사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 대통령과의 갈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초점이 맞춰진 국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특히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물어봤고, 결국에는 청문회를 제대로 하려면은 나를 증인으로 불러라. 이렇게까지 진짜 작심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3: 근데 저는 저 발언을 들으면서 친윤 검사다라는 그 표현 자체에 그게 과연 적절한 건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친하다,
2: 김종혁
3: 그럼 그
2: 전
3: 사람은
2: 국민의힘
3: 어떤 공직을
2: 최고위원입니다.
3: 맡아서 되는 안 된다 이런 뜻인가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비상 계엄 잘못했고 그래서 그 지금 그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아마 검사들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던 사람이 뭐 한두 명이겠습니까? 검사들 다 돌아가면서 서로 같이 근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면 대부분은 다 그렇게 크게 원수가 아니면 그냥 다 친하게 지낼 거 아닙니까? 그럼 친윤 검사니까 저 사람은 그 어떤 공직도 맡아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대한민국에 무슨 연좌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예를 들면 김 씨, 이 씨, 박 씨, 뭐 어떤 특정성은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논리적으로 신윤 검사니까 안 된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근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의 어떤 특정의 공직을 맡은 동안에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다, 이러이러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지적하는 것은 뭐 얼마든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신윤 검사니까 안 된다라든가 추미애 지사가 얘기한 대로 그 사람 아이만해까지 비유했어요. 그 아이만은 히틀러 아저 스타 히틀러의 지시에 따라서 유태인을 주백

0: 200만 명 학살한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신임 중수청장 후보자를 그렇게 비유하는 것이 그게 과연 올바른 것인지. 네. 본인이 어떤 사람을 아이만에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누가 그 사람에게 부여한 것인지. 저는 여러 가지로 추미애 지사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은 예. 적절치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1: 아이만에 비유하기도 했고 밀정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뭐 여러모로 이제 김재용 후보자의 반대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자기 정치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많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거나 대권 행보에 나선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도 했습니다.
2: 뭐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죠. 거기서 뭐 국정감사장에서 내가 지금 대권 행보합니다. 대통령과 각 세웁니다. 뭐 그런 말은 당연히 안 하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취미애 도지사가 과도할 정도로 지금 대통령과 각을 세운다. 특히 중수처장 후보자에 대해서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우리 김지용 최고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과해요. 저 인사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취미애 도지사도 정치인이고 민주당 소속이니까 인사 문제에 대해서 네. 뭐 자치단체장에도 불구하고 자치장이 잘 하더라도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이제 도정을 맡고 있는 도지사로서 그게 어느 정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 도지사가 중앙정치에 관련된 그 발언을 많이 내놓고 있잖아요. 네. 뭐 도지사들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이게 특히 이제 대통령이 원래 지명을 했다가 여러 가지 이 강경파라고 얘기하는 강경파 의원들이나 이런 인사들에 의해서 김정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 나오니까 재검증을 지시했고 네. 재검증 결과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도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다시 비판을 이어가는 거거든요. 네. 이런 분들이 네. 추미애 도지사도 그렇고 뭐 임은정 뭐 광주 청장, 경수청장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이런 상황이라서 이건 아무리 봐도 단순하게 정말로 자기 소신을 가지고 이걸 놔두면은 역사적 과오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뭐 악의 평범성 얘기도 하고 아이반 얘기하면서 말이죠. 예, 예. 아주 어려운 개념인데 그런 말씀도 하고 예. 있는데 저는 이게 추미애 도지사가 대권을 의식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이분도 정치인인데 육선 의원 예.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진영 내에서 자꾸 분열과 갈등의 하나의 찬 축으로 되고 그게 별로 좋을 리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저는 확실하게 이 민주 진영 예. 내에서 자신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하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1: 정치하는 건 아니고 침묵을 하면 역사적 과오가 될 거라는 생각에 양심에 따라 말한 것이다. 오늘 이렇게 대답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이 대통령이 최근에 SNS에서 말했던 이 호의호식하면서 고관대작으로 평생 살아온 사람, 이게 누구냐라고 이제 많이들 이제 추지사 아니야 이렇게들 예상을 했는데 나 아니다라고 이제 부인했습니다.
0: 아니, 본인이나 그러겠습니까? 그런 비판을 예. 했는데 뭐 내가 언제 호의호식했냐 내가 언제 고관대작이냐 뭐 이렇게 주장을 하시겠죠. 근데 뭐 예를 들면 그리고 뭐 나는 굉장히 어렵게 성장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 얘기 그 표현과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방송 여러 군데 나갑니다만 민주당 패널들 다 만나면 아니 그거 다 추미애 지사 얘기한 거죠라고 네. 다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1: 그 부분이었어요. 소액의 서민 복지 예산을 거리낌 없이 삭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그 문장이 같이 있었거든요.
0: 그렇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이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추지자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호의호식이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추지사를 둘러싸고 아니 도대체가 그 구입한 지 몇 달 되지도 않는 자동차를 뭐 취임하자마자 새로 바꾼다든가 네. 그리고 그 아빠 그 본인이 사는 관저를 또 거액을 주고 십몇억을 주고 네. 새롭게 뭐 아파트로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1: 전세라고 하던
0: 그러니까 전세 그러니까요 예. 그 관저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굉장한 비판을 받고 있고 그걸 가지고 호의호식이라고 한 것 같다라고 지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추지사를 얘기한 게 맞는 것 같고 대통령은 추지사를 저렇게 지적을 한 거고 그다음에 추지사는 본인이 각을 세우거나 뭐 대권 행보 아닌 거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걸 믿는 사람은 또 아무도 없습니다. 각을 안 세우는데 저 청문회에서도 내가 경기도에 와보니까 고름투성이더라 예.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 이전에 시장이 누구예요? 다 민주당 시장이잖아요. 김동연 시장하고 그 이전의 시장은 이재명 그 현 대통령인데 예. 그런 사람들로부터 내가 물려받았는데 여기 경기도가 이렇게 엉망진창이라고 주장한 것 이런 것들은 네. 모두가 다 네. 본인의 어떤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다.
1: 그래서 이제 그 여당 안에서도 지금 이제 송영길 의원 그래픽이 나오고 있는데 여당 의원들이나 자치단체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대거리를 하면 안 된다.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제 표현인데 대거리. 네. 뭐 대들면 안 된다.

0: 뭐 이런 이야기죠. 대통령께서 속으로 네가 대통령 해라 하실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하여튼 국감장에서 이 추진사를 향해서 여권에서의 질타도 이제 쏟아졌는데 예산 삭감이나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자료 왜 제출 안 하냐 이런 다양한 주제로 이제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1: 지금 현재 민주당 진영 내에 균열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장면들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민주당 의원들이 과연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추지사에 대해서 과연 옹호나 방어로 갈 것인가? 아니면 최근에 이제 김지용 후보자에게 또 나오는데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민생 삭감 문제, 복지예산 삭감 문제, 그리고 관사, 호화관, 이른바 호화관사죠. 아까 말씀 나눴습니다만 자동차 문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대체로 우리나라 정치 문법이라는 게 같은 사실 팩트고 전혀 관점이 다르잖아요, 접근법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의원들이 적어도 이 국감 때뭐 여야의 어떤 그 입장은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거에 관계없이 가능하면 좀 진실에 입각하고 진실에 접근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오늘 바로 그래서 이제 집중을 했던 건데 역시 예상대로예요. 아까 최현일 의원도 나왔고 이광희 의원 나왔고 김영배 의원도 그렇고 아까 박정희 의원도 그렇고 민주당 의원들인데 대체로 야당 의원들이 질문하는 거 같잖아요. 바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추미애 지사와 현재 대통령과의 관계 특히 요거 조금 관점을 달리자면 반드시 추미애 지사만도 아니라 최근에 유시민 작가 좀 요즘 또 조용하긴 하던데 방송인 김어준 씨도 그렇고 이게 진영 내 균열 이런 것들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게 있어 보여요. 이런 부분들이 자꾸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되는 건데 추미애 지사는 그런 거에 아랑곳 없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1: 이렇게
0: 지금
1: 가는 게 자신의 행보에 맞다고 본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0: 표로 보시지만 뭐 박정현 의원, 이광희 의원, 최현희 의원의 대표적으로 오늘 추미애 지사의 이제 지사로서의 이제 행각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1: 비판적으로
0: 많이
1: 본 거죠.
0: 했고, 경기도 채무 비율은 정상인데 왜 그렇게 긴급 뭐 재정 비상을 내렸냐, 뭐 이런 등등해서 그런 얘기들이 오늘 많이 나왔고 이렇게 보신 것처럼 오늘 사실상 이제 친명계가 강경파를 향해서 날을 세우는 그런 양상이었고요. 내일은 이제 김지용 후보자 청문회에서 이 공수가 뒤바뀔 것 같습니다. 청문위원인 윤건영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다라고 봐요.
3: 윤건영
2: 이
3: 더불어민주당
2: 정도면
3: 의원입니다.
2: 되겠다라고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시는 그 수준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청문회가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고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볼수 있으니까 대통령께서도 부담이 안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후보자로서는 부적합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국회가 치열하게 검증을 통해서 국민이 판단하도록 하는 게 맞다라고
1: 맞다.
2: 생각합니다.
0: 치열하게 검증하겠다. 내일 청문회 풍경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4: 윤건영 의원 말대로 하자면 치고받고 난타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겠네요. 어떤 것들을 준비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보도된 바로는 뭐 그것만 봐갖고는 이게 김성원 후보자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뭐 그렇게까지 공격할 만한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윤건영 의원은 아예 부적합하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부적합한 근거를 제시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다른 의원들도 뭐 김영민, 저는 이제 행안부구나, 지금 저.
0: 박주민 의원이 또 있죠.
4: 박주민 의원이 있으니까. 박주민 의원도 상당히 이게 임명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진짜 저는 이제 야당이잖아요. 야당의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그 여당이 대통령 임명한 후보를 공격을 해서 그래서 낙마시키는 사태가 그런 걸볼수 있을까라는 것도 상당히 궁금해요.
0: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지금 윤건영 의원은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그랬는데
4: 그러니까요.
0: 사실 인사청문회는 야당의 시간이잖아요.
1: 근데 윤건영 의원의 말이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윤건영 의원이 상당히 비판적이었어요.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부적합하다고 얘기를 했고 박주민 의원도 그랬고. 근데 이른바 이제 윤건영 의원은 친노로 분류되는 친문 쪽으로 분류된 인사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과연 이제 내일의 그 청문회 관전 포인트는 우리가 과거에 봤던 여러 가지 도덕적 문제, 위장 전입이라든지 뭐 부동산 투기 이런 게 아니고 과연 중정 후보자로서 적합하냐는 문제인데 검찰 개혁이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진영 내에서 민주당 진영 내에서 범여권 진영 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는 검찰 개혁은 사실 완성된 거예요. 10월 1일 중수청 공소청이 분리됐잖아요. 단지 수장이 없는 건 비판할 수 있죠. 그럼 별개의 문제예요. 기술적인 문제고 물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준비가 소홀했는 거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 이제 와서 검찰 개혁이 안 됐다라든지 국민을 속였다라든지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지금 이런 강경파 그룹에.

0: 근데 이건 적절치 않죠. 이미 수사기소가 분리됐지 않습니까? 수사기소 예. 분리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수사기소 분리를 완성했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검찰의 수사, 보안수사가 완전히 폐지됐지 않습니까? 그럼 더 이상 문제를 이 일 달면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 지금 반대의 논리는 국회 시간이라는 이긴 그거죠. 검찰 개혁이 아니다. 이분은 지금 김지용 후보자는 그리고 검찰 주의자다.
1: 예.
0: 검찰 개혁에 맞지 않는 인사가 어떻게 검찰 개혁의 가장 중요한 첫 단추인데
1: 예.
0: 중수청장이 되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국회 시간이라는 얘기는 대통령이 임명권자지만 국회가 철저히 검증해야 돼. 이건 여당 인사에서 나올 얘기는 아닌 거죠. 이거 야당 예. 인사에서 나올 얘기이기 때문에 내일 과연 친노 친문 의원들이
1: 예.
0: 어떠한 태도를 보일 것이냐. 아까 그 이 경기도 국감에서 추미애 지사에 대한 태도가 대단히 궁금했듯이. 그게 내일의 청문회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요.
2: 그러니까 네. 저는 그 지금 강성 의원들이 민주당의 강성 의원들이 얘기하는 검찰 개혁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검찰 개혁이란 말만 앞세우면 본인들의 폭력적 행위가 모두가 다 정당화된다고도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니 지금 멀쩡한 예를 들면 저는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나라들에서 그런 일들을 그렇게 하는 나라도 있으니까
1: 네.
2: 각 나라의 역사적 상황이라든가 경험에 따라서 그게 함께 갈 수도 있고 분리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꼭 지금 옳다 그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
1: 예.
2: 그러나 그 검찰을 확 찢어내면서 하나는 행안부 소속으로 가고 하나는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으로 가고 중수청은 행안부 소속으로 가고
1: 예.
2: 이것도 굉장히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흐름이잖아요.
1: 예.
2: 그리고 거기다가 보안수사권 자체를 아예 폐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경찰청을 그 비대해진 경찰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못해요. 예. 부작용들이 속출할 거라고 하고 실제 이미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못합니다. 근데 이런 걸 검찰 개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1: 예.
2: 개혁이 무슨 뭐 그 조자룡 헝칼도 아니고 갖다 붙이면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다가 무슨 그거보다 더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면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다 이문정 같은 사람을 그 중수청장 그 지역별 예 네? 그렇죠? 거기다가 앉혀야지 그래야지 그게 완성이 되는 건가요?
1: 네.
2: 잘 모르겠어요.
1: 이런 검찰 개혁에 대해서 과연 김지용 후보자가 어떤 대답을 할지, 그리고 이제 친명과 강경파 사이에 불꽃이 튈지
0: 그게
1: 이런 거 관전 포인트로 네.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신천지 이야기 마지막으로 할 텐데요.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지난 7월 전당대회 당시에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게 전대의 본질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죠. 이에 대해서 이제 정청래 후보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다라고 이제 반발을 했었고, 친천계 최고위원 후보들도 당시에 김민석 후보에게 실체와 근거를 밝혀라라고 이제 요구하면서 갈등에 크게 달한 바 있습니다. 모두들 기억하실 텐데요. 이후에 이제 김 대표의 지시로 자체 조사에 나섰고 오늘 당원 정비 TF가 신천지 당원 가입 정황을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규모가 얼마나 되냐? 뭐 이거는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진 않았습니다만은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한 3만 명에서 5만 명 가량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0: 예. 근데 뭐 신천지 교인들이 이 당에 가입하는 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죠. 정당 가입에 자유가 있으니까 정치적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 우리가. 근데 문제는 이제 이 3만 명이 될지 5만 명이 될지 어쨌든 수만 명의 당원이 가입한 건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당원이 개인적으로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가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이 어떤 모종의 세력에 의해서 어떤 그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가입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워낙 많은 인원이 가입했기 때문에 아마
1: 예.
0: 그래서 그런 나름의 논거가 있었는지 어쨌든 김민석 대표가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이 세 가지 얘기했던 거였고
1: 예.
0: 지난 전당대회 때 상당한 이슈가 됐죠. 정청래 대표 후보가 당연히 반발했던 거였고 그 당시에. 그런데
1: 예.
0: 아무튼 지금 이게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어떠한 세력에 의해서라는 게 나온 게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단정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1: 예. 예.
0: 그러니까 지난번에 왜 국민의힘의 그 신천지 당원이 가입돼가지고 이만희 회장이 지금 기소됐잖아요. 뭐 아직 대법원 판결까지 안 나왔으니까 어느 게 팩트고 어느 게 진실인지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이것도 같은
1: 예.
0: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정청래 대표가 상당히 전 대표가 상당히 그 반박을 했어요. 이거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 그 당시도 얘기했는데 근데 그 이후에 김민석 대표가 나온 게 이제 당 대표가 된다면 나온 첫 번째 이 조사 결과거든요.
1: 네네네.
0: 아마 이것도 당내에서 지금 이제 아까 말씀이 끝났습니다만 당내 분열 양상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지금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데 이것도 또 하나의 그런 거에 하나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0: 그런 생각이 들어서
1: 그러니까요.
0: 대단히 우려스럽다 이거.
1: 다시 개파 갈등의 네. 뇌관이 그러니까. 되느냐 뭐 이런 와중에 정청래 전 대표가 오늘 자신의 SNS에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비밀연합이 허위 주장이었다면은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할 것이다. 누가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란 말이냐. 국물도 남김없이 밝히자라고 해서 상당히 완전히 공개되기 전에 일찌감치 지금 반발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선수를 친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2: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교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정치와 그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신천지가 어떤 특정 교주나 그 위에 어떤 교단의 지시에 의해서 특정 종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당들에 가입을 하고 그리고 자발적인 투표가 아니라 그 교단의 지시에 의해서 특정 후보를 밀거나 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네. 이거는 절대 용인돼서는 안 되죠. 네. 이거는 대한민국의 정당 정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저도 그 숫자에 대해서 깜짝 놀랐는데 지난번에 그 국민의힘에서는 약 5만 명에서 6만 명이 들어와 있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민주당에도 3만 명에서 5만 명이면 제가 보기에는 그 이중 당적자일 가능성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지시에 따라서 민주당에도 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도 가입하고 예. 국민의힘 경선 때는 또 누구 찍으라면 누구 찍고 민주당 경선 때도 뭐 누구 찍으라면 야 우리 교단에 필요하니까 뭐 우리 교주님한테 이 사람이 도움이 되니까 찍으세요라면 찍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사실 이중 당적도 법에 금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사실 여야를 따질 것 없이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정치를 위해서 확실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지난번에 통일교와 신천지 이 두 개를 전부 다 특검으로 갔으면 좋았을 걸 이것이 제대로 가지 않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신천지와 관련해서 거의 정청래 대 김민석 2라운드가 이제 시작될 것 같아요. 뭐 그 본인들이 싸우든 어떻든 솔직히 말해서 저는 관심은 없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천지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심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 국민의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저렇게 실질적으로 내부 조사를 통해서 정리하겠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왜 국민의힘은 가만히 있는지
1: 알겠습니다.
2: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1: 예, 일단 오늘 민주당 당원 정비 TF가 이제 최고위원회의에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한테만 이제 공개를 했고 내일부터 이제 기자들 취재가 들어가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0: 이게 당내에서 이게 또 분열상이 미치면 절대로 안 될 텐데 이거 빨리 깔끔하게 정리해야 돼요 민주당이 지금 가뜩이나 여러 가지 전선이 전방위적으로 당내에서 있는데
1: 네, 알겠습니다.
0: 이게 어쨌든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인천 구월동에 있는 상가 건물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해 모두 8명이 다쳤습니다. 일대는 순간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경찰은 50대 남성을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허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 파란색 점퍼에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성큼성큼 상가를 가로질러 걸어갑니다. 양손에는 테이프로 고정한 흉기도 보입니다. 인천 구월동에서 5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마구 휘두르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낮 1시 50분쯤입니다.
2: 그런데 그 사람이 살 들고만 4번 한번 다 보러 다녔잖아요.
3: 흉기 난동 목격자입니다.
2: 안에 문 잠그고 있었죠.
1: 쏟아지는 신고에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20여 분 만에 현장에 임시 의료소를 설치했습니다.
4: 살벌림 났다 이렇게 임시 의료소 설치하고 병원들
3: 소방 관계자입니다.
4: 배정하고.
1: A씨가 범행 대상으로 삼은 건 특별한 원한이 없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었습니다. 묻지마 범행이 의심됩니다. 현재까지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는 모두 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층에서 습격당한 2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입니다. 지하부터 3층까지 건물 전체를 누비며 흉기를 휘두르던 A씨는 시민들에 의해 제압

0: 됐습니다. 10분도 안 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시민들로부터 피의자 신병을 넘겨받아 살인 미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YTN 허연진입니다.
1: 범행 당시 CCTV에는 피의자가 흉기를 든 채 상가 안을 돌아다니고 시민들이 놀라 달아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끔찍한 범행에 시민들의 평화로웠던 일상은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이어서 송수현 기자입니다.
2: 시민들이 무언가에 놀란 듯 급하게 도망칩니다. 손에 흉기를 든 피의자 A씨를 피해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A씨가 흉기를 들고 상가 건물을 구석구석 배회하는 장면도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끔찍한 난동에 상가 안은 순식간에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3: 여기서 갑자기 막 소리가 들려서 처음에는 싸우는 줄 알고 무슨 일이지 하고 나갔는데 갑자기 저쪽 앞에서 피를 막 흘리고 계신 홈플러스 직원분이 계신 거예요.
2: A씨는 상가 내부 렌터카 업체에서도 위협을 가하고 심지어 여자 화장실에서도 시민들과 대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식당가로도 향했습니다. 밥을 먹는 사람, 줄 서 있는 사람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4: 무조건 막 휘둘러. 다 맞춰야 되고 찔러서 경찰이고 주문하려고 서 있는 사람들 탈출하고.
2: 사실상 건물의 모든 층을 활보했고 범행할 대상이 더 보이지 않으면 에스컬레이터를 역방향으로 올라가 새로운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5: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찌를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3층에서 이제 4층으로 올라간 거죠. 또 역방향으로.
2: 시민들은 A씨가 어떻게든 더 많은 사람을 찌르려는 것 같았다며 악몽 같던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YTN 송수현입니다.
1: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일부 상인과 시민들은 의자로 필사적으로 맞으며 범인을 제압했는데요. 혼비백산했던 흉기 난동 현장을 목격자들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3: 처음에는 싸우는 줄 알고 무슨 일이지 하고 나갔는데 갑자기 저쪽 앞에서 피를 막 흘리고 계신 홈플러스 직원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쳐다봤는데 제 뒤쪽에서 이제 칼 들고 있는 분이 갑자기 딱 아저씨가 서 있길래 도망갔거든요.
4: 그 소리 삐지 했는데 그 다음부터 바로 막 비명이 소리가 나고 여기 가봤죠. 그랬더니 무조건 막 휘둘 1층에서 스칼리트 타고 올라와서 일로 바로 직진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 다른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칼 들고 막 사방팔방 다 돌아다녔잖아요. 그래서 도망다니면서 일로 들어갔어요, 제가. 그 안에 문 잠그고 있었죠.
5: 반대편에서 소리를 사람들이 엄청 지르면서 뛰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이렇게 했는데 2층에 푸드코트 사장님이 의자를 들고 막 막으시고 딱 보니까 양쪽 손에 칼을 든 어떤 남자가 휘둘르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그냥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막 찔렀습니다. 푸드 사장님이랑 저희랑 막 의자로 계속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제압이 됐고 그 3층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이제 제압을 해가지고 그때 딱 경찰분들이
1: 네, 이런 가운데 흉기 난동을 벌인 이 남성은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거에도 살인미수 혐의로 복역을 했던 전과자였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0: 인천 구월동 흉기 난동범의 발목엔 위치 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겁니다. A씨는 당시 재결합을 요구하며 전처를 흉기로 위협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음주 문제와 정신과 질환을 고려하면 A씨의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2005년에도 살인 미수, 2008년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최근엔 병원 진료에 불만을 품고 1인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흉기를 소지한 게 적발돼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검거 당시 양손에 흉기를 각각 든 채 흰색 테이프로 감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3: 사시미 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양손에 이렇게 들고 있었거든요.
0: 가방에선 다른 흉기와 둔기도 발견돼 경찰이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준비한 경위와 사전 계획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1: 전자발찌를 찬 흉기 난동 남성은 보호관찰관과의 대면 면담 1시간여 뒤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관리에 문제는 없었다면서도 감독 체계를 재

0: 재점검하겠다며 사과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지난 2019년부터 법무부의 전자감독 대상자였던 흉기난동 피의자 50대 A씨. 범행 당일 오전 외부 전문가로부터 중독 관련 상담을 받았습니다. 정신질환 증상 완화를 위한 상담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치료약을 먹었는지 검사도 진행됐고 보호관찰관과의 점심 식사도 이뤄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시각은 낮 12시 30분쯤. 119 신고 시각을 고려하면 지도감독 1시간쯤이 지나서 범행이 발생한 겁니다. 법무부는 A씨 관리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도감독에 순응하며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고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훼손을 시도하는 등 준수사항 위반 사례도 없었다는 겁니다. 다만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흉기난동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건 경위와 전자감독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지도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보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국민께 심려를 끼쳐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2: 네, 이번 인천 흉기난동 사건처럼 불특정 다수를 겨냥해 무자비하게 흉기를 휘두른 참극,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장소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들이닥친 무차별 흉기난동 사건들을 돌아봤습니다. 지난 2023년 8월 평일 저녁 퇴근길 사람들로 붐비던 분당 서현역 일대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최원종은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5명을 친 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쇼핑 중이던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범행으로 시민 2명이 목숨을 잃고 12명이 다쳤습니다. 최원종은 조현병에 따른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경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보다 보름 전에는 신림역 인근 골목길에서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조선이 일면식도 없는 보행자들을 향해 무자비하게 흉기를 휘둘러 20대 청년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는 이 어이없는 범행 이후에 또 한 번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었죠. 당시 연이은 흉기난동의 무차별 테러의 공포가 온 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2019년 경남 진주에서는 안인득이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비상계단으로 대피하던 주민들을 길목에서 기다렸다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주민 5명이 목숨을 잃고 17명이 다치는 등 참혹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누구나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감이 우리 사회 전체를 커다란 불안에 빠뜨립니다.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고위험군 관리체계 재정비 또 현장 대응력 강화 등 근본적인 방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0: 우리 정부가 북한군 포로 송환과 관련한 비공개 합의 파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에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측은 사과 대신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주 우크라이나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는 초강수까지 뒀지만 입장 차이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정부가 북한군 포로 송환과 관련한 비공개 합의 파기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며 주 우크라이나 대사를 귀국시켰지만 기대했던 사과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오히려 이번 일이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며 사과 없이 끝내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또 북한군 포로 송환은 한국 측 요구와 국제법 준수에 따라 선의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자신들의 도덕적 명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사과를 요구하며 대사 소환이라는 초강수를 뒀지만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그러나 계속 협의가 필요하다며 우크라이나 측의 종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4: 저희 정부는 이러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5: 박도순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4: 해결점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또 우크라이나 측에서 그런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 대해서 호응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3: 우리 정부는 사태 초기부터 단호한 대응을 하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역시 물러서지 않는 모습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역시 계속해서 북한군의 위협을 강조하며 한국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5: So they are sharing.

0: 러시아는 북한과 모든 기술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 등 구체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북한이 러시아의 미사일을 지원했기 때문에 기술 공유도 이루어졌을 겁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입니다.
1: 이미 대사소환이라는 초강수를 둔 정부 입장에서는 추가 대응도 마땅치 않은 상황. 마지막으로 남은 외교관계 단절로 갈 사안은 아니라는 공감대 속에 양국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정보협력 문제를 포함한 한미 간 이상 기류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이견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언제나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켜지는 외교를 해야 하고 국가 간 관계에서 굴종적, 사대적 태도를 지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한미동맹 균열론에 대한 우려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긴 했지만 여야 간의 인식차가 두드러지는 분야가 대미 외교, 한미 관계입니다. 파탄 수준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거듭 외교 안보라인 경질론을 띄웠고 민주당은 국가 안보를 볼모로 나쁜 정치를 한다고 맞섰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1: 굴종적 태도 지향을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직후 국민의힘은 북한 지뢰사고를 불의로 표현한 태도야말로 굴종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외교의 축을 무너뜨리는 두 인사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정원장을 지목하며 거듭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3: 한미 동맹은 파탄났고
4: 이미 국민의 생명과
3: 국가 안보는 백척간 뒤에 섰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을 즉각 경질하십시오.
1: 외교안보 분야만큼은 실험에서도 오차가 있어서도 안 된다며 하루 전 정동영 장관의 발언을 겨냥해 야당의 비판을 색깔론으로만 치부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5: 한미 관계가 벌어져 있다라는 이 상황을 중미대사가 확인해 준 거 아닙니까? 동맹국들과 안보를 갖고 줄다리기를 한 나라가 있었습니까?
1: 민주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면서도 신중함을 유지하며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 원칙에 힘을 보탰습니다. 미중관계를 비롯한 국제정세도 과거와는 달라지고 있다며 셈법 자체가 단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6: 한미동맹의 미국의 어떤 군사안보력이 주로 기대는 상황은 구조상으로는 단순하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북한도 입장이 변했고 전략도 변했고.
1: 국민의힘 공세에 대해선 안보를 정쟁 소재로 삼아 화살을 정부로 돌리고 있다면서 나쁜 정치로 규정했습니다.
7: 말로는 북한

0: 잇따라 불거지면서 외교 안보 이슈가 정기국회 최대 뇌관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YTN 박기재입니다.
1: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특검이 이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재판에는 400억 원 가까운 국민의힘 선거비용 반환 여부가 달렸는데요. 선고는 오는 27일 내려집니다. 김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의 형을 존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해달라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 없고 김건희 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함께 만난 적도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대선 당시 헌정사상 최소 득표 차인 0.73%포인트로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됐다며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쳐 범행이 중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윤 전 검사장을 감싸기 위한 발언이었다는 주장에는 사후 핑계라고 일축하고 전 씨와 친분 관계에 대해서는 계속 말을 바꿔 국민과 재판부를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이런 식으로 허위사실 공표가 인정되고 당선 무효가 되면 선거는 왜 하느냐고 반발했고 변호인 역시 앞서 변호사 소개를 윤 전 대통령이 아닌 자신이 했다는 윤 전 검사장 증언 등을 거론하며 거듭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3: 이번 항소심에서 이제 윤대진 변호사님 또 나와서 진실대로 증언을 해주셨고
4: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5: 무죄를 기대하십니까?
4: 네, 당연히 무죄 기대합니다.
2: 앞서 1심은 유권자 관심이 높았던 사안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무겁다면서 두 발언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7일 내려집니다.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이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만큼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1: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차에 태워 도주한 2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송치 전까지 계획범죄 입증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6: 장모를 살해한 뒤 아내를 납치했던 20대 남성 김모 씨가 구속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경찰서에 압송된 뒤 이틀 만에 다시 취재진 앞에 선 김 씨는 쏟아지는 질문에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7: 혼인신고에 미행했습니까?
8: 강제 혼인신고한 것도 맞을까요?
7: 유족에게 할 말씀 없습니까?
6: 법원은 심문 끝에 김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장모를 살해한 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 생각은 다릅니다. 김 씨가 흥신소 직원을 고용했다고 언급하는 등 차근차근 범행을 준비해 왔던 겁니다. 또 김 씨가 결혼 생활 중에도 아내를 감금하며 폭행했고 이 과정에서 아내 신분증을 촬영해 가족들 주소까지 미리 파악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역시 김 씨가 흉기 두 점을 미리 준비한 정황 등을 근거로 계획 범죄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김 씨가 차량 조수석 보관함 안에 흉기를 보관해왔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범행 목적으로 소지하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송치 전까지 김 씨가 아내 주변을 스토킹한 것이 맞는지 또 가정폭력 사건으로 신고되자 앙심을 품고 보복한 것인지 등을 추궁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9: 이 인공지능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최근 치러진 대학 수시 논술 시험장에서 이 스마트 안경을 악용한 부정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연세대와 서울시립대학교의 고사장 안에서 수험생들이 감쪽같이 감독관의 눈을 속이려 한 겁니다. 함께 보시죠. 시험 시작 전 감독관이 안경을 일일이 확인 점검할 때만 해도 이 수험생은 평범한 일반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시험이 시작되자 몰래 준비해온 스마트 안경으로 갈아 쓴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안경 모양을 수상히 여긴 감독관이 적발해 안경을 수거했고 시험이 끝나고 해당 학생도 스마트 안경을 사용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시험 도중 두꺼운 태 안경의 생김새를 의심한 감독관에 적발돼 수험생

0: 퇴실 조치된 겁니다. 해당 대학들은 적발된 수험생들에 대해 향후 3년간 응시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스마트 안경을 악용한 부정 행위가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 달 후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앞두고 교육당국도 반입 금지 물품 안내를 재정비하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스마트 안경을 악용한 수능 부정 행위에 대해 당해 시험 무효는 물론 이듬해 수능 응시 자격까지 박탈하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공정해야 하는 대학 입시 절차인 만큼 고사장 내 전자기기 통제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이렇게 대학은 수시철인데요. 또 결혼식 많이 하는 계절이기도 하죠. 결혼식 와달라는 청첩장 받으면 식대 걱정에 축의금 얼마 해야 하나 축하보다 부담이 앞서기도 합니다.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이렇게 을에 치러야 한다고 여겼던 결혼식이나 장례식 문화가 요즘 2030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최근 한국소비자원의 가격정보 종합 포털을 보면요. 서울의 1인당 식대 이 중간 가격이 8만 원에 이릅니다. 경기와 인천도 6만 2천 원,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서울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 하객 200명만 초대한다고 쳐도 밥값으로만 1,600만 원이 깨지는 겁니다. 예식장 평균 계약금 역시 1년 새 11%가 넘게 뛰면서 1,800만 원에 육박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초대를 받는 하객들도 10만 원은 내야겠다 싶죠. 그래서 최근 이 SNS에는 노웨딩 트렌드, 노웨딩 후기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결국 당사자뿐 아니라 하객에게도 무거운 짐이 되지 않도록 결혼은 하되 결혼식은 생략하는 노웨딩이 대안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혼상제의 간소화 바람은 장례 문화에도 불고 있습니다. 수백에서 수천만 원이 드는 장례 비용의 부담을 느끼면서 조문객을 맞는 빈소를 따로 차리지 않고 필수 절차만 진행하는 무빈소 장례가 크게 늘었는데요. 실제로 2년 새 60%가량 급증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내는 동시에 형식적인 조문객 맞이에는 힘을 빼고 가족끼리 온전히 슬픔을 나누는 장례의 본질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경조사에 주고받는 축의금과 부의금이 교류가 뜸한 사이에서는 관계 유지 비용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전문가들은 형식을 과감히 덜어내더라도 소중한 사람들과 기쁨, 슬픔을 온전히 나누는 관혼상제 본래의 의미만큼은 잘 지켜나가는 배려도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시간과 감정 소모를 줄이고 나에게 진짜 필요한 가치에만 집중하겠다는 2030 세대의 합리주의, 그리고 이 간소화 흐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1: 김재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을 강하게 비판해온 추미애 경기지사가 국정감사장에서도 친윤검사로서 중수청장에 부적합하다고 말했습니다. 침묵하면 역사적 과오가 될 것 같아 반대하는 거라고도 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2: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감사 시작부터 추미애 경기지사를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도정은 내팽개치고 여의도 정치에만 몰두한다고 질타했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입장도 거듭 추궁했습니다.
3: 중수청장
4: 강명구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입니다.
3: 더 야당 간사를 한다는 비판이 있어요.
5: 지연된 사태에 대해서 저는 추지사님의 여러 가지 책임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추지사는 경기도정에 대한 국정감사장이라며 즉답을 피했지만
6: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하고요. 다른 기회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오후에도 질문 세례가 이어지자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3: 친윤 검사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4: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3: 김지용 공수처장 후보는
6: 친윤 검사일 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 부적합하다 침묵하고 있다면 역사적 과오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또 저의 양심에서 기반해서 나라를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2: 다만 이재명 대통령과의 갈등설은 부인했습니다.
3: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이 추지사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6: 저를 겨냥했다 생각지 않습니다.
4: 추미애 지사입니다.
2: 그러나 민주당에서도 SNS 정치에 대한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7: 추미애 지사님이 SNS에 한글 쓰는 거 그리고 발언하시는 모두가 주목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진중하게 해주시면.

0: 김 후보자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여권 내 긴장감이 더 고조된 모양새인데 장외에서도 김 후보자 송곳 검증을 벼르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1: 후보자로서는 부적합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2: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 검증을 통해서 국민이 판단하도록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0: 민주당 내에서는 김 후보자의 청문회를 계기로 당내 내용이 조금은 진정될 거란 기대감도 읽힙니다. 하지만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어 내용이 봉합될지 격화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3: 김지용 후보자가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의 공개 비판에 대해 조직기강을 무너뜨리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수사간부의 공개 비판은 부적절한 행위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명을 반대한 추미애 경기지사와 관련해서도 중수청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해한다며 설사 주장이 왜곡 편향됐다는 생각이 들어도 성실하게 설명하고 해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온 임은정 광주지방 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본격화했습니다. 중수청은 내부적으로 마련해둔 감찰 업무 관련 훈령을 토대로 임 청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중수청은 개청에 맞춰 부서별 업무 처리 기준이 담긴 훈령을 마련했고 이 내용은 조만간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국정감사기관 돌출 발언과 행보를 두고 여야가 연일 거칠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직 제명까지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고 국민의힘은 억지 프레임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이제 명을 끊을 때라고 SNS에 올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부터 이 대통령 부모 묘소를 찾아 이른바 인증사진을 남긴 이진숙 의원까지 국감장 안팎에서 터져나온 야당 의원들의 언행을 둘러싸고 전선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5: 뭐 말장난이라고 하기도 정말 심한 정도인데
2: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5: 못 봤습니다.
4: 민주당 원내 지도부 역시 한 목소리로 가세했는데 법사위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장소와 관련해 논란을 일으킨 김태규 의원까지 함께 거론하며 조회수에 매달리는 사이버 래커 수준의 막말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6: 억지 막말 경쟁에 국회의원의 품격도
2: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도
6: 다 무너져갑니다.
4: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역시 주진우, 이진수, 김태규 의원을 패륜 3남매로 규정하고 국민의힘을 향해 의원직 제명에 동참하라 촉구했습니다.
7: 의원직 제명에 동참하라.
2: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7: 국민의
2: 의원입니다.
7: 국민의 편에 설 것인가, 극우의 편에 설 것인가 선택하라.
4: 반면 주진우 의원은 특검 카드를 꺼내들며 맞불을 놨습니다. 이 대통령 부부의 주말 골프 논란을 거듭 겨냥해 관련 비용을 공개하라는 등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8: 황제 골프에
2: 주진우 국민의힘
8: 국민 무시가 도를 넘어섰습니다. 골프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당당히 그 내역을 공개하십시오.
4: 국민의힘 지도부도 적극 엄호에 나섰습니다. 소속 의원들에 대한 민주당의 감사 배제와 발언권 정지 조치 등이 오히려 의회 폭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9: 억지 이해 충돌 프레임을 씌워
2: 정의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입니다.
9: 민주당의 불편한 진실을 파헤치려는 야당의 입을 막겠다는 정치적 꼼수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4: 다만 당내에서도 논란을 둘러싼 부담이 감지됩니다. 발언 수위가 생각보다 셌고 다른 표현으로도 비판할 수 있었을 거라는 등 우려 섞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제소와 함께 의원 징계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정책 검증보다 정쟁용 수위 높은 발언이 오가면서 여야의 대치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10: 비구름 뒤로 북서쪽에 찬바람이 강하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9도까지 떨어지면서 한자릿수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낮 기온도 뚝 떨어져 늦더위는 이제 완전히 물러납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11: 가을비가 그치고 바깥 공기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비구름 뒤를 따라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한반도로 거세게 유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밤 사이에는 맑은 하늘 아래 지표면 냉각이 더해져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당장 출근길부터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져 공기

0: 대기가 확연히 차가워지겠고 계절의 시계는 다시 늦가을에서 초겨울 수준으로 앞서갈 전망입니다.
1: 북서쪽 5km 상공에서 영하 15도 내외인 찬공기가 남하하면서 14일 아침 서울은 10도 아래로 기온이 내려가 올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경기와 강원도 일부 지역은 5도 아래로 기온이 뚝 떨어져 11월 중하순의 기온 분포를 보일 전망입니다.
0: 급변하는 기온은 한낮에도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서울 등 내륙의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내려가 쌀쌀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보여 환절기 면역력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추위는 주 후반 점차 누그러져 주말에는 예년 수준의 가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다만 당분간 일교차가 크게 나는 데다 기온 변동폭도 커 롤러코스터 같은 날씨에 대비해야 합니다. 기상청은 일요일에도 전국에 또 한 차례 추위를 부르는 가을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2: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내일 나옵니다. 기소된 지 약 7개월 만인데요. 앞서 결심 공판에선 징역 4년이 구형됐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3: 강선우 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공천 헌금 의혹. 지난해 말 김병기 의원과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불거졌습니다.
4: 하여튼 돈부터 돌려드리세요.
3: 통화가 이뤄진 바로 다음 날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단수 공천됐습니다. 이른바 1억 공천헌금 혐의 관련 두 사람에 대한 1심 선고가 내일 나옵니다. 지난 3월 기소된 지 7개월여 만에 첫 법원 판단입니다. 현재 공소청으로 간판이 바뀐 검찰은 지난달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김 전 시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돈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당사자로 지목된 전직 보좌관 남모 씨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진술은 내내 엇갈렸습니다. 김 전 시의원과 남 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강 의원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눈물로 호소한 데 이어 지난달 말 보석 신청이 인용돼 구치소를 나서면서도 거듭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5: 저는 어떠한 돈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겸허하게 법원의 판단 기다리겠습니다.
6: 상반된 진술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는 가운데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쪼개기 후원 의혹으로도 추가 기소돼 이번 달 말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2: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 수익금을 세탁하고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진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은행원까지 매수해 도박 자금을 관리하는 핵심 계좌를 알아낸 뒤 거래를 막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에 김기수 기자입니다.
7: 방 안쪽에 있는 금고를 열자 5만 원권 뭉치가 쏟아져 나옵니다. 서랍장에선 고가의 시계와 액세서리가, 자동차 트렁크에선 은괴가 발견됩니다.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 수익금을 가상 자산 등으로 세탁한 일당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나온 금품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10개월여간 대포통장 81개를 모집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3억여 원을 세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대포통장을 이용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23억여 원을 뜯어내기도 했는데 범행 과정에서 은행원 2명까지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은행원들을 매수한 뒤 도박 자금을 관리하는 핵심 계좌, 이른바 금고장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은행원들은 계좌 정보 등을 제공해주는 대가로 수백만 원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당은 이렇게 하라는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 일부를 보낸 뒤 추가로 1원씩 입금했습니다. 이후 사이트 운영진에게 계좌를 신고해 지급 정지시키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는데 피싱 피해금이 들어온 계좌는 신고에 따라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8: 관리 계좌로다가
9: 경찰 관계자입니다.
8: 돈을 20만 원 정도씩 분산 이체하고 이어서 바로 1원을 입금합니다. 지급 정지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바로 그 피해자들한테 연락을 하면 그 연락을 받고 거기서부터 이제 협박 부분이 이루어지고.
7: 경찰은 조직 총책과 은행원 등 17명을 붙잡고

0: 9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연루된 피싱 조직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김 교수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북극 항로 시범 운항을 마치고 50일 만에 돌아온 펜스타 아크로호의 귀향 환영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극 항로는 위기 상황에서 또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며 북극 항로 시대 대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지난 8월 22일 밤 부산항을 출발한 펜스타 아크로호. 출항 9일 만에 북극해에 진입한 뒤 21일 만에 영국에 도착했고 네덜란드와 폴란드를 거쳐 50일 만에 부산항으로 돌아왔습니다. 국내 컨테이너선이 북극 항로를 통과해 유럽을 왕복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부산에서 영국까지 홍해를 거쳐 수에즈 운하를 지나는 기존 항로보다 10일가량 운항 기간을 단축했습니다. 시범운항 귀향 환영식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당장의 경제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긴 안목으로 북극 항로 시대를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우리는 기존의 바닷길이 막히면 대한민국 경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지금 현재 체험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열어내게 될 북극 항로는 위기 때 기댈 수 있는 또 하나의 바닷길, 또 하나의 선택지, 또 하나의 생명길이 될 것입니다.
2: 이 대통령은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중동 상황으로 수에즈 운하 이용이 힘들어지면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가야 하는 실정이라며 물류거리를 3분의 2로 줄이고 비용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북극 항로는 국익에 매우 중요한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러시아 제재 저촉 우려등과 관련해 인접국들과의 외교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4: 국익을 추구해가는 과정에서 여러 논란들도 발생하고 어려움도 있지만 결국 마지막 남는 것은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이거든요. 전쟁 중에도 외교하시죠. 그게 뭐 외교의 원칙이죠.
5: 네.
4: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
2: 이 대통령은 또 부산을 북극 항로의 핵심 허브로 키우기 위해 부산항 인프라 확충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철도 물류망 정비에 속도를 내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에서 열린 북극 항로 시범 운항 환영식 참석 이후 상어 북항이가 있는 친수 공원을 찾아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환호하는 시민들과 한 명씩 악수를 나누고 셀카를 찍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응급 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률 공포안 41건과 대통령안 20건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중증 응급 환자를 이송할 적정한 응급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는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중증 응급 환자를 이송, 수용할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0: 가을 야구의 시작,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내일 시작됩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질 잠실구장을 홈으로 쓰는 LG와 두산의 맞대결인데요. 카라스코와 곽빈이 1차전 선발로 맞붙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1: 올 시즌을 끝으로 철거되는 잠실구장. 한지붕 두 가족, LG와 두산의 가을 야구 맞대결로 아쉬움을 달랩니다. 1승에 2점을 안고 시작하는 4위 LG가 객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지만 분위기는 묘합니다. LG는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까지 기아와 총력전을 벌인 끝에 패하면서 분위기가 가라앉은 데다 투수진의 과부하로 전력의 누수도 발생했습니다. 마무리 손주영이 목에 담증세가 나타나 엔트리에서 제외됐고 불펜의 중심 고우석은 미국에서 뒤늦게 팀에 합류한 탓에 KBO 규정상 가을 야구에 뛸 수 없습니다.
2: 3위 안에 들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포스트 시즌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경기들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LG 투수 토러스트입니다.
1: 두산은 오히려 여유로운 분위기입니다. 일찌감치 5위 자리가

0: 결정되면서 와일드카드 일정에 맞춰 선수들의 컨디션을 끌어올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내 최강 원투펀치를 자랑하는 곽빈과 최민석을 포함해 외국인 선발 벤자민과 잭 로그까지 모두 일주일 이상 휴식을 취하면서 어깨를 충분히 회복했습니다.
1: 선수들 사이에서도 충분히 해볼 만한
2: 민석 두산 투수입니다.
1: 더 강하니까 좀 자신감 지금 자신감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고 이제 저희는 좀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좀 더 부담이 없지 않나 생각해서
0: 올 시즌 상대 전적은 11승 1무 4패로 LG가 두산을 압도했지만 역대 가을 야구 결과는 두산이 4승 2패로 강했습니다. 지난해 한국 시리즈 우승을 포함해 8년 연속 가을 야구에 진출한 LG가 두산보다 주전들의 포스트 시즌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1차전 선발로 LG는 카라스코를, 두산은 곽빈을 내세웠습니다. 잠실에서 펼쳐지는 마지막 가을 야구의 진짜 주인공은 누가 될지 팬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3: 지금까지 뉴스나이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정치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에서 제일 잘 나가는 뉴스 명당 진행자 장성철입니다.
5: YTN 라디오에서 제일 잘 나가는 건 정면 승부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 진행자 이동영입니다. 또다시 찾아온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이번에도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잘 부탁드립니다.
4: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 받으시면요. 장성철의 뉴스 명당을 잘 듣고 있다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좋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4: 이거는 아침 6시 20분부터 7시까지 하는 방송인데 그 경제 매거진 프로그램 아닌가?
5: 근데 이거 이러다 조태현의 생생경제가 1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4: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하시는 청취자들이 알아서 잘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5: 지금 슬라생 홍보하시는 겁니까? 굿입니다. 굿이에요.
4: 굿머니 굿라이프도 기억해 주세요. 뉴바.
5: 그럼 저도 돌정부 잘 부탁드립니다.
6: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7: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8: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는 쉽지만 회원 탈퇴나 구독 해지는 유독 어렵게 느껴진 적 있으시죠? 소비자의 착각이나 부주의를 유도해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만드는 다크 패턴 때문일 수 있는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봅니다. 다크 패턴은 온라인 화면이나 앱을 교묘하게 설계해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결제를 하도록 유도하는 눈속임 상수를 말합니다. 다크 패턴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반드시 내야 하는 배송비가 있는데도 검색 화면에서는 이를 제외한 저렴한 가격으로 표시하는 경우입니다. 또 무료 체험이 끝난 뒤 유료 구독으로 전환되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더해 회원 가입은 간편하게 해놓고 해지나 탈퇴 버튼은 찾기 어려운 곳에 숨기는 방식입니다. 이런 다크 패턴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특히 탈퇴나 해지 버튼은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배치하도록 권고하고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할 때도 소비자의 별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관련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정위는 사업자에게 최대 1년의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온라인 서비스 환경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듀엣토의 더 클래식.
1: 10월 13일 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2: 쿠프랭의 신비한 바리케이트, 이어서 드뷔시의 아마빛 머리의 소녀, 알렉상드르 타로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10월 13일 화요일 듀엣 웨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터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쿠프랭의 신비한 바리케이트, 이어서 드뷔시의 아마빛 머리의 소녀, 알렉상드르 타로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지난주에 발매된 타로의 새 음반 수록곡이었습니다.
0: 알렉상드르 타로는 30년 넘게 국제 무대에서 활동해온 프랑스의 대표적인 피아니스트 가운데 한 명입니다. 특히 프랑스 음악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보여온 연주자죠.
1: 그 방금 첫 곡으로 들은 쿠프랭도 타로와 인연이 깊은 작곡가입니다.
0: 타로는 일찍부터 하프시코드를 위해 쓰인 프랑스 바로크 음악을 현대 피아노로 새롭게 들려주는 작업을 해봤는데요. 2007년에는 쿠프랭의 작품을 모은 음반을 발표해 엄청난 화제를 모았습니다.
1: 그러니까 쿠프랭에서 드뷔시까지 방금 두 곡만 들어도 타로가 오랫동안 탐구해온 이 프랑스 음악의 폭을 어느 정도 느껴볼 수 있겠습니다.
0: 그리고 그 프랑스 음악을 한 장에 모은 것이 바로 이번에 새로 나온 음반 메무아르입니다.
1: 메무아르, 프랑스어로 기억이란 뜻입니다. 이 트랙이 27개나 됩니다.
0: 그런데 재밌는 건 이 27곡의 작곡가가 모두 다 다르다는 겁니다.
1: 이 27명의 프랑스 작곡가에게서 한 곡씩 고른 겁니다.
0: 네, 쿠프랭에서 시작해 드뷔시, 라벨, 사티, 포레, 블랑크, 그리고 20세기 후반의 작곡가들까지 프랑스 음악의 여러 시대를 한 장에 담았습니다. 잘 알려진 명곡도 있고 프랑스 밖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힘든 작품도 있습니다.
1: 근데 또 이게 타로라고 하니까 네네. 뭔가
0: 카드요?
1: 네, 카드 점수로 저에게 27개 음악 중에서 하나 골라보시오 뭐 이런 것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슬기 씨는 타로 좋아하시나요?
0: 타로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1: 한 번도?
0: 네, 가서 뭐 이렇게 누가 이렇게 있어서 아니 나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1: 타로? 아니 아 저도 그냥 아는 사람이 이제 장난처럼 그렇게 해주는 나 본 적이 있던가.
0: 아 취미로? 어. 타로 카드를 본 적은 있지만 봐본 적은 없다.
1: 아니 뭐 날 해줬던 것 같은데 너무 그것도 그때 이제 대학 시절 때 연애하거나 그러면 우리 타로 카페 가자 아, 그래서 가봤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0: 우리 어릴 때도 타로가 있었어요?
1: 있었죠. 타로는 그 유럽에서도 또 오래된 그런 점술이니까 우리나라에는 그리고 할머니들이 그 고스톱으로
0: 네네 아 고스톱점
1: 고스톱점 쳤어요 할아버지가 맞아, 맞아. 하루에 운세를 맞아, 맞아. 새벽에 일어나서 꼭 그 혼자서 척척척척척
0: 꿈보다 해몽이었지
1: 착착 어, 할아버지 방만 불이 켜져 있는 거야 새벽에 그럼 신문 딱 보시고 그거 치셨고 에 음반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0: 수록곡 세 곡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제르맹 타유페르의 즉흥곡 다리우스 미오의 봄 가운데 유연하게 릴리 블랑제의 오르된 정원에서까지 이어서 듣겠습니다. 알렉산드로 타로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제르맹 타유페르의 즉흥곡 다리우스 미묘의 봄 가운데 유연하게 릴리 블랑제의 오래된 정원에서 알렉산드로 타로의 피아노를 이었습니다. 알렉산드로 타로의 새 음반 메모아르의 수록곡입니다.
1: 근데 이 음반의 제목이 왜 기억인지 알고 나면 선곡이 조금 다르게 들립니다. 단순히 프랑스 음악사를 시대순으로 정리한 음반은 아니라고 합니다.
0: 타로 자신의 개인적인 기억도 담겨 있다고 하네요. 타로는 11살 때 작곡가 다리우스 미오의 아내 마들렌 미오를 알게 됐는데 그녀에게 드뷔시와 라벨, 사티, 블랑크처럼 자신이 직접 알고 지냈던 음악가들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1: 그리고 이번 음반에 들어있는 작곡가 가운데는 타로가 직접 만났던 사람도 있다고 해요.
0: 방금 들은 제르맹 타유페르를 비롯해서 장 프랑스, 장 비에너, 장 미셸 다마스 같은 작곡가들을 젊은 시절 직접 만났다고 하는데 프랑스에는 장씨가 많네요. 그죠?
1: 그러네요.
0: 장발장도 장씨잖아요.
1: 어디 장씨야? 그러니까 이 음반 메모아르는 프랑스 음악의 기억이면서 동시에 타로 자신의 음악적인 기억을 이 진짜 타로점처럼 한 장씩 한 장씩 꺼내놓은 음반이기도 합니다.
0: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부분의 곡도 아주 짧다고 합니다. 1분, 2분, 3분 남짓한 음악들이 기억의 한 장면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진다고 하네요.
1: 그건 진짜 타로점 같은데요.
0: 음악 듣고 어떤 기분을 오늘의 음악은 몇 번입니까?
1: 그러면 이제 2분이 나왔습니다. 2분이라는 뜻은 사실 당신이 지금 약간 오늘 우울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뭐 이렇게
0: 곡마다
1: 3분 뭐 이러면 3분 카레를 드시길 오늘 마지막 곡은 이 음반에서 그래서 가장 긴 작품으로 한번 골라봤어요.
0: 오호.
1: 에마뉘엘 샤브리에 10개 회화적 소품 가운데서 마지막 곡이고요. 스케르초 왈츠입니다. 알렉산드르 타로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저희 내일 수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한달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All About News, YTN News FM.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삼성전자는 지난 6일까지 매입을 모두 마쳤고 SK하이닉스도 목표치의 85%가량을 매입해 일정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두 기업이 추가로 어떤 주주 환원 정책을 내놓을지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본 돈의 많은 부분을 이제 주주 환원을 시작했고 이번 달 말 실적 설명회에서 또 한 번 약속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1: 다만 기업 실적은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 상황에서 과도한 낙폭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3: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하면 아직까지 반도체 주가의 다운턴을 예단하기에는 좀 시기상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1: 그러나 최근 주가 하락세는 기업 실적보다 수급 부진이 큰 변수로 작용한 만큼 향후 증시는 대내외 경기 변동성과 수급 상황에 따라 당분간 충격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4: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어머니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으로부터 2조 6천억 원 상당의 삼성전자 지분을 증여받습니다. 삼성전자는 홍 관장이 삼성전자 주식 1,115만 8천 주를 이 회장에게 증여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종가를 기준으로 하면 증여 규모는 2조 6천억 원 수준으로 이번 증여가 완료되면 이 회장의 보유 주식 지분율은 0.17%포인트 올라가 1.75%로 높아지게 됩니다. 제주에서 스토킹하던 남성에게 공격을 받아 숨진 40대 여성이 앞서 교제폭력과 스토킹 피해로 4차례나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 가해 남성은 피해 여성이 차고 있던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를 강제로 뜯어낸 뒤 범행을 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6: 제주 길거리에서 남성이 여성의 팔을 붙잡은 채 자신의 차량으로 끌고 갑니다. 몸부림까지 치며 저항했던 40대 여성 A씨는 자신을 강제로 차에 태운 60대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을 당하기 전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4차례나 112에 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0월엔 스토킹으로 2차례 신고했고 올해 3월엔 성폭력, 5월엔 교제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신변보호 조치를 받도록 설득했지만 A씨 요청에 따라 4건 모두 정식 입건 없이 현장 종결했습니다. 대신 경찰은 호신용 경보기와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는 범행 현장에서 뜯긴 채 발견됐습니다. 붙잡힌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스마트워치를 조작하려 해 강제로 뜯어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A씨가 돈이 있는데 갚지 않았고 스토킹으로 자신을 신고해 앙심을 품었다고도 털어놨습니다. 귀가하는 A씨를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다른 곳에 데려가서 얘기하려고 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7: 관객성 범죄는 일반 범죄하고 달리 짧은 시간에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러한 관객성 범죄의 특성을 바로 제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6: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는 경찰은 B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유명진입니다.
4: 장모의 목숨을 앗아간 뒤 아내는 차에 태워 도주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5: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송치 전까지 계획 범죄 입증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8: 장모를 살해한 뒤 아내를 납치했던 20대 남성 김모 씨가 구속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경찰서에 압송된 뒤 이틀 만에 다시 취재진 앞에 선 김 씨는 쏟아지는 질문에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9: 혼인 소통에 미행했습니까?
10: 강제 혼인 신고한 것도 맞을까요?
9: 유족에게 할 말씀 없습니까?
8: 법원은 신문 끝에 김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장모를 살해한 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 생각은 다릅니다. 김 씨가 흥신소 직원을 고용했다고 언급하는 등 차근차근 범행을 준비해왔단 겁니다. 또 김 씨가 결혼 생활 중에도 아내를 감금하며 폭행했고 이 과정에서 아내 신분증을 촬영해 가족들 주소까지 미리 파악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역시 김 씨가 흉기 두 점을 미리 준비한 정황 등을 근거로 계획 범죄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김 씨가 차량 조수석 보관함 안에 흉기를 보관해왔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범행 목적으로 소지하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송치 전까지 김 씨가 아내 주변을 스토킹한 것이 맞는지 또 가정폭력 사건으로 신고되자 앙심을 품고 보복한 것인지 등을 추궁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5: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의 초기 가정폭력을 수사했던 경찰서에 대한 감찰이 시작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그제 사건을 처음 수사했던 경기 수원권선경찰서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8월 수원권선경찰서가 서울 용산경찰서로부터 가정폭력 사건을 이송받은 뒤 수사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적절히 이행했는지를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4: 최근 장모 살해 사건을 비롯한 관계성 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이 전수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시도경찰청에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관계성 범죄 사건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점검 대상은 현재 수사 중인 스토킹, 교제폭력, 가정폭력 사건과 모니터링 A등급 대상자, 스마트워치 지급 이상의 피해자 안전조치가 진행 중인 사건 등입니다. 자신이 고급 승용차를 구매한 외제차 매장에서 욕설과 함께 허리띠를 풀어 직원을 때린 화장품 회사 임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5: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튿날 다시 매장을 찾아가 위협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1: 중년 남성이 손에 쥔 허리띠로 자동차 매장 직원 얼굴을 내리칩니다. 주변에서 달라붙어 말려도 화를 참지 못하고 폭행을 이어갑니다. 매장 안으로 들어와서는 바닥에 내리쳐 부순 삽을 들고 직원들을 위협합니다. 경찰이 출동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서울 용산구에 있는 외제차 매장에서 난리를 피운 이 남성은 중소 화장품 회사 임원 50대 A씨입니다. 한 달 전쯤 이곳에서 고가의 승용차를 샀는데 부품이 파손된 것을 항의하려고 매장을 찾았습니다. 고객 과실로 보인다는 직원 말에 격분했고 다른 직원이 제지하자 다툼 끝에 허리띠까지 빼든 겁니다.
12: 계속 욕하시면서 얼굴에 침을 뱉고 아, 하지 마라 이렇게 제지했는데 손으로 뺨으로 계속 가격당하고 맞아서 이렇게 좀 많이 부어 있고요.
11: 날벼락 같은 A씨의 폭행은 경찰이 도착한 뒤에야 멈췄습니다. 마음을 놓을까 싶었는데 경찰을 불렀던 것을 빌미로 또다시 찾아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난동을 부린 지 하루 만에 매장을 다시 찾은 피의자는 직원들에게 보복하겠다 협박한 혐의로 곧바로 체포됐습니다. A씨 측은 경찰 조사에서 차에 결함이 있어서 매장을 방문했는데 직원이 먼저 때려서 대응한 것이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매장 측에선 A씨가 침을 뱉는 등 난동을 피워 직원이 밀치면서 말렸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4: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특검이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5: 400억 원에 가까운 국민의힘 선거비용 반환 여부가 달렸는데 선고는 오는 27일에 내려집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3: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의 형을 존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해달라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0: 후 일축하고 전 씨와 친분 관계에 대해서는 계속 말을 바꿔 국민과 재판부를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이런 식으로 허위사실 공표가 인정되고 당선 무효가 되면 선거는 왜 하느냐고 반발했고 변호인 역시 앞서 변호사 소개를 윤 전 대통령이 아닌 자신이 했다는 윤 전 검사장 증언 등을 거론하며 거듭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1: 이번 항소심에서 이제 윤대진 변호사님도 나와서 진실대로 증언을 해주셨고
2: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3: 무죄를 기대하십니까?
2: 네, 당연히 무죄 기대합니다.
0: 앞서 1심은 유권자 관심이 높았던 사안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무겁다면서 두 발언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7일 내려집니다.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이 선거 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만큼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4: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5: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6: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7: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영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 하시죠.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뉴스 FM 사랑해요.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인천 구월동에 있는 상가 건물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해 모두 8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50대 남성을 살인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허현진 기자입니다.
1: 파란색 점퍼에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성큼성큼 상가를 가로질러 걸어갑니다. 양손에는 테이프로 고정한 흉기도 보입니다. 인천 구월동에서 5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마구 휘두르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낮 1시 50분쯤입니다.
2: 근데 그날은 8대구만 4번 다 돌아다녔잖아요. 그래서 조만간이면 제일로 들어갔어요, 제가. 네. 그 안에 문장 들고 있었죠.
1: 쏟아지는 신고에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20여 분 만에 현장에 임시 의료소를 설치했습니다.
3: 팔뿌리 났다 이렇게 임시 의료소 설치하고 병원들 활동하고 배송하고.
1: A씨가 범행 대상으로 삼은 건 특별한 원한이 없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었습니다. 묻지마 범행이 의심됩니다. 현재까지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는 모두 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층에서 습격당한 2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입니다. 지하부터 3층까지 건물 전체를 누비며 흉기를 휘두르던 A씨는 시민들에 의해 제압됐습니다. 10분도 안 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시민들로부터 피의자 신병을 넘겨받아 살인 미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YTN 허연진입니다.
0: 현장 CCTV에는 흉기를 든 피의자가 상가 안을 돌아다니고 시민들이 놀라 달아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끔찍한 범행에 시민들의 평화로웠던 일상은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송수연 기자입니다.
4: 시민들이 무언가에 놀란 듯 급하게 도망칩니다. 손에 흉기를 든 피의자 A씨를 피해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A씨가 흉기를 들고 상가 건물을 구석구석 배회하는 장면도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끔찍한 난동에 상가 안은 순식간에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5: 여기서 갑자기 막 소리가 들려서 처음에는 싸우는 줄 알고 무슨 일이지 하고 나갔는데 갑자기 저쪽 앞에서 피를 막 흘리고 계신 홈플러스 직원분이 계신 거예요.
4: A씨는 상가 내부 렌터카 업체에서도 위협을 가하고 심지어 여자 화장실에서도 시민들과 대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식당가로도 향했습니다. 밥을 먹는 사람, 줄 서 있는 사람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2: 무조건 막 휘둘러.
4: 사실상 건물의 모든 층을 활보했고 범행할 대상이 더 보이지 않으면 에스컬레이터를 역방향으로 올라가 새로운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6: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찌를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3층에서 이제 4층으로 올라간 거죠. 또 역방향으로.
4: 시민들은 A씨가 어떻게든 더 많은 사람을 찌르려는 것 같았다며 악몽 같던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0: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일부 상인과 시민들은 의자로 필사적으로 맞서며 범인을 제압했습니다. 시민들의 용기 있는 대응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7: 평일 낮 2층 식당가에서 밥을 먹던 시민들은 양손에 흉기를 든 채 나타난 남성을 보고 다급하게 몸을 피했습니다. 황급히 현장을 벗어나거나 근처 가게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숨었습니다. 이때 일부 상인과 시민들은 직접 남성을 막아섰습니다. 식당가 의자를 들어 A씨의 공격을 막아냈고 이를 본 다른 시민도 달려가 힘을 보탰습니다.
6: 막고 있는 사람이 그분 한 분이니까 지금 보이는 상태에서는 저도 이제 의자를 들고 같이 뛰어가서 서로 이제 막다가 의자로 이제 대치를 계속하고.
7: 하지만 넓은 매장에서 A씨는 흉기를 마구 휘둘렀고 그 사이 부상자가 잇따랐습니다. 시민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망가라고 소리치면서 에스컬레이터를 거꾸로 타고 3층으로 도주하는 A씨를 끝까지 쫓았습니다. 다른 시민이 4층 에스컬레이터 입구를 막아서면서 A씨는 상층부로 더 올라가지 못했고 시민들은 몸을 눌러 A씨를 제압했습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는데 제압 과정에서 일부 시민이 흉기에 베어 다쳤습니다.
6: 의자로 몸을 다 누르고요. 칼부터 일단 다 뺏었고요. 2층 푸드코트 사장님도 조금 칼 여기 쪽에 베이시고.
7: 시민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없었다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김

0: 신박한 순간이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1: 흉기 난동을 벌인 남성은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과거에도 살인미수 혐의로 복역했던 전과자였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2: 인천 구월동 흉기 난동범의 발목엔 위치 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10여 년전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겁니다. A씨는 당시 재결합을 요구하며 전철을 흉기로 위협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음주 문제와 정신과 질환을 고려하면 A씨의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2005년에도 살인미수, 2008년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최근엔 병원 진료에 불만을 품고 1인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흉기를 소지한 게 적발돼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검거 당시 양손에 흉기를 각각 든채 흰색 테이프로 감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3: 사시미 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양손에 이렇게 들고 있었거든요.
2: 가방에선 다른 흉기와 둔기도 발견돼 경찰이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준비한 경위와 사전 계획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1: 법무부가 인천 구월동에서 전자발찌를 찬 50대 남성이 벌인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입장문을 통해 전자감독 대상자의 흉기 난동 사건으로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건 경위와 전자감독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며 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인천 흉기 난동 사건 현장을 찾아 피해자 지원을 약속하고 2차 피해나 모방 범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행은 어젯밤 9시쯤 인천 구월동 사건 현장을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다중 운집시설 중심으로 가용 경력을 총집중하고 순찰과 사이버 모니터링을 통해서 추가 피해를 막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회복을 기원하면서 피해자와 전담 경찰관을 1대1로 연결해서 법률적, 심리적, 경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 경찰청을 방문해 인천 대형마트 흉기 난동 사건 경위와 수사 상황, 피해자 상태 등을 보고받고 대응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성기용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어제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이 대통령이 부산에서 일정을 마친 뒤 곧바로 인천 경찰청을 찾았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주요 사건 발생 직후 관할 경찰청장을 직접 찾은 건 처음인데요. 성 수석은 이 대통령이 사건 현황을 보고받은 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함께 피해자들의 치료와 회복, 신변 보호 등 필요한 조치에도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장중 6,000선이 무너지는 등 한때 7% 넘는 폭락세를 보이다가 낙폭을 일부 줄이며 6,03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가파른 하락세에 두달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4: 코스피는 3%대 약세로 장을 열며 연일 하락장을 이어갔습니다. 가팔라진 지수 하락세에 개장 1시간도 되지 않아 시장에는 두 달가량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하지만 낙폭은 점차 확대되며 지수는 오전에 6,000선이 무너졌고 한때 7.4% 하락해 5,911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이후에는 낙폭이 축소되면서 5.46% 내린 6,035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간신히 코스피는 6,000을 사수했지만 종가 기준 5거래일 만에 970포인트 가까이 빠졌고 전체 시가총액도 5,000조 원 밑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시장의 미래 변동성을 측정하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19% 넘게 오른 48.53으로 마감했는데, 장중에는 26% 넘게 오른 51.57을 기록하며 사이드카가 마지막으로 올렸던 지난 8월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개장 후 낙폭을 지속 확대하며

0: 위협받았지만 낙폭을 줄이며 1.43% 내린 837선에 마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으로 전거래일보다 10원 오른 1,345.1원에 거래됐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2: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5: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인천 구월동에 있는 상가 건물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해 모두 8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50대 남성을 살인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허현진 기자입니다.
6: 파란색 점퍼에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성큼성큼 상가를 가로질러 걸어갑니다. 양손에는 테이프로 고정한 흉기도 보입니다. 인천 구월동에서 5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마구 휘두르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낮 1시 50분쯤입니다.
7: 근데 그 사람이 팔든 것만 사방팔방 다 돌아다녔잖아요. 그래서 도망다니면서 일로 들어갔어요, 제가. 그 안에 문 잠그고 있었죠.
6: 쏟아지는 신고에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20여 분 만에 현장에 임시 의료소를 설치했습니다.
8: 칼부림 났다, 이렇게 임시 의료소 설치하고 병원들 활동하고 배송하고
6: A씨가 범행 대상으로 삼은 건 특별한 원한이 없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었습니다. 묻지마 범행이 의심됩니다. 현재까지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는 모두 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층에서 습격당한 2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입니다. 지하부터 3층까지 건물 전체를 누비며 흉기를 휘두르던 A씨는 시민들에 의해 제압됐습니다. 10분도 안 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시민들로부터 피해자 신병을 넘겨받아 살인 미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YTN 허현진입니다.
5: 경찰에 도착하기 전까지 일부 상인과 시민들은 의자로 필사적으로 맞서며 범인을 제압했습니다. 시민들의 용기 있는 대응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9: 평일 낮 2층 식당가에서 밥을 먹던 시민들은 양손에 흉기를 든 채 나타난 남성을 보고 다급하게 몸을 피했습니다. 황급히 현장을 벗어나거나 근처 가게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숨었습니다. 이때 일부 상인과 시민들은 직접 남성을 막아섰습니다. 식당가 의자를 들어 A씨의 공격을 막아냈고 이를 본 다른 시민도 달려가 힘을 보탰습니다.
10: 막고 있는 사람이 그분 한 분이니까 지금 보이는 상태에서는 저도 이제 의자를 들고 같이 뛰어가서 서로 이제 막다가 의자로 이제 대치를 계속하고.
9: 하지만 넓은 매장에서 A씨는 흉기를 마구 휘둘렀고 그 사이 부상자가 잇따랐습니다. 시민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망가라고 소리치면서 에스컬레이터를 거꾸로 타고 3층으로 도주하는 A씨를 끝까지 쫓았습니다. 다른 시민이 4층 에스컬레이터 입구를 막아서면서 A씨는 상층부로 더 올라가지 못했고 시민들은 몸을 눌러 A씨를 제압했습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는데 제압 과정에서 일부 시민이 흉기에 베어 다쳤습니다.
10: 의자로 몸을 다 누르고요. 칼부터 일단 다 뺏었고요. 2층 푸드코트 사장님도 조금 칼 여기 쪽에 베이시고.
9: 시민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없었다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긴박한 순간이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5: 전자발찌를 착용한 흉기난동 남성은 보호관찰관과의 대면 면담 1시간여 뒤 범행을 저지른 거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관리에 문제는 없었다면서도 감독체계 재점검과 보안대책 신속 마련을 강조하며 사과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11: 지난 2019년부터 법무부의 전자감독 대상자였던 흉기난동 피의자 50대 A씨. 범행 당일 오전 외부 전문가로부터 중독 관련 상담을 받았습니다. 정신질환 증상 완화를 위한 상담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치료약을 먹었는지 검사도 진행됐고 보호관찰관과의 점심 식사도 이뤄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시각은 낮 12시 30분쯤. 119 신고 시각을 고려하면 지도감독 1시간쯤이 지나서 범행이 발생한 겁니다. 법무부는 A씨 관리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도감독에 순응하며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고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훼손을 시도하는 등 준수사항 위반 사례도 없었다는 겁니다. 다만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흉기난동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건 경위와 전자감독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지도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보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국민께 심려를 끼쳐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직접 인천경찰청을 찾아 경위를 보고받고 강력 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주요 사건이 발생한 당일 직접 관할 경찰청을 방문한 건 취임 이후 처음인데요. 이번 사건을 그만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12: 부산에서 북극 항로 귀향 환영식 등 일정을 소화한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인천 구월동 마트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경위를 보고받기 위해 인천경찰청을 찾은 겁니다. 주요 사건 발생 당일 저녁 관할 경찰청을 직접 방문한 건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인데 묻지마 칼부림으로 8명이 부상을 당한 만큼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엄정한 수사를 당부하고 피해자들의 치료와 회복, 신변보호 등 필요한 조치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무고한 시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 재발을 막기 위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강력범죄의 예방과 신속한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50대 가해 남성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만큼 관리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개선안 마련도 주요 과제로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송파 장모 살해 사건을 두고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대응을 관계당국에 촉구했습니다.
13: 행정 편의적인 말썽이나 소극적인 법 해석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됩니다.
12: 대통령 보고에는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경찰 관계자들과 박찬대 인천시장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사건을 둘러싼 조치사항을 직접 챙기고 나선 만큼 관련 기관들의 후속 대응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5: 장중 6천선이 무너지는 등 한때 7% 넘는 폭락세를 보였던 코스피가 낙폭을 일부 회수하며 6,035선에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가파른 하락세에 매도 사이드카가 두 달 만에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14: 코스피는 3%대 약세로 장을 열며 연일 하락장을 이어갔습니다. 가팔라진 지수 하락세에 개장 1시간도 되지 않아 시장에는 두 달가량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하지만 낙폭은 점차 확대되며 지수는 오전에 6,000선이 무너졌고 한때 7.4% 하락해 5,911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이후에는 낙폭이 축소되면서 5.46% 내린 6,035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간신히 코스피는 6,000을 사수했지만 종가 기준 5거래일 만에 970포인트 가까이 빠졌고 전체 시가총액도 5,000조 원 밑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시장의 미래 변동성을 측정하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19% 넘게 오른 48.53으로 마감했는데 장중에는 26% 넘게 오른 51.57을 기록하며 사이드카가 마지막으로 올렸던 지난 8월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개장 후 낙폭을 지속 확대하며 각각 7.39%와 10.09% 하락 마감했습니다. 수급에서는 개인이 2조 2천억 원가량, 기관이 1조 7천억 원가량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의 4조 5천억 원 가까이 되는 매도 물량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코스피 부진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이 끝나며 수급 불균형이 나타난 상황에서 불안한 투자 심리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15: 국채 금리가 높고 그다음에 여러 창신 메모리의 기술적인 격차 축소 이런 것들이 빌미가 돼서 전반적으로 매물이 나왔고
14: 코스닥도 3%가량 내린 823에서 출발한 뒤 한때 802선까지 내려가며 800선을 위협받았지만 낙폭을 줄이며 1.43% 내린 837선에 마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으로 전거래일보다 10원 오른 1345.1원에 거래됐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3: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6: 네,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7: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8: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18: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하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손현주입니다. 하나의 장면, 하나의 대사에는 무수한 삶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죠. YTN 라디오의 뉴스와 시사, 음악도 늘 우리의 삶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이어주는 소리, YTN 라디오, 저 손현주와 함께 들어보시죠.
1: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인천 구월동에 있는 상가 건물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해 모두 8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50대 남성을 살인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허현진 기자입니다.
4: 파란색 점퍼에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성큼성큼 상가를 가로질러 걸어갑니다. 양손에는 테이프로 고정한 흉기도 보입니다. 인천 구월동에서 5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마구 휘두르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낮 1시 50분쯤입니다.
5: 근데 그대로 그 철등 금방 사람 한번 다 돌아다녔잖아요. 그래서 경험자님한테 일로 들어갔어요, 제가. 네. 그 안에 문 잠기고 있었죠.
4: 쏟아지는 신고에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20여 분 만에 현장에 임시 의료소를 설치했습니다.
6: 칼부림 났다, 이렇게 임시 의료소 설치하고 병원들 활동하고 위송하고
4: A씨가 범행 대상으로 삼은 건 특별한 원한이 없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었습니다. 묻지마 범행이 의심됩니다. 현재까지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는 모두 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층에서 습격당한 2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입니다. 지하부터 3층까지 건물 전체를 누비며 흉기를 휘두르던 A씨는 시민들에 의해 제압됐습니다. 10분도 안 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시민들로부터 피의자 신병을 넘겨받아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YTN 허현진입니다.
3: 현장 CCTV에는 흉기를 든 피의자가 상가 안을 돌아다니고 시민들이 놀라 달아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끔찍한 범행에 시민들의 평화로웠던 일상은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송수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7: 시민들이 무언가에 놀란 듯 급하게 도망칩니다. 손에 흉기를 든 피의자 A씨를 피해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A씨가 흉기를 들고 상가 건물을 구석구석 배회하는 장면도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끔찍한 난동에 상가 안은 순식간에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8: 여기서 갑자기 막 소리가 들려서 처음에는 싸우는 줄 알고 무슨 일이지 하고 나갔는데 갑자기 저쪽 앞에서 피를 막 흘리고 계신 홈플러스 직원분이 계신 거예요.
7: A씨는 상가 내부 렌터카 업체에서도 위협을 가하고 심지어 여자 화장실에서도 시민들과 대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식당가로도 향했습니다. 밥을 먹는 사람, 줄 서 있는 사람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5: 무조건 막 휘둘러. 다 맞게 되면 찔러 가면 긴장이고 주문하려고 서 있는 사람들 탈출하고.
7: 사실상 건물의 모든 층을 활보했고 범행할 대상이 더 보이지 않으면 에스컬레이터를 역방향으로 올라가 새로운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9: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찌를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3층에서 이제 4층으로 올라간 거죠. 또 역방향으로.
7: 시민들은 A씨가 어떻게든 더 많은 사람을 찌르려는 것 같았다며 악몽 같던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3: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일부 상인과 시민들은 의자로 필사적으로 맞서며 범인을 제압했습니다. 시민들의 용기 있는 대응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10: 평일 낮 2층 식당가에서 밥을 먹던 시민들은 양손에 흉기를 든 채 나타난 남성을 보고 다급하게 몸을 피했습니다. 황급히 현장을 벗어나거나 근처 가게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숨었습니다. 이때 일부 상인과 시민들은 직접 남성을 막아섰습니다. 식당가 의자를 들어 A씨의 공격을 막아냈고 이를 본 다른 시민도 달려가 힘을 보탰습니다.
9: 맞고 있는 사람이 그분 한 분이니까 지금 보이는 상태에서는 저도 이제 의자를 들고 같이 뛰어가서 서로 이제 막다가 의자로 이제 대치를 계속하고.
10: 하지만 넓은 매장에서 A씨는 흉기를 마구 휘둘렀고 그 사이 부상자가 잇따랐습니다. 시민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망가라고 소리치면서 에스컬레이터를 거꾸로 타고 3층으로 도주하는 A씨를 끝까지 쫓았습니다. 다른 시민이 4층 에스컬레이터 입구를 막아서면서 A씨는 상층부로 더 올라가지 못했고 시민들은 몸을 눌러 A씨를 제압했습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는데 제압 과정에서 일부 시민이 흉기에 베어 다쳤습니다.
9: 의자로 몸을 다 누르고요. 칼부터 일단 다 뺏었고요. 2층 푸드코트 사장님도 조금 칼 여기 쪽에 베이시고.
10: 시민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없었다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긴박한 순간이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3: 법무부가 인천 구월동에서 전자발찌를 찬 50대 남성이 벌인 흉기난동 사건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입장문을 통해 전자감독 대상자의 흉기난동 사건으로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건 경위와 전자감독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며 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인천 흉기난동 사건 현장을 찾아 피해자 지원을 약속하고 2차 피해나 모방 범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행은 어젯밤 9시쯤 인천 구월동 사건 현장을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다중운집시설 중심으로 가용 경력을 총집중하고 순찰과 사이버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피해를 막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회복을 기원하면서 피해자와 전담 경찰관을 1대1로 연결해 법률적, 심리적, 경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 경찰청을 방문해 인천 대형마트 흉기난동 사건 경위와 수사 상황, 피해자 상태 등을 보고받고 대응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성기용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어제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부산에서 일정을 마친 뒤 곧바로 인천경찰청을 찾았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주요 사건 발생 직후 관할 경찰청을 직접 찾은 건 처음인데 성 수석은 이 대통령이 사건 현황을 보고받은 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함께 피해자들의 치료와 회복, 신변 보호 등 필요한 조치에도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장중 6천선이 무너지는 등 한때 7% 넘는 폭락세를 보이다가 낙폭을 일부 줄이며 6,03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가파른 하락세에 두 달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11: 코스피는 3%대 약세로 장을 열며 연일 하락장을 이어갔습니다. 가팔라진 지수 하락세에 개장 1시간도 되지 않아 시장에는 두 달가량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하지만 낙폭은 점차 확대되며 지수는 오전에 6천선이 무너졌고 한때 7.4% 하락해 5,911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이후에는 낙폭이 축소되면서 5.46% 내린 6,035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간신히 코스피는 6천을 사수했지만 종가 기준 5거래일 만에 970포인트 가까이 빠졌고 전체 시가총액도 5천조 원 밑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시장의 미래 변동성을 측정하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19% 넘게 오른 48.53으로 마감했는데 장중에는 26% 넘게 오른 51.57을 기록하며 사이드카가 마지막으로 올렸던 지난 8월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개장 후 낙폭을 지속 확대하며 각각 7.39%와 10.09% 하락 마감했습니다. 수급에서는 개인이 2조 2천억 원가량, 기관이 1조 7천억 원가량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의 4조 5천억 원 가까이 되는 매도 물량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코스피 부진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이 끝나며 수급 불균형이 나타난 상황에서 불안한 투자 심리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12: 국채 금리가 높고 있고 그다음에 창식 메모리의 기술적인 격차 축소 이런 것들이 빌미가 돼서 전반적으로 매물이 나왔고
11: 코스닥도 3%가량 내린 823에서 출발한 뒤 한때 802선까지 내려가며 800선을 위협받았지만 낙폭을 줄이며 1.43% 내린 837선에 마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으로 전거래일보다 10원 오른 1345.1원에 거래됐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한달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 뉴스케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5: 인천 구월동에 있는 상가 건물에서 흉기난동이 발생해 모두 8명이 다쳤습니다.
6: 경찰은 50대 남성을 살인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허현진 기자입니다.
7: 파란색 점퍼에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성큼성큼 상가를 가로질러 걸어갑니다. 양손에는 테이프로 고정한 흉기도 보입니다. 인천 구월동에서 5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마구 휘두르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낮 1시 50분쯤입니다.
8: 근데 그 사람이 칼 들고 막 사방팔방 다 돌아다녔잖아요. 그래서 도망다니면서 일로 들어갔어요, 제가. 그 안에 문 잠그고 있었죠.
7: 쏟아지는 신고에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20여 분 만에 현장에 임시 의료소를 설치했습니다.
9: 칼부림 났다, 이렇게 임시 의료소 설치하고 병원들 작동하고 배송하고.
7: A씨가 범행 대상으로 삼은 건 특별한 원한이 없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었습니다. 묻지마 범행이 의심됩니다. 현재까지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는 모두 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층에서 습격당한 2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입니다. 지하부터 3층까지 건물 전체를 누비며 흉기를 휘두르던 A씨는 시민들에 의해 제압됐습니다. 10분도 안 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시민들로부터 피해자 신병을 넘겨받아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YTN 허연진입니다.
5: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일부 상인과 시민들은 의자를 이용해 필사적으로 맞서며 범인을 제압했습니다.
6: 시민들의 용기 있는 대응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10: 평일 낮 2층 식당가에서 밥을 먹던 시민들은 양손에 흉기를 든 채 나타난 남성을 보고 다급하게 몸을 피했습니다. 황급히 현장을 벗어나거나 근처 가게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숨었습니다. 이때 일부 상인과 시민들은 직접 남성을 막아섰습니다. 식당가 의자를 들어 A씨의 공격을 막아냈고 이를 본 다른 시민도 달려가 힘을 보탰습니다.
11: 막고 있는 사람이 그분 한 분이니까 지금 보이는 상태에서는 저도 이제 의자를 들고 같이 뛰어가서 서로 이제 막다가 의자로 이제 대치를 계속하고.
10: 하지만 넓은 매장에서 A씨는 흉기를 마구 휘둘렀고 그 사이 부상자가 잇따랐습니다. 시민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망가라고 소리치면서 에스컬레이터를 거꾸로 타고 3층으로 도주하는 A씨를 끝까지 쫓았습니다. 다른 시민이 4층 에스컬레이터 입구를 막아서면서 A씨는 상층부로 더 올라가지 못했고 시민들은 몸을 눌러 A씨를 제압했습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는데 제압 과정에서 일부 시민이 흉기에 베어 다쳤습니다.
11: 의자로 몸을 다 누르고요. 칼부터 일단 다 뺏었고요. 2층 푸드코트 사장님도 조금 칼 여기 쪽에 베이시고.
10: 시민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없었다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긴박한 순간이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5: 전자발찌를 착용한 흉기난동 남성은 보호관찰관과의 대면 면담 1시간여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6: 법무부는 관리에 문제는 없었다면서도 감독체계 재점검과 보안대책 신속 마련을 강조하며 사과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12: 지난 2019년부터 법무부의 전자감독 대상자였던 흉기난동 피의자 50대 A씨. 범행 당일 오전 외부 전문가로부터 중독 관련 상담을 받았습니다. 정신질환 증상 완화를 위한 상담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치료약을 먹었는지 검사도 진행됐고 보호관찰관과의 점심 식사도 이뤄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시각은 낮 12시 30분쯤. 119 신고 시각을 고려하면 지도감독 1시간쯤이 지나서 범행이 발생한 겁니다. 법무부는 A씨 관리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도감독에 순응하며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고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훼손을 시도하는 등 준수사항 위반 사례도 없었다는 겁니다. 다만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흉기난동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건 경위와 전자감독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지도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보안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국민께 심려를 끼쳐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5: 인천 흉기난동 현장을 찾은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사건을 철저히 규명하고 모방 범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13: 위험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피의자를 제압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다중이 운집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가용 경력을 총집중하고 가시적인 순찰을 하고 또 사이버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와 모방 범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직접 인천경찰청을 찾아 경위를 보고받고 강력 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6: 주요 사건이 발생한 당일 직접 관할 경찰청을 방문한 건 취임 이후 처음인데 이번 사건을 그만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14: 부산에서 북극 항로 귀향 환영식 등 일정을 소화한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인천 구월동 마트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경위를 보고받기 위해 인천 경찰청을 찾은 겁니다. 주요 사건 발생 당일 저녁 관할 경찰청을 직접 방문한 건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인데 묻지마 칼부림으로 8명이 부상을 당한 만큼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엄정한 수사를 당부하고 피해자들의 치료와 회복, 신변보호 등 필요한 조치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무고한 시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 재발을 막기 위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강력 범죄의 예방과 신속한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50대 가해 남성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만큼 관리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개선안 마련도 주요 과제로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송파 장모 살해 사건을 두고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대응을 관계당국에 촉구했습니다.
15: 행정 편의적인 말상이나 소극적인 법 해석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됩니다.
14: 대통령 보고에는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경찰 관계자들과 박찬대 인천시장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사건을 둘러싼 조치사항을 직접 챙기고 나선 만큼 관련 기관들의 후속 대응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2: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한 여자에게 두 번째 고백을 하는 날이거든요. 그녀에게 다시 찾아가려 합니다. 과연 그녀가 제 마음을 받아줄까요? 오늘은 왠지 느낌이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 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10월 14일 수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인천 구월동에 있는 상가 건물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해 모두 8명이 다쳤습니다.
1: 경찰은 50대 남성을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허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파란색 점퍼에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성큼성큼 상가를 가로질러 걸어갑니다. 양손에는 테이프로 고정한 흉기도 보입니다. 인천 구월동에서 5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마구 휘두르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낮 1시 50분쯤입니다.
3: 흉기 난동 목격자입니다.
2: 쏟아지는 신고에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20여 분 만에 현장에 임시 의료소를 설치했습니다.
4: 불이 났다 이렇게 임시 의료소
3: 소방 관계자입니다.
4: 의정하고
2: A씨가 범행 대상으로 삼은 건 특별한 원한이 없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었습니다. 묻지마 범행이 의심됩니다. 현재까지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는 모두 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층에서 습격당한 2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입니다. 지하부터 3층까지 건물 전체를 누비며 흉기를 휘두르던 A씨는 시민들에 의해 제압됐습니다. 10분도 안 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시민들로부터 피의자 신병을 넘겨받아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YTN 허현진입니다.
0: 흉기 난동을 벌인 남성은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 과거에도 살인미수 혐의로 복역했던 전과자였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인천 구월동 흉기 난동범의 발목엔 위치 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겁니다. A씨는 당시 재결합을 요구하며 전처를 흉기로 위협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음주 문제와 정신과 질환을 고려하면 A씨의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2005년에도 살인미수, 2008년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최근엔 병원 진료에 불만을 품고 1인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흉기를 소지한 게 적발돼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검거 당시 양손에 흉기를 각각 든 채 흰색 테이프로 감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6: 사시미 칼이었던 것 같습니다. 양손에 이렇게 들고 있었거든요.
5: 가방에선 다른 흉기와 둔기도 발견돼 경찰이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준비한 경위와 사전 계획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0: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일부 상인과 시민들은 의자를 이용해 필사적으로 맞서며 범인을 제압했습니다.
1: 시민들의 용기 있는 대응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7: 평일 낮 2층 식당가에서 밥을 먹던 시민들은 양손에 흉기를 든 채 나타난 남성을 보고 다급하게 몸을 피했습니다. 황급히 현장을 벗어나거나 근처 가게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숨었습니다. 이때 일부 상인과 시민들은 직접 남성을 막아섰습니다. 식당가 의자를 들어 A씨의 공격을 막아냈고 이를 본 다른 시민도 달려가 힘을 보탰습니다.
8: 막고 있는 사람이 그분 한 분이니까 지금 보이는 상태에서는 저도 이제 의자를 목격자입니다. 들고 같이 뛰어가서 서로 이제 막다가 의자로 이제 대치를 계속하고.
7: 하지만 넓은 매장에서 A씨는 흉기를 마구 휘둘렀고 그 사이 부상자가 잇따랐습니다. 시민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망가라고 소리치면서 에스컬레이터를 거꾸로 타고 3층으로 도주하는 A씨를 끝까지 쫓았습니다. 다른 시민이 4층 에스컬레이터 입구를 막아서면서 A씨는 상층부로 더 올라가지 못했고 시민들은 몸을 눌러 A씨를 제압했습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는데 제압 과정에서 일부 시민이 흉기에 베어 다쳤습니다.
8: 의자로 몸을 다 누르고요. 시민입니다. 칼부터 일단 다 뺏었고요. 2층 푸드코트 사장님도 조금 칼 여기 쪽에 베이시고.
7: 시민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없었다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긴박한 순간이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0: 인천 흉기 난동 현장을 찾은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사건을 철저히 규명하고 모방 범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9: 위험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피의자를
3: 김종철
9: 체험해 주신
3: 경찰청장 직무대행입니다.
9: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다중이 운집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가용 경력을 총집중하고 가시적인 순찰을 하고 또 사이버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와 모방 범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외교 방침은 실용적 국익 외교라며 국가 간 관계에 있어 굴종적이거나 사대적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한미 정보당국 간 이상기류가 감지되면서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미동맹 균열론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임혜진 기자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한민국의 국익이라며 실용적 국익 외교 방침을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자주적인 독립국가로서 언제나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켜지는 외교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10: 국가 간 관계에 있어서 굴종적 태도나 또는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합니다.
5: 특히 한미동맹을 외교의 축이라고 표현하며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 관리도 중요하다고 짚었습니다. 또 국가 간 이견을 최소화하고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도록 할 필요는 있지만 이견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10: 어떻게 국가들이 각각의 국익을 추구하는데 언제나 그게 일치할 수 있겠습니까? 일치를 향해서 끊임없이 토론하고 주장하고 또 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5: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지고 있는 한미동맹 균열론을 의식한 거로 풀이됩니다. 지난 주말 백악관 관계자가 한국의 정보와 방첩 분야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등 한미 관계에 불편한 기류가 흐르는 상황에서 양국의 입장 차이를 무조건 비판하기보단 국익에 기반해 절충점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의 전략 투자

0: 투자 대상으로 지목된 나라 가운데 가장 국익에 부합하는 결론을 끌어냈다며 대미 투자 협상 성과를 언급하게 됐습니다.
1: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대북 정보 공유를 비롯한 외교 안보 분야에서의 진통 역시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해를 풀고 조정해 나가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되는데 앞으로 한미 간 활발한 대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긴 했지만 여야 간 인식차가 두드러지는 분야가 대미 외교, 한미 관계입니다. 파탄 수준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거듭 외교 안보라인 경질론을 띄웠고 민주당은 국가 안보를 볼모로 나쁜 정치를 한다고 맞섰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굴종적 태도 지향을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직후 국민의힘은 북한 지뢰사고를 불의로 표현한 태도야말로 굴종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외교의 축을 무너뜨리는 두 인사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정원장을 지목하며 거듭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4: 한미 동맹은 파탄났고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는 백척간두에 섰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을 즉각 경질하십시오.
3: 외교안보 분야만큼은 실험에서도 오차가 있어서도 안 된다며 하루 전 정동영 장관의 발언을 겨냥해 야당의 비판을 색깔론으로만 치부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5: 한미 관계가 벌어져 있다라는 이 상황을
6: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5: 확인해 준 거 아닙니까? 동맹국들과 안보를 갖고 줄다리기를 한 나라가 있었습니까?
3: 민주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면서도 신중함을 유지하며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 원칙에 힘을 보탰습니다. 미중 관계를 비롯한 국제 정세도 과거와는 달라지고 있다며 셈법 자체가 단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7: 한미 동맹의 미국의 어떤 군사 모욕에 주로 기인됐던 상황은 구조상으로는 단순하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북한도 입장이 변했고 전략도 변했고.
3: 국민의힘 공세에 대해선 안보를 정쟁 소재로 삼아 화살을 정부로 돌리고 있다면서 나쁜 정치로 규정했습니다.
8: 말로는 북한을 규탄한다면서
6: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8: 공격의 화살을 대통령과 정부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보를 소모하는 나쁜 정치입니다.
3: 국방위에서는 DMZ 지뢰 사건과 관련한 북한 규탄 결의문으로 여야가 충돌하면서 또다시 합의가 무산됐습니다.
9: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건 다 빼버리고
6: 김병주
9: 하나만
6: 국민의힘
9: 저는
6: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9: 봅니다.
10: 사과와 재발 방지를 단호하게 요구하고
6: 임종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0: 포함을 시켜야 된다.
3: 여야 모두 초당적 외교를 강조하면서도 그 방향은 제각각입니다. 북한 도발에 이어 한미정보 공유 문제 등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외교 안보 이슈가 정기국회 최대 뇌관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YTN 박기재입니다.
2: 김재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을 강하게 비판해온 추미애 경기지사가 국정감사장에서도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관련 질의에 즉답을 피하던 추 지사는 질문 세례가 계속되자 김 후보자를 가리켜 친윤 검사로서 중수청장에 부적합하다며 침묵하면 역사적 과오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11: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감사 시작부터 추미애 경기지사를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도정은 내팽개치고 여의도 정치에만 몰두한다고 질타했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입장도 거듭 추궁했습니다.
12: 중수청장 지명 이후에
6: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2: 야당 가사를 한다는 비판이 있어요.
13: 지연된 사태에 대해서 저는 추 지사님에게 책임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 추 지사는 경기도정에 대한 국정감사장이라며 즉답을 피했지만
14: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하기는
6: 경기도 지사입니다.
14: 곤란하고요. 다른 기회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 오후에도 질문 세례가 이어지자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12: 친윤 검사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6: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2: 후보는
14: 친윤 검사일 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 부적합하다 침묵하고 있다면 역사적 과오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또 저의 양심에서 기반해서 나라를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11: 다만 이재명 대통령과의 갈등설은 부인했습니다.
15: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이
6: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5: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14: 저를 겨냥했다 생각지 않습니다.
6: 추미애 경기도 지사입니다.
11: 그러나 민주당에서도 SNS 정치에 대한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16: 추미애 지사님이 SNS에 한 줄 쓰는
6: 박정현
16: 거
6: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6: 모두가 주목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도 조금

0: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1: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기소된 지 약 7개월 만인데요. 앞서 결심 공판에선 징역 4년이 구형됐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강선우 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공천 헌금 의혹. 지난해 말 김병기 의원과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불거졌습니다.
3: 하여튼 돈부터 돌려드리세요.
2: 통화가 이뤄진 바로 다음 날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단수 공천됐습니다. 이른바 1억 공천헌금 혐의 관련 두 사람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지난 3월 기소된 지 7개월여 만에 첫 법원 판단입니다. 현재 공소청으로 간판이 바뀐 검찰은 지난달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김 전 시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돈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당사자로 지목된 전직 보좌관 남모 씨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진술은 내내 엇갈렸습니다. 김 전 시의원과 남 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강 의원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눈물로 호소한 데 이어 지난달 말 보석 신청이 인용돼 구치소를 나서면서도 거듭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4: 저는 어떠한 돈도
5: 강선우 무소속 의원입니다.
4: 겸허하게 법원의 판단 기다리겠습니다.
2: 상반된 진술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는 가운데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쪼개기 후원 의혹으로도 추가 기소돼 이번 달 말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1: 비구름 뒤로 북서쪽에 찬 바람이 강하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9도까지 떨어지며 한 자릿수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낮 기온도 뚝 떨어져 늦더위는 완전히 물러납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6: 가을비가 그치고 바깥 공기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비구름 뒤를 따라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한반도로 거세게 유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밤 사이에는 맑은 하늘 아래 지표면 냉각이 더해져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당장 출근길부터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져 공기가 확연히 차가워지겠고 계절의 시계는 다시 늦가을에서 초겨울 수준으로 앞서갈 전망입니다.
7: 북서쪽 5km 상공에서 영하 15도 내외의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14일 아침 서울은 10도 아래로 기온이 내려가 올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경기와 강원도 일부 지역은 5도 아래로 기온이 뚝 떨어져 11월 중하순의 기온 분포를 보일 전망입니다.
6: 급변하는 기온은 한낮에도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서울 등 내륙의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내려가 쌀쌀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보여 환절기 면역력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추위는 주 후반 점차 누그러져 주말에는 예년 수준의 가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다만 당분간 일교차가 크게 나는 데다 기온 변동폭도 커 롤러코스터 같은 날씨에 대비해야 합니다. 기상청은 일요일에도 전국에 또 한 차례 추위를 부르는 가을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5: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리는 뉴스타트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인천 구월동에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앞서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았고 살인 및 전과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묻지마 범죄, 계획 범죄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관련 뉴스 이어집니다.
8: 인천 구월동에 있는 상가 건물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해 모두 8명이 다쳤습니다.
1: 범행 당시 CCTV에는 피해자가 흉기를 든 채 상가 안을 돌아다니고 시민들이 놀라 달아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송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시민들이 무언가에 놀란 듯 급하게 도망칩니다. 손에 흉기를 든 피의자 A씨를 피해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0: A씨가 흉기를 들고 상가 건물을 구석구석 배회하는 장면도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끔찍한 난동에 상가 안은 순식간에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1: 여기서 갑자기 막 소리가
2: 목격자입니다.
1: 들려서 처음에는 싸우는 줄 알고 무슨 일이지 하고 나갔는데 갑자기 저쪽 앞에서 피를 막 흘리고 계신 홈플러스 직원분이 계신 거예요.
0: A씨는 상가 내부 렌터카 업체에서도 위협을 가하고 심지어 여자 화장실에서도 시민들과 대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식당가로도 향했습니다. 밥을 먹는 사람, 줄 서 있는 사람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3: 무조건 막 휘둘렀어요.
2: 목격자입니다.
0: 사실상 건물의 모든 층을 활보했고 범행할 대상이 더 보이지 않으면 에스컬레이터를 역방향으로 올라가 새로운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4: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찌를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3층에서 이제 4층으로 목격자입니다. 올라간 거죠. 또 역방향으로.
0: 시민들은 A씨가 어떻게든 더 많은 사람을 찌르려는 것 같았다며 악몽 같던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5: 전자발찌를 착용한 흉기난동 남성은 보호관찰관과의 대면 면담 1시간여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6: 법무부는 관리에 문제는 없었다면서도 감독체계 재점검과 보안대책 신속 마련을 강조하며 사과했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지난 2019년부터 법무부의 전자감독 대상자였던 흉기난동 피의자 50대 A씨. 범행 당일 오전 외부 전문가로부터 중독 관련 상담을 받았습니다. 정신질환 증상 완화를 위한 상담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치료약을 먹었는지 검사도 진행됐고 보호관찰관과의 점심 식사도 이뤄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시각은 낮 12시 30분쯤. 119 신고 시각을 고려하면 지도감독 1시간쯤이 지나서 범행이 발생한 겁니다. 법무부는 A씨 관리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도감독에 순응하며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고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훼손을 시도하는 등 준수사항 위반 사례도 없었다는 겁니다. 다만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흉기난동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건 경위와 전자감독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지도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보안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국민께 심려를 끼쳐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8: 배우 박서연, 2588 4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 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9: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1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1: 코리아 트렌치.
10: 코리아 트렌치.
2: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2: 듀엣토의 더 클래식.
13: 10월 14일 수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14: 슈베르트의 마왕, 테너 이안 보스트리지의 노래, 줄리어스 드레이크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10월 14일 수요일 듀에토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에토 유슬기.
1: 전 듀에토의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슈베르트의 마왕. 테너 이안 보스트리지의 노래 줄리어스 드레이크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안 보스트리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고요.
0: 근데 이번에 또 한 곡을 찾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안 보스트리지는 세계적인 성악가 가운데서도 우리나라와 상당히 인연이 깊은 편입니다.
1: 그 정말 한국 공연을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0: 네, 특히 2018년에는 서울시향이 처음 도입한 올해의 음악가로 선정돼서 한 해 동안 서울시향과 무려 7차례나 무대에 올랐고요. 2019년에는 서울국제음악제에서 슈베르트 가곡을 집중적으로 들려줬습니다.
1: 오.
0: 이후에도 겨울 라그네를 비롯해서 여러 차례 한국 무대를 찾았죠.
1: 이야, 겨울 라그네일 땐 겨울에 오셨나?
0: 그랬겠죠.
1: 그렇죠. 여름에 오면 조금 안 맞죠.
0: 안 맞죠.
1: 그리고 2024년 서울국제음악제에서도 겨울 라그네를 불렀습니다.
0: 그리고 불과 2년 만에 서울국제음악제를 통해 다시 한 곡을 찾았습니다.
1: 보스트리지는 특히 슈베르트 가곡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성악가이 돼요. 저희도 그 송어 이안 보스트리지로 막 입시할 때 많이 들었어.
0: 그렇죠. 이안 보스트리지 목소리가 독특하죠.
1: 맞아.
0: 오늘 첫 곡 마음에서도 보스트리지의 특징이 아주 잘 드러납니다. 이 한 곡에서 화자와 아버지, 아이, 그리고 마왕까지 모두 표현해야 하는데 보스트리지는 단순히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기보다는 가사 속 인물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 심리까지 파고드는 해석으로 유명합니다.
1: 원래 역사학자였다는 이력도 이런 해석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0: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에서 역사를 공부했고 박사학위까지 받은 뒤에 전문 성악가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슈베르트의 겨울나그네 한 작품을 놓고 책 한 권을 썼을 정도로 박사답습니다. 음악뿐 아니라 시와 역사, 당시의 사회까지 함께 들여다보는 가수라고 합니다.
1: 이런 이안 보스트리지가 내일은 슈베르트가 아니라 베토벤과 슈만의 가곡을 들려준대요.
0: 2026년 서울국제음악제 무대로 연가곡 세 작품을 노래합니다. 베토벤의 멀리 있는 연인에게, 그리고 슈만의 리더 크라이스와 시인의 사랑을 부릅니다.
1: 아니 근데 이안 보스트리지도 그러면 제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받고 그때가 30대였던 것 같은데 그럼 나이가 엄청 이제 많으시겠네요.
0: 그렇겠네요. 우리가 어릴 때
1: 60대일 것 같은데요.
0: 하긴 벌써 뭐 20년 넘었으면.
1: 그죠. 이 공연의 첫 작품을 만나보겠습니다. 베토벤의 멀리 있는 연인에게 중에서 처음 세 곡 준비했습니다. 언덕 위에 앉아, 푸른 산맥, 높은 곳에 있는 경쾌한 구름이요. 이안 보스트리지의 노래, 안토니오 파파노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기산.

0: 베토벤의 멀리 있는 연인에게 앞에 세 곡 이어서 들었습니다. 이안 보스트리지의 노래 안토니오 파파노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 이 베토벤의 멀리 있는 연인에게 모두 여섯 곡으로 이루어진 작품인데 흔히 음악 사상 최초의 본격적인 연가곡으로 꼽힙니다.
0: 연가곡집은 각각의 노래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처럼 이어지는 작품이죠. 내일 공연에서는 이 곡에 이어서 슈만의 연가곡집 두 작품도 함께 만나게 됩니다.
1: 연가곡 하면 아무래도 슈베르트의 아름다운 물방앗간 아가씨나 겨울 나그네가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이번 공연에서는 그보다 앞서서 연가곡의 문을 연 베토벤의 작품과 슈베르트 이후 연가곡을 더욱 발전시킨 슈만의 두 작품을 한 무대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리더 크라이스와 시인의 사랑.
0: 그러니까 베토벤에서 슈만으로 이어지는 독일 연가곡의 흐름을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도 이번 공연의 재미 가운데 하나입니다.
1: 오늘 마지막 곡으로 내일 공연의 마지막을 장식할 시인의 사랑을 준비했습니다. 하이니히 하이네의 시에 곡을 붙인 16곡의 연가곡인데 사랑의 설렘에서 시작해서 이별의 상처, 지나간 사랑에 대한 회상까지 이어집니다. 첫 곡 아름다운 5월에부터 시간이 되는 곡까지 계속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안 보스트리지의 노래 줄리어스 드레이크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저희 내일 목요일 뿌띠 주더클로 돌아올게요.

0: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 한때는 결혼까지 생각하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끝내 이어지지 못했고 두 사람은 이별하게 됐죠.
2: 남자친구랑 데이트 통장 만들었거든. 둘이 데이트할 때 거기서 쓰자고. 한 달에 30만 원씩 넣었단 말이지.
3: 그런 것도 했었구나.
2: 그런데 소득공제 때문에 남친 명의로 했었는데 헤어지고 나니까 그 돈 나눠 갖자고 말하기가 되게 껄끄럽네.
3: 아니, 얼마나 보였는데?
2: 500만 원 정도?
3: 그렇게 많이? 아, 당연히 받아야지.
1: 데이트할 때마다 네 돈, 내 돈 따지는 게 야박하게

0: 느껴질 때가 있다 보니 요즘 연인들 사이에선 데이트 비용을 함께 모아 쓰는 이른바 데이트 통장을 많이 이용한다고 하죠. 문제는 관계가 끝나는 순간입니다. 통장에 남은 돈, 같이 모은 돈이니까 당연히 나눠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명의자의 돈이 되는 걸까요?
1: 이번에 3주년 여행 때 이걸로 해외 가기로 했으니까 제법 많이 모였겠지?
0: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연인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해외여행을 가려고 데이트 통장에 400만 원 가까이 모아뒀는데요. 어느 날 통장을 확인해보니 남은 돈은 단 13만 원. 내역은 더 황당했습니다.
1: 이게 뭐야? 돈이 다 어디 갔어?
2: 난데, 우리 통장에 13만 원밖에 없던데 어떻게 된 거야?
3: 아, 그거? 지난주에 부모님 모시고 여행 다녀온 거? 그 돈으로 좀 썼어?
2: 뭐? 나한테 말도 없이? 우리 여행 자금인데?
3: 아, 엄마 환갑인데 당장 돈이 없어서. 아니, 말 안 하고 쓴 거 미안한데. 아, 어차피 우리 곧 결혼하잖아. 아, 며느리 될 사람이 그 정도도 못 보태나?
0: 함께 모은 돈을 한 사람이 합의 없이 다른 용도로 써버렸다면 헤어진 뒤 남은 돈을 어떤 기준으로 나눠야 할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호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박은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박은석 변호사입니다.
0: 자, 일단 오프닝에서 소개한 사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남자친구와 커플 통장 문제로 다퉜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4: 네, SNS에 게시된 커플의 사연이 화제였는데요.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이던 커플이 해외여행을 위해서 매달 50만 원씩 데이트 통장에 꼬박꼬박 모아왔다고 합니다. 여성이 400만 원 가까이 쌓인 것을 확인하고 비행기표를 예매하기 위해 앱에 접속했더니 잔고가 단 13만 원밖에 남아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역을 확인해보니 바로 전달에 5성급 호텔, 렌터카, 4인 항공권 명목으로 300만 원이 넘는 돈이 결제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남자친구에게 따졌더니 어머니 환갑 기념으로 가족 여행을 다녀오면서 두 사람의 데이트 통장으로 결제했다고 실토했습니다. 당연히 여자친구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말이죠.
0: 남자친구 해명도 상당히 황당합니다. 어차피 결혼할 사이인데 예비 며느리로서 그 정도도 못 보태냐. 오히려 돈을 칼같이 따지는 태도가 무섭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할 말은 많습니다만 감정적인 판단을 빼고 보죠. 이 발언 법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4: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데이트 통장은 두 사람이 데이트 비용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함께 모은 돈입니다. 그 용도를 벗어나서 일방이 임의로 사용하는 건 아무리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도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결혼할 사이라는 말 역시 법적으로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결혼을 약속했다는 사실이 상대방의 재산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을 주지는 않습니다.
0: 이 사연에 이런 댓글 달렸더라고요. 횡령이다. 연인 사이 데이트 통장을 두고도 횡령이 될 수 있습니까?
4: 네, 이 사안은 횡령죄 성립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데이트 통장의 돈은 데이트 비용이라는 특정한 용도가 명확하게 정해진 자금이기 때문에 남자친구는 그 공동 자금의 관리를 위임받은 보관자에 불과합니다. 그 돈을 합의된 용도인 데이트 비용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여행 경비로 써버렸다면 제한된 용도를 벗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설령 연인 사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적인 판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0: 이번에는 헤어진 뒤 생긴 분쟁도 보죠. 사랑할 때는 별 문제 없던 데이트 통장이 헤어진 데 갑자기 문제가 된 사례가 있다면서요. 무려 2천만 원이 넘게 모여 있었다고 하던데 어떤 사연입니까?
4: 네, 보도된 사례를 소개해드리자면 30대 직장인 커플이 처음엔 월 30만 원씩 결혼을 약속한 뒤에 월 50만 원씩 데이트 통장을 적립했다고 합니다. 4년 동안 데이트 통 비용으로 쓰면서도 잔액이 2천만 원 이상 쌓였는데요. 이후 두 사람이 이별하게 되었고 여성이 남은 돈을 절반씩 정산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남성이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0: 다만 그 이유가 조금 독특했는데요.
1: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0: 네, 남성은 연애 초반에 자신이 데이트 비용을 거의 다 부담했으니 데이트 통장의 금액 절반은 자기의 몫이고 나머지는 여성의 잘못으로 결혼이 깨졌으니 위자료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1: 연애 초반에 내가 밥값을 더 냈으니 지금 통장에서 빼겠다. 또네 책임으로 결혼이 깨졌으니까 위자료 받겠다. 얼핏 들으면 나름의 계산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특히 결혼하지 않은 사이에서도 위자료라는 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0: 네, 두 가지 주장 모두 법적으로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먼저 초반에 내가 더 많이 냈으니 그 돈을 빼겠다라는 주장부터 보면 통장을 만들기 전에 자신이 사용한 비용을 나중에 통장에서 충당하겠다는 것은 당초 통장을 만든 당사자 간의 합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더욱이 연애 초반에 데이트 비용을 더 많이 냈다는 사실은 상대방의 호감이라는 무형의 대가를 얻기 위한 증여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위자료 주장도 마찬가지인데요. 혼인 전 남녀가 헤어지는 경우에 폭행 등 민형사상으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위자료의 개념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남성이 초반 데이트 비용과 위자료를 명목으로 데이트 통장 자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1: 자, 그러면 보통의 경우를 상정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헤어졌을 때 데이트 통장에 남아있는 돈, 누구의 돈이고 어떻게 나눠야 하나요? 가령 뭐 반반씩 넣었을 때, 그리고 7대3으로 나눠서 넣었을 때가 혹시 다른지, 또 대부분 한 사람 명의로 돼 있을 텐데 명의자가 아, 내 이름으로 된 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0: 원칙은 명확합니다. 데이트 통장의 돈은 두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함께 모은 돈이기 때문에 이별로 인해 그 공동의 목적이 소멸하게 된다면 계약 관계가 해지되어 각자 투입한 비율대로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반씩 넣었다면 반반으로, 7대3으로 넣었다면 7대3으로 나눠야 합니다. 명의 문제도 많이들 걱정하시는데요. 통장 명의가 누구냐는 것이 소유 관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재산 형성의 실질적 과정을 보는데요. 결국 통장에 두 사람이 입금한 내역이 있고 공동의 목적으로 지출된 내역이 확인된다면 그 통장은 공동의 자산을 일방의 명의로 관리하기로 한 것일 뿐 누구 한 사람의 자산으로 볼순 없습니다.
1: 헤어진 다음에 명의자가 네가 그냥 쓰라고 준돈 아니냐, 공동으로 모은 돈이라는 증거가 있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입증을 돈을 돌려받으려는 쪽에서 해야 하는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금융실명법상 통장은 명의자 소유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돌려받으려는 쪽에서 공동으로 모은 돈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다만 계좌 이체 내역이 남아 있고 두 사람이 번갈아 입금한 기록, 또 공동으로 지출한 내역 등이 통장에 고스란히 찍혀 있다면 입증이 보다 용이할 수 있습니다. 또 가능하다면 적요란에 용도를 메모로 남겨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1: 자, 또 다른 상황 하나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남자친구가 나 대신 모아달라면서 여자친구 명의 통장에 돈을 넣은 경우라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0: 네, 보도된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남자친구가 나는 돈이 있으면 다 써버리니 네 통장에 넣어두고 싶다라고 먼저 제안을 했고 여자친구가 자신의 통장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1년간 남성이 입금한 금액이 약 4천만 원에 달했는데요. 이 돈은 두 사람의 데이트 비용, 남성의 보험금 등 공동 경비처럼 쓰였다고 합니다. 당시 개인 가게를 운영하던 여성에게 남성은 필요하면 써도 좋다라고 허락했고, 여성은 그 말을 믿고 운영 자금으로 1,200만 원가량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1: 사귀고 있던 중에는 당연히 문제가 없었을 것 같고요. 헤어진 뒤에 문제가 생겼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됐습니까?
0: 네, 이후에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최초 여성은 통장에 남은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하였으나 남성은 처음에 돈을 안 줘도 되니 다시 만나달라라고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 여성이 다른 남성과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난 후에 상황이 급변했다고 하는데요. 남성은 여성의 원룸 도어락을 누르고 무단 침입을 시도하는가 하면 4천만 원 내놓지 않으면 가족에게 알리겠다라는 협박성 문자를 밤낮으로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공포 속에서도

0: 형은 함께 쓴 돈이니 절반은 갚는 게 도리라는 생각에 매달 돈을 보내 1,700만 원을 상환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남성의 결혼 소식과 함께 날아온 것은 커플 통장 각자 기여도에 따른 반환금 청구라는 제목의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남은 2,300만 원을 즉시 갚으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1: 앞선 사연과 또 다른 상황인 것 같은데,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내가 넣은 거니까 돌려받아야 한다 주장할 수 있어 보이거든요. 반면에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아니 써도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박을 할것 같은데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0: 예,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크게 방어와 역공 두 갈래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방어적 측면을 살펴보자면 남성이 준 돈이 빌려준 돈이 아니라 증여 혹은 공동사용 자금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남성이 자발적으로 입금을 했고 공동사용에 합의했으며 일부 사용을 허락한 정황은 증여의 성격을 뒷받침합니다. 통장 거래 내역과 당시 메신저 대화 기록 등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역공 측면에서는 남성의 스토킹과 협박 행위로 형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내용 증명에 대해서는 자금의 성격과 분할 상환 합의 사실을 명시해 반박하고 남성의 불법 행위를 통해 그의 금전 요구가 순수한 채권 회수 목적이 아니라 부당한 압박임을 법원에 알리려는 목적인데요. 이 사건은 단순한 연애 문제를 넘어서 경제적 통제를 수반한 새로운 형태의 데이트 폭력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사랑할 때 우리 돈 하겠지만 헤어지고 나면 이야기가 또 달라지는 것 같은데 변호사님이 만약에 의뢰인에게 조언을 한다면 데이트 통장 쓰라고 하시겠습니까?
0: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랑은 유통기한이 있지만 통장 분쟁은 그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1: 아, 명언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데이트 통장을 쓰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최소한 이것만큼은 미리 정해두거나 기록으로 남겨놔라 이런 게 있을까요?
0: 데이트 통장을 사용해야 할 상황이라면 세 가지를 당부드리는데요. 우선 반드시 계좌이체로 입금하시고 적요란에 메모를 남기세요. 현금으로 넣으면 나중에 내가 넣은 돈이라는 걸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출 내역을 두 사람이 함께 공유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정산 방법을 미리 대화로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법정에서 다투는 것보단 훨씬 낫습니다.
1: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소유 어반자카파의 틈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타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 경찰청을 방문해 인천 대형마트 흉기 난동 사건 경위와 수사 상황, 또 피해자 상태 등을 보고받고 대응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부산에서 일정을 마친 뒤 곧바로 인천경찰청을 찾았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주요 사건 발생 직후 관할 경찰청을 직접 찾은 건 처음인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2: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코스피가 또 무너져 내렸습니다. 장중 6천선이 무너지기까지 했습니다.
1: 가파른 하락세에 두 달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코스피는 3%대 약세로 장을 열며 연일 하락장을 이어갔습니다. 가팔라진 지수 하락세에 개장 1시간도 되지 않아 시장에는 두 달가량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하지만 낙폭은 점차 확대되며 지수는 오전에 6천선이 무너졌고 한때 7.4% 하락해 5,911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이후에는 낙폭이 축소되면서 5.46% 내린 6,035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간신히 코스피는 6,000을 사수했지만 종가 기준 5거래일 만에 970포인트 가까이 빠졌고 전체 시가총액도 5,000조 원 밑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시장의 미래 변동성을 측정하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19% 넘게 오른 48.53으로 마감했는데 장중에는 26% 넘게 오른 51.57을 기록하며 사이드카가 마지막으로 올렸던 지난 8월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개장 후 낙폭을 지속 확대하며 각각 7.39%와 10.09% 하락 마감했습니다. 수급에서는 개인이 2조 2천억 원가량, 기관이 1조 7천억 원가량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의 4조 5천억 원 가까이 되는 매도 물량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코스피 부진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이 끝나며 수급 불균형이 나타난 상황에서 불안한 투자 심리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4: 국채금리가 높고 그다음에
5: 서상형 미래세 증권
4: 기술적인 격차 축소 이런 것들이 빌미가 돼서 전반적으로 매물이 나왔고
3: 코스닥도 3%가량 내린 823에서 출발한 뒤 한때 802선까지 내려가며 800선을 위협받았지만 낙폭을 줄이며 1.43% 내린 837선에 마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으로 전거래일보다 10원 오른 1,345.1원에 거래됐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외교 방침은 실용적인 국익 외교라며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 굴종적이거나 사대적인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 최근 한미 정보당국 간 이상기류가 감지되면서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미동맹 균열론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임예진 기자입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한민국의 국익이라며 실용적 국익 외교 방침을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자주적인 독립국가로서 언제나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켜지는 외교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7: 국가 간 관계에 있어서 굴종적 태도나 또는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합니다.
6: 특히 한미동맹을 외교의 축이라고 표현하며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 관리도 중요하다고 짚었습니다. 또 국가 간 이견을 최소화하고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도록 할 필요는 있지만 이견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7: 어떻게 국가들이 각각의 국익을 추구하는데 언제나 그게 일치할 수 있겠습니까? 일치를 향해서 끊임없이 토론하고 주장하고 또 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6: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지고 있는 한미동맹 균열론을 의식한 거로 풀이됩니다. 지난 주말 백악관 관계자가 한국의 정보와 방첩 분야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등 한미 관계에 불편한 기류가 흐르는 상황에서 양국의 입장 차이를 무조건 비판하기보단 국익의 기반에 절충점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의 전략 투자 대상으로 지목된 나라 가운데 가장 국익에 부합하는 결론을 끌어냈다며 대미 투자 협상 성과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1: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대북 정보 공유를 비롯한 외교 안보 분야에서의 진통 역시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해를 풀고 조정해 나가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되는데 앞으로 한미 간 활발한 대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2: 백악관이 우리나라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개발 사업에 72조 원이 넘는 규모의 투자를 할 것이라고 또 밝혔습니다.
1: 우리 정부는 상업성 평가를 위해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중간 선거를 앞두고 투자를 압박하는 모양새인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먼저 백악관 브리핑 내용부터 살펴보죠. 신임 대변인이 한국의 알래스카 투자를 언급했다고요?
8: 네, 캐롤라인 레빗 전 대변인에 이어 트럼프 2기 두 번째 백악관 대변인으로 입성한 케이티 제커라이어가 오늘 첫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 유세 참석 인원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성과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에너지 투자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소개하면서 한국이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도 540억 달러를 투자할 거라고 말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9: 태평양 연안 지역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동맹국의 연료를 판매하기 위한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과 터미널 프로젝트에 540억 달러가 배정돼 있습니다.
8: 또 대규모 원전 8기 건설에 1200억 달러, 텍사스 가스 화력 발전소 건설에 223억 달러를 투입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한국이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우리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 검토 이후에 결정할 계획이라며 미국 측에 항의를 하기도 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알래스카 LNG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 더 큰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압박했었습니다. 제이디 벤스 미 부통령도 지난주 한국과 세부 사항을 조율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당시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9: 솔직히 말해서 한국이 몇 가지 정치적 역학관계가 있는 것까지만 우리는 이를 반드시 해낼 겁니다. 현재 한국 정부가 하든 차기 정부가 하든 심지어 일본이나 다른 국가와 협력해야 한다 해도 말입니다.
8: 오늘 14분 동안 진행된 백악관 신임 대변인의 첫 브리핑은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과 중간선거 유세 성과 나열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질문이 쏟아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답할 거라며 서둘러 자리를 떠났는데 이 CNN은 준비가 안 됐다면 브리핑에 나올 이유가 없었다고 호평했습니다.
2: 참 대통령이나 백악관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들을 연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확정되지 않은 투자까지 압박하고 있는 이유는 중간선거 표심을 잡기 위해서겠죠. 알래스카는 공화당 강세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뭐 상황이 어떻길래 이러는 겁니까?
8: 네, 알래스카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주요 접전지로 떠올랐습니다. 전통적으로 공화당 강세 지역이지만 현직인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의원이 민주당 후보인 메릴 펠톨라 의원과 접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달 초 여론조사에서는 이 펠톨라 의원 지지율이 7%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알래스카 LNG 투자 발표 자리에 설리번 의원을 함께 불러서 함께 만든 성과라고 치켜세웠는데요. 알래스카에서 패할 경우 상원 다수당을 민주당에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에 이 설리번 구하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물가 상승과 휘발유 값을 중간선거 전까지 떨어뜨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표심을 얻기 위해 확정되지 않은 투자를 성과로 포장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설리번 의원도 한국의 알래스카 투자를 기정사실하면서 일자리 창출 등 기대 효과를 연일 강조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9: The Joint Investment Committee chose 공동투자위원회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포함한 세 가지 프로젝트를 선정했습니다. 대통령이 최종 확정했고요. 그래서 발표가 이루어진 겁니다. 모든 자금은 이미 배정된 겁니다. 댄 설리번 알래스카주 공화당 상원의원입니다.
8: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알래스카에서의 사전투표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알래스카를 찾아 지지층 표심을 공략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대선 후보 시절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특검이 원심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 400억 원에 가까운 국민의힘 선거비용 반환 여부가 달렸는데 선고는 오는 27일에 내려집니다. 김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의 형을 존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해달라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 없고 김건희 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함께 만난 적도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대선 당시 헌정사상 최소 득표 차인 0.73%포인트로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됐다며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쳐 범행이 중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윤 전 검사장을 감싸기 위한 발언이었다는 주장에는 사후 핑계라고 일축하고 전 씨와 친분 관계에 대해서는 계속 말을 바꿔 국민과 재판부를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이런 식으로 허위사실 공표가 인정되고 당선 무효가 되면 선거는 왜 하느냐고 반발했고 변호인 역시 앞서 변호사 소개를 윤 전 대통령이 아닌 자신이 했다는 윤 전 검사장 증언 등을 거론하며 거듭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11: 이번 항소심에서 이제 윤대진
12: 최명성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11: 증언을 해주셨고
13: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무죄 기대합니다.
10: 앞서 1심은 유권자 관심이 높았던 사안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무겁다면서 두 발언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7일 내려집니다.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이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만큼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2: 최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이른바 VIP 경로서를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첫 재판에서 공소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김 전 사령관 측은 김정민 특별검사부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사건 변론을 맡았던 이력을 언급하며 김 특검부가 수사에 관여해 공소를 제기한 건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어 공소기각이 되지 않더라도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1: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박 전 처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 로그아웃을 통해 이미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0: 김병기 의원과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불거졌습니다.
1: 하여튼 돈부터 돌려드리세요.
0: 통화가 이뤄진 바로 다음 날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단수 공천됐습니다. 이른바 1억 공천 헌금 혐의 관련 두 사람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지난 3월 기소된 지 7개월여 만에 첫 법원 판단입니다. 현재 공소청으로 간판이 바뀐 검찰은 지난달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김 전 시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돈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당사자로 지목된 전직 보좌관 남모 씨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진술은 내내 엇갈렸습니다. 김 전 시의원과 남 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강 의원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눈물로 호소한 데 이어 지난달 말 보석 신청이 인용돼 구치소를 나서면서도 거듭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2: 저는 어떠한 돈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겸허하게 법원의 판단 기다리겠습니다.
0: 상반된 진술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는 가운데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쪼개기 후원 의혹으로도 추가 기소돼 이번 달 말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3: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내부 논의를 거쳐 이달 중 수원 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전 부지사 측은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조치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현재 가석방이나 형 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4: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경찰 괜찮은 걸까요? 제주에서 스토킹하던 남성에게 공격을 받아 숨진 40대 여성은 교제폭력과 스토킹 피해로 4차례나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해 남성은 피해 여성이 차고 있던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를 강제로 뜯어낸 뒤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임영준 기자입니다.
5: 제주 길거리에서 남성이 여성의 팔을 붙잡은 채 자신의 차량으로 끌고 갑니다. 몸부림까지 치며 저항했던 40대 여성 A씨는 자신을 강제로 차에 태운 60대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을 당하기 전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4차례나 112에 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0월엔 스토킹으로 2차례 신고했고 올해 3월엔 성폭력, 5월엔 교제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신변보호 조치를 받도록 설득했지만 A씨 요청에 따라 4건 모두 정식 입건 없이 현장 종결했습니다. 대신 경찰은 호신용 경보기와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는 범행 현장에서 뜯긴 채 발견됐습니다. 붙잡힌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스마트워치를 조작하려 해 강제로 뜯어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A씨가 돈이 있는데 갚지 않았고 스토킹으로 자신을 신고해 앙심을 품었다고도 털어놨습니다. 귀가하는 A씨를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다른 곳에 데려가서 얘기하려고 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6: 관객성 범죄는 일반 범죄하고 달리
7: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6: 교수입니다.
7: 극단적인
6: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법제대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러한 관객성 범죄의 특성을 바로 제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5: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는 경찰은 B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임명준입니다.
8: 배우 박소연 2588 사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9: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1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1: 코리아 트렌치
10: 코리아 트렌치
7: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11: 잠시 후 굿모닝

0: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가 방송됩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10.4도, 습도는 49%입니다. YTN 뉴스 FM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정치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에서 제일 잘나가는 뉴스명당 진행자 장성철입니다.
4: YTN 라디오에서 제일 잘나가는 건 정면승부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승부 진행자 이동영입니다. 또다시 찾아온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이번에도 이동영 뉴스 정면승부 잘 부탁드립니다.
3: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 받으시면요, 장성철의 뉴스명당을 잘 듣고 있다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좋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3: 이거는 아침 6시 20분부터 7시까지 하는 방송인데 그 경제 매거진 프로그램 아닌가?
4: 근데 이거 이러다 조태현의 생생경제가 1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3: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하시는 청취자들이 알아서 잘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4: 지금 슬라생 홍보하시는 겁니까? 굿입니다. 굿이에요.
3: 굿머니 굿라이프도 기억해 주세요. 뉴바.
4: 그럼 저도 돌정부

네, 10월 14일 수요일 아침 6시 20분 20초 지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라디오 시사 경제 뉴스 YTN 라디오 해봅시다. 저는 김우성입니다. 어제 인천 흉기 난동 사건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대상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무방비 상태의 생명을 뺏겠다는 끔찍한 행동에 몸서리쳤습니다. 시민들에 의해서 제압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더 발생할 수도 있었을 거란 그런 전망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연일 들려오는 여성을 상대로 한 살인에서 지적된 스마트워치 무용론과도 연결됩니다. 저희가 잠시 후 6시 반에 배상훈 프로파일러 연결해서 사건의 핵심과 놓친 부분 없는지 필요한 대책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한국 증시도 충격이었죠. 간밤 미국 증시는 장기금리 안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춤했습니다. AI에 대한 의구심, 관련 기업의 성장 속도, 전쟁 유가 금리 등 매크로한 환경 계속 악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요, 경제 일간지가 긴급 진단을 했는데 여기에 참여한 이승우 유진투자증권센터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다양하고 빠른 뉴스 브리핑 강영구 아나운서부터 먼저 만나보시고요. 아이스크림 선물로 드리고 있는 청취율 조사 이벤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응원, 약속의 사연, 이 아침에 힘이 될 만한 이야기와 위로의 말들도 보내주시면 이 방송 듣는 많은 분들과 함께 제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한번 해봅시다.

0: 네, 어제 증시가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강영구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6천선 무너진 적 있다고요?
1: 네, 어제 코스피 6035.35에 마감했습니다. 당중 5900선까지 떨어지고 그랬는데요. 두 달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5개월 만에 1000포인트 넘게 빠진 거고요. 코스피 시가총액 역시 5천조 원대가 깨졌습니다. 한국형 공포지수 코스피 200 변동성지수 V코스피 역시 19.15% 폭등했죠.
0: 10만 점자만 넘자, 뭐 100만 닉스 언제 되냐 이랬는데 지금 많이 올라갔다가 다시 조정되고 있는 상황으로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이승우 센터장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한 소식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야기인데
1: 네.
0: 어머니 홍라이 리움미술관 명예관장한테 지분을 증여받는다고요?
1: 네. 11월 12일에 2조 6천억 원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을 증여받을 예정입니다. 그제 이재용 회장과 홍라이 명예관장 간의 증여 계약이 체결됐는데요. 네. 앞서 홍 관장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예.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려는 것을 추진했지만 매각이 아닌 증여를 선택했습니다.
0: 예.
1: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살짝 주춤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점일 때 증여를 해서 세금 부담을 줄이고 또 겸사겸사 이재용 회장 중심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되죠.
0: 예. 자, AI의 여러 우려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정말 안 되는 얘기예요. AI 안경 요새 유행하고 있잖아요.
1: 네.
0: 이거 활용해서 대학 입시 논술 시험 장소 부정행위했다고요?
1: 네. 연세대학교와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027학년도 대입 수시

0: 전형 논술고사에서 AI 안경, 스마트 글라스를 쓰고 부정행위를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두 고사장 모두 시험 전에 수험표 확인하면서 수험생이 스마트 글라스를 착용했는지를 일일이 확인했는데 시험 시작 후에 해당 학생들이 안경을 바꿨었고 감독관이 이를 알아채서 퇴실 조치했습니다. 예전에 토익이나 뭐 전기 산업기사 시험에 유사 사례 있었는데 대학 입시에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죠.
1: 이거 쓰면 뭐 보여지는 게 있나요?
0: 스마트 글라스에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쓰고 시험지를 보면 AI 풀이가 안경 렌즈에 띄워지고 시야에는 시험지 위에 그대로 겹쳐 보이는데요. 지난 6월에 한 유튜버가 이 스마트 글라스를 착용하고 수능 수학 모의고사 30문제 풀어봤는데 18문 만에 풀었고 다 맞았습니다.
1: 저희가 뉴욕 갔다 온 오진석 머니 네버 슬립 팀장도 직접 방송국에 갖고 왔거든요.
0: 네.
1: 일반 안경하고 똑같아서 구분이 잘안 됩니다. 대학교 합격하면은 안경만 입학시켜야겠네요. 사람은 떨어뜨리고. 이런 공정성은 정말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0: 네.
1: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요즘 달리기 열풍이잖아요. 뭐 등산도 열풍이고 많은 분들이 운동하시는데 서울에서 달리기를 하던 20대 여성이 사망했어요.
0: 네, 지난 주말 2026 서울 달리기 대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마라톤 대회에서 참가자가 마라톤 도중에 쓰러져 숨지는 사고 발생했습니다.
1: 예.
0: 사망한 참가자 결승선을 불과 500m 앞둔 20.6km 지점에서 갑자기 쓰러졌는데 이후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 실시했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병원으로 이송됐고 끝내 숨졌습니다. 그런데 사망한 참가자가 러닝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이던
1: 인기가 많은
0: 네,
1: 분이셨군요.
0: 카이스트 대학원생 20대 여성 유지원 씨로 드러났습니다. SNS를 보니까 평균 페이스가 키로당 3분 37초로 달리는 등
1: 어휴.
0: 굉장히 빨리 또 굉장히 잘 달렸던
1: 네.
0: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충격이었죠.
1: 자, 이런 대회에서는요, 안전조치를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뭐, 갑자기 쓰러지는 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점점 달리기 열풍에 걸맞은 안전조치들도 좀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0: 네.
1: 그리고요, 축구 관련해서 경기 평가전 끝났잖아요.
0: 네.
1: 아직도 계속 뉴스가 올라오더라고요. 관련 내용이 뭔가 세대 갈등 얘기 같기도 하고요.
0: 네, 선수단 내 불화가 있다라는 주장들이 막 제기가 됐는데 관련해서 대한축구협회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선수들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주장이 확산되고 일부 선수를 향한 돈 없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억측과 악의적 비방을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1: 네.
0: 부탁했습니다.
1: 실제로 불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지난 아시안컵에서도 손흥민 선수 손가락도 다치고 뭔가 여러 가지 일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뭐랄까요? 팬들까지 참여하진 않았거든요.
0: 네.
1: 좀 상황이 걱정되네요. AI를 활용해서도 그래 뭐 딥페이크 영상까지 만든다고 하고요. 어떤 내용 때문입니까?
0: 그러니까 파벌이 형성됐다는 이야기인데 김민재, 황인범, 황희찬 선수 등 96년생 선수와 손흥민, 이재성 선수 등 92년생 선수 이른바 96 라인, 92 라인 간에 불화가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1: 예.
0: 96 라인이 주장 손흥민 선수의 왕따를 주도했고 축협에 주장 교체를 요구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은퇴하겠다라고 했다는 주장이죠. 이 주장 확산하면서 뭐 SNS에 국대 은퇴해라 이런 비난 댓글 달리고 또새 선수를 조롱하는 AI 딥페이크 영상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1: 무슨 라인인지 이런 거 무슨 80년대도 아니고요.
0: 피곤하죠. 예.
1: 없어져야 되고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사실이라면 이 선수들도 비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 확인할 수가 없고 이강인 선수도 불똥이 튀었는데 아니라고 입장 밝혔죠.
0: 네, 96 라인의 가담에 손흥민 선수의 왕따를 주도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다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1: 예.
0: 이번 의혹과 연결 옛날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4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탁구 게이트 사건을 이번 의혹과 연결시킨 건데 당연히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1: 예. 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추정으로 불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언론사들이 보도를 했고 저희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관계를 선수들이 명명백백히 밝혀주어야 한국 축구를 사랑하는 국민들과 팬들이 더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하지 않을까요? 이거는 뭐 국민들한테 비난하지 마세요. 추측하지 라고만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그리고 또 중요한 소식이 있는데 오늘 준비를 못 하셨네요. 청취율 조사 기간이죠.
0: 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잘 공의로 시작하는 전화 받으시면요.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 잘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안심하고 나가려던 강영구 아나운서로 좀 긴장시켜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0: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켜고 있다가 웬 알람 소리라고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6시 28분 20초 지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고 계시죠. 가장 빠른 시사 경제 라디오 뉴스 해봅시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015 걸려오는 청취율 전화 조사가 어제부터 시작돼서 6월 26일까지 갑니다. 015 시작되는 전화 오면 일단 받아주십시오. YTN 라디오 아침 6시 20분 해봅시다. 아침 6시 때 시작하는 해봅시다 잘 듣고 있어요 라고 답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희 YTN 라디오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아침 6시 때 프로그램이잖아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응답 잘하겠습니다. 저 응답했어요. 내지는 주변에 이거 좀 들어봐라. 응답해라. 제가 응원했습니다. 라거나 혹은 이 아침에 힘이 될 만한 사연들 드립니다. 라고 문자 주시면요. 저희가 추첨해서 아이스크림 교환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7040님 벌써부터 주셨어요. 저 새벽 출근길에 해봅시다 매일 듣고 있습니다. 화이팅 했는데요. 7040님도 저희가 매일 화이팅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289님도요. 그간 유익한 방송으로 열심히 오셨으니 잘 나올 겁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해봅시다. 멋진 응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558님 해봅시다 없는 아침은 해가 없습니다. 청취 주셔서 꼭 응답하겠습니다. 해가 없으면 안 되고요. 해는 반드시 뜹니다. 여러분의 희망과 좋은 일도 반드시 올 겁니다. 2558님도 응원하고요. 저희가 추첨해서 아이스크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 자, 오늘은 저희가 외신 소식 따끈따끈하게 전해드렸는데요. 더 뜨겁고 걱정되는 뉴스 전문가 연결해서 긴급 인터뷰로 마련해봤습니다. 인천 구월동 대형마트, 여긴 마트뿐만 아니라 극장, 키즈카페, 식당 다 있습니다. 여기서 한 남성이 무기를 잔뜩 가방에 넣고요. 양손에 무기를 묶은 채로 많은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이거 그냥 묻지마라는 이름 붙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테러처럼도 걱정되는데요. 피해자는 살인미수 전력도 있고 전자발찌까지 차고 있고 범행 직전에 보호관찰관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왜 이런 피해가 있었을까요?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우석대 경찰범죄심리학과 배상훈 교수님 연결돼 있습니다. 이제 사건 자체를 뭐 묻지마 언론들이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거 손에 쥔 게 칼이 아니고 뭐 칼이든 뭐든 간에 다른 걸로 쳐도 테러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사건 어떻게 일단 보고 계십니까?
1: 예, 다중 테러가 맞습니다. 흉기를 이용한 다중 테러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거고요.
0: 네.
1: 묻지 마라든가 뭐 이런 거는 그거는 이제 요즘 쓰지 않는 얘기고요.
0: 네.
1: 뭐 대상은 이제 무차별이라는 네. 표현을 하지만 다중 테러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0: 예. 이거 테러죠. 많은 사람들한테 목숨을 그런데 교수님 이게 흉기를 양손에 묶었어요. 가방에 예. 이미 다른 흉기들도 들어 있습니다. 이거 뭐 어떤 의미로 봐야 되나요?
1: 아마 우리나라에 이런 뭐 여러 가지 다중 공격 행위 중에서 양손에 흉기를 이제 그 묶고 공격한 행위는 거의 처음일 겁니다.
0: 예.
1: 이것은 이제 유럽,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데에서 종교 극단주의자들이
0: 예.
1: 뭐 호통 지하디스트라고 하죠.
0: 예예.
1: 이 시장이나 아니면 이런 데에서 다중을 공격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표출하는 그런 행위와 거의 유사하게 모방된 거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0: 이게 묶으면 중간에 그러니까 묶는 이유가 궁금해요. 이게 묶어야만 해 하는 어떤 범죄 행위의 특이한 점이 있습니까?
1: 일단은 공격하는데 공격한 후에 피해자들한테 뺏길 수가 있고요.
0: 아.
1: 그리고 회전을 하면서 이게 이제 자신의 힘에 이 역으로 이제 칼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조폭 영화 같은 데 보시면은
0: 네.
1: 행동대장들이 이런 이 흉기를 쓸 때 보통 이거를 이 손에 묶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0: 영화 속에서 무슨 끈 같은 걸로 묶는 예, 장면이 예, 나오죠. 네.
1: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을 가능성과 또 하나는 이 양손에 묶었다는 것과 이 공격의 방향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고 수직과 네. 수평적으로 공격하는 방식으로 봤을 때
0: 예.
1: 이거는 충분히 의도가 명확히 보이는 방식인 거죠.
0: 좀 조심스러운데요. 아침이라 이 의도라는 게 결국은 살인으로 명확하게 봐야 될까요?
1: 살인은 방법이고
0: 예.
1: 흔히 말하는 이제 주요 동기가 뭐냐.
0: 예.
1: 주요 동기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어떤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0: 야.
1: 자신이 어떤 특정한 형태의 망상에 빠진 것을 사람들한테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다중 테러 같은 경우를 외국에서는 뭐 외로운 늑대의 범죄

0: 이라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거에 신림동 조선 사건이라든가 서현역 사건처럼 자신의 망상적인 욕구를 표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살인과 다중 공격 상해를 저기 방법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살인도 하고 상해도 하고 그러면서 뭘 주려고 하면 다중의 공포를 야기시키려고 하는 거죠.
1: 목적이 그거였단 말인 거죠. 그래서 지하지스트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원한에 의해서 누군가를 죽여야겠다가 아니라 걸리는 사람은 죽이거나 다치게 해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내 생각을 드러낼 거야. 이게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데 범행 현장에 현금 220만 원 흘렸다는 보도도 나왔어요. 좀 더 구체적인 경찰의 사실 확인과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보면 더 끔찍합니다. 돈이 바닥에 쏟아지면 사람들이 보게 되고 모일 수 있잖아요.
0: 예예. 정확히 그 방법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주머니에다가 하얀 봉투로 5만 원짜리 4장입니다.
1: 예.
0: 44장을 흘리니까 사람들이 그게 뭔지를 쫓아 들어오겠죠.
1: 돈을 보고 도망가진 않으니까요.
0: 예,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흘리니까
1: 예.
0: 거기에 이제 또 다가오는 사람들의 등과 이런 데를 공격한 방식. 이게 애초에 작정하고 그걸 한 거죠.
1: 이 점점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이 1인 시위도 하고요. 이분이 살인미수 전력도 있고 전자발 지도하고 보호관찰 받으면서 복약 지도도 받고 있고 아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계속 어떤 이를테면은 이런 어디서 방아쇠가 당겨서 이런 일을 벌이는 건지를 좀 알아야 뭐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모두 범죄를 저지를 거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디서
0: 순서를
1: 방아쇠가
0: 봐야 됩니다. 예. 예? 순서는 뭐냐면
1: 예.
0: 2005년도 그 한 20몇 년 전에 살인미수랑 상해 이런 걸 여러 번 저질렀는데
1: 예.
0: 문재인 법원에서 그냥 집행유예로 다 풀어줬습니다.
1: 이게 이해가 안 되네요.
0: 저도 이해가 안 되죠. 근데는 그때는 지금도 사법부가 엉망이지만 그때는 예. 더 엉망이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살인미수인데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1: 예.
0: 그리고 그다음에 상해 폭처법인데 집행유예 풀어주고
1: 예.
0: 그다음에 자기 부인을 또 진짜 죽이려고 했는데 달랑 형량이 4년밖에 복역을 하죠.
1: 그러니까 명백히 죽일 의도가 있는 사람인데 죽이진 않았으니까 4년 살다 나와 이러면 나와서 죽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죠? 정말 평범한 저희 국민들 청취자들의 마음을 제가 대변해서 네. 말씀드리는 건데
0: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 사람한테 폭력이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걸 학습을 시킨 겁니다. 시스템이. 그다음에 또 지금 나온 뭐 약물 얘기가 있는데
1: 네네.
0: 약물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1: 예.
0: 자신의 이런 어떤 것을 약물을 먹음으로써 무엇인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정신과 약물을 복용한 겁니다.
1: 의도적으로 네. 정신과 약물을 먹었다고요?
0: 예예예. 예.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향습적이고 다중을 대상으로 한 폭력 범죄자들은
1: 예.
0: 흔히 말하는 정신과 약물을 수단으로 이용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범행 바로 전에
1: 예.
0: 이 복약을 상담한다고 해서 정신과 상담을 받고
1: 예.
0: 그다음에 보호관찰관과 같이 상담 겸 점심을 먹고
1: 네.
0: 그다음 한 시간 뒤에 이 범행을 저지른 거예요.
1: 즉 알리바이처럼 보일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0: 아니,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나는 약을 먹고 이 범행을 했다라고 경찰에 주장하고 있습니다.
1: 지금까지는 이렇게 연결해서 보도하는 언론이 없었거든요. 아니 보호관찰관과 한 시간 전에 점심도 먹었고 복약지도도 받았는데 왜? 라고 질문했지 그게 이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알리바이라고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좀 더 근거를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0: 예. 이 부분은 이제 말하자면은 앞서부터 나타나는 형태의 본인이 이제 말하자면 누구한테 피해를 당했다. 피해 망상이 있다라고 해서 1인 시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네.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그 병원이 이 사람한테 뭘 한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고 싶고 촉구하고 싶어서 계속 사람들을 괴롭히고 폭력을 행사해 오다가
1: 예.
0: 그러면 이제 보호관찰관들이 살살 달래기 시작을 하죠.
1: 예.
0: 그 달래는 과정에서 그럼 약도 먹어봐라, 뭐도 먹어라 이런 식으로 예. 하는데 이 범인은 그거를 일종의 방법 삼아서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어제 터진 거죠.
1: 네.
0: 어제 터진 상태에서 실제로는 상담 받는 척, 착한 척 하다가 이 다.

0: 테러를 한 겁니다.
1: 예, 뭐 안심시켜놓고 범행을 한다. 지금 사실 피해 입으신 분들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당했기 때문에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보겠습니다. 법무부가 사과 성명도 발표했고 대통령도 어제 인천경찰청을 방문했는데 보호관찰관이 만났는데 왜? 라는 질문에서는 이분은 이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권한이나 뭐 능력 같은 건 없는 부분인가요?
0: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의 가장 큰 맹점이 그겁니다. 뭐냐 하면은 물론 법무부에서 사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그런데 보호관찰관이 너무 많은 뭐 피대상자를 만났다고 하는 건 순전히 변명이고
1: 예.
0: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보호관찰관들은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위험성 평가를 해서 이 사람한테 뭐를 어떤 부과하거나 이게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관리, 정확히 말하면 생활관리만 하는 사람들이.
1: 그냥 관리일 뿐이에요. 이 사람 만나서 대화나 행동 패턴이나 중요한 질문, 문답을 했을 때 위험 요소가 발견돼라고 하면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나 전문성은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0: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에 뭔가 이 사람 문제가 있어요라고 해서 위에 보고를 하게 되면 사실은 위에서 뭔가를 들어줘야 되는데 들어줄 어떤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1: 시스템도
0: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금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까 보호관찰관들도 최악의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는 전화로 확인하고 맙니다.
1: 그렇죠.
0: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흔히 말은 워낙 사고를 많이 치니까 흔히 말은 부가 조건도 어기고 그러니까 보호관찰관이 쉽게 말하면 달래려고 밥수 사지고 그러는 거죠.
1: 예, 이게 좀
0: 본인 생각으로는
1: 있습니다.
0: 보호관찰관 본인 생각으로는 잘 관리됐다고 본부에서도 지금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1: 예.
0: 이건 너무 황당한 변명입니다. 예. 잘 관리된 사람이 이렇게 다중 폐를 합니까?
1: 국민들을 보호하는 일이 범죄자의 인권적 가치를 지키는 일과 동등하거나 더 많이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지금 연결되는 사건입니다. 교제했다고 관계가 있는 관계성 살인이라고 지금 이제 표현이 나오던데요. 여성들을 죽이거나 혹은 스토킹 피해를 당해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는데 미흡한 조치를 주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냥 교수님 저 이게 궁금해요. 이 위험한 신고 대상자 즉 신고를 당한 그 범죄 를 일으킬 만한 사람한테도 스마트워치를 채우고 위험한 분한테 피해자한테도 스마트워치를 채우고 두 분의 거리가 일정 이상 가까워지면 이를테면 뭐 한 1km 설정해놓고 가까워지면 무조건 출동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왜 이게 피해자한테만 스마트워치를 주고 스마트워치 뺏기고 이번 같은 경우도 이런 사람한테 뭔가 다중시설에 접근했을 때는 경고를 하거나 이런 시스템 만들면 안 될까요?
0: 문제는 이제 그게 인천이 말하는 우리나라에 저는 이런 표현 법 기득권자들이라고 하는데
1: 네.
0: 검사나 판사 같은 사람들이 강제 조치의 주체가 됩니다.
1: 예.
0: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자기가 이걸 채워달라고 자기가 요청을 하는데
1: 예.
0: 소위 말하는 가해자들은 채우기 싫어하는 강제 조치인 거죠.
1: 예.
0: 이 강제 조치의 어떤 판단 주체가 판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매우 보수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같은 스마트워치를 가해자를 채우고 피해자를 채우면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1: 네.
0: 가해자한테 채우는 행위는 강제 조치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고
1: 예.
0: 피해자는 본인이 요청하기 때문에 경찰 차원에서도 쉽게 채워줄 수 있는데 두 가지가 다 기계는 같은데 법적인 어떤
1: 다르네요.
0: 형식은 전혀 다른 겁니다.
1: 범행을 안 저질렀는데 어떻게 강제 조치랍니까? 라고 판사가 얘기하면 또 어려운 상황. 그런데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근데 문제는 서구의 여러 나라들은요. 이런 가해자한테도 다 채웁니다. 그 문제는
1: 위험성이
0: 우리나라의
1: 있으면 다 조치하는군요.
0: 어떤 법률가들은 너무 보수적입니다. 이게 사회의 여러 가지의 피해자 상황이나 이런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1: 네.
0: 자신들의 권한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1: 이거 판사님들과 관계자분들은 좀 아프게 따갑게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중시설이어서 더 사실은 지금 테러라고 명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범죄는 여러분 테러입니다. 위에 키즈 카페가 있어요. 거길 노렸을 수도 있고 거기에는 아무런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도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에 근데 진짜 키즈 카페로 향했을까요?
0: 키즈 카페로 가려다가 거기 있는 시민들이 막아서 못 간 겁니다.
1: 그러니까
0: 이게 지금 보도가 안 되고 있는데
1: 20대 10대 분이 막았다고 해요. 네.
0: 네, 시민분들이 이게 그래서 아주 바리케이트 치고 막아서 이 활보하는 걸 못하게 했기 때문에 못 간 거죠. 만약에 그냥 놔뒀으면 이거 진짜 엄청나게 큰 사건이 될 수 있었는데요.
1: 아이들은 도망가는 것도 잘 안 되거든요.
0: 그거 어떻게 도망갑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지금 이게 다중이용시설의 보안의 주체가 누구냐.
1: 네.
0: 이게 지금 고민이 되는 거거든요.
1: 예.
0: 이게 지금 멀티플렉스도 있고 소위 말하는 뭐 홈플러스 같은 데도 있고 그런데
1: 예.
0: 거기에

0: 그냥 문만 열면은 들어갈 수 있는 누구나.
1: 네.
0: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금속 탐지기는 아니라 하더라도 경비의 어떤 CCTV라도 확인해 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1: AI 시대. 네.
0: 근데 그게 없으니까 지금 이런 범죄자들이 그 손에 칼을 이렇게 묶고 쉽게 들어가서
1: 네.
0: 이게 말이
1: 되겠습니까? 이거 저기 판사님들은 법원이 아니라 현장을 바라봐 주시고 국회에서는 관련된 법들 좀 만들어 주십시오. 교수님이 내준 숙제들이 많은데요. 숙제 지켜지는지 확인해보고 교수님 저희가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오늘 시간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우석대 경찰범죄심리학과 배상훈 교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뉴스여서 저희가 조금 오늘 특별 인터뷰로 준비해봤습니다. 물론 안전인데요. 시민들이 지켜냈다라는 거, 동료, 이웃들이 지켜냈다라는 게 정말 감동적이네요.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시장도 그렇게 함께 좀 지키고 보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한국 증시에 충격받으신 분들 많은데요. 한 경제 일간지에서 긴급 진단 좌담을 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시기도 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센터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1: 어제 5,900. 앞자리가 5까지 바뀌었다가 6천선 회복하면서 마쳤습니다. 어제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2: 상당히 좀 우려스럽고요. 당황스럽습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다들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수급 공백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외국인들의 예. 계속되는 매도를 받아줄 수 있는 그 매수 힘이 되게 약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한국 증시의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에 대한 예. 불안감들이 계속 높아졌다는 겁니다. 예. 여기에 뭐 지정학적 불안 그리고 높은 금리로 인한 일부 코스트의 증가들이 미국 기업들의 일부 실적 발표에서 조금씩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2: 그리고 계속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AI 투자 자금을 둘러싼 또 불안감
1: 예.
2: 이런 것들도 또 지난주에 계속 이슈가 되면서 이번 주 국내 증시에 상당히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이제 사이클을 따르지 않는다 반도체는 이런 주장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 슈퍼 사이클 유효하다라고 봐야 됩니까? 이제부터 꺾일지 봐야 됩니다 이렇게 경고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2: 뭐 유효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얘기가 좀 약간 그렇긴 한데
1: 예.
2: 지금은 너무 좋아요. 지금은 너무 좋은데 지금 제가 이제 그 기업들 메모리 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쭉 되고 있잖아요.
1: 예.
2: 네, 이제 그 내용들을 좀 냉정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은
1: 예.
2: 영업이익률 한번 말씀드릴게요.
1: 예.
2: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의 영업이익이 났잖아요.
1: 맞습니다.
2: 10조 원이 났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의 그 메모리 부문의 영업이익률은 76%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1: 예.
2: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숫자는 그런데 뭐 보면은 마이크론은 82.3%가 나왔고요.
1: 예.
2: 그리고 중국의 CXMT
1: 예. 장신
2: 지난 2분기에 이미 82%를 기록을 했습니다.
1: 네.
2: 그리고 샌디스크라든지 키옥시아 같은 업체들도 지금 80% 정도가 나올 걸로 보고 있고 대만의 나냐도 어저께 실적 발표를 했는데 80%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얘기가 뭐냐면 물론 이제 삼성전자의 그 숫자에는 성과급이라는 굉장히 큰 변수가 들어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1: 네.
2: 네. 근데 이제 일단 겉으로 지금 분석되는 숫자를 보면은 가장 낮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1: 예.
2: 제가 뭐 이게 그래서 삼성전자 경쟁력이 낮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빠질까 주가가
1: 예.
2: 그거를 설명하는 부분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겠구나라는
1: 예.
2: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기업이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에 대한 이익에 대한 부분인데 물론 10월 말에 분야별 세부 실적 발표가 나오면 이게 이제 숫자가 확인될 텐데 다른 반도체 메모리 기업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좀 낮은데? 라고 하면 저평가 이유가 될 수 있다. 이것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말씀도 많은 분들이 좀
2: 굳이, 예, 굳이, 뭐, 네, 사실 저희는 억울하지만, 굳이 이유를 따지자면,
1: 네. 맞습니다.
2: 그렇게 보는 시각도 일부 있을 수 있다. 라는
1: 예.
2: 말씀.
1: 어제 그 매일경제에서 열린 진단에 가셨는데요. 핵심 변수는 그래도 좀 매크로한 부분에 무게를 둬야 된다. 5,900선이 지지선일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더라고요. 어떤 배경일까요?
2: 사실 뭐 지지선을 어떻게 얘기해 상당히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이
1: 맞아요. 맞아요. 매일 변하는데요. 네.
2: 그래서 했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 이 정도 숫자의 레벨이면은 우리 이제 그동안 얘기했던 이제 밸류에이션 관점 그리고 ROE 이거를
1: 네.
2: 고려를 했을 때 보면 사실은 그게 어려운 숫자거든요. 지금 상황도.
1: 네.
2: 그래서 제가 뭐 지금 이거 정확히 바닥이다라고 찝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6천 이하에서는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맞겠다.
1: 네.
2: 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 패닉 셀링 그냥 막 너무 공포스러워서 다 팔아야 되지 않냐 지금이라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많은 평범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어떻게 조언해 드리면 좋을까요?
2: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일부 투자자들이에요. 뭐냐면 네. sell first. Think later. 뭐 이런 거죠. 지금 불안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단 팔고 보자라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뭐 밸류에이션이나 그다음에 우리 기업들의 수익성 이거 자체를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 사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천 이하 수준에서는 우리가 이제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어제 저희 회사의 이제 분석 자료를 보면은 코스피가 하루 동안 20% 정도 이제 변동성이 높아졌습니다.
1: 네.
2: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례를 2008년 이후에 총 9번의 사례를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
1: 네네.
2: 그 이후에 한 2주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는 케이스는 9번이 8번 정도였어요.
1: 네.
2: 대부분은 좀 어느 정도는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반등까지 염두에 두시고요. 특히나 이 시장은 심리가 많이 작용합니다. 너무 쏠려서 움직이기보다는 냉철하게 생각하시라. 이게 잘 안 되긴 하죠, 여러분. 어쨌든 그런 말씀을 드렸고 좀 다시 외국인 수급에 대한 부분만 좀 콕 집어서 보면은 그렇게 보도하는 언론사들이 많더라고요. 온통 파란색으로 몇 조씩 팔아치웠다 쭉 나오던데 이 흐름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는 하십니다. 어떻게 좀 바뀌고 어떤 포인트가 되어야 다시 좀 매도세로 돌아서고 매수세로 돌아서고 괜찮아질까요?
2: 근데 최근에 그 빠졌던 이유들을 저희가 되짚어 보면은
1: 네.
2: 결국은 금리가 어느 정도 약간 안정이 돼야 될 거고요. 이제 어제 뭐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1: 네.
2: 또 유가 문제가 계속 좀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네. 사우디랑 후티에 또 충돌이 좀 일부 있었는데
1: 그렇죠.
2: 그게 좀 안정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불안감 이건 뭐 저희가 괜찮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제 믿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좀 계속 되고 있는데 특히 뭐 어제 이제 언론 보도 상당히 세게 나왔던 그 CXMT의
1: 네.
2: 4F스퀘어 이 기술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저는 조금 우려스럽게 보고는 있어요.
1: 예.
2: 이게 뭐 당장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1: 예.
2: 중국이 그러니까 우리를 쫓아오는 길을 떠나서 우리가 가지 않은 길을
1: 네.
2: 좀 우회해서 추격을 하겠다 또는 역전을 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우려선 굉장히 좀 비상등을 켜고 이제 지금 상황을 좀 봐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런 우려들이 좀 잠재워지는 것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위험을 알았으니까 대처할 수 있고요. 중국이 노광 장비까지 확보하게 되면은 완전히 다른 생태가 열릴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좀 마지막으로 짧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좀 어떤 흐름 초기에 대비를 해야 될까요? 한 20초 있습니다.
2: 예. 어제 뭐 미국 시장은 뭐 크게 하락을 하진 않았지만 좀 아쉬운 거는 이제 메모리 주식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1: 네.
2: 그래서 이제 그런 불안감은 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한쪽으로 너무 원사이드하게 볼 거는 아니고 이제 분할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맞겠다.
1: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번 떨어졌는데 8번은 2주 뒤에 올라온 전략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너무 빨리 움직이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센터장이었습니다.
3: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4: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5: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차오가 같네 차오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배우 겸 2588 상담원 박소연이에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안전화.
3: 일어났어? 어? 또 공부.

0: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2: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3: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4: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5: 8754님, 어제 전화 왔는데 스팸인 줄 알고 끊으려다가 꼭 받아달란 말 생각나서 응답했는데요.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라고 답했습니다. 우와, 8754님 대단하십니다. 3240님, 유튜브로 매일 듣고 있습니다. 좋아요 1, 접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 이 아침에 들어주신 분들한테 좋은 일 생길 겁니다. 내일도 한번 해봅시다.
6: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8: 김나입니다.
7: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8: 네, 노란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 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 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 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3: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지식 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국제도시는 항공물류중심 복합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4: 경기도민은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5: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6: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중부 내륙 지역은 한 자릿수의 기온에 찬 바람까지 불고 있어 춥습니다. 현재 서울 9.7도, 대구 14.1도, 전주 11.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겉옷 꼭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뚝 떨어지는데요. 낮 최고 기온 서울과 광주 20도, 부산 21도로 예상됩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송파 4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9km 정도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하남방향 방화대교에서 가양대교 가는 길 1차로에서도 사고 발생했고요. 행주대교부터 정체고 서강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도 막히고 있습니다. 공항방향은 잠실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정체입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7: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8: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9: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8: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0: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인천 구월동에 있는 상가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 등을 받는 59세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1시 50분쯤 인천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을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습당한 2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다행히 수술 끝에 맥박이 돌아와 중환자실에서 회복하고 있고 다른 7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치료받고 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재결합을 거부하는 전처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했고 과거에도 살인 미수와 상해 혐의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무부가 인천 구월동에서 전자발찌를 찬 50대 남성이 벌인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전자감독 대상자의 흉기 난동 사건으로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건 경위와 전자감독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며 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경찰청을 방문해 인천 대형마트 흉기 난동 사건 경위와 수사 상황, 피해자 상태 등을 보고받고 대응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성기용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부산에서 일정을 마친 뒤 곧바로 인천경찰청을 찾았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주요 사건 발생 직후 관할 경찰청을 직접 찾은 건 처음인데 성수석은 이 대통령이 사건 현황을 보고받은 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함께 피해자들의 치료와 회복, 신변 보호 등 필요한 조치에도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무고한 시민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가 10% 급락하고 삼성전자도 7%대 하락하면서 코스피가 6,000선까지 밀린 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5.46% 내린 6,035.35의 장을 마친 가운데 장중 한때 6,000선 아래로 5,911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선 외국인이 4조 5천억 원을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한 가운데 개인과 기관이 각각 2조 2천억 원, 1조 6천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도체 대장주인 SK하이닉스가

0: 10.09% 내린 144만 3천 원에, 삼성전자가 7.39% 내린 23만 2천 원에 마감하며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정보협력 문제를 포함한 한미 간 이상계류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이견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언제나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켜지는 외교를 해야 하고 국가 간 관계에서 굴종적,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가 간 이견이 있을 때 우리 정부를 위한 애정으로 그 문제를 잘 조정하고 타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자칫 이익 경쟁에서 국익을 희생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북한 지뢰 도발을 감싸고 나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미자 정책위 의장은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한미동맹 파탄과 굴종적 남북관계는 외교 안보 참사라며 동맹은 파탄 났고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는 백척간두에 섰다고 말했습니다. 박충권 수석 대변인도 논평에서 강경화 대사마저 백악관과의 고위급 소통에 한계가 있다고 시인했다며 한국 패싱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늘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청문회에서는 수사와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에 대한 김 후보자의 소신과 새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의 친윤검사 논란에 직접 반박하며 임명 절차를 개시한 뒤에도 민주당에선 개혁 강경파를 중심으로 김 후보자 인선에 반대하는 공개 발언이 이어져 왔습니다.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이 오늘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1시 반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가을비가 그친 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오늘 아침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저기압 뒤로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크게 낮아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 9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낮겠습니다.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아 서울과 대전은 20도, 광주와 대구는 21도에 머물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9.5도, 습도는 50%입니다.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장성철의 뉴스 명당 일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2: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2: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2: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4: AI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기술과 혁신의 방향은 공정이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회의 출발선. 정직한 땀방울이 결실을 맺는 건강한 상식. 외롭고 지친 이웃의 손을 잡는 따뜻한 연대. 이것이 YTN이 지키려는 공정한 가치입니다. 혼란한 미디어 환경 속 치열한 검증으로 신뢰하는 뉴스의 기준을 세우고 반칙과 특권을 감시하며 가려진 작은 목소리는 더욱 크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질문이 공정한 세상을 여는 시대의 답이 될 때까지 공정한 가치, 함께 여는 세상.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3: 교통안전 1분 터.
5: 안녕하세요. 가수 강지은입니다. 늦은 밤 가족이 차를 몰고 나가면 유난히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천천히, 조심히 가. 도착하면 꼭 전화하고. 이 한마디를 보태게 되는데요. 노래할 땐 빠른 비트가 신나지만요. 밤길 운전은 템포를 뚝 떨어뜨려야만 안전합니다. 어둠 속에선 시야가 좁아지잖아요. 굽은 길도 안 보이고 또 골목길 보행자도 안 보이고요. 한순간에 위험해져요. 가족에게 가장 반가운 말은 잘 도착했어. 이 한마디겠죠? 규정 속도보다 딱 20%만 줄이고 골목에서도 비상등 켜고 천천히.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6: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0: 장성철의 뉴스 명단.
1: 귀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먼저 장기간의 휴가를 다녀온 메인 PD님 복귀를 환영하고요. 여권 내 갈등의 핵심 인물로 부상한 추미애 경기지사. 추미애 지사의 첫 국감 신고식에선 뼈에 없이 도정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느닷없이 재정비상 상황을 선포한 것이 맞는지, 또 복지사업 축소 과정에서 소통은 잘 되었는지 따져 물은 건데요. 추 지사는 재정위기는 전임지사 탓을 돌리면서도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알고도 침묵할 수 없다. 청문회를 제대로 하려면 자신을 증인으로 부르라. 협조하겠다며 호언장담했습니다. 추 지사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국감에 참여해 직접 질의했던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또 이목이 집중됐던 국회 국정감사 그 뒷얘기는 취재가 체질. 과구신 김정현 두 기자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그리고 뉴스 명당의 시그니처 코너죠. 수요일엔 당대표 픽, 명당 픽 인터뷰에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깜짝 언급으로 부상한 북미 회담 가능성과 1차 발사 실패 이후에 4번 연속 성공을 기록하며 기대가 쏠리고 있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소식 등 외교 안보 특집 인터뷰를 준비했으니 귀 쫑긋 눈 번쩍 뜨고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의 불타게 말씀, 당원 동지 여러분의 화력을 보여주실 시간입니다. 2026년 올해 마지막 청취율 조사 기간이 돌아왔는데요. 지역번호 015 걸려오는 청취율 조사에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 명당 잘 듣고 있다고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에 맞서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장성철의 뉴스 명당 잘 듣고 있다는 청취 인증 문자를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아이스크림 교환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청취율 조사 기간 끝난 후 일괄 발송되는 점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럼 오늘도 유튜브 라이브 보시면서 좋아요 기분 좋게 눌러주시고 뉴스에 파격을 내는 장성철의 뉴스 명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0: 오프닝이 너무 길었죠.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갓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해 제합니다. 뉴스 왔다.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수요일 뉴스 특보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뉴하.
0: 네, 본격적으로 뉴스 들어가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려야 될 소식이 있는데.
1: 어떤 거죠?
0: 어제 저희 3부 인재영입위원단 방송 중 언급된 여론조사 개요 제가 어제 깜빡 잊고 말씀 안 드렸어요.
1: 네.
0: 아시아경제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성인 1,504명을 대상으로 한 무선전화 자동답 방식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0: 음성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아이스크림 교환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좋습니다. 문자 소개도 마구마구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네.
1: 저도 어제 문자 보냈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뭔가요?
0: 굴종하지 않겠다입니다.
1: 네, 미국이 우리한테 북한 정보를 덜 주고 있다라는 논란이 있는데 대통령은 굴종하지 않겠다. 어떤 의미로 봐야 합니까?
0: 그러니까 미국이랑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네. 곧바로 외교 실패라고 몰아붙이지 말라 이걸 얘기를 한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 어제 한미동맹이 중요하긴 하지만 판단의 기준은 대한민국의 국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예시를 좀 들었는데 대미 투자 협상을 좀 예시로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아, 협상 왜 이렇게 안 되는 거냐. 너무 지난하다. 너무 지지부진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 좀 나왔었잖아요. 그렇지만 올해 협상을 한 만큼 우리 이익에 맞는 결론을 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좀 반박을 한 건데 미국이랑 부딪히는 모습만 보고 실패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뭘 얻어냈는지를 좀 봐라. 이런 취지입니다.
1: 그래도 우리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 한미 관계가 어느 정도로 좀 심각한 건지 설명 네. 좀 해주세요.
0: 그러니까 지금 친한 사이에 사실 싸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미동맹이라고 해서 좀 부딪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좀 아닌데 그런데 지금은 정보를 좀 나눠주지 않는 너 못 믿겠어 이런 단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 네.
0: 지금 신뢰 경고등이 켜졌다는 게 여야 막론하고 나오고 있는 경고음입니다. 네, 사실 언론 보도에 좀 따르면 미국은 지금 정동영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을 이걸 비밀 누설 문제로 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북핵 정보를 좀 일부 공유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요. 실제 제한했다 이런 보도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한미일 사이버 실무 협의회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우리 국정원이 빠진 사실도 함께 알려지기도 했는데
1: 네.
0: 사실 우리가 좀 정보를 나눈다는 거 당신이 이 비밀 지켜줄 거라고 믿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상대방이 다음부터는 100을 알려줬던 걸 50으로 알려주고 50이 또 20이 되고 0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좀 비밀 맡겨도 되는 상대인지 좀 의심하기 시작한 단계다 이런 얘기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1: 강경화 주미대사는 한미 정보 소통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고 정동영
0: 네.
1: 장관은 이상이 없다 그러고 이거 어떻게 왜 이렇게 인식의 차이가 있는 거죠?
0: 그렇죠. 이제 맡은 역할 아무래도 다르기도 하고요. 현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에도 차이가 있는 걸로 읽히고 있습니다. 정동영 장관 같은 경우에는 남북 관계를 좀 담당하고 있고 강 대사는 미국 정부를 직접 상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 장관은 동맹 전체로 번진 해석에 선을 좀 그은 거고 강 대사는 현장에서 겪는 소통의 어려움을 좀 토로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정부 안에서 무엇을 우선하느냐 이런 차이도 있다 이런 분석이 함께 나오는데요.
1: 네.
0: 남북 관계에서 우리 판단과 역할을 강조하는 쪽 그리고 미국과의 신뢰와 공조를 먼저 챙겨야 한다는 쪽에 온도차가 있다 이런 해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1: 뭔가 문제는 있어 보인다 그런
0: 네.
1: 생각이 좀 드네요. 두 번째로 살펴볼 소식은요.
0: 나를 불러라 입니다.
1: 오늘 김지용 중수청장과 관련된 인사청문회 있잖아요.
0: 네.
1: 추미애 도지사가 나간다라는 얘기예요?
0: 나를
1: 누구하겠다라는 얘기예요?
0: 불러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본인이 반대할 근거가 있다는 자신감을 좀 드러낸 건데 오늘 김지용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리는데요. 추 지사 어제 경기도 국정감사가 있었잖아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김 후보자 친윤 검사일 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 부적합하다 이런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그러니까 야당 의원이 청문회는 지켜보기만 하시고 경기도 살림이나 신경 쓰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추 지사는 청문회를 잘하고 싶으면 나를 증인으로 불러주세요. 이렇게 맞받은 겁니다. 반대 의견 내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검증에 나설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1: 와우.
0: 사실 김 후보자는 추미애 지사가 법무부 장관 때 승진한 인물이거든요.
1: 검사장으로 승진시켰죠.
0: 네, 그러니까 아, 그때는 사람 잘못 본 거예요. 이렇게 이런 취지의 질문도 좀 나오기도 했는데 추미애 지사 여기에 대해서 내가 승진을 시켰다고 해서 그 사람 전체를 보증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1: 네.
0: 문재인 정부도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한 거 아니냐 이런 사례까지 들기도 했습니다.
1: 네. 어제 민주당 의원들까지 추 지사를 좀 몰아붙인 것 같은데
0: 네.
1: 이게 좀 미운털 박힌 거라고 봐야 돼요?
0: 그렇죠. 이제 제가 적어도 당 내에 불만이 쌓여 있다는 분위기는 취재하면서도 많이 느꼈는데 제가 만났던 민주당의 한 의원 상당히 격앙된 목소리로 추미애가 민주당의 전부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한마디를 이제 당 전체의 생각으로 볼 수도 없지만요.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내부의 감정이 좀 더 거칠다는 건 좀 읽혔는데
1: 네.
0: 어제

0: 민주당 의원들 추미애 지사한테 재정 비상선언 그리고 예산 삭감, 간부 인사 지연 이런 것들을 좀 조목조목 따지기도 했는데요. 정부는 돈을 풀어서 경기 살리려고 하는데 경기도 왜 줄이냐, 재정 어렵다고 직원 인사까지 미루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질문을 좀 퍼부은 겁니다.
1: 추 지사가 저렇게 목소리 내는 거는
0: 네.
1: 2030년 뭐 대선 출마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본인은 어제 뭐 부인했더라고요.
0: 네.
1: 네, 그러한 정치적인 해석을 나올 만한 발언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네.
1: 세 번째 뉴스는 뭔가요?
0: 세 번째 뉴스는 세종으로 간다입니다.
1: 아니, 외교부 국방부까지 세종으로 간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0: 네.
1: 서울에는 정부 부처가 거의 안 남는 거네요.
0: 그렇죠. 이제 정부 부처, 중앙 부처를 다 세종으로 모으겠다 이건데요. 정부가 어제 발표한 계획 보시면 44개 기관, 공무원은 약만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옮기겠다고
1: 와우.
0: 하는데요. 이번에는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까지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1: 네. 아니, 근데 사실은 서울에
0: 네.
1: 해외 대사관 저다 있고 대사관 있는데 외교부까지
0: 그렇죠.
1: 내려가면 외교는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0: 네.
1: 북한이 도발하면 대통령은 서울에 있고 국방부 장관은 세종에 있고 급할 땐 차를 타고 올라와야 되고 뭐 이런 건가요? 어떤 거예요?
0: 지금 그 지점이 이번 계획에 가장 민감한 숙제인데요.
1: 네.
0: 외교 안보 부처가 대통령이랑 신속하게 발맞춰서 판단을 하고 또 결단을 내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부처만 내려가고 또 이번에 계획에서 대통령 비서실이랑 국가안보실이 빠졌거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주요 업무는 서울에서 이루어지면 긴급 대응 대책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지적이 지금부터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일반적인 화상회의를 외교부 국방부가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뭐 화상회의 열도 처리할 수 있는 업무 아니다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이미 세종에 내려간 공무원들도 국회 일정 때는 매일 서울 올라와요.
0: 네.
1: 그래서 이삿짐만 내려가고 사람은 KTX에서 사는 거 아니냐. 그냥 또 주말 되면 다 올라오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조간신문에서 봤던 사연인데 세종의 한 공무원이 내가 언제 출장을 갈지 몰라서 매일 아침에 서울행 KTX를 예약해 둔다 이렇게 얘기를
1: 맞아요. 네.
0: 하더라고요. 또 지금처럼 국감 기간이나 예산철에는 아예 국회에서 살다시피 한다 이런
1: 맞아요.
0: 사연도 좀 소개가 됐고요. 제가 예전에 세종으로 좀 출장을 간 적이 있는데 한밤 9시만 돼도 정말 깜깜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회 세종의사당 이제 2033년에 완공 예정인데 결국 몇개 기관 옮겼느냐 보다는 서울과 세종 오가는 일 얼마나 줄였느냐 이게 좀 성패를 가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단순히 옮기는 것보다 가족도 좀 내려가게 되면
0: 그렇죠.
1: 공무원이 1만 명이면 가족은 최소한 2, 3만 명 합치면 될 텐데 아이들 또 학교나 집이나 이런 것들은 대책 마련이 있는지 걱정이 되고 이런
0: 네.
1: 것도 실무적으로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뉴스는 뭔가요?
0: 정말 놀랐습니다. 무차별 칼부림입니다.
1: 대낮에 쇼핑하고 밥 먹던 분들이 공격당한 거잖아요.
0: 네.
1: 피해 정도 좀 설명해 주세요.
0: 8명이 다쳤고요. 이 가운데 20대 여성 한 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서 응급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1: 네.
0: 어제 오후 1시 50분쯤인데요. 인천 구월동의 대형 복합상가에서 59세 남성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여기는 마트랑 식당과 그리고 영화관 함께 있는 곳이고요. 키즈카페도 있었다고
1: 아이고.
0: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범하게 점심 먹고 볼일 보던 시민들이 갑자기 공격당한 건데
1: 네.
0: 피해자는 살인미수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고요. 당시에도 전자발찌 차고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1: 네. 발찌까지 차고 있었는데 못 막았다고 하고
0: 네.
1: 더 놀라운 건 범행 직전에 보호 관찰관과 점심까지 먹었다라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만나보고도 위험을 몰랐다라는 것좀 충격적인데요.
0: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전자발찌로 위치 파악하는 거랑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만든 건좀 다른 일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법무부는 이번 범행을 할 당시에 전자발찌 훼손이나 외출 제한 같은 준수 위반 사항은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1: 네.
0: 그러면서 좀더 알려졌던 게 사실 보호 관찰관이랑 면담을 하면서 약을 복용했냐 이런 것도 좀 확인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6시 YTN 라디오 좀 들어보니까 배상훈 프로파일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약을 복용했다고 보호관찰관한테 얘기를 하고 면담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면피용일 수도 있다. 나중에 범행을 저지르고 내가 진술을 할때 나는 약도 먹었고요. 보호관찰관이랑 면담도 했고요. 이렇게 좀 빠져나간 수단을 악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함께
1: 네.
0: 나오더라고요.
1: 그 결국 범행을 막은 거는 또 영화 보던 시민분들이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위험했을 것 같은데.
0: 맞습니다. 어제 여자친구랑 영화를 보러 온 23세 신중희

0: 발생한 씨인데요. 피의자가 영화관 쪽으로 올라오는 걸 보고 의자를 던져서 저지를 했다고 합니다. 함께 식사를 하러 왔던 31세 나현준 씨도 상인들과 함께 막아섰다고 하고요. 신 씨는 어린이들이 너무 많아서 추가 피해 막을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나 씨는 오히려 더 빨리 막지 못해서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의 용기 정말 고맙긴 한데요. 그런데 빨리 막지 못했다는 이런 책임감까지 시민들이 지게 하는 건 좀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1: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0: 네.
1: 용기 있는 건 좋은데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도 드려봅니다.
0: 네.
1: 정윤경 기자님,
0: 네.
1: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0: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저 23년생 아이오닉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3: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4: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5: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6: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잔체복은 못 봤거든요.
7: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4: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8: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9: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도시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11: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등 지금 우리의 성장을 이끌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양자와 우주, 첨단 바이오처럼 10년, 20년 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연구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역과 청년 연구자까지 소외되지 않게 뒷받침하여 과학기술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꽃피울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12: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10: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 주세요.

0: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정현입니다. 작품 속에서 강렬한 액션이나 연기를 할 때면 저는 컷소리와 함께 상대 배우의 마음부터 살피곤 합니다. 우리 주변의 아이들 중에도 마음의 위기를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평소와 다른 표정과 말투, 아이들이 보내는 위기의 신호를 우리는 얼마나 알아채고 있을까요? 괜찮아? 요즘 무슨 일 있어? 소중한 아이들에게 그리고 가족과 이웃에게 건네는 안부 한 번이 생명을 지키는 큰 실천이 됩니다. 그리고 남몰래 힘든 마음과 싸우고 계시다면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한 번 더 살피고 한 번 더 묻는 우리의 다정한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3: 어제 경기도 국감부터 오늘 김지용 청문회까지 국회 행안위가 시끌시끌합니다. 관련해서 행안위 야당 의원이시죠.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바쁜 와중에 이렇게 아침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4: 아이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3: 바로 여쭤볼게요. 네. 어제 경기도청에서 행안위 국감 있었잖아요. 네. 의원님께서 추미애 지사의 뭐 정치적인 행보, 대권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 특히 짚으셨던데 추미애 지사 뭐라고 그래요?
4: 뭐 아니래요? 뭐 거기에 예스 한다고 생각하곤 한 건 아니죠. 그러나 또 경기도청보다는 뭐 여의도 정치에 아직도 뭐 너무 관심이 많은 것 같고 또 대통령과 저 김지용 중수청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직접 각을 세우잖아요. 네. 이 부분들은 뭐 예사롭지 않은 거죠. 사실은 뭐 대권 플랜이 시작했다라고 보는 게 여의도 정가의 관측이라서 그건 짚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제가 짚었는데 본인은 뭐 대통령과 각 세우고 또 대권 행보하려면은 자기가 지금 뭐 긴축 재정 얘기했잖아요. 네. 그보다는 또 빚을 내서라도 인심 쓰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대권 행보하거나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건 아니다라고 그렇게 딱 잡아떼더라고요.
3: 원론적인 답변을 한 거네요.
4: 그렇죠.
3: 뿐만 아니라 국민의원들께서 관사나 관용차 질문에는 전세라 호화 사치 아니다. 뭐 그리고 전임 지사가 관용차는 매입을 결정했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뭐 강명구 의원인가 또 이 전임 지사가 관용차 매입한 시기가 좀 다르다. 뭐 이렇게 좀 다시 제지를 했더라고요. 추미애 지사는 또 큰 논란거리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4: 뭐 전세니까 보셨어요? 전세는 뭐 돌려받는 돈을 돌려받으니까 재정이 그냥 낭비되는 건 아니다 이런 차원이고 차량 문제는 전임 이 김동연 지사 시절에 이미 결정해 놓은 거다.
3: 네.
4: 뭐 이렇게 그리고 또 친환경차 사야 된다고 해서 전기차를 구입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뭐 이 내구 연한이 되면 차 바꿔야 되죠.
3: 그럼요.
4: 바꿔야 되고 또 관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뭐 관사 문제를 이게 아파트 전세 낸 걸 호화관사라고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광역단체장을 했던 입장에서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야당 의원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아니 재정이 파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지사의 관사 문제라든지 차량 문제라든지 판공립 문제부터 좀 줄이고 절약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냐.
3: 솔선수범.
4: 그 솔선수범. 네. 솔선수범 그거는 안 하면서 예를 들면 노인 예산이라든지 청년 예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부터 팍팍팍팍 깎으니까.
3: 어린이집 예산 20년 깎았다가 그렇죠. 예. 반발이 심했잖아요.
4: 네네. 그런 문제를 지적한 거죠. 네. 지적한 거. 네. 근데 뭐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사나 뭐 차량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3: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반발이 심한 게 추미애 지사는 업무 추진비 10% 정도 깎고 과장급 이상 업무 추진비는 한 20% 깎고 직원들 뭐 복지비 뭐 건강 관련된 예산 다 깎으니까 도에 있는 공무원들도 상당히 좀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4: 네.
3: 어제 또 야당 의원들의 질의보다 여당 의원들의 질의가 좀 날카롭지 않았냐 이런 또 얘기도 있어요. 최현일 의원이나 이해식 의원이 경기도 재정이나 인사 문제에 관련해서 아주 강하게 좀 몰아붙이더라고요. 싸움 네. 나는 거 아니냐 막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4: 아마 막 본인들은 내부 갈등이라고

0: 사실은 어제 전체적으로 이제 경기지사의 국정감사가 주목을 받았던 거는 김지용 중수청장 문제와 관련해서 여권 내부 갈등의 한 축이잖아요. 사실은 대통령이 9월 8일 날 김지용 후보자를 내정을 했는데 한 달간 지금 인사청문 요청안도 못온 이유가 그게 이제 내부의 갈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갈등을 점화시킨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 내정을 하자마자 이틀 후에 이 경기도 저 행사 나가서 왜 대통령이 내란 세력들에게 전전긍긍하냐 이렇게 완전히 그 정면으로 이 반대를
1: 맞아요.
0: 했잖아요.
1: 무릎을 꿇어라 막 그런
0: 그렇죠.
1: 표현까지 있어요.
0: 그런데 이것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여권 내부의 갈등이고 전에 없이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해놓고 대통령이 이렇게 전면에 나서서 문제 없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신공격까지 하는 거는 이거는 보지 못했던 건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여권 내부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번에 우리가 다루지 말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대신 그렇게 하는 추미애 지사에 대해서는 못마땅하죠. 여권의 특히 친명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예산 문제라든지 인사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날카롭게 공격하는 그러나 뭐 국민들이나 언론에서 야 이거 인사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 중수청장 인사청문회에 관련해서 한판 붙는 거 아니냐 이런 전선은 형성이 안 됐던 것 같아요.
1: 근데 추미애 지사가 오전에는요, 아유,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다른 개인적인 자리에서 얘기하겠다라고 했는데, 오후 들어서는, 아니야, 아이, 그 공직자로서 그 사람 부족하다. 나를 증인으로 불러라. 또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왜 입장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세요?
0: 지금 사실은 뭐저 추미애 지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자기가 지지했던 강성 지지층들의 지지를 계속 담보로 자기의 몸집을 계속 불려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는 한껏 몸을 낮추었어요. 어제는 우리 뭐 강명구 의원, 박성웅 의원, 뭐 서명호 의원 같은 경우가 계속 이제 그 문제를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김정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끌어내기 위해서 계속 질문을 했는데 부적절하다 이렇게 피해 나갔어요. 피해 나갔는데 오후에 이제 첫 질문이 제가 첫 질문이었는데 제가 사실은 뭐 질문을 했죠. 그 지금도 저 김주영이 친윤 검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때 이제 작심하고 얘기를 한것 같아요. 오전에 아마 답변을 그렇게 피해 나가면서 아마 또 밖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거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도 야 이거 이러다가 내 소신이 무너지겠다 너무 피하는 것. 그래서 아마 준비된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친윤일 뿐만 아니라 부적합하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기 양심에 따라서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다시 말하면은 그러면 친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재명 대통령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이 대통령한테 정면으로 어제 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오늘 청문회가 그 얘기를 듣고 또 친명 쪽이라든가 이쪽에서는 또 준비를 하지 않았겠어요. 뭐 오늘 청문회가 한번 여권 내부에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두고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1: 의원님도 오늘 청문회 청문위원으로 참여를
0: 그렇습니다.
1: 하시죠.
0: 예.
1: 김지용 후보자 문제 있다고
0: 문제
1: 생각하세요?
0: 있죠.
1: 적임자 아니에요?
0: 저는 뭐 이런 각도예요. 사실은 왜 검찰을 없앴냐. 이 정권이 사실은 정권이 정치 검찰이고 표적 수사를 하고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해서 이 검찰청을 없애버리고 중수청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수청장의 초대 중수청 후보에게 가장 중요하게 이 되는 덕목은 과연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외압으로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경찰들 중수청을 보호하면서 중립하고 공정하는 그런 수사를 할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1: 중요하죠.
0: 이분이 지금 하는 걸 보면은 과거 검사 시절에 윤석열 정권 하에서 검사 시절에 이분들이 요직을 거쳤잖아요. 서울고검 차장검사도 했고 그리고 대검의 형사부장까지 요직을 그 당시에 얘기했던 예를 들면 검수완복에 대해서는 반대다라고 네. 분명히 했는데 지금은 중수청장 후보가 된 이후부터는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친윤 아닙니다. 나는 친명입니다라는 걸 충성맹세하는 아. 거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네. 과연 그런 분이 과연 이 중수청을 이끌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그리고 검찰의 폐해라고 했던 정치검찰이 없는 그러한 중수청을 만들 수 있겠냐. 그러면 또 다른 정치경찰을 만드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적합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능력과 자질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들이 상당 부분 선거 검증을 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낙마를 전제로 이렇게 청문회 임하신다라고 봐도 될까요?
0: 야당은 뭐 일단은 낙마를 전제로 놓고 우리가 파헤쳐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과연 본인의 해명이나 이런 걸 들어서 아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문제는 있지만은 동의해 줄 거냐 말 거냐의 문제는 청문 과정을 지켜봐야 최종 결론은 날 거다. 그러나 야당은 정말 부적격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듯이 선거처럼 파헤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의원님 행안위가 정말 중요한 지금 상임위잖아요. 근데 저 방송하는 입장에서는 양당 간에 막 싸우는 거 뭐 논란되는 거 그것만 이제 보도되는데 국정감사는 정책 국정감사가 한 축이잖아요. 의원님께서 지금 한 반 정도 국정감사 진행을 하면서 야 이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언론에 보도가 안 되고 논란이 안 돼가지고 아쉽다. 또 의원님께서 제기한 또 정책감사 중에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너무 뭐 싸우는 것만 보도해가지고.
0: 저는 어제 같은 경찰청 국정감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경찰의 부실 수사가 문제잖아요. 네. 뭐 제주도의 고 장미란 씨. 이 실종 사건 같은 경우는 암장해버리고 근데 암장하게 된 첫 번째 원인은 이게 어찌 보면은 과학적 수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실종자를 가장 추적하는 첫 번째가 핸드폰 위치 추적 시스템인데 그렇지. 이게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1: 아, 그래요?
0: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지국을 해서 접촉하는 방식. 이 부분들은 접촉은 됩니다. 한 80% 접촉은 돼요. 그런데 범위가 너무 넓은 거예요. 그렇죠. 500m에서 2km 반경에 있다라고 하니까 2km 반경 내에 어떻게 찾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경장이라는 사람도 엄두가 안 나니까 암장해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와이파이 방식이나 GPS 방식은 상당 부분 근접한 거리까지는 가요. 그런데 접속률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핸드폰이 꺼져 있을 때는 접속 자체가 안 되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몇 층에 있다는 것까지 적시를 하거든요. 위치 추적이.
1: 그렇습니까?
0: 유럽 같은 경우도 대체로 반경 5m에서 50m까지를 찾아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위치 추적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2년이 지나는 동안 이 손 못 보고 있거든요.
1: 그 예산 문제요? 아니면은
0: 기술적 문제도 있고 법 제도 문제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런 부분들은 좀 가려지는 것 같고 제가 어제 경기 남부경찰청 할 때도 사실은 지금 뭐 치매 환자 같은 경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외국인 이 운전자들의 면허증 위변조 문제가 심각합니다
1: 그렇습니까?
0: 지금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뭐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주지 네. 않으니까 근데 지금 의원들이 정쟁만 있는 게 아니다 아니에요 네. 사실은 지난 경찰청 검이 국정감사는 여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한동훈 국감으로 네. 딱 이 작심하고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건 잘못된 거죠.
1: 한동훈 의원 얘기해볼게요. 그러면 의원님. 그 한동훈 의원과 관련해가지고 딸 의혹 수사 재수사 막 김종철 청장 대행은 전면 재수사 가능성 얘기했는데 필요하다고 보세요? 이거는?
0: 아니 이게 그렇잖아요. 이미 사실은 수사가 종결되고 무혐의 처리 네. 됐던 건데 뭐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이거도 사실은 왜 이제 부실 수사를 했나 봐주기 수사를 했나라는 걸 이거 국정감사장에서 제기할 건 아니잖아요. 네. 뭐 저는 제기할 수 있다고 봐요. 정치적인 공방으로. 그런데 국정감사란 것은 여야 할 것 없이 국정의 잘못을 따져야 되는 거지. 한동훈 국회의원 감사하는 게 국정감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 본인들이 이 검찰의 부실 수사라든지 암장이라든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다 지금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걸 이제 국감에서 쟁점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아마 무슨 짜고 들어갔다고 할까요? 이번엔 한동훈 문제 제기하자 이렇게 하고 들어온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은데 물론 뭐 국정감사장을 한동훈 감사장으로 만드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국회의원으로서 국정감사의 본령을 다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한동훈 이제 의원 문제는 사실 한동훈 의원이 뭐 김승은 법무장관 낙마라든지 또 북한이 매설했던 지뢰폭발 사건의 이 정권의 대응의 문제점들 날카롭게 지적했잖아요. 네. 상당히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정감사장에서 한동훈 의원 딸 문제를 제기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래 생각해도 지금 뭐 국정감사장을 그렇게 쟁점을 만드는데 뭐 이 쟁점을 덮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한동훈 의원을 저렇게 공격한다고 해서 한동훈 의원의 그 기스가 될까요? 저는 여건이 키워주고 있다.
1: 키워주고 있다고 봐요.
0: 그리고 그럴수록 거대 집권 여당은 찌질해지는 거 아닌가요?
1: 한동훈 의원은 지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론조사도 좀 올라가고 있고.
0: 제가 볼 때는 뭐 화력이 원래 뭐 잘 싸우잖아요. 네. 잘 싸우고 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감각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뭐 이 세상 일이란 게 얻는 게 있으면 또 잃는 게 있잖아요. 뭐 한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한 의원은 뭐 정치 지도자의 큰 지도자로 이미 성장을 했고 그 길로 가고 있는 분인데 너무 많은 문제를 다룰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1: 네. 네. 그래서 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에 대해서는 좀 의원님께서 나는 좀 빼달라 이런 얘기도 언론 인터뷰에서
0: 내가 빼달라 소리는 한 건 아니고 네. 사실은 지금 이제 한동훈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시계라고 소위 얘기하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 이건 팩트라라고 얘기했던 거는 이제 이런 맥락 아니었겠어요. 이게 검찰을 없애는 그거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 수사가 조작됐고 그로 인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죽음으로 갔다라고 하면서 검찰을 악마화해서 검찰을 없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은 야 그거는 팩트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권에 하고 이제 논쟁이 붙은 건데 사실은 이 문제는 저한테 이제 그걸 묻길래 그 진상의 진실에 대해서 근데 이 문제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란 거는 주었다고 의심 의혹을 받는 이 사람도 이 세상을 이미 떠났잖아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수사가 종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진실 같은 경우는 나로서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나한테 묻지 말라라고 해서 내가 참전시키지 말라고 한 건데.
1: 그걸 거리두기로 해석을
0: 그래, 거리두기로 해석을 하더라고. 아니군요. 그런 문제는 아니었어요.
1: 언론 보도에 보면은요.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의원님 한동훈 의원하고도 가깝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또 오세훈 서울시장하고도 가깝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느 분이 좀 차기 지도자나 대통령 깜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0: 그건 뭐 국민들이 판단할 일이고.
1: 아니 의원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누구랑 더 가까우세요?
0: 아 저는 가깝기는 오세훈 시장하고 가깝죠.
1: 네, 정무부 시장 때.
0: 아 그럼요. 오세훈 시장 첫 초대 정무부 시장이라고 또 인간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제가 오세훈 시장과 뗄려면 뗄 수 없죠. 네. 그러나 한동훈 오세훈 이 두 사람은 제가 볼 땐 경쟁관계일 수 있어요 앞으로.
1: 그럼요.
0: 그러나 지금은 서로 경쟁하면 안 돼요. 지금 협력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 당이 저는 저 2028년 총선을 이길 때까지는 모두가 하나가 돼야 돼요. 네. 저는 심지어 장동혁 대표까지도 하나가 돼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거대 이 여당 아닙니까? 여당이란 게 지금은 상당 부분 흔들리는 것 같지만 여당이 쓸 수 있는 무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세 차례의 총선에서 완패를 했잖아요. 그 총선 직전에는 우리 분위기가 나빴던 거 아니에요. 180석 한다라고.
1: 맞아요.
0: 사실은 좀 오만 떨다가 우리가 완패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대로 가면은 상당 부분 2028년 총선은 유리한 건 사실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덩어리가 되지 않고 서로 분열하고 이렇게 하면 또 어부지리로 여당한테 또 승리를 안겨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세훈 그다음에 저 한동훈 이준석 유승민 장동혁 총선 전까지는 뭉쳐야 된다. 네. 그런 입장이에요.
1: 근데 서로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걸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구심점이 누가 있을까? 오세훈 시장은 같이 하자라고 하고 유승민 의원도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같이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한동훈, 장동혁 이 두 분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연결시킬 만한 브릿지나 접착제 역할을 할 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여서 걱정이 된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0: 저는 뭐 정치가 정치인들이 하는 거라고 보지만 다 사실은 정치를 만드는 건 국민들이 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은 아직도 시간이 좀 많이 남았어요. 총선까지. 그런데 네. 총선이 임박해 가면 갈수록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저는 나침판이 돼줄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 그래왔습니다. 아마 올 연말 다르고 내년 다르고 만약에 이대로 가서 국민의힘이 선거에 이길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정말 그렇게 국민의힘과 보수가 간절히 소망하는 이재명 정권의 이 정말 폭정을 막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땐 국민들이 새로운 선택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좀 낙관적으로 봐요.
1: 여론이 그분들을 모을 것이다.
0: 만들 거다라고 봅니다.
1: 장동혁 대표는 내년 8월 임기까지 채우는 거라고 봐야 돼요.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0: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은 뭐 대표가 그만두는 건 스스로 그만두든지 네. 아니면은 법적으로 그만두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1: 최고위원, 뭐
0: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이 그만둔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는데 대표는 물러나지 않겠다고 하고 네.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물러나게 할 그런 힘은 없고 그러면 가는 거죠. 뭐 네. 그러나 저는 이게 간다고 가는 게 아니라고 봐요. 네. 사실은 국민들에게 우리 당이 정말 신뢰를 얻는 정치하고 그런 리더십을 보여줘야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퀘스천마크 아닙니까 지금?
1: 근데 최근 여론조사 보면은 또 뭐 국민의힘이 앞서는 민주당을 앞서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어서 장동혁 대표는 또 친장계 지도부는 뿌듯할 것 같아요.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0: 사실 뭐 반사이익은 야당으로서는 당연한 그런데 봐야 될 반사이익을 충분히 보고 있느냐 우리 당이 네. 그건 아니죠. 네. 예를 들면 이제 여론조사 방식이 두 가지잖아요. ARS 방식이 있고 전화 면접 조사 방식 이게 두 가지에 대한 여론이 극명하게 달라요. 면접 조사 방식에서는 여당이 이렇게 박스를 뜨고 여당의 지지도는 점점 추락하는데 우리 당이 반사이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네. 여론조사도 나오고 그다음에 ARS 방식 같은 경우는 리얼미터라든지 이런 쪽은 상당 부분 우리가 반사이익을 보는 걸로 아는데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론조사에 너무 취해 있으면 안 된다.
1: 알겠습니다.
0: 그래 생각합니다.
1: 시간이 다 됐어요.
0: 아, 그런가요?
1: 오늘 너무 벌써? 즐거운 인터뷰였습니다.
0: 네.
1: 자주 나와주세요.
0: 네. 그래요.
1: 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셨습니다.
2: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3: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2: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4: 안녕하세요. 배우 박소연이에요.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소연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 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문자로 6616님, 장승철의 뉴스 명당 잘 듣고 있습니다.

0: 지금도 라디오 들으며 출근 중. 아니에요. 장승철이 아니고 장성철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장성철.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3부에서 만나요.
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관리하며 AI 혁신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2: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높은 대출 금리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저금리 소상공인 정책 자금,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 자금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낮은 금리로 장기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어 자금 부담을 가볍게. 창업도 성장도 위기 극복도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배우 김광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국보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우리의 어르신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국보급으로 모십니다.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통합재가, 재택의료 서비스부터 중증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 지원 확대와 치매 간병 가족들의 휴가 지원까지.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행복 돌봄.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함께합니다. 국민건강보험.
5: 물을 쓰는 게 일이었던 시절이 있었지. 그래서 수돗물은 우리 곁으로 다가왔어. 더 깨끗하고 더 편리하게 말이야. 근데 왜 망설이고 있어? 인천 하늘수는 말이야. 꼼꼼하고 빈틈없는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먹는 샘물보다 약 400배 저렴한 물이라고. 부담은 낮추고 매일의 안심은 높이고. 어때? 인천 하늘수 안 쓸 이유 있어? 우리의 써본 소리.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와 함께합니다.
6: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s
7: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공기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오늘은 옷 여러 겹 챙겨 입으시고요. 외투도 도톰한 게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 9.7도, 부산 15.6도, 광주 14.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강원 북부 내륙 지역만 5mm 미만의 비 소식이 있고요. 이외에는 맑겠습니다. 일교차에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에서 사고 소식 들어왔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노고산 2터널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세종 포천고속도로 안성 방향 구덕터널 2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10km가량 정체입니다. 아직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 긴 정체 보이는데요. 강변북로 구리 방향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고 일산 쪽은 동호대교에서 마포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구리 시계에서 성수대교 구간도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오늘 뽕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3: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우와 우와 예.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동맹에 전혀 이상이 없다며 미국의 정보 공유 제한 조치가 잘못된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는 한미정보협력이 양국 간 가장 어려운 현안이라며 미국 측의 우려도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날 서울과 워싱턴에서 각각 기자간담회와 국정검사를 통해 한미관계의 현주소에 대해 상당한 온도차를 드러낸 것인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미관계 균열론, 또 북미대화 등 외교안보사안 짚어보죠. 전경주 아산정책연구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1: 네, 안녕하세요.
0: 아이고,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미국 정보공유 제한 조치에 관련해서 시각차가 큰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1: 네, 이것은 시각차가 있다기보다는 정확한 팩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통일부가 미국과 주로 정보를 공유하는 부처는 아닙니다. 미국과 정보 공유 관련해서는 통일부보다는 아무래도 우리 군이나 외교부 또는 국정원 입장이 정확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관련해서 진영승 합참의장이 국정원 감사에서 대북 정보가 일부 제한된 상황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또 국정원도 특정 일부 분야에 제한이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했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정보를 좀 종합해보면 정보 공유 제한이 일부 있는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이고요. 네. 다만 이제 미사일 정보 정도만 제공하는 수준으로 대폭 축소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0: 다른 정보도 좀 제한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1: 네, 그렇습니다.
0: 특히 강경화 대사가 지난 9월 18일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회담에서 미국 측이 정보 협력 문제를 직접 제기했다고 밝혔잖아요. 어떤 내용이에요?
1: 네, 그 강경화 대사가 아무래도 우리 외교부와 미측과 직접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정보협력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밝혔고 이게 해결하기 좀 어려운 문제다, 백악관과 소통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강경화 대사 역량을 가지고 좀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거는 강경화 대사의 역량 문제라기보다는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백악관이 갖는 특성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전 정부에 비해서 백악관 NSC 규모가 많이 축소된 걸로 알고 있고요.
0: 네.
1: 또 워싱턴 DC 내에서도 전문가 집단이나 외부 인사들이 이 NSC와 소통하거나 정책 조율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 아, 이게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런 좀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1: 네.
0: 직접적인 계기가 지난 봄 전동영 장관이 북한 우라늄 농축 시설에 대한 공개 발언, 또 지난 6월 북한의 사이버 위협 대응 회의에서 우리 국정원이 배제된 것을 두고 한미 관계가 분명히 이상 기류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그게 원인이라고 보세요?
1: 네, 구성시설에 대한 발언 같은 실수는 사실 분명 다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0: 네.
1: 장관이 이제 장관 이전 시절에 이야기한 것과 장관의 위치에서 국회에서 발언한 것은 사실 매우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 장관 위치에서 국회에서 발언한 것은 정부가 해당 사항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실로 인정을 한 거고요. 또 북한한테도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확실히 구성시설을 인지하고 있다는 걸 알려준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0: 네, 부적절하다고 보시는군요.
1: 네, 근데 이제 다만 이 사건이 문제의 발단이었다기보다는 그간 여러 사건이 좀 쌓여있는 것 같아요. 특히 국정원 같은 경우는 정보협력 관련해서 과거에 이제 신뢰를 잃은 좀 사건이 있었죠. 스미텔이라는 미국 전문가가 국정원의 자금 지원을 받은 혐의가 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수사 결과가 최근에 나왔는데 국정원 최고위층이 직접 자금을 제공했다는 그런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0: 아유,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뭐 중국 때문 아니야? 뭐 이런 관측도 있어요.
1: 네, 뭐 한국이 중국과 관계가 개선됐고 또 중국인 분들이 이제 무비자 입국으로 들어오시면서 중국 국적자의 한국 유입이 상당히 증가했죠. 최근에 또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의 국적자가 그 평택 주한미군 기지 근처에서 상점을 운영하면서 한미 군사기밀을 수집한 사건이 있기도 했어요. 그래서 한국이 중국과 친하니까 뭐 중국의 정보를 넘겨줄 거다 이런 우려를 한다기보다는 네. 중국이 정보 수집을 함에 있어서 좀 한국이 중국한테 노출이 많이 돼 있고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럼 위원님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위성라 국가안보실장이 방미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해결책이 될까요?
1: 예, 뭐 위성라 국가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현 정부 내에서도 한미동맹을 굉장히 중시하는 인물로 미국 DC 내에 인식이 아주 잘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위성라 실장의 방미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미 간의 전반적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미 어느 정도 신뢰가 쌓여있는 관계를 좀 활용해서 풀면 좀 더 수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때 정부에서 또 다른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위성락 실장을 좀 뒷받침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0: 다른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이종석 국정원장이라든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잖아요. 그러면 야당에서는 지금 이 사람들을 경질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굴욕적인 사대주의 외교 안 한다라고 하면서 경질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럼 이것이 사태를 좀 악화시킬 수 있다? 아니면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1: 네, 뭐 미국 입장에서 뭐 경질을 기대하거나 이럴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좀 그 국정원장님이나 통일부 장관께서 좀 약간 그 보이스를 내시는 데 있어서 신중을 하실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알겠습니다. 11월 북미 정상회담 뭐 관측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요 사안도 한번 여쭤볼게요. 트럼프가 다음 달 11월 김정은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어요.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1: 네, 저는 뭐 여전히 재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이나 서로 만나고 싶어하는 거는 좀 확실해 보이고요. 둘 다 이제 보여주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인물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뉴스를 만드는 것을 기대할 텐데 두 사람의 만남이 확실히 이제 전 세계 많은 언론 매체 헤드라인을 장식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효과를 위해서라도 네. 만나기를 희망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 북미 대화 장소가 APEC 정상회의 중국에서 열리. 잖아요. 이제껏 북한은 중국의 우방이었고 김정은의 머릿속이 좀 복잡할 것 같아요. 우방국에서 트럼프를 만난다. 이거 어떻게 판단할까요?
1: 네, 저는 뭐 좀 다르게 보는데요. 북한 입장에서 해외에서 정상회의를 하고자 한다면 사실 장소 제공 국가가 일단 북한에 좀 우호적이어야 하고 이동 경로의 통제를 완벽하게 보안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중국은 회담 장소로는 나쁘지 않고요. 또한 중국 역시 장소를 제공하면서 어떤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데 있어서 중국이 배제되는 것보다는 중국 입장에서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그림을 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게 또 이제 북한을 관리하는 일종의 역내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평판에 플러스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0: 그렇게 보시는군요. 가능성도 높게 보시고 괜찮을 것 같다. 그러한 의미로 말씀하셨고 최근에요 북한이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또 발사했어요. 중거리와 단거리를 섞어 쐈는데 이거 어떤 의도의 미사일 발사였다라고 보십니까?
1: 네, 지난 2월에 이제 9차 당대회 때 5개년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것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실시한 발사인 걸로 보여요. 이제 당시에 전략무기 체계, 뭐 방사포 체계, 그리고 작전 전술 미사일 종합체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다만 근데 개발 계획상 시험 발사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시기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좀 조정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0: 네.
1: 그런데 이제 지금 이런 발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거는 최근 남북 간에 나타나고 있는 군사적 긴장 국면을 북한 주도로 가져가기 위한 압박 공세인 걸로 보인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0: 네.
1: 또 반면에 이제 북한이 미국 본토를 직접 위협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 발사는 자제하고 있는 걸 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북한이 한 번도 ICBM 시험 발사를 하지 않았어요.
0: 아, 그러네요.
1: 네, 이 자체를 이제 뭐 협상 의지로 읽는 것은 약간 확대 해석일 수도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하고 있다. 이 정도 해석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어떠한 조력자라든지 주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1: 지금 이제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하겠다 하면서 이제 북미 정상회담의 그 중재, 그 조율을 자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미국이 한국과 조율을 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네. 일단은 이제 이 한미 갈등 문제를 다른 영역에서 좀 많이 해결을 해야 이제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좀 조율을 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가 좀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현재로서는 좀 어렵고 힘들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1: 네.
0: 알겠습니다. 오늘 외교안보 현안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현명하고 또 정확한 얘기 전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1: 네, 감사합니다.
0: 정경주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2: 뉴스가 밥 먹여주냐고요? 네, 장성철은 밥 먹여줍니다. 뉴스의 포만감, 장성철의 뉴스 명당.

0: 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방산 독점과 안보 검증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는 이제 외교안보 현안 달아봤는데요. 이제 국방위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방위사업청 대상 국정감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엄유식 한국 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님을 모시고 국가안보와 국익 관점에서 해당 사안을 좀 다각도로 짚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아침에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우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제 국방부 감사에도 좀 논란이 됐던 문제인데 세계 방산시장이 좀 빠르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 카이를 둘러싼 환경은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 네, 카이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항공기를 생산해내는 기업이죠. 그러면. 네. 근데 이제 카이가 항공기를 생산해낸다는 것은 생산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이제 판매가 되잖아요, 보면. 근데 지금은 카이는 글로벌 이런 항공 그 방산 기업들 중에서 약간 후발 주자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카이보다 앞선 기업들을 이겨야지만이 카이가 만든 뭐 항공기들이 수출이 되고 결국 기업의 수익이 오르고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0: 네.
1: 상대 기업들을 이기려면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카이 입장에서는 지금은 사각의 링 위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종합 격투기 선수가 돼서 상대 기업들과 경쟁해야 되는 카이의 기업 순위를 글로벌 순위로 따지면 대략 70위권 정도로
0: 아이고,
1: 보고 있습니다.
0: 그래요?
1: 네, 그래서 카이가 70위권에서 더 위쪽으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뒤로 물러나느냐 하는 것은 이거는 전적으로 이제 카이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카이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상향을 할지 하향을 할지 어떤 그런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있고 기업이라는 것은 어차피 수익을 내지 못하면 도태되고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러니까 카이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지금의 여러 가지 주변 환경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KF-21 수출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네요. 중요한 문제가 되겠네요.
1: 네, KF-21을 이제 물론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제트 엔진 항공기를 만들긴 했는데 네. KF-21이 네. 보통 이제 4.5세대 전투기라고 그러거든요.
0: 네.
1: 4.5세대 전투기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것이 미국이 개발했던 F-16이 4.5세대 전투기인데
0: 아.
1: F-16 같은 경우는 40년 전에 만든
0: 그러네요.
1: 전투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4,000대 이상이 생산돼 가지고 전 세계에 퍼져 있거든요.

0: 이제 이 부분에 가장 큰 고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1: 지금 해외 판매가 확정된 거는 없어요?
0: 없습니다.
1: 없어요?
0: 네, 케이프21은 원래 이제 개발 당시에는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을
1: 그렇죠.
0: 해서 인도네시아가 당연히 뭐약 40여 대를 사가는 것으로
1: 네.
0: 얘기가 됐었는데 이제 뭐 언론에 이미 보도된 것처럼 몇 가지 이슈가 있어가지고 인도네시아가 약간 발을 빼는 듯한 모양새도 보여주고 있고
1: 네.
0: 최근에는 40여 대에서 뭐한 10여 대로 수량을 줄였는데 그것도 이제 계약을 하지 않고 계속 이제 미적미적하고 있고 심지어 인도네시아는 우리와 KF-21을 개발하면서 KF-21을 사겠다고 해놓고는 지금 다른 나라 전투기들을 사겠다고 또 말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과연 그 말했던 것을 과연 지킬 것인지 이거는 더 지켜봐야지 확인이 될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어제 국감에서 나온 얘기도 좀 살펴볼게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한화가 카이를 인수하면 국내 방산 시장 독점할 수 있다라고 좀 지적을 했는데, 이거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타당한 지적인지 한번 좀 살펴봐 주세요.
0: 이제 천하람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화그룹이 만약 카이를 인수하게 된다면 이 방위산업의 어떤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물량의 거의 60, 70%를 한화가 다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 기업이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뭐 60, 70%를 다 갖게 되면 자칫 대한민국 국가 안보가 그 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제
1: 네.
0: 독점이라는 말을 쓰고 대략 이제 독점이라고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로 많이 들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방위산업은 원래가 독점입니다. 사실 카이 자체도 이미 독점이잖아요. 보면 항공기를 대한민국에 카이 말고
1: 그러네요.
0: 만드는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K9 자주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다른 기업 없잖아요. K2 전차 현대로템 다른 기업 없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방위산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시장이 좋기 때문에 여러 개의 기업이 나올 수가 없어요. 뭐 K9 자주포를 만드는 기업이 하나 말고 다른 데또 기업이 있고 이런 구조가 될수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방위산업은 하나의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기업이 하나의 품목을 맡아서 굉장히 고성능의 제품을 만드는 이런 기본적으로는 독점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제 그런 외형적으로 보면은 이제 하나밖에 없으니까 독점이지만 또 이걸 좀 파고 들어가 보면 이런 그 KF-21 전투기나 이런 것들도 카이가 모든 부품을 다 생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유사 기업들이 관련되는 부품들을 생산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K9 자주포를 만들지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모든 부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다른 기업들이 뭐 LIG가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합해가지고
1: 네.
0: 현대위아가 만드는 이런 것들을 합해서 만드는 거니까 이름상으로는 독점이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꼭 하나의 기업이 하는 것들은 아니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좀 특별한 점은 방위산업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없습니다.
1: 없어요?
0: 네, 다들 안 하려고
1: 왜요? 왜요?
0: 합니다.
1: 수출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잖아요.
0: 아 이제 방위산업이 수출이 된 거는 2022년 이후로 수출이 이슈가 됐지 그 전까지는 저희가 수출을 굉장히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기업들이 이제 무기를 만들어서 결국은 방산 기업들이 만드는 무기를 사줄 수 있는 곳은 정부밖에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정부가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심지어 방산 기업이 뭐 K9 자주포나 또는 KF-21 전투기를 만들어도 이 가격을 기업이 정하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을 사는 소비자가 가격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1: 아,
0: 정부에서
1: 그래요.
0: 요거는 가격 요걸로 이렇게 정해라고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제품의 가격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시장의 원리인데 시장의 원리가 먹히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지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1: 네.
0: 과거 한때는 방산 기업들의 영업 이익률이 뭐한 4%, 5%밖에 안 돼서 야, 이거 가지고 되겠냐? 최소 10%는 돼야지. 그래서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심지어는 삼성전자도 2015년에 방산을 포기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네. 그래서
1: 네.
0: 독점이란 말은 외형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도 좀 고려해야 될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어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답변을 통해서 쏠림 현상은 인정하면서도 공급망 리스크와 함께 규모의 경제를 통한 국제 경쟁력 향상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라면서 신중론을 폈어요. 방사청이 느끼는 현실적인 좀 어려움, 딜레마 이건 뭘까요?
0: 네, 대한민국 방산 기업들이 결국은 기업은 이제 매출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을 올리는 건 결국 누군가가 돈을 써야 되는데 기존의 국내 방위산업은 대한민국 국방비에 보면은 방위력 개선비라고 무기 사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 네.
0: 내년도 2027년도 예산에 보면 약 23조 원 정도가 방위력 개선 예산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방산 기업들은 아무리 날고 겨도 그 23조 원이라는 그 이상의 매출

0: 수준을 올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국내 방산 기업들이 뭐 규모가 큰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합하면 약 7,800개가 있거든요. 그럼 7,800개의 대기업부터 중소기업들이 정부가 짜놓은 23조 원의 예산 안에서 결국 제로섬 게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럼 기업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한계가 딱 보여지는 거죠, 보면. 결국 그러려면 수출을 해야 되거든요.
1: 네.
0: 하나그룹 같은 경우가 이제 대한민국 방위산업 중에는 가장 규모가 큰데, 하나그룹 같은 경우도 2020년대까지는 1년 매출이 5조 원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15조 원이 됐거든요. 5조에서 15조가 된그 차이는 수출이 된 거죠. K9 자주포가 폴란드로 가고 뭐 이런 것들이 됐기 때문에 그런 매출의 성장이 있었는데, 결국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잘 되게 하도록 하는 역할이 방위사업청의 큰 임무 중에 하나라면, 방위사업청 입장에서는 우리 방산기업들이 만드는 제품들이 수출이 많이 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수출이 많이 되도록 하려면 그 기업들의 체급도 커져야 되고 체질도 강화해야 되고, 이제 그런 입장에서는 이런 뭐 카이 같은 기업들이 현재 상태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카이 같은 경우 이제 작년 공개된 자료에 보면 지난 2025년도 매출이 3조 5천억인데 반해서 부채 비율은 400%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1: 그래요?
0: 자산보다가 4배 이상의 빚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해외에서 물건을 사려고 할때그 기업의 재무 상태를 봤는데, 이거 좀 불안하네. 계약을 했다가 이 기업이 망해버리면 돈만 내고 물건을 못 받을 거야라고 의심할 수가 있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 기업의 체질을 좀더 튼튼하게 하고 이런 측면에서 방위사업청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밖에 없죠.
1: 그럼 정부와 정치권이 하나의 카이 지분확보 및 지배구조 개편 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뭘 판단하고 어떤 기준으로 삼아야 될까요?
0: 뭐 어제 이제 방위사업청장께서도 국정감사 때 말씀하셨는데, 국익이죠, 보면.
1: 국익이에요?
0: 1차적으로는 카이가 잘 돼야죠, 어쨌건. 이게 카이가 더
1: 민영화하는 게 카이가 잘 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는 거예요?
0: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카이 입장에서는 일단 카이가 잘 돼야 되고, 그다음에 카이가 잘 됨으로써 대한민국의 항공 우주 산업이 발전해야 되는, 이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게 잘될 것이냐. 뭐 보통 이제 민영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까지의 카이는 정말 대단한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창업의 과정을 마쳤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카이가 1999년도에 설립이 돼서 그 이후로 뭐 고정익 항공기, 회전익 항공기 해가지고 단일 기업이 제로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항공기를 개발한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유용한 기업들은 그냥 다른 항공기 만드는 기업들을 인수합병해가지고 그런 능력을 갖춘 거에 반해서, 카이는 인수합병 없이 99년 이후로 오로지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능력과 자기들의 연구 능력으로 이런 비행기를 개발한 거니까, 지금 이제 뭐 KF-21 전투기에서부터 수리온, 뭐 헬기, 또 T-50, F-50 많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드는 것까지는 잘 됐는데, 이게 이제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거를 판매해야
1: 팔아야죠.
0: 되죠, 보면. 그럼 이제 카이의 역할은 창업의 과정은 끝났고, 이것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2단계 지속 성장의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지속 성장의 단계는 지금처럼 국가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약간 준공기업 형태에서는 좀 어렵지 않겠냐, 보면. 결국 이제 대부분 기업들은 민영화를 통해서 기업 자체의 어떤 생존력,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니까, 이런 민영화가 필요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이제 민영화도 이제 뭐 보면 완전히 100% 민영화해가지고 민간 기업에다가 카이의 어떤 주권을 넘겨주는 게 있겠지만, 또 부분 민영화도 있거든요.
1: 지분을 좀 높여서.
0: 네, 지분만 좀 높이고, 대신 지금은 이제 경영진 임명이나 이런 것들을 정부가 하고 있는데, 뭐 전체적인 지분은 정부가 가지고 있더라도 경영은 민간 기업이 할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해 준다든지 그런 방안이 있는데, 결국 뭐 이런 것들은 누가 이것을 인수하느냐라는 그 인수기업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과연 카이가 지금보다 잘될수 있느냐, 이 윈윈이 될수 있느냐, 이제 이런 측면에서 주목을 해야
1: 보는
0: 될것
1: 관점이 좀
0: 같습니다.
1: 다르겠네요. 독점이냐, 경쟁력 강화냐, 이걸 봐야 될것 같은데, 국내나 해외에서 민영화 이후에 경쟁력을 키운 대표적인 사례가 좀 있나요?
0: 뭐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포스코라는 기업이 포항제철 주식회사로 있다가 2000년도에 보면 이제 포스코로 바뀌면서 정부 지분을 전부 다 이제 그 매각을 했었죠, 보면. 지금 포스코는 우리가 알다시피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철강 기업이고 글로벌 기업이 됐지 않습니까? 또 대우조선해양, 지금 물론 이제 하나 오션으로 바뀌었지만,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IMF 당시에 약간 거의 망하가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결국 정부가 지분을 인수했었고 그게 2023년도에 민간 기업으로 결국 이제 하나오션으로 탄생이 됐지만 지금의 하나오션은 예전 대우조선해양 있을 때와는 위상과 체급이 확 달라져 있잖아요.
1: 그렇죠.
0: 보면.
1: 장점이라든지
0: 네.
1: 그 부분에서요.
0: 그리고 뭐 해외에서도 보면 영국의 대표적인 방산 기업인 BAE 같은 경우는 거기도 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1985년도에 그 지분을 다 이제 민영화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BAE 같은 경우는 지금 글로벌 순위상으로는 약 3위, 4위권에 해당되는 방산 기업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민영화는 무조건 민영화를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민영화를 하되 과연 민영화에서 그 기업을 인수해가지고 그 기업을 성장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이냐 아니냐를 보면서 민영화의 문제는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시니까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카이의 민영화 찬성하십니까?
0: 저는 찬성하는 편입니다.
1: 네.
0: 단지 이제 찬성을 하되 그 민영화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기본적으로 아무리 민영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정부가 통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1: 그렇죠.
0: 왜냐하면 KF21의 어떤 소유권은 결국 정부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민영화하면 기업에다 줘서 기업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뭐 그 기업의 재산을 빼돌린다든지 무슨 뭐 비리를 저지른다든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방위산업은 정부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아주 촘촘히 법률과 규제를 만들어 놨거든요.
1: 네.
0: 그래서 만약에 뭐 결국 이제 하이에 있는 분들이 결정을 해야죠 보면
1: 네.
0: 지금처럼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뭔가 새로운 민영화 과정을 통해서 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국가가 어차피 그 모든 과정에 개입을 해서 설령 민영화가 되더라도 국가가 이 기업이 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1: 네.
0: 그 기업의 방산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지 안 빼돌리는지 이런 것들도 다 감시가 되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 염려하는 민영화로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들은 사전에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1: 이게 그냥 한두 번 논란으로 끝날 게 아니고 국회나 정부 부처에서 세밀하게 여러 가지 결정과 검토 작업이 필요할 거다.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오늘 명쾌하게 자세한 설명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엄유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연구실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아이고.
2: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3: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2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6: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7: 합성목재 예스팀바
6: 경동산업 주식회사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39,000원부터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3: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2: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3: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2: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3: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4: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5: 점심 또 안 먹어요?
6: 그냥 좀 피곤해서요. 괜찮아요.
5: 지난주에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오늘은 그냥 지나치고 싶지 않아요. 무슨 일 있어요?
6: 사실 요즘 하루하루 버티는 게 너무 힘들어요.
5: 말해줘서 고마워요. 지금은 해결책보다 이야기부터 들을게요. 천천히 말해도 돼요.
7: 괜찮다는 대답에서 멈추지 마세요. 한 번 더 묻고 대답을 기다려주세요. 24시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8: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9: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0: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입니다. 그간 아무도 하지 못한 우리 농지 전체를 살펴보는 것, 두렵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상속이농, 고령농가 농촌의 관행적 임대차, 영농 곤란 농지, 농업용 시설 등에는 농지 처분 명령이나 이행 강제금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림자 농부에게는 이름을 되찾아드리고 전업 농가 청년 농업인에게는 미래를 그릴 땅을 드리며 고령농에게는 농지가 노후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소중한 농지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 이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합니다.
11: 장성철의 뉴스 명당 수요일 4부는 제가 애정하는 코너 취재가 체질이라는 코너입니다. 여의도 바닥을 주름잡는 정치부 기자들의 리얼 취재 분투기. 요즘 재밌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과구신 오마이뉴스 기자님 어서 오세요.
12: 네, 안녕하세요.
11: 김정현 한국일보 기자님 어서 오세요.
13: 안녕하세요.
11: 김정현 기자님. 네. 청취율 조사. 네. 한번 좀 저희 홍보 좀 해주세요.
13: 그렇죠. 오늘 취재 내용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죠.
11: 그럼요.
13: 2026년 올해 마지막 청취율 조사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11: 네.
13: 지역번호 02로 걸려오는 청취율 조사 전화에 어디라고 답변하면 될까요?
11: YTN
13: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잘 듣고 있다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가지고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벤트도 준비했는데요. 장성철의 뉴스명당 잘 듣고 있다는 청취 인증 문자를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아이스크림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선물은 청취율 조사 기간이 끝난 후 일괄 발송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11: 감사합니다. 청취율에서 1% 이상 올라갈 것 같아요. 우리 김정현 기자님이.
13: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1: 김정현 기자님, 어제 추미애 연기지사 첫 네. 국감 등판이 화제였어요.
13: 네.
11: 감상평 5자로 표현한다면?
13: 5글자 3개로요. 네. 딱 안 보셔도 정리하면 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1: 뭐예요?
13: 여기는 어디? 내 편은 누구? 누굴 탓하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 좋습니다. 그럼 먼저 들어보고.
13: 첫 번째 이제 여기는 어디? 네. 이게 사실 추미애 지사가 얘기 기사 엄청 많이 쏟아졌지만 취임한 지 지금 3개월밖에 안 됐어요.
11: 그러네요.
13: 그리고 경기도 국감을 치르면 통상적으로 지금 경기도 국감 지금 추미애 지사에 대한 뭐 이렇게 검증을 한다든지 이거보다는 전임 도정이나 이런 기존의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11: 맞아요.
13: 통상적일 텐데 어제는 사실 경기도 국감이기보다는 추미애 청문회라고 불릴 정도로 맞아요. 추미애 지사의 굉장히 주목도가 높았고요. 또 내 편은 누구 관련해가지고는 여당 의원들이 그러니까 추미애 지사가 집권 여당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친정인 여당 의원들이 봐주지 않고 굉장히 상당히 치열하게 검증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0: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누굴 탓하나인데, 이 모든 김지영 중수청장 후보자 논란, 비상재정, 그리고 그로 인한 복지 예산 삭감, 이 모든 것들이 취지사가 자초한 일이기 때문에 뭐 딱히 누굴 탓할 사람은 없다.
1: 근데 본인 즐기는 거 아니에요? 누이지 마케팅.
0: 그렇죠. 이렇게 많이 기사가 쏟아졌는데요. 네.
1: 과구신 기자님은요? 네.
2: 저는 낮저 밤인가?
1: 낮저 밤?
2: 낮저 밤이. 그러니까 무슨 낮엔 지고 밤엔 이긴다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오전 오후 질의 때 추미애 지사 태도가 조금 달라졌어요. 예를 들면 특히 오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야당에서도 이제 김주영 후보자 관련 질문하고 했을 때 추미애 지사가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이건 경기도 국감이니까 그거에 좀 집중을 해달라. 관련해서는 본인이 구체적으로 답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약간 로우키로 가는 듯 했어요. 아 그래서 아 확실히 조금 요 도전 관련된 거에 집중하나 보다 싶었는데 관련되게 계속 들어오니까 오후에는 그냥 결국 본인이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김정은 후보자 부적합하다 부적절하다 공직자로서도 뭐 친윤검사권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네. 본인 청문회 불러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사이에 뭔가 중간에 점심시간을 끊고 가고 나면서 네. 뭐 심경 변화가 있던 건지 네. 아니면 처음부터 그렇게 전략을 잡은 것인지 네. 아무튼 그 오전 오후에서의 톤 변화가 좀 신경했다 신기했다 이렇게 봅니다.
0: 저는 낮저밤이라고 해가지고 낮에는 그래도 이제 국회의원들이 질의하니까 그걸 이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하지만 저녁에 집에 가면 다시 또 SNS 올리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지금 얘기가 나와가지고 페이스북 추미애 지사 거 들어가 봤는데요. 네. 실망입니다. 아무래도. 어제 저는 딱 한 다음에 누구누구 질이 개판이었고 누구누구 질이 좋았고 이런 딱 평가를 할 것 같았거든요. 느낌이 밤에. 근데 아무것도 안 올렸네요.
1: 좀 기가 죽은 밤에. 건가? 꼬랑지 내린 건가? 어제 눈치 좀 보는 건가?
0: 자제했던 거 아닐까
1: 자제했어요?
0: 싶었어요.
1: 네. 왜 자제했을까?
2: 사실 SNS 관련된 부분으로 질문이 계속 나오는 게 본인 입장에서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은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경기 도정에 대한 거가 됐든 정치인으로서 본인 체급이 된다고 했든 이 공방 자체가 본인에게 조금 포지티브한 방향으로 굴러가 되는데 사실 어제 뭐 여당 의원들이 안 도와주는 것은 물론이고 계속해서 SNS 너무 많이 한다. 오, 관련해가지고 중앙정치에만 관심 있는 거 아니냐는 질문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날까지 굳이 노이즈를 더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1: 오늘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회 보고 나서 밤에 올리지 않을까요?
2: 내일 그 그렇죠. 평가도 네. 있을 것 같은데요. 네.
0: 그렇게 올릴 것 같습니다.
1: 기대해 봅니다. 자꾸 얘기를 해주셔야 저희가 또 아이템 다루기에 해나라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과우신 기자님, 네. 이게 여당, 야당에서 그냥 서로 내부에서 공통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좀 전투력을 높이는 분들이 이진숙 의원, 주진우 의원, 김태규 의원은 조금 좀 요즘에는 잦아든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의 경계 1호 대상이다. 지난번 10월 3일 날 장애 집회했을 때 환호를 더 많이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경계하는 눈초리가 있어요?
2: 장도혁 대표 입장에서는 싫은데 싫은 티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1: 그래요?
2: 네, 그러니까 예전에도 보면은 김민수 최고위원이 한참 강한 발언 많이 해가지고 화제가 많이 되고 할 때도 그때도 사실은 현장 집회나 이런 데 가면 제가 실제로 지지자들한테 들은 말도 있습니다. 아 장동혁은 너무 물러서 안 돼.
1: 진짜요?
2: 김민수가 당대표감이고 김민수가 대통령감이지 그런 말을 현장의 지지자들이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보통 이렇게 그런 집회 나가서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하는 말이 들려오는 게 되게 좀 중요한 거라 좀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경향이 지금 사실은 이진숙 의원 쪽에 막 쏠리고 있는 것도 맞죠. 네. 올림픽공원이든 뭐 어디든 가다 하게 되면 일부 현장 같은 곳에서는 장동혁 대통령이 아니라 이진숙 대통령 이런 구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입장에선 장동혁 대표도 꿈이 크신 분이잖아요. 내년 이 전당대회 또 나가가지고
1: 연임도
2: 하고 네. 총선에 공천권도 행사하고
1: 대선 나가고
2: 그분이 그걸 대선 나가겠다라는 그것도 플랜을 갖고 계신 걸로 많이들 추정을 하는데 그러려면은 지금과 같은 정도의 추이로는 안 되겠죠.
1: 그러니까 단순히 돼요?
2: 네,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여러 여론 조사를 했을 때 차기 대권 주자 지지도에서 보수 진영 내에서도 지금 약간 한동훈 의원한테 밀리는 양상인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제1야당 대표면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반사체로서 그냥 얻어먹고 가는 게 있어 디폴트가 있는 건데 그거에 당 밖에 있는 한동훈 의원한테 밀리고 있다 무소속 한 명한테 네. 이건 사실 장동혁 의원의 개인기가 굉장히 부족한 건데 네. 근데 그 나와서도 지금 파일 저쪽에 뺏기고 있는 거죠. 네. 본인이 다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지지층 내에서도 이진숙 의원이 될 수도 있고 뭐 주진우 의원이 뭐 스레드 관련일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자꾸 집중도를 분산시켜 주니까 아 그거가 가져가는 거에 대한 불안감과 비판적인 의식이 있겠지만 또 이거 대놓고 말할 수도 없죠. 그러면 또 본인 인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1: 김정인 기자님. 네. 여당에서는 이진숙 의원을 좀 키워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임위장에서 뭐 당신은 방통위원장했으니까 재척 본인들끼리 의결해버렸잖아요. 네. 그 핍박받는 이미지를 주는 것 같은데 한동훈 의원에게도 막 그러고 키워주는 거 아니에요 괜히?
0: 키워주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네. 뭐 여당에서 그 지적한다고 해가지고 네. 키워지겠습니까?
1: 그래요?
0: 알아서 잘 크시는 것 같은데요.
1: 잘 커요? 아, 되게 세게 얘기하더라고요. 주진우 의원도 그렇고 네. 뭐 대통령 골프 건 가지고 뭐 탄핵해야 된다 네. 뭐 이런 얘기도
0: 근데 이제 주진우 의원은 그 이재명 끊을 땐가 네. 그거 있었고 네. 또 이진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이재명 대통령 그 부모님 묘소를 가서 인증샷을 찍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여권 지지층을 굉장히 자극하는 면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렇죠. 그런 행동에 대해 그러니까 여당이 뭐 이제 이준숙을 뭐 재척한다든지 아니면 주진우를 어떻게 해보겠다든지에 대한 명분을 사실 제공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렇게 키워주는 거냐라고 전략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마땅히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박지원 의원은 문제 털레 유 버금다는 오인방으로 민주주의적 폐륜 오인방 네. 장주 김이한 퇴출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0: 장동혁 주진우 김태규 네. 이진숙 한동훈이겠죠.
1: 아, 지금 하여튼 대통령과 여당을 가장 많이 공유하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낙인을 찍었는데 성공할까요?
0: 이분들 퇴출시키는 거? 네. 절대 안 되죠. 안 절대 되죠? 안 될 것 같고. 아니 그 얘기 그 국회 그 윤리위가 가동되지 않지 않습니까?
1: 그래서 거의 사실
0: 예. 예. 그게 여태까지 국회의원 중에 제명당하신 분이 김영삼 전 대통령 빼고는 그 위로 한 명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실상 불가능하고 저는 그냥 이 다섯 글자 보니까 네. 이 멸칭 아닌가? 네. 다섯 글자 쓰면 다 멸칭이거든요. 이제
1: 그렇죠.
0: 문조 어뢰유도 다 멸칭이기 때문에 네. 박지원 그 의원께서도 이제 이런 말씀을 하지 않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2: 근데 이렇게 다섯 명으로 엮이면 사실은 장도영 대표나 한동훈 의원은 손해죠.
1: 그러네.
2: 그렇죠.
1: 체급이 낮아지네.
2: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세 분은 그냥 가만히 있으니 체급이 올라가는 그러네요. 느낌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것도 우리 정치 구단께서 인증해 주시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분들이 워낙 말을 강하게 하시는 것도 있는데 저는 네. 또 보면은 세세하게 보면 약간 또 결은 좀 달라가지고 이렇게 같이 묶을 건가 싶다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네. 아무튼 근데 저는 이 분들 중에 웃고 있는 분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 다섯 개 묶인 거에 웃을까요? 대해서.
1: 이진숙, 주진우,
0: 주기미가 딱 그 여기서 지금 급이 안 맞잖아요.
1: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동혁 대표를 견제하는 부분도 있지만 부산 지역구잖아요. 그래서 부산에 대장 자리를 놓고 한동훈 의원과 경쟁하는 심정이 있지 않을까.
2: 뭐 그런 것도 분명 있겠죠.
1: 같은 검사 출신에 나라고 네. 왜 안 돼?
2: 주진우 의원이 요새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거는 뭐 스레드에서 인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주목도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분 저는 약간 지금까지 봉인되어 있던 어떤 관종력이 폭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네. 약간 즐기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그 국정감사 하다가 중간에 라이브 하고 그거에 대해서 지적받으니까 뭐 긁혔냐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는 그러니까. 자체가 그거는 이게 국회에서 할 그런 나올 만한 정도 수준의 이야기인가 싶잖아요.
1: 처음 보는 초식이라서.
2: 네,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요새 처음 본 소식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네. 이게 뉴노멀인가? 이게 국회? 이런 정도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1: 전 주진 의원의 최근에 가장 큰 망언 중에 하나가 그냥 연기자 배우한 유해진 씨한테 막 그냥 북한상이라고 폄하하는 게
2: 네. 저는
1: 그게 맞냐?
2: 박충권 의원이 있잖아요.
1: 그러니까.
2: 그다음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되죠. 식으로. 저는 그러니까 그거 너무 문제인데 그것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얘기한 거건 표현의 자유다 그러고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진짜.
1: 좋습니다. 장동혁 대표 너무 존재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야심차게 당원주권 내걸고 도입한 조직위원장 당원직선제도 많은 사람들은 좀 친장동혁계가 조직위원장 당협위원장 된 것 같은데 용인갑 양양자 의원이 상당히 이거는 ARS 부정 있다라고 해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돼가요?
2: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결선 재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1: 하긴 해요. 반대한다 뭐, 그러던데.
2: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선거관리의 공정성 문제가 이제 불거진 거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삐걱거릴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 당원 직선제 초반에 할 때만 해도 아 그냥 전체 당협 다 갈아버려가지고 하는 건가 싶었는데 또 결국 당내 반발에 부딪혀가지고 깨갱해가지고 못하고 이번에 사고 당연만 한 단어 정리해서 그나마도 하는 것을 처음 하는 건데 그러면은 원래 장동 대표가 요구했던 그 명분에 맞추려면은 이번 선거를 굉장히 깔끔하게 잘해가지고 아 이게 다 당원의 마음들입니다. 이게 당심입니다. 우리 조금 더 당원과 가까이 가는 당원 주권실한 정당이 되겠습니다. 이걸 증명해야 되는 건데 어 이거 왜 ARS 왜 이렇게 했어? 이거 뭐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이거 부정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게 되면은 사실상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비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제도 안착에 상당히 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이거 확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래요?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당으로 가볼까요? 네. 그 김정영 기자님. 네. 오늘 김지용 후보자 네. 인사청문회 있잖아요.
0: 네.
1: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야당 의원들은 적임자야 그러고 여당 의원들은 적임자가 아니야 막 이러한 광경도 볼 수 있을까요?
0: 아니, 어제 그 강명구 행안위 간사가 네. 다른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한 거 보니까 거기서도 검증을 치열하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1: 하겠대요. 오늘 지금 권영진 의원도 나오셔서 네. 자기네들은 기본적으로 야당이기 때문에 낙마를 네. 상정하고 하겠다 이러시죠.
0: 근데 이제 여당 쪽이 궁금한 거죠.
1: 여당 궁금해요. 어떻게 한대요.
0: 근데 보면은 박주민 지금 윤건영 의원 빼고 네. 나머지 의원들은 네. 이제 뭐 과거 뭐 그 논란들을 파묘한다기보다는 네. 그냥 정책 질의에 집중할 것 같은 느낌이었고 그 박주민 윤건영 의원만 좀 야당 스탠스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윤건영 의원은 최근에 이제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 과거의 그 여검사 성추행 사건을 이제 그 김지용 후보자가 감찰 무마했다는 새로운 의혹도 제기를 하면서 굉장히 치열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결과는 청문 보고서는 결국 적격으로 아마 여당에서 결론을 내릴 것이고 그렇게 하면 이제 대통령 임명 수순으로 밟을 것인데 네. 그러면 지금 반대했고 청문회를 열심히 임했던 분들이 갑자기 막 들어놓고 절대 안 이대옵니다라고 하겠느냐 네. 그렇지 않을 것이다. 네. 오늘로써 이제 끝이고
1: 끝이에요?
0: 제가 이제 기자 입장에서 이제 궁금해지는 것은 네. 야, 정말 검찰개혁 가지고 해가지고 보안수사권 그리고 김지용까지 지금 거의 1년 넘게 이걸로 고초를 치렀는데요. 이제 뭐하지?
1: 다른 싸움?
0: 이제 김지용 끝났으면 14일 이제 하고 대통령 임명하면 이제 김지용 끝나는 거예요?
1: 하나 있어. 하나 아이템
0: 뭐 할까?
1: 있어. 하나
0: 뭐요?
1: 아이템 있어.
0: 뭐요?
1: 그건 좀 이따가 얘기하고. 박우신 기자님 오늘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2: 오늘 사실 이제 야당은 그냥 팝콘 각인 거예요. 팝콘 뜯고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투력이 그렇게 높은 상황도 아닌 거고 뚜렷하게 쟁점을 세운 것도 아니고 야당의 스탠스도 너무 늦게 결정됐어요. 사실은 보통 이렇게 인사청문회 한다 그러면은 아 국정감사에서 인청이도 원래 야당의 시간이에요. 야당 발로 해가지고 자료 막 쏟아지고 개인의 어떤 자질 뭐 부패적인 어떤 뭐 의혹들 막 쏟아져 나와야 되잖아요. 없어요. 안 보여요 이번에. 그래서 네. 뭐야 김지용 후보자가 너무 깨끗해서 그런 거야. 이거는 진짜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런 거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비판적으로 간다고 하지만 지금 이미 벌어지고 있는 싸움에서 뭔가 야당이 더 뭘 잘한다고 해서 막 딸감이 더 들어가고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야당은 여여 내에서의 갈등 국면을 조금 더 즐기고 그걸 관망하는 추세다. 그래서 아마 내심 윤건영 의원과 박주민 의원을 응원하는 야당 의원들도 있을 거다. 예.
1: 물어보는 지켜보죠.
2: 물어봐도 네. 근데 개별적으로 물어보면 좀 의원들 속내가 좀 복잡하기는 해요.
1: 그래요.
2: 왜냐하면 행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니 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중수청장이 직무대행으로 있는 것보다 빨리 안 치는 게 낫지 않겠냐 대단한 성격 사유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의견도 일부 있거든요. 네. 익명이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뭐 오늘 청문회가 얼마나 셀지 모르겠는데 다만. 저는 서지현 전 검사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좀 깔끔하게 이건 해명이 분명히 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감찰 무마 관련된 부분인 건데 피해 당사자잖아요.
1: 알겠습니다.
2: 그때 분명히 사건이 있었다고 하니까요.
0: 근데 어제 경기도 국감 끝나고요. 여당 관계자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행안이 야당 의원들이 잘 못하더라. 왜냐면 우리는 이제 여당이니까 관사나 관용차, 김지용 요거 못 건드리는데 안 건드릴 생각이었는데 야당에서 그걸 되게 세게 들고 나올 줄 알았대요.
1: 알았어요?
0: 근데 생각보다 제대로 알지 않고 파악을 안 하고 나와가지고 추미애 지사 입장에서는 되게 방어하기 좋게 질문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야당.
1: 아이 제가 그냥 보좌관이었으면 질의서 아주 깔끔하게 써줬을 텐데 안타깝다. 뗄감 얘기 한번 해볼게요. 김민석 대표가 신천지 네. 당원가입 정원 확인했다라고 네. 이제 문제 삼겠다 이 부분
0: 어떻게 아니, 문제 삼겠다까지는 안 갔고 현재로서는 당내에 신천지가 네. 있는 것을 확인했다 네. 정도까지는 확인이 되고 좋아요. 그 규모가 어떻게 됐다라는 것까지는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1: 3만에서 5만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0: 네, 근데 그것도 확실히

0: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단독 보도로 나오긴 했지만 민주당 관계자 한 명 발언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봤을 때는 곧이곧대로 현재로서 믿기는 어렵다. 물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 그거를 단정하기는 어렵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있어 있는데 그럼 이제 어떡하지?
1: 정청래 대표가 바로 반박하잖아요.
0: 까라 그랬잖아요.
1: 국물도 남김없이 밝히자.
0: 그 국물도 남김없이 밝혀서 뭘 하나요? 그
1: 그러네요.
0: 민주당이 도움되는 게 뭘까? 현재로서 제가 봤을 때는 별로 떠오르는 게 없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결국 그 중도층이 원하는 거는 이제 민생하고 경제 관련이잖아요. 근데 신천지가 민주당에 있다는 게 과연 어떤 가치와 이게 부합하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공개하는 게 과연 어떤 도움이 되는 거지?
1: 정청래 대표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0: 딱히 그거를 지금 와서 어차피 당대표는 김민석인데,
1: 나는 정청래 너무 싫어.
0: 과거에 이제 김민석 당대표가 전대 기간에 이 얘기를 했으니까
1: 네.
0: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이 진짜로 그렇더라라는 것까지 하는 건 좋습니다.
1: 네.
0: 근데 이제 발표를 해가지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 잘 현재로서는 모르겠습니다.
1: 뭐 어떻게 처리될지 한번 봐야 되겠네.
2: 네,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김민석 대표의 그 당시 전당대회 국면에 제기했던 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는 건지, 아니면은 그거 관계 없었던 건데 김민석 대표가 과도하게 전당대회 때 의혹을 제기를 했던 건지, 사실 이게 갈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1: 네.
2: 이걸 구분하려면은 신천지가 있었을 거라는 건 사실 대체로 뭐 알고 충분히 이제 추정이 가능했던 거였고, 언제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 누굴 찍었는데 이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 누굴
2: 예를 들면,
1: 찍은지는 어떻게 알
2: 그러니까 이제
1: 수가 없고.
2: 대규모로 가입된 분들이 만약에 전당대 직전에 막 했다고 하면은 누구를 조직적으로 밀어주겠다고 한 정황일 테니까 이게 좀 나오는 거고, 그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쭉뭐 가입됐던 거라고 하면 또 약간 다르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기까지 맞물려 가지고 이게 사실은 복잡한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정청래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억울한 거죠. 당시에 그이 반명 신천지저 연합이 지금 하는 게이 전당대회 본질이다라고 이렇게 김민석 대표가 얘기해 버린 게 본인한테 어떤 큰 데미지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빨리 입증하고 싶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옳다구나 하고 나온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 전당대회 끝난 지좀 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김민석
1: 이렇게 시끄럽게
2: 대표가
1: 할 필요 없다.
2: 빨리 좀 어떻게 좀 이걸 정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1: 마지막 질문입니다. 강훈식 비서실장 사의 표명한 지한달 넘은 것 같은데 아직 지금 누가
0: 얘기가
1: 후임으로
0: 없죠?
1: 오느냐 얘기 들으신 거 있어요?
0: 저도 없긴 한데요. 한 가지 정정할 게 있다면, 제가 3주 전에 여기 나와서 한준호 아닐 것 같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건 좀 정정하겠습니다.
1: 왜요? 될것
0: 한,
1: 같아요?
0: 한준호가 될것 같아서가 아니라, 그때 그렇게 얘기했던 근거는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니까 대통령이 지지층 내 통합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거기에 이제 메시지를 주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대통령 X를 봤을 때는 명확히 선을 그을 것은 긋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미루어 봤을 때, 아, 다 제로 베이스에서 생각해도 되겠구나.
1: 전화
0: 한준호라.
1: 받았어요?
0: 네?
1: 한준호한테 전화 받았어요?
0: 아니야.
1: 강우진 기자님 뭐 들으신 거 있어요?
2: 전 유임 얘기도 들었어요.
1: 저는 또 얘기 들은 거 있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얘기를 못 하겠네. 오늘 다른 방송 가서 제가 누구 들었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아유, 오늘 이렇게 재밌는 얘기 진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인사 같이 해야 돼요. 제가 다 같이 하면은 유바 안녕 해주세요. 다 같이 인사할까요?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0: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 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 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1: 예, 단톡방에 불러서 다 같이 몰아하자.
2: 야, 이 사진 얼굴 바꿔서 올려봐. 진짜 같지 않냐?
1: 제발 그만해.
3: 그냥 장난인데 뭐.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서 던진 폭언과 가짜 합성 영상 딥페이크. 누군가에겐 가벼운 일탈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겐 일상을 무너뜨리는 테러입니다. 언어폭력과 딥페이크는 장난이 아닌 명백한 범죄입니다. 올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기, 동조하지 않고 신고하기. 당신의 지혜로운 선택이 건강한 인터넷 세상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청년재단 이사장 오창석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없듯이 청년의 목소리도 저마다 다른 스토리를 품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청년,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까지 한 군데 다 담기 어려워 보이는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와 발걸음을 저희 청년재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잠깐 기대고 싶을 때, 혹시 내게도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청년재단을 찾아주세요.
5: 이 캠페인은 청년재단과 함께합니다.
6: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5: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7: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8: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9: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초겨울이 온 듯 아침 바람이 많이 쌀쌀합니다. 현재 서울 12.1도, 부산 16.1도, 부산 16.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투 꼭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15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사고 소식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 평택 고덕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평택터널부터 4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김포요금소 3차로와 4차로에도 사고 있습니다. 여파로 일산나들목부터 6km 정도 정체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방향 서인천 부근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 부평 진출로 2차로에서도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천에서 신월까지도 정체 보입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대교 방향 홍은에서 홍제 구간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뒤로 많이 밀리고 있고 차간간격이 좁아져 있어서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정릉터널부터 정체고 연희램프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성수분기점 방향은 홍제램프 에서 정릉터널까지 서행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인천 구월동에 있는 상가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 등을 받는 59세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1시 50분쯤 인천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을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습당한 2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다행히 수술 끝에 맥박이 돌아와 중환자실에서 회복하고 있고 다른 7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치료받고 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재결합을 거부하는 전처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했고 과거에도 살인미수와 상해 혐의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경찰청을 방문해 인천 대형마트 흉기 난동 사건 경위와 수사 상황, 피해자 상태 등을 보고받고 대응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성기용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어제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부산에서 일정을 마친 뒤 곧바로 인천경찰청을 찾았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주요 사건 발생 직후 관할 경찰청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 성수석은 이 대통령이 사건 현황을 보고받은 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함께 피해자들의 치료와 회복, 신변 보호 등 필요한 조치에도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가 인천 구월동에서 전자발찌를 찬 50대 남성이 벌인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전자감독 대상자의 흉기 난동 사건으로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건 경위와 전자감독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며 감독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보안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생후 2개월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40대 친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A씨는 지난 11일 새벽 3시 4시 40분쯤 경기 오산시 서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A씨는 딸이 숨진 뒤 자택에 설치된 홈캠 영상 일부를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늘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청문회에서는 수사와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에 대한 김 후보자의 소신과 새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의 친윤검사 논란에 직접 반박하며 임명 절차를 개시한 뒤에도 민주당에선 개혁 강경파를 중심으로 김 후보자 인선에 반대하는 공개 발언이 이어져 왔습니다. 청문회에 참여하는 민주당 박주민, 윤건영 의원 역시 김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한 만큼 청문회에서는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적격성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해 친윤 검사일 뿐 아니라 공직자로서 부적합하다고 생각한다며 인선과 관련한 반대 의견을 재확인했습니다. 추 지사는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김 후보자를 친윤검사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